물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0: 오랜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수천 년을 내려 요정들의 모든 마법이 담긴 책, 요정 백서. 짠! 요정 백서를 훔쳐 모든 마법을 다 내 거로 만들어야겠어. 뭐야? 이거 왜 이래?
2: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1: 내가 가질 수 없다면
3: 불타 불타 뿅크크! 이게 무슨 일이야? 캐캐! 댕댕! 파!
1: 하지만 이미 요정 백서는 불타버렸지. 둘, 셋, 뿅!
4: 예스가!
3: 요정 백서!
4: 용서 못해!
5: 요정 백서의 훼손이 생각보다 심각하네.
4: 크크! 하다하다 이런 짓까지!
5: 다행히 요정 백서를 새 것으로 만들어줄 아주 특별한 재료를 찾았지.
6: 특별한 재료요?
5: 그건 바로 천년을 견디는 종이, 한지.
6: 한지?
5: 우리나라엔 예로부터 당나무로 만든 특별한 종이 한지가 전해오지. 한지로 만든 신라시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 화엄경은 1300년이 더 지난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네.
4: 헉! 1300년이나요? 우와!
5: 이렇게 오래가는 한지의 특성 때문에 세계적인 예술품의 복원에도 한지가 쓰이고 있지.
4: 이야, 그렇게 훌륭한 종이가 있다니!
5: 이런 한지를 주목하는 곳이 또 있다. 그곳은 바로 인류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국제기구. 1번 유네스코, 2번 유네스입.
4: 갑자기 문제?
7: 좋은 문화재가 있으면 어디든 냄새를 잘 맡는다. 그래서 입이 아니라 코, 유네스코.

0: 그 코가 아닐세. 응? 하지만 정답. 예!
1: 피라미드, 종묘, 석굴암 같은 건축물은 물론 훈민정음 같은 기록유산, 판소리와 같은 전통까지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곳이 바로 유네스코. 그런 유네스코가 우리의 전통종이 한지도 주목하고 있지. 8000년의 세월도 견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우수한 종이 한지. 우리만의 전통을 넘어 이제 온 인류가 지켜 후세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한지.
0: 크크가 훼손한 요정백서를 복구하기 위해 바로 이 한지가 필요하다. 딩동댕 삼총사!
2: 네!
0: 천년을 견디는 종이 한지를 찾아오게!
2: 네! 대부장님!
3: 각자 흩어져!
4: 한지를!
5: 찾아보자!
2: 출동!
3: 응? 여기가 한지가 있는 곳? 이곳에서 한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응? 이게 한진가? 이건가? 이건가? 이건 그냥 실 같은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건 한지가 아니라 갑옷 같은데? 한지는 어딨지? 아, 여기 맞아. 한지는 없는데?
6: 한지를 찾고 있나요?
3: 어, 깜짝아. 네, 한지 어디 있는지 아세요?
6: 당연히 알죠. 그 전에 문제!
3: 문제?
6: 방금 본 갑옷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1번 철, 2번 한지.
3: 아, 그 갑옷. 갑옷이니까 당연히 철로 만들었겠죠. 1번 철!
6: 땡! 2번 한지.
3: 말도 안 돼! 한지는 종이인데 어떻게 갑옷을 만들어요?
6: 한지는 아주 특별한 종이니까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한지. 한지는 빛을 은은하게 비추고 바람도 통과시키는 숨쉬는 종이라 창문에 바르기도 하고 벽지나 장판으로도 이용하죠. 게다가 한지는 아주아주 질겨서 겹쳐 바르면 철만큼이나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옷을 만들기도 했죠.
3: 우와! 이게 한지로 만들었다니!
6: 강하고 질긴 한지의 특성 덕분에 옷은 물론 그릇, 가구 같은 다양한 생활용품도 만들 수 있지요.
3: 우와, 한지로 별거별거 다 만드는구나. 신기해요.
6: 그렇습니다. 우리 종이 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3: 대요정님이 복구 재료로 한지를 선택한 이유가 다 있었어. 그 훌륭한 한지 어서 주세요.
6: 그 귀한 걸 그냥 줄 순 없지.
3: 네?
6: 한지 장인을 만나 직접 만들어서 가져가세요.
3: 직접요?
6: 한지를 직접 만들다 보면 한지가 질긴 이유도 알 수 있을 거예요.
3: 네. 그럼 그 한지 장인은 어디 계시죠?
6: 아, 그게 바로...

0: 나이스.
1: 딩딩, 만드는 건
2: 우리에게 맡겨. 여기서 만드는 건가?
3: 한 장의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번의 손길이 필요하지.
0: 100번의 손길?
3: 한지를 뭐로 만드는지 알고 왔는가? 바로 저 당나무로 만들지.
2: 당나무?
3: 섬유가 길고 질긴 당나무는 한지 만들기에 최고의 재료. 제일 먼저 당나무를 푹푹 쪄서 부드럽게 만들고 껍질을 벗기지요.
2: 우와, 이게 바로 당나무에서 벗기는 닭 껍질이구나.
3: 이제 이 껍질을 칼로 긁어 하얀 부분, 백피만 골라내야 합니다.
0: 백피만?
3: 이름하여 닭 껍질 긁기! 어서 긁으세요.
2: 네!
3: 하얀 부분만 남기고 긁으세요. 백피만 들어주세요.
2: 백피만! 쑥쑥!
3: 더 박박 긁으세요.
2: 박박박!

0: 그렇게 긁어낸 배피는 잿물에 팍팍 삶아 섬유질을 더 부드럽고 깨끗하게 만들지요. 이렇게 삶아낸 뒤엔 두드려야 합니다.
1: 두드려요?
0: 바로 이 닭방망이로.
1: 닭방망이?
0: 닭방망이로 두드려야 섬유질이 살아있는 천년을 견디는 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탁탁탁탁! 더 열정적으로! 아직 멀었습니다! 탁탁탁탁!
1: 열정적으로!
0: 천년을 견디는 한지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탁탁탁탁! 다음은 이렇게 두드려서 죽처럼 고아진 재료를 물에 섞기. 이때 황촉규라는 풀의 뿌리로 만든 풀, 닭풀을 넣으면 섬유질이 골고루 잘 풀어지죠. 자, 이제 천년을 견디는 한지에 가장 중요한 비법이 남았습니다.
1: 가장 중요한 비법? 빠밤!
0: 그건 바로 흘림뜨기!
1: 흘림뜨기?
0: 여러분이 만든 이 재료를 이 발틀로 아주 얇게 떠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발틀로 재료를 흘리며 종이를 떠서 흘림뜨기라고 하는 거죠. 위아래로 흘리면서 뜨고 또 오른쪽 왼쪽 옆으로 흘리면서 뜨고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흘리면서 뜨기 때문에 섬유질도 여러 방향으로 얽히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질긴 종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성껏 만든 한지를 마지막으로 잘 말리면
1: 천년을 견디는
2: 한지 완성!
1: 자, 그럼 이 한지가 얼마나 질긴지 당겨보자.
2: 좋아!
1: 자, 예!
2: 와, 진짜 안 찢어져!
1: 진짜 질기다!
3: 우와, 선생님! 한지 진짜 질겨요!
2: 이제 한지가 질긴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0: 영치기 영차 흘림뜨기.
1: 이게 바로 한지가 즐긴 이유였어.
2: 훌륭합니다. 비밀을 알아낸 여러분에게 한지를 선물하지요.
1: 우와!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걸로 이제 요정백서를 고칠 수 있겠어!
3: 한지로 요정백서를 복구했네.
1: 우와!
0: 다행이야!
1: 한지로 복구해서 더 즐기고
4: 변하지 않고
0: 더 오래 갈 거야.
3: 한지로 복구한 덕에 요정백서는 아주 오래오래 후세에 전해질 걸세.
1: 우와, 오히려 잘 됐네요.
5: 오히려 잘 됐다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두고 보자. 둘, 셋, 뿅. 예!
4: 한지는 정말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이어주는 종이네요.
1: 소중한 우리 한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0: 더 널리 인정받기를 기원합니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우리 아이 튼튼하게 쑥쑥 한동 녹용연구소에서 어린이 녹용 칼슘 스틱을 드립니다. 띵동!

0: 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1: 페파 피그.
0: 좋아하는 소리.
2: 페파 가족이 욕실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엄마는 조지가 사로 맞춘 보청기를 넣는 걸

0: 도와주네.
1: 좋지. 보청기는 귀에 쏙 집어넣는 거야.
2: 코에 쏙 넣는 게 아니라. 코에 끼면 냄새를 더 잘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3: 간나라기 옆에서 냄새 잘 맡으면 손해지. 오늘만 벌써 세 번째 가는데.
2: 좋아. 켰어.
1: 조지는 누나가 있어서 좋겠네. 잘했어, 페파.
2: 잘했다, 공룡. 조지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날이 올까요?
1: 우리 딸.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잖아. 조지가 말을 더 많이 알아듣는 게 어디야. 안 그래, 조지?
2: 네! 오, 맞다. 조지한테 제가 좋아하는 소리 들려줘도 돼요?
1: 정말 좋은 생각이야, 페파.
2: 만세! 너도 좋아하는 소리가 생길지도 몰라. 이야!
1: 좋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2: 하나 있어요.
4: 페파랑 조지가 엄마랑 공원에 도착했어요.
2: 가만히 잘 들어봐, 조지. 저 소리 들려, 조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 중 하나인데.
5: 아이스크림! 어디? 어디?
1: 보청기 선생님이 그러는데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헷갈릴 수도 있대.
2: 어디에 있다? 걱정 마, 조지. 누나가 찾게 해줄게. 이쪽으로 쭉 가. 잘한다, 조지. 점점 가까워지지.
1: 우리 탐험가들은 어떤 보물을 찾아냈나요?
5: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주세요!
1: 우리 보물은 아이스크림이었구나. 엄마도 하나 먹을까?
2: 만세! 아이스크림 3개만 주실래요?
6: 그래, 페파. 잠깐만.
4: 페파랑 조지가 엄마랑 집에 오자마자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2: 좋아, 조지. 지금까지는 아주 잘했다. 이번엔 세상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으러 가자. 안녕, 이비. 안녕, 아빠.
3: 페파랑 조지 왔니?
2: 아빠 부탁 있는데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3: 아니, 왜?
2: 주무셔야 코를 고우니까요. 조지한테 세상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소리 들려주기로 했거든요.
3: 굳이 앉아도 돼. 바로 나와. 코골이는 내가 최고지.
2: 조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진짜 좋은 소리 들려줄게. 오.
4: 비가 그치자 여기저기 생긴 진흙탕이 어서 뛰어들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습니다.
2: 좋아, 조지. 준비됐지? 진흙탕 풍덩! 이 소리 진짜 좋지?
5: 나비!
1: 표정이 왜 그래, 페파?
2: 조지한테 제가 좋아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는데요. 조지가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1: 귀엽네, 페파. 조지가 보청기를 낀 지 얼마나 됐다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많이 듣게 될 거야. 어떤 소리는 아예 못 알아들을 수도 있대.
2: 저도 알아요.
1: 조지도 너처럼 좋아하는 소리가 생길 거야.
5: 페파. 왜?
2: 방금 내 이름 불렀어!
5: 맞아! 페파! 페파! 페파! 페파!
2: 맞아!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야!
5: 나도 페파!
4: 조지는 페파의 이름을 부르는 게 좋았어요. 페파가 좋아하는 소리가 또 하나 생겼네요.
5: 페파!
2: 병원에서 하룻밤 자기.
4: 페파랑 데니는 오늘 할아버지들을 도와서 배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7: 옳지, 깨끗이 닦으려.
8: 알겠습니다, 선장님.
9: 이제야 진짜 배답네, 배다워.
2: 배답다는 게 뭔데요?
8: 지저분한 걸 치우면 원래 모습이 잘 보인다는 뜻이지.
9: 맞아, 청소는 그래서 하는 거란다. 여기 이 닷도 치워야겠지.
7: 잠깐, 그 닷은 자네 혼자 들기에 많이 무거울 텐데 나랑 같이 들자고.
9: 이 정도쯤이야. 혼자서도 충분히 들지.
7: 어떻게 된 거야?
2: 밧줄 놓쳐서요. 발등을 찧으셨어요.
7: 그러게 조심 좀 하지.
9: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건가? 이제 못 걷는데 어쩌지?
7: 불검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는 게 좋겠어.
0: 뭐라고요? 발을 다치셨다고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환자는 어디 있나요?
9: 야, 바로 저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0: 그건 직접 봐야 알죠. 어쩌다 이렇게 되셨나요?
8: 밧줄 놓쳐서 발등에 떨어졌어요.
0: 아유, 조심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9: 내가 뭐 다치고 싶어서 다쳤나요?
0: 그건 그렇습니다만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는지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오!
7: 해파 할머니한테 연락할게.
10: 페파 할머니는 집에 계십니다.
11: 여보세요? 페파 할머니입니다.
7: 여보세요? 페파 할머니? 큰일은 아니고 일이 있어서요. 아이고, 미안 미안. 페파 할아버지가 다쳐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요.
11: 아니, 어쩌다가요?
7: 밧줄 놓쳐서 발등을 찧었어요.
11: 어쩌다 그렇게 무리하셨대요?
9: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쳤나요?
11: 어쨌든 병원에 있는 게 제일 나을 테니까 제가 갈게요.
12: 미모, 미모, 미모.
7: 어떻게 오셨나요?
0: 밧줄 놓쳐서 발등을 찧으셨답니다.
7: 아이고, 조심 좀 하시지 왜 그러셨대요?
2: 이제 절대로 안 그러실 거예요. 그쵸, 할아버지?
11: 안녕하세요, 페파 할아버지.
8: 어쩐 일로 오셨어요?
9: 밧줄 옮기다 발등에 떨어뜨렸어요. 다치고 싶어서 다친 거 아니고 사고였어요. 두 번 다시 안 그럴 거예요. 이제 됐나요?
8: 됐어요. 어디를 다치셨다고요?
9: 제 발등이요.
8: 어디 한번 볼게요.
11: 아유, 저런. 발등에 아주 큰 멍이 들겠어요.
8: 움직일 순 있어요?
9: 아파서 그건 좀...
11: 엑스레이로 뼈에 이상은 없는지 한번 볼게요.
8: 그게 뭐예요? 몸속에 있는 뼈를 보여주는 신기한 마법의 장치야. 신기하다!
11: 정말 다행이네요. 발등뼈가 부러지진 않은 것 같아요.
9: 이제 집에 가도 될까요?
8: 걸을 수 있으세요?
9: 아니요.
8: 오늘은 여기서 꼼짝 못하시죠?
9: 네?
8: 그냥 농담한 거예요.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11: 최근에 머리를 부딪힌 적이 있나요?
9: 아니요. 아니, 있어요. 아마도요.
11: 기억이 좀 헷갈리시나요? 저희는 늘 저래요.
10: 할머니가 왔습니다.
2: 할머니다!
11: 오늘은 병원에 하룻밤 계시는 게 좋겠어요. 선생님도 그렇죠?
0: 예, 아무래도 그게 안전하고 좋죠.
9: 집 놔두고 내가 왜 여기서 자요?
8: 저녁 왔습니다. 오늘 메뉴는 토마토 수프에 구운 감자, 끈적 시럽 푸딩이에요.
9: 오, 잠깐. 그렇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0: 여기는 저희한테 맡기세요.
11: 정말 여기서 자도 괜찮겠어요?
9: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가요.
11: 저희가 잘 돌볼게요.
2: 그럼 할아버지 병원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오는 거네?
9: 그래, 아무래도 그럴 것 같구나.
0: 집에 갔다가 내일 오세요.
11: 내일은 발이 좀 나았으면 좋겠네요.
9: 네, 알았어요. 아침에 봅시다.
2: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10: 할파 할아버지는 오늘 병원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어요. 할파는 할머니랑 내일 아침에 다시 올 거예요.

0: 자마가 뿌지직.
1: 자마 저거 봐 저거 봐.
2: 뭔데?
3: 저기 뭐야? 꼬리가 헬리콥터 같다. 똥을 사방에 뿌려.
1: 똥을 뿌려서 여기는 내 땅이다. 영역 표시를 하는 거지. 여기서 뭔데? 하마가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2: 하마가 싫어하는 거? 악어?
1: 악어도 싫어하겠지? 근데 제일 싫어하는 건 햇빛.
2: 햇빛?
1: 햇빛을 오래 받으면 피부가 말라서 죽을 수도 있대.
2: 정말?
4: 와, 그래서 저렇게 물속에서 사는구나.
5: 아, 천지대장님, 갑자기 배가. 저 잠시 화장실 좀.
6: 이렇게 중요한 때 조금만 참아. 아, 금방 끝날 테니까.
5: 아, 참. 아우, 괜찮겠지? 아우, 아이고, 배야, 아이고.
7: 제벽?
5: 한글 용사,
7: 절대 못 지나간다. 어, 천지 대장님이 너희들을 막으라고 이렇게나 카드를 보내주셨거든. 이야! 이 떠머지다!
5: 어? 넘어지다 말다니. 그렇다면 멈추다.
8: 움직여지지가 않아.
9: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6: 개벽이 덕분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쭉 비읍, 우, 푸, 즉, 이, 지, 즉, 이, 기역, 직, 부지직.
9: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8: 어? 천지! 또 무슨 짓을 한 거지?
6: 천천히 알게 될 거야, 그럼.
7: 천지!
8: 개벽의 방해도 점점 만만치 않아요.
10: 오늘은 반드시 훈민정음을 되찾고 말겠어.
11: 그래야지. 하지만 더 급한 건 파괴된 한글을 되돌리는 것. 오늘 파괴된 글자는 히읗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1: 히읗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를 파괴했다는 거죠?
2: 히읗이면 해, 미음이면...
3: 아, 해마! 해마 아닐까?
8: 해마? 그럴 수도 있어. 잠시만. 해마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
1: 아, TV 화면. 화면도 히읗과 미음이 들어가. 화면!
12: 화면? 응? TV 화면은 잘 나오는데?
2: 근데 좀 이상하네. 아까부터 하마가 응가하는 것만 계속 나오지 않아?
1: 그러게. 어?
3: 하마!
1: 하마도 히읗과 미음이 들어가잖아.
2: 제일 쉬운 걸 이제 생각했네?
10: 계속 하마만 나온다는 거지? 혹시 파괴된 한글은
8: 하마?
5: 하마 나타났다!
13: 한글 용사?
8: 어서 피하세요.
13: 감사합니다.
8: 촛! 여기도 하마똥, 저기도 하마똥. 하마가 똥 뿌리는 걸 멈추질 않아. 천지가 하마 글자에 부지직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10: 세상이 하마똥으로 뒤덮이기 전에 빨리 하마 글자를 찾아야 해.
1: 어서 한글 세계로 가요.
12: 자음 모음 준비됐지?
3: 네!
1: 모음!
3: 자음! 변신!

0: 어서 하마를 찾아보자.
1: 어? 저기 희음미음 있어요.
2: 응?
1: 저게 뭐지?
3: 저건 홈이야. 꽃밭을 가꿀 때 흙을 파는 도구야.
1: 아하.
2: 저기 또 희음미음이 있어요. 하마야!
4: 하마에서 글자 하마를 찾아야 해.
1: 알겠어요.
0: 모두 피! 헛! 쇼! 쇼! 자! 똥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4: 가까이 못 가면 글자를 찾을 수가 없는데.
5: 오호, 그렇단 말이지. 그럼 가까이 갈 수 없게 더 강한 마법을 써야겠군.
0: 더 강한 마법?
5: 부지지보다 더 강한 말, 부지지! 똥을 더 강하게 뿌려라, 부지지!
6: 야야야! 이럴 줄 알고 우산을 가져왔지!
2: 아, 우리도 우산 가져올 거야. 그럼 하마터미 막는 건데!
0: 우산으로 막게 놔둘 줄 알고!
7: 개그우리
0: 천지 각오해라!
4: 주메라!
1: 하마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게. 아, 하마 아시라는 거. 아, 햇빛! 그래, 햇빛 있으면 하마의 피부가 말라서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
4: 좋은 생각이야.
0: 자, 모, 마법진을 펼쳐줘.
1: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4: 히읗! 에! 해! 반짝반짝 빛나는 해!
1: 우와, 하마가 뿌지직 똥 누는 거 멈췄어! 성공이야! 야호!
5: 내 마법을 멈추다니! 대단하군.
6: 저, 천지 대장님! 저 똥 마법 됐어요! 아!
5: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군. 저리 가.
1: 하마가 힘들어하고 있어.
0: 한글 마법 비 주룩주룩 내려라. 비
1: 하마 피부가 다시 촉촉해졌어.
2: 오, 기분 좋은가 봐.
4: 그럼 어서 글자를 찾자.
0: 아는 내가 쓸게. 얍, 똥망치로. 아, 한 번 더. 똥망치로. 아.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1: 네. 히읗이 아르마나 하.
2: 미음이 아르마나 마. 하마.

0: 타게 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아하하, 오늘도 이렇게 해결되었군. 한글 용사 아이야, 그리고 몸이랑 차음이 모두 수고했다.
2: 우와, 몸 길이가 5m가 넘는 하마도 있대.
3: 진짜? 우와.
1: 하마는 해가 있는 낮에는 물속에 있다가 밤에 나와서 풀을 뜯어먹거든.
2: 아, 근데 하마는 악어가 안 무서운가?
4: 맞아, 악어도 물속에 살잖아.
1: 하마는 길고 뾰족한 송곳니가 있거든. 하마가 앙 꽉 물면 두꺼운 악어 가죽도 뻥 뚫어버린대.
2: 우와,
5: 역시 하마 대단하다.
1: 그치? 그럼 우리도 하마처럼 입을 크게 벌려 앙 한글 과자를 먹을까?
5: 우와.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화산이 부글부글.
1: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0: 구왕 공룡의 불을 받아라. 얍! 아마 혼정, 너 아직 집에 안 갔어?
2: 좀 전까지 할아버지랑 공룡놀이 했거든.
0: 공룡놀이?
2: 응, 여기서 막 부글부글

0: 얼굴 화산도 폭발했는데.
1: 아, 나도 보고 싶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또 해달라고 하자.
0: 좋아.
2: 할아버지!
3: 우와, 이게 훈민정음이구나.
4: 훈민정음이 어디 갔나 했더니.

0: 새벽인나 그 부글부글 화가 난다.
1: 부글부글 여기서 끓어오르는데?
2: 아, 할아버지는 어디 가신 거야? 할아버지!
1: 아까 할아버지가 이 가루 불리니까 부글부글했는데 한번 해볼까?
3: 우리끼리 해도 될까?
4: 한번 해보자!
1: 개똥은 거품이 부글부글부글부글!
3: 뭐야! 가루 넣으면 된다며!
5: 할아버지가 할 때 됐는데.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새벽이 때문에 훈민정음을 잃어버렸으면 한글 파괴도 못할 뻔했군. 개벽! 지금 생각해도 화가 부글부글 나. 잠깐, 화가 날 때도 부글부글, 거품이 생기며 끓어오를 때도 부글부글. 오늘은 이래 좋겠군. 으잇! 비읍, 우, 구, 기역, 으, 리을, 글. 비읍, 우, 구, 기역, 으, 리을, 글. 부글부글.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문이 닫히기 전에 나가볼까?
7: 기역! 천지! 어? 훈민정은?
8: 천지는?
7: 얘들아, 훈민정음을 되찾았어.
8: 정말? 정말?
9: 어?
7: 어? 이럴 수가.
0: 훈민정음을 쉽게 뺏길 순 없지.
10: 천지, 잘 더 빠져나가는군.
7: 끝까지 따라갔어야 하는데.
10: 기회는 또 있는 법. 어서 파괴된 한글을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 파괴된 글자는 히읗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11: 모마, 자마!
12: 아야!
3: 그러니까 오늘 파괴한 글자는 히읗과 시옷이라는 거죠?
7: 맞아.
3: 시옷이랑 시옷. 시옷이랑 시옷. 아! 호수! 호수 아닐까?
13: 호수, 내가 가볼게. 헛! 어? 땅 위에 커다랗게 물이 고여있는 호수. 호수는 잔잔해.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
3: 그럼 히읗시옷, 히읗시옷. 어? 여기 홍시. 홍시도 히읗시옷이 들어가.
14: 말랑말랑 잘 익은 감 홍시. 홍시도 괜찮은 것 같아.
3: 게다가 엄청 맛있어.
2: 홍시도 아니면 어떤 글자가 파괴된 거지?

0: 저게 뭐지?
1: 아까 화산 소리야 저건데 이제 터졌나 봐.
2: 갑자기 화산이? 역시 화산이야.
0: 맞아, 여기도 터지고 있어. 전 세계 화산이 동시에 폭발하나 봐. 사람들이 위험해.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화산이야.
1: 화산?
3: 이제 곧 전 세계가 용암과 화산재로 뒤덮이고 말 거야.
2: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글자를 찾자. 모음, 자음 준비됐지?

0: 화산에서 나는 가스 냄새야.
1: 아, 어? 저기 화산이 있어요. 아.
2: 어서 가보자.
0: 어? 용암이야. 내가 올라가서 볼게. 헛! 어? 용암이 계속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어.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1: 뜨거워.
2: 너희들은 너무 위험해. 안전하게 피하자. 여기서 기다려.
1: 네, 조심하세요.
3: 아, 한글용. 아.
0: 천지?
4: 부글부글 끓어오른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군. 그렇다면 터지다. 화산이 더 강력하게 터지다.
0: 모두 조심해.
2: 노음이나 자음이가 위험해.
5: 어? 주문아?

0: 퍼펀즈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난 그만껴.
1: 떨고 있니?
2: 태극봉 회오리가 이렇게 셀 줄이야.
0: 천지가 사라졌어. 잘했어.
3: 이 정도 가지고 뭘.
4: 빨리 용암을 굳혀야 해.
0: 좋아. 얘들아, 자음 모음 마법진을 부탁해.
5: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시옷, 이, 기역, 식,
6: 디귿, 아, 다.
7: 용암이 식다.
5: 와, 용암이 식었어.
3: 내가 글자를 찾을게. 헛.
0: 나머진 내가 쓸게.
8: 욕망치로 오.
0: 한 번 더 욕망치로 아. 오와 아가 맞나? 와. 한 번 더 욕망치로 아.
4: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시옷이 와를 만나 화. 시옷이 아와 니은 만나 산. 화산.
9: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아, 하마터면 지구 전체가 뜨거운 용암으로 들끓을 뻔했어. 정말 아찔했어. 화산놀이를 너희들끼리만 하려던 거야?
1: 네.
0: 안 돼요. 화산놀이는 어른이랑 꼭 같이 해야 돼.
1: 네, 할아버지.
0: 화산은 말이지 뜨거운 마그마라는 시뻘건 불덩어리가 땅속에 있다가 뻥! 땅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야.
2: 아하.
0: 모두 긴장해.

0: 하면 더 펑 터진대.
1: 게다가 엄청 뜨겁잖아.
2: 어? 너희들 정말 화살을 진짜 본 것처럼 말한다.
0: 그럴 리가요.
3: 와, 신기하다, 신기해.
2: 우리 그럼 한글 과자를 먹을까?
3: 와!

0: 도서관 대소동.
1: 쉐기 쉐기 88번을 흔든 이 몸의 폭발력을 보여주마.
2: 멈춰라 배드콜라맨.
1: 피트니스맨.
2: 배드콜라맨 악행은 여기까지다.
1: 과연 그럴까? 피트니스맨, 네 덕분에 난 파괴력이 더 강해졌다.
2: 뭐?
1: 게다가 더 무서운 사실은 난 제로콜라가

0: 제 탄탄 냠냠시티의 레시피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1: 여기는 냠냠시티 도서관. 도서관은 저희가 자주 가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0: 야, 큰일이에요. 레시피스톤을 노리는 악당이 도서관에 먼저 접근 중인 것 같아요. 제 탄탄 서둘러요.
1: 안 돼, 당장 갈게요.

0: 쇼파제 메카탄탄.
1: 쇼파제 메카탄탄. 악당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
0: 물론이죠. 히어로는 방심하지 않아요. 수상한 냄새가 나면 콱 물어버릴 거야. 듬직하군.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누구야? 이건 책이잖아.
2: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건 더 아니고. 풍성한 머리의 비밀.
0: 매도 매도.
2: 책을 돌려드릴게요. 뭐야? 배송이 히어로들이잖아. 괜히 놀랐네.
0: 모두가 사용하는 도서관을 어질러 놓다니.
2: 시끄러워. 나를 방해할 거라면 젤리로 만들어주겠니?
1: 슈퍼제,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해.

0: 소동을 사서 아저씨 무서워.
1: 너 소동을 피웠다간 도서관에서 쫓겨날 거야. 매두매두는 어디 갔지? 또 함정 같은 걸 만들고 있나?
0: 근처에 매두매두 냄새가 나. 아슬아슬.
1: 큰 소리가 날 뻔했어.
2: 얄미운 히어로들, 어디 고생 좀 해봐라.

0: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1: 레시피 스톤은 어디 있지?

0: 셋은 도서관 출입 금지.
1: 열강이 혈안들, 너희들 때문에 도서관에 못 가게 됐잖아.
2: 뭐? 먼저 소동을 피운 건 너잖아. 연장을 하는 건 어때?
1: 이건 내가 가져간다.
2: 연장은 안 되겠는데?
3: 그치, 다른 방법이 좋겠어.

0: 찾았다! 레시피 스톤!
1: 나도 볼래! 나도 볼래! 야!
0: 매드매무!
2: 이건 내가 가져왔다!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못 따라오겠지?
0: 히프가 막혔어! 이거 다 먹어버리자! 시간이 없어! 그 전에 매드매드가 도서관 밖으로 도망갈 거야!
2: 얄미운 히어로 녀석들! 이번엔 꼼짝 못할 거다!
3: 아니, 어떡해! 아까 자고 있었는데!
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4: 제어!
0: 아따, 저기 봐! 우리 생각대로 됐어.
2: 꼼짝 마!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이 책들을 모두 불태울 테다.
0: 매도매도 비겁하다.
1: 지사다!
2: 시끄러워! 너희들도 움직이지 마! 목공화 꽃이 피었습니다!

못 맞췄지? 이번엔 내 차례다. 무궁화 꽃이.

0: 이거 빌려주세요.
1: 염염 레스토랑의 잭 한탄?
0: 네!
1: 어?
0: 예?
2: 슈퍼잭 메카 탄탄 정체를 들켜서 히어로 포인트 감점입니다.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퀀텀 다이노 스테기의 선택.
1: 다이노스터가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즈. 이거 받으렴. 앞으로 잘 부탁해.
2: 이게 정말 제 거라고요?
0: 어서 잡아, 오즈!
2: 믿어지질 않아. 내가 퀀텀 다이노의 선택을 맞다니.
1: 자, 어서 변신해보렴.

0: 보고 싶다! 소장님, 이 모습 그대로 집에 가도 돼요?
1: 그럼.
0: 정말 고맙습니다!
2: 잘 가! 내일 같이 임무 수행하러 가자!
0: 후후! 예. 나는 다이노스타다! 조심하세요! 순식간에 도착했네! 이 슈트 정말 굉장한데?
1: 그렇게 해서 아기 공룡은 마침내 양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어요.
0: 다녀왔습니다!
1: 오즈, 늦었구나.
3: 누구시죠?
0: 제가 누구일까요?
1: 가까이 오지 마!
4: 엄마, 오빠가 다이노스타가 됐어요!
1: 어?
4: 제가 그럴 거라고 했죠?
1: 뭐?
0: 오늘 도티 유치원 앞에 거대한 스테고사우루스가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 그게 퀀텀 다이노였어요. 정말 굉장하죠?
1: 굉장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누가 너한테 다이노스터 같은 거 되라고 했어? 그 이상한 슈트 지금 당장 벗어.
0: 알았어요, 엄마.
4: 안녕, 친구. 우리 벌써 두 번째 만나는 거네? 근데 넌 이름이 뭐야?
5: 난 색이야.
1: 이 공룡 말을 할 줄 알잖아.
4: 잡았다. 이제 네 차례야. 잡아봐, 스택이.
1: 너 청소는 할 줄 알아? 가게 일은 도울 수 있고?
5: 아니요. 오즈?
0: 스테기는 퀀텀 다이노예요. 제가 다이노스터로 변신할 수 있게 도와주죠.
1: 다이노스터라고? 절대로 안 돼! 네 방에 들어가서 숙제나 해. 지금 당장!
0: 엄마...
1: 이 다이노워치는 다른 사람한테 보내도록 해. 중고거래 앱에 올리는 게 좋겠구나. 그럼 워치를 가져갈 사람이 나오겠지.
0: 하지만 스테기는...
5: 안 돼...
0: 그렇게 꿈꾸던 다이노스터가 됐는데 엄마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없고.
5: 오즈,
0: 스택이
5: 정말 날 다른 사람한테 보낼 생각이야? 난 싫어, 오즈.
0: 어쩌지? 나도 못하겠어. 난 다이노스터가 되고 싶어.
4: 바로 그거야, 오즈. 넌 멋진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어.
0: 좋아, 엄마를 다시 설득해보자. 퀀텀 다이노 파워!
6: 이봐, 다이노워치를 판다는 사람이 너야?
0: 그게... 다시 생각해봤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거래는 없던 일로 할게. 어?
6: 안 돼, 넌 다이노워치를 가질 자격이 없어.
0: 뭐?
6: 다이노워치는 네가 내키는 대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 더 필요해. 전설의 다이노스터인 우리 형이 퀀텀 터널 속으로 사라졌거든.
0: 세상에, 네가 사라진 전설의 다이노스터의 동생이라고? 맞아, 난 다이노스터가 될 자격이 없어. 꼭 형을 찾기를 바랄게.
6: 걱정하지 마,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0: 스테기를 잘 부탁해!
2: 안녕, 오즈. 어디 갔다 이제 와. 오늘 같이 임무 수행하기로 했잖아.
0: 루시오.
2: 무슨 일이 있어?
0: 그게 오늘 약속은 못 지킬 것 같아. 미안해. 실은 다이노워치를 에단한테 줬어.
2: 뭐라고? 에단한테 줬다고? 대체 무슨 생각이야?
7: 중앙교차로에 카르노 타우루스가 나타났어. 에단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2: 뭐? 서둘러, 어서 가야 해. 퀀텀 다이노 파워! 오즈, 다이노워치를 되찾으러 가자.
0: 내 다이노워치를?
2: 스테기의 파트너는 너야, 에단이 아니라. 가자!
0: 알았어!

0: 드디어 나도 다이너스터가 될 수 있어. 우리 형처럼 다이너슈트 변신!
1: 싫어! 오즈!
0: 어디가? 안 돼! 스탱이! 멈춰!
1: 오즈!
0: 오즈 그만 찾아! 걔널 포기했어! 이제 네 파트너는 나야!
2: 해밤! 다이너슈트 변신! 스태기!
1: 오즈!
2: 레벨 저 스파이크! 해밤, 피해! 거기 있으면 안 돼!
3: 어서 일어나!
0: 제발, 부탁이야, 스택이!
3: 안 돼! 지금 이럴 시간 없어!
2: 레벨터 스파이크!
3: 어디로 갔지? 루시오! 힘내! 조금만 더 버텨!
0: 퀀텀 다이노 파워! 왜 작동을 안 하는 거야?
3: 에단, 내 워치를 돌려줘! 부탁이야! 내가 다이노스터로 변신해야 해!
0: 다이노스터가 되지 않겠다고 했잖아! 워치를 넘긴 건 너라고!
3: 그건 정말 후회하고 있어!
2: 오즈, 서둘러!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3: 에단! 제발 돌려줘! 루시오를 구해야 해! 시간이 없어!
0: 맘대로 해.
3: 고마워, 에단!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스테고 테라 쉴드!
2: 오즈?
3: 나도 같이 싸울게!
2: 좋았어, 해보자고!
3: 가자!
2: 오즈, 꼬리를 잡아! 겨우 이 정도 속도는 날 못 잡지!
3: 꼬리 잡았어! 끝내버려, 루시오!
2: 나만 믿어, 오즈! 레벨 저 드라이브! 두 번은 안 놓쳐!
3: 루시오? 스테고 쉴드!
2: 좋았어! 우린 제법 호흡이 잘 맞는데?
3: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2: 머리가 더 생겼을 뿐이야.
3: 스테고 테라 쉴드! 절대로 지지 않아!
2: 이놈.
3: 우지, 괜찮아?
1: 루시오, 이대로 쓰러지면 안 돼! 일어나, 제발! 루시오!

0: 일어서라 타이탄.
1: 와, 저건 뭔가요?
0: 타이탄, 가자. 으라차차.
1: 저 우리 아이들을 그만두세요.
0: 어? 감히 어디? 간다! 다 정리됐어?
2: 뭐야? 아직도 움직인다고? 타이탄, 저 중장비들을 완전히 멈추게 할 방법이 없을까?
0: 좋아. 미리 허락받지 못해 죄송하지만. 응?

0: 셋으로 안 된다면 더! 개수를 늘리면 되겠죠? 이야!
1: 많아지기만 하면 뭐해? 그렇게 무작정 달려들어 봐야 결과는 똑같지?
0: 과연 그럴까? 랄랄랄랄랄라.

0: 움직일 수가 없어. 이런.
1: 그럼 안녕입니다.
2: 어디?
0: 허큘리스
1: 피닉스 등장.
3: 이럴 수가.
1: 자, 지금 놀라고 있을 때가 아닌데.
4: 아이스건 그물 캡슐 발사.
1: 자, 도망친 건가? 다들 고마워.
5: 뭘 이 정도 가지고.
2: 갑자기 예의 바른 아이가 됐는걸.
1: 아까 뜨거운 맛을 좀 봤잖아. 엉엉 울더라고. 안 울었거든. 어?
4: 잡담은 쇼가 다 끝나고 하라고요.
2: 뭐야?

0: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었단 말이야?
1: 그럼요. 나는 위대한 쇼맨. 정치는 철근 쇼. 걱정 마! 이건 아까의 보답이야! 그리고 이건! 돌려줄게! 어?
2: 오늘은 힘을 다 써버렸네요. 그래도 제법 재미있는 상대가 생겼군요. 그럼 다음에 보죠.
1: 다음에 보자는 악당! 하나도 안 무섭더라.
3: 저 힘, 저 움직임, 정말로 저 아이가 타이탄의 주인인가 봐요.
4: 그런 것 같군.
5: 고맹아, 잘했어. 어?
1: 우리 또 데려가야지!
6: 제인은 좀 어떤가요?
3: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제이 환자는 지금...
7: 지금?
3: 자고 있어요.
7: 어떻게! 잔대!
1: 잔다고요?
3: 네.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힘든 하루였나 봐요. 좀 자게 놔두세요.
1: 도대체가 말이야. 조그만 게 사람이나 놀라게 하고 말이야. 어? 조그만 게 타이탄이나 변신시키고 말이야.
7: 어? 유리? 유리야!
6: 어? 이하나!
1: 유리야! 너 병원에서 뭐해? 나 만나러 온 거야? 내가 여기 있는 줄은 어떻게 알고? 응?
6: 아닌데?
1: 어? 그래? 난 또...
6: 저번에 말했지. 나 이제 응급구조사가 될 거라고.
1: 아, 맞다 맞다. 그랬지.
6: 그래서 응급구조사 학원에 다니고 있거든. 오늘은 병원으로 견학 온 거야.
7: 그렇구나.
6: 난 빨리 응급구조사가 돼서 피닉스님을 돕고 싶어.
1: 제가 도와줄게요.
7: 피닉스? 그 파이어 로봇 피닉스가 바로 나...
5: 아, 미안. 같이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8: 제이 깨어났대. 조용히 하고 따라와.
4: 자, 오늘부터 제이를 파이어 로봇 정식 대원으로 인정한다.
1: 와! 에이, 설마 꼬맹이가 타이탄의 주인이었을 줄이야. 사실 나도 거의 변신에 성공했었는데 양보한 거야. 알지?
9: 모두 고맙습니다. 저 최고의 파이어 로봇 대원이 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빠에게 부끄럽지 않게요. 오늘의 안전 교육.
3: 오늘 제이가 갑자기 쓰러졌지? 그런 응급 상황에서는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할까?
8: 그거야. 당연히 119죠. 여보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0: 정신을 잃은 환자가 있어요.
1: 장소가 어디죠?
0: 그게 잘 모르겠는데요.
2: 위치를 잘 모를 때는 119 대원의 말에 따라 주변의 큰 건물이나 아파트 이름, 길의 표지판, 전봇대 번호 등을 보고 알려주면 돼요.
0: 아, 여기 메가 아파트 101동 앞이에요.
1: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구급차가 보이면 손을 흔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사고 내용과 위치를 정확히 알리는 게 중요해요. 그럼 다음 임무까지 안전!

0: 타이탄에게 박수를!
1: 뭐야, 내 첫 출동인데 고향이나 구하라고?
2: 제이, 타이탄은 나서지 않아도 될 것 같아.
3: 그래, 이건 우리가 해결할게.
1: 알았다고 뭐. 아, 여러분, 걱정 마세요. 파이어로보가 있으니까요. 맡겨두시라고요. 야! 아니야, 아니야. 너 구해주려는 거라고. 자. 야야야야! 아, 배 안 보여!
4: 아, 정말.
1: 나도 좀 받아주지.
5: 아이고, 우리 아기. 고마워요, 파이어로보.
6: 파이어로보! 파이어로보!
1: 뭐 이 정도를 가지고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6: 파이어로보! 파이어로보!
1: 이게 뭐야? 내 첫 출동인데 다른 대원들만 활약하고 박수 받고.

0: 너, 먼저 출동합니다. 아, 도대체 왜? 출동이다.
1: 다들 수고했어.
0: 나도 박수 받고 싶은데.
2: 어머, 제이야. 파이어 로봇 대원이 됐다고 좋아하더니 왜 이렇게 시무룩하니?
0: 몰라요. 다른 대원들만 활약하고 저는 타이탄 하나만 있어서 박수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2: 하지만 박수 받으려고 파이어 로봇가 된 게 아니잖니.
0: 그렇지만요.
2: 구조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다고.
0: 그래도.
2: 어차차, 이러다 늦겠네. 엄마는 얼른 쇼핑몰에 다녀올게. 좀 이따 봐, 아들.
3: 이건 내 거예요.

0: 뭐라고요? 제가 집에서부터 찜했거든요.
1: 난 출시 전부터 찜했다고요.
0: 뭐예요 방금?
2: 네, 팀장님. 네, 메가 쇼핑몰이요.
0: 엄마는 얼른 쇼핑몰에 다녀올게.
3: 엄마! 야, 엄마!
1: 제 손 잡아요.
0: 고마워요.
1: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여러분, 모두 괜찮으세요? 자, 한 사람씩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이쪽이에요.
1: 이제 괜찮아요.

0: 젤리야!
1: 엄마! 무사하셨구나!
0: 우리 아들 덕분에!

0: 제이, 어머니는 무사하셔. 빨리 올라와.
1: 큰일 날 뻔했네.
2: 기껏 땅속에 물을 빼내서 싱크홀을 만들었건만.
1: 애쓰셨네요.
2: 뭘요? 마음에 들었나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덫이었다고나 할까요? 모두 한 번에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가장 큰 걸 잡는 걸로 만족하죠!
0: 타이탄!
3: 어서 가보자! 제이! 무사한 거야?
0: 제이! 어? 짜잔! 이 정도는 타이탄한테 안 통하지!
4: 오! 멋진데!
2: 타이탄, 정말 짜증나는군요.
5: 제이야!
1: 엄마!
5: 잘했어. 우리 제이, 정말 장하다.
1: 에이, 뭘요?
0: 그러게, 꼬맹이가 한 건 했네. 여러분, 여기 이 꼬맹이가 바로 파이어! 우리 전체는 비밀이라고. 야, 너 박수 받고 싶다며.
1: 구조된 사람들의 기뻐하는 모습이 나한테는 최고의 박수야. 맞죠, 엄마?
5: 그럼, 그럼.
6: 이안도 좀 본받아야 할 텐데.
7: 그러게.
0: 니들 정말? 오늘의 안전교육!
8: 오늘은 갑자기 땅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지? 하지만 이런 거대한 땅 꺼짐 현상 외에도 평소에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 걷다가 구멍에 빠지거나 걸려서 넘어지는 일들이지. 그런 자잘한 사고들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6: 항상 앞을 잘 보고 걸어야 해요. 땅만 보고 걷거나 옆을 보며 걸으면 안 돼요.
9: 친구와 장난치거나 공을 갖고 놀면서 걷지 말아요.
0: 비가 올 때는 우산으로 이렇게 방패처럼 앞을 막고 가면 되죠?
8: 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바로 세워서 눈이 가리지 않게 해야 해. 투명한 우산을 쓰면 더욱 좋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안전!

0: 맛있는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봇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세계 비밀 속에 던져. 폼페이 대탈출. 2000년 전 로마 제국으로 간 이빨 해적 콜로세움에서 망신을 당하는데, 시간을 거꾸로 돌려 서기 79년 폼페이로 가게 되고, 그날이 폼페이 최후의 날일 줄이야. 운명의 시간은 가까워 오는데.
1: 번개 이동 완료. 이것이 폼페이란 곳인가? 시끌벅적하니 다들 즐거워 보이는데 곧 화산이 폭발한다니 믿어지지가 않아. 일단 이빨 해적을 찾아서 빨리 돌아가야겠어.
2: 서기 79년 폼페이 최후의 날. 아직은 평화롭기만 해요. 사실 폼페이는 로마에서도 가장 잘 살았던 상업도시였어요. 폼페이 시장으로 가볼까요? 2000년 전 폼페이에는 이미 세탁소도 있었고, 액세서리 가판대도 있었고, 지금의 패스트푸드점과 비슷한 골목식당도 있었고, 폼페이 최고의 맛집인 빵집까지 있었다니 정말 놀라워요.
3: 폼페이 골목식당이 이 근처라고? 맛있는 냄새! 저쪽! 저쪽!
1: 이빨의 적!
3: 번개맨! 귀찮게 왜 따라다니는 거야?
1: 얼른 피하는 게 좋을걸? 폼페이는 곧 폭발한다고!
3: 폭발이라니 뭔 소리?
1: 저길 봐!
3: 응?
1: 바로 오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게 되어 있다고.

0: 그래. 1500년 동안 화산재에 묻히고 싶지 않다면 어서 빨리 돌아가. 번개아이, 화산 폭발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1: 화산 폭발, 3초 전, 2초 전.
2: 엄마야! 시간을 지배하는 자, 세상을 지배한다! 시간아, 빨리! 2020년대 로마노프 컴백! 빨리!
3: 베수비우 화산 폭발로 폼페이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 번개맨은 시간의 블랙홀을 넘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0: 번개 이동 성공! 친구들, 번개맨이 무사히 돌아... 그런데 여긴 어디지? 번개아이, 알려줘.
1: 번개맨 돌아와서 기뻐요. 여기는 2020년의 폼페이예요.
0: 여기가 그 화려하던 폼페이라니. 그런데 이상한 걸? 화산재에 묻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모습을 드러낸 거지?
1: 맞아요, 번개맨. 폼페이는 화산재에 묻혀 있었다가 1500년 후에야 발견되었어요. 화산 폭발로 인해 묻혀 있었던 폼페이의 잔해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답니다.
0: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안타깝군. 번개맨이 폼페이의 역사를 바꿀 수만 있다면... 번개톡?
1: 세계의 비밀 소우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4: 번개맨! 역사를 바꾸는 건 옳지 않아. 더 큰 혼란이 온다네.
0: 누구세요?
4: 달력 황제, 율리시스.
0: 달력이라고요? 멍. 어리둥절.
1: 율리시스 황제님이 기프티콘을 보냈습니다.
0: 율리시스 달력?
4: 나 이런 사람이야, 달력 만든 사람.
0: 정말 대단한 왕이시군요.
4: 왕 아니라 황제거든.
0: 아, 네.
4: 시간을 지배하는 자, 세상을 지배한다. 그것도 내가 한 말.
0: 이빨 해적이 한 말인 줄.
4: 감히 내 흉내를. 이빨 해적한테 전해. 시간을 맘대로 하는 건 절대로 용서 못해.
0: 맞아. 시간을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돼. 시간은 곧 역사니까. 오, 좀 멋진데? 시간은 곧 역사니까. 시간은 곧 역사니까요. 시간은 곧 역사니까.
1: 번개맨.
0: 그나저나 이빨 해적은 무사히 돌아왔나? 악당이긴 해도 좀 걱정되는걸.
2: 나야 무사히 돌아왔지. 영원히 죽지 않는 이빨 해적님이시니까.
5: 진짜? 리얼리?
2: 응? 누구냐 넌?
5: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진실의 입. 거짓말을 하면 나한테 큰 벌을 받게 돼. 이래 봬도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입이라고.
2: 아,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네? 에이, 양털이!
5: 직접 해보면 알 거 아니야?
2: 그럼, 한다. 앞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5: 거짓말 하지 마라.
2: 뭐야! 거짓말인 거 어떻게 알았지? 도망가자!
1: 여기는 이탈리아 예술의 도시 피렌체예요. 피렌체는 예술이 활짝 꽃을 피웠던 르네상스 시대의 중심지였어요.
6: 나만 봐도 얼마나 예술적인지 알 수 있겠지?
1: 미켈란젤로 광장에 서 있는 다비드 상도,

0: 그러면 나 비너스.
1: 우피치 미술관의 비너스의 탄생도 모두 모두 피렌체가 얼마나 예술을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2: 해적계의 아티스트, 이빨 해적도 실력 발휘 한번 해봐.
1: 와우, 해적들의 예술 세계는 과연 무엇?
2: 한마디로 낙서? 혹은 작품 파괴?
3: 하국이야.
0: 안 돼.
3: 도와줘, 번개맨.
2: 이쪽도 다 그려볼까나?
4: 여기 있었구나, 이빨 해적.
5: 용기, 기회,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6: 잠깐, 번개 파워!
2: 일단 도망! 슝! 여기 숨으면 못 찾겠지롱. 어서와. 마침 잘 됐군. 몇백 년 동안 서 있어서 다리에 쥐날 뻔했는데. 어잉? 누구요? 다비드 발차기 나가신다! 슛!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들 만나보면 깜짝 놀랄걸? 쉿! 우리들도 세계의 비밀 소대원이거든. 자, 시작해볼까?

0: 번개맨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이탈리아의 마법 같은 이야기 두 번째. 과연 진짜 가짜?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진실의 입. 사실은 하수구 뚜껑? 에이, 장난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 진실의 입에 새겨진 얼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트리톤의 얼굴이에요. 원래 길 건너 헤라클레스 신전의 하수구 뚜껑이었답니다.
2: 이탈리아에서의 시간 여행 정말 잊지 못할 모험이었어. 무엇보다 번개맨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지. 그리울 거야, 이탈리아.

0: 세계 비밀 속에 던져라.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4: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세계의 비밀 속에 던져. 트로이 목마 검은 방귀 사건.
1: 평화를 지키는 자, 평화를 깨뜨리는 자, 쫓는 자, 그리고 쫓기는 자. 번개맨대 이빨 해저, 최후의 운명자 누구일까? 설마
2: 안돼!
1: 그들의 추격전이 지금 시작된다.
3: 어디 빈방 없나? 꼭꼭 숨어있으면 번개맨도 못 찾을 텐데. 부동산 사이트에 물어봐야지. 또잉! 빈방 있음?
4: 어머어머, 빈방 찾으신다고요? 당신이 찾던 바로 그 방! 방 안에서 이랴이랴 말타는 느낌! 숨어있기 딱 좋은 방!
3: 뭐? 숨어있기 딱 좋은 방? 방 안에서 말타는 느낌? 완전 마음에 들어? 저 방으로 결정! 번개맨, 이제 나 절대 찾지 못하겠네!
1: 번개맨의 추격전, 실패로 끝날 위기에 처하는데!
5: 이빨의 적, 어딨지? 눈에 보이지?

0: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나라예요. 다양한 문화가 만나 더욱 신비롭답니다. 아야소피아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박물관이지만 한때는 성당이었던 적도 있고 한때는 이슬람의 모스크였던 적도 있어요. 하나의 건축물 안에 기독교와 이슬람 문화가 함께 담겨 있다니 정말 신기하죠? 트로이 목마예요. 트로이 목마에는 트로이 전쟁의 역사가 숨어 있답니다. 기원전 아주 오랜 옛날, 트로이와 그리스가 전쟁을 했는데 그리스는 나무로 커다란 말을 만들어 그 안에 군인들을 숨겼어요. 트로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놓았고 목마에 숨어있던 군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했답니다.
1: 이게 바로 트로이 목마로군. 어? 잠깐만. 진짜로 트로이 목마가 방귀를? 게다가 괴이한 웃음소리까지. 저 안에 누가 숨었는지 알 것 같은데? 좋아, 그렇다면 번개맨의 치킨 작전!
2: 누가 치킨 배달시켰나? 맛있겠다! 닭다리는 내 거야!
1: 이때다! 용기! 지혜!
2: 번개맨이 또!
1: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2: 속였대! 번개 파워 시련! 이제
1: 터키 친구들, 이제 안심해. 트로이 목마는 번개맨이 지켰으니까.
3: 번개맨, 고마워! 번개맨 멋져요! 번개맨 최고!
2: 트로이 목마는 안 되겠지? 하긴 창문이 없어서 엄청 답답했다고. 어디 창문 많고 넓은 방 없나? 넓은 방 있음?
4: 넓은 방 찾으신다고요? 당신이 찾던 바로 그 넓은 방. 방마다 곡식이 가득하고 벽타기 체험 코스가 있는 숨어있기 딱 좋은 방. 어서오세요.
2: 와우, 숨기 딱 좋은 곳이군. 완벽해. 저 방으로 결정.
0: 양들이 달려가네요.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요?
5: 이 빨래적이 저 방으로 갔대요.
0: 타시칼레예요. 터키어로 돌로 만든 성이란 뜻이랍니다. 6, 7세기 터키 사람들이 살던 암벽 동굴이에요. 왜 암벽 동굴을 만들었냐고요? 전쟁의 위험과 종교 탄압을 피해 만들어졌대요. 지금은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어요. 벽 타는 사람? 위험해 보인다고요? 암벽의 작은 구멍들이 손잡이 역할을 해요. 그 구멍들을 잡으면서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랍니다. 위험해 보여도 귀한 곡물을 보관하는 데는 최고!
2: 벽타기 코스 완전 마음에 들어! 나도 올라가 볼까?
1: 어서와, 이빨해적. 반가워.
2: 야, 번개맨! 네가 왜 거기서 나와?
1: 다 지켜보고 있었지?
2: 예, 번개맨!
1: 자, 받아라. 번개 파워!
2: 엄마야! 이빨의 적살이야! 나쁜 짓 하기 너무 어려워잉!
1: 세계의 친구들, 이제 안심해. 앞으로도 터키의 소중한 보물들, 이 번개맨이 꼭 지켜줄 테니까.
6: 터키엔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 지금부터

0: 권기민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터키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터키에는 요정들의 굴뚝이 있다?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카파도키아예요. 수백만 년 전에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쌓여서 생긴 곳이랍니다. 긴 버섯 모양을 닮았죠? 요정들이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요정의 굴뚝이란 별명을 갖고 있답니다.
0: 번개 퀴즈 두 번째.
1: 터키의 마법 같은 이야기 두 번째. 과연 진짜 가짜? 터키에는 씨름왕 낙타가 있다? 에이, 장난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터키의 낙타 씨름 대회장이에요. 천여 년 전 낙타에 물건을 싣고 오가던 사람들이 쉬어갈 때 즐기던 놀이였대요.
2: 야호! 드디어 방구했다. 지하에 아주 맘에 쏙 드는 커다란 방이 있더라고. 얘들아, 우리들의 지하 비밀기지로 고고!
1: 이곳은 데린쿠유예요. 2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대규모 지하도시랍니다. 데린쿠유는 깊은 우물이란 뜻이에요. 수많은 미로와 구멍으로 연결되어 있어 출구를 찾기 쉽지 않다고 해요.
2: 지하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다니! 완전 비밀기지로 딱이야!
3: 들어올 순 있어도 나가긴 힘들 텐데 괜찮겠어?
2: 잠깐만! 나가기 힘들다고? 근데 누가 말한 거지?
3: 나야, 번개맨.
2: 번개 파워 쏘려고?
3: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여긴 미로 때문에 나가기가 무척 힘들거든. 그럼 잘해봐, 이빨해져. 난 간다. 번개 이동!
2: 문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야! 저기야! 아유, 헷갈려!
3: 터키에서의 모험 정말 대단했어. 터키에서 만난 친구들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그럼 또 만나요, 터키. 번개 파워!

0: 비밀소대 번개맨.
1: 군산 원두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친구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문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내 공룡책 가져갔지?
1: 내가? 아니?
0: 비켜봐.
1: 왜?
0: 비켜봐!
1: 뭐?
0: 어, 저기 과자 있다.
1: 과자? 과자? 과자? 과자 어디?
0: 아이. 아이. 여기 있잖아. 내 공룡책.
1: 걸렸네. 어? 이거 뭐지?
0: 어?
1: 이거 못 보던 건데? 누가 핸드폰을 떨어뜨렸나?
0: 아니 설마.
1: 열어봐. 이거 뭐지? 그게? 꺼내봐. 뭐지 이게? 이거 우리 열어보자.
2: 괜찮을까?
1: 하나, 둘, 셋. 카드 있다.
0: 어, 나도 줘.
1: 줘. 아,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0: 어떻게?
1: 카드를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되는 거야.
0: 아!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1: 왜 안 되지?
3: 시간을 달리는 프랑스 혁명과 루이 16세 이야기.
1: 뭐지?
3: 1791년.
4: 잡아라!
5: 그런 리더는 누군데?
1: 전 영길인데요?
0: 전 승환인데요?
2: 근데 여기가 어디지?
3: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은 시간을 달려서 2020년에 오셨습니다.
6: 나 돌아갈래!
3: 원래로 돌아가려면 주서위를 던져 이

0: 게임을 끝내야 합니다.
1: 아, 어, 그러면 요걸 던지면 되는 건가?
0: 주사위는 총 4번을 던질 수 있고 대신 여러분이 오신 시대에 관한 문제를 풀면 보너스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은 안 되고 연길 승환 친구만 풀 수 있습니다. 친구들, 퀴즈에 도전하시겠습니까?
2: 도전해! 도전해! 도전해!
1: 도전하겠습니다. 퀴즈는 해야지.
0: 네,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 그럼 제가 먼저 굴려보겠습니다. 오, 7칸!
3: 7칸?
0: 그럼 첫 번째 문제.
4: 사람들에게 쫓겼던 이 두 사람은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였는데요.
5: 아니, 나 백성들이 우리 얼굴 모른다면서요.
4: 그러니까요. 변장을 했는데 어떻게 알아봤지?
0: 변장을 한 루이 16세의 얼굴을 알아본 시민 때문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잡히게 되는데요. 시민은 이것을 보고 루이 16세의 얼굴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오, 그건 내가 자신 있어. 그날 그 프랑스 궁에서 왕의 가족들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그냥 프랑스가 뒤집어졌었거든.
6: 왕이 사라져버린 건가?
7: 어디로 갔을까?
6: 이거 어디 갔지?

0: 20마리 봤군요. 우리를 전혀 못 알아봅니다.
1: 제 말이 맞죠? 애야?
0: 아유,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2: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3: 그냥 귀족부인가 하인 같은데?
2: 아! 왕이다.
4: 뭐?
0: 왕하고 똑같이 얘기했잖아.
4: 왕 얼굴 본 적도 없으면서
1: 왜 본 적이 없어? 그 금화의 얼굴이 딱 박혀 있는데.
2: 왕이다.
3: 왕이다.
2: 왕이다.
3: 왕이다.
2: 왕이다. 왕이다.
5: 결국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잡히게 된 거야.
6: 아, 정답!
7: 자, 시민은 무엇을 보고 루이 16세의 얼굴을 알아봤을까요?
6: 금화!
7: 네, 금화 맞습니다. 아! 왕의 힘이 아주 강한 정치체제를 절대왕정이라고 하는데요. 절대왕정 국가의 특징은 살아있는 왕의 얼굴을 화폐에 넣는 거랍니다. 왜냐고요?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죠. 자,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와! 세 칸 이동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사위 던져주세요.
0: 이번엔 제가 한번 굴려볼게요.
1: 아, 그래. 잘해.
7: 얏! 우와. 두 번째 문제. 해야.
0: 우리 변장을 해요?
1: 변장이요?
7: 1791년 6월 20일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는 튤리르 궁을 빠져나가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0: 아, 궁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
1: 아, 이 얘기는 좀 긴데 한번 들어봐.
0: 네.
1: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7년 동안 했거든. 그래서 프랑스가 돈을 엄청 많이 쓴 거야. 근데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을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그래서 미국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군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지.
7: 그래가지고 왕이 귀족들을 부른 거지.
1: 예? 세금을 내라니요, 폐하.
4: 그런 법은 없습니다.
8: 세금은 시민들이 내는 거죠.
1: 근데 생각 좀 해요. 잘 사는 왕이랑 성직자랑 귀족들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우리 같은 서민들이 세금을 내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0: 안 좋겠죠.
3: 그래서 화가 난 시민 대표들이 국민의회를 만들어서

0: 헌법을 바꿔달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
1: 그래서 왕이 사과도 하고 헌법도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딴 생각을 하네.
2: 내가 대프랑스의 왕인데 백성들한테 사과를 하다니. 내가 왕인데.
3: 대하, 이번 귀에 군대를 불러서 국민의회인지 뭔지를 없애버리시는 건 어떻습니까?
4: 어머, 그거 좋은 생각.
5: 어차피 백성들은 총도 무기도 없으니까. 그런데
1: 이렇게 왕이 군대를 모아 국민의회를 없애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파리 시내에 모인 거야.
6: 여러분, 왕이 군대를 모아 파리로 보낸다고 합니다.
3: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무너질 수 없어요.
7: 기대는 힘! 우리도 무기를 듭시다!
8: 듭시다!
1: 그러다가 이틀 뒤에
9: 우리도 무기가 있다! 이대로 죽을 수가 없다!
1: 우리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 총과 화약을 손에 쥐게 됐고 이렇게 그냥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거야. 총과 무기가 있던 우리 혁명군이랑 군대는 석 달 가까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는데

0: 파리는 우리 군사들이 곧 정리할 테니
1: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2: 좋아 좋아. 뭐 시민들보다 우리 군사들이 더 잘 싸우겠지.
3: 루이 16세는 파리에서 떨어진 베르사유 궁에서 지내면서 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지.
4: 안 되겠어요. 왕을 파리로 데려옵시다. 우리들이 앞장서서 베르사유로 가자고요.
3: 참다 못한 여성들이 앞장을 서서 베르사유 궁으로 가서 외쳤지.
4: 빵을 달라!
5: 빵을 달라!
4: 빵을 달라! 빵을 달라!
3: 결국 루이 16세가 항복을 하고 파리로 끌려오게 된 거야. 그런데
6: 왕은 없어야 합니다. 혁명을 했는데 왕이 왜 필요해요? 그래도 국민들은 왕을 완전히 쫓아내는 걸 싫어합니다. 정치는 국민이 뽑은 대표가 하고 왕은 그대로 두는 게 맞아요.
3: 혁명 의회에서는 왕을 없애는 문제로 매일 그냥 싸워댔어.
7: 아니,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자꾸 나를 가지고 싸워? 무섭게.
8: 설마 우릴 죽이진 않겠죠?
7: 너무 무서워.
8: 배야, 우리 오스트리아로 가요. 우리 오빠가 왕이잖아요.
7: 좋소. 오스트리아로 가서 힘을 기르서 내 왕권을 되찾읍시다. 아니 근데 이 궁에서는 어떻게 나가지?
8: 맞다, 밖에 혁명군들이 감시하고 있을 텐데.
7: 아, 혜야, 혜야, 우리 변장을 해요.
3: 그렇게 변장을 네. 해서 바렌까지 오게 된 거야.
9: 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10: 정답! 오스트리아!
9: 네, 정답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왕권을 빼앗긴 루이 16세는 왕을 없앨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오스트리아로 가서 잃어버린 왕권을 찾을 힘을 모으려고 했던 거죠.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다섯 칸 이동 했습니다.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1: 제가 굴려볼게요.
7: 잘 굴려.
9: 야,
8: 네 칸.
7: 거의 맞다.
9: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로 탈출하려다가 실패한 뒤에 큰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사건일까요?
3: 저때 말이야, 그 루이 16세하고 왕비랑 그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걸 알고 사람들이 다툼을 돌렸거든. 그래서 시민들이 감옥에 가둬버렸어. 그랬더니 그 마리 앙뚜아네트 오빠인 오스트리아 황제가 화가 잔뜩 났던 거야.
12: 감히 내 동생을 잡아가둬? 안 되겠다. 여봐라, 지금 당장 내 동생 마리 앙뚜아네트랑 루이 16세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감...

0: 그만두지 않겠다고.
1: 오스트리아 황제가 전쟁하겠다고 네. 협박하면서 루이 16세를 돌려놓으라는 거야.
2: 지들이 뭔데요? 어? 프랑스는 이제 시민의 나라야.
1: 시민? 전쟁을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지.
3: 응? 어? 이럴 거면 우리가 먼저 오스트리아를 쳐들어가는 게 나아.
1: 오히려 프랑스 시민들을 더 화가 나게 만들어 시민들이 군대에 막 지원해서 오스트리아를 먼저 공격을 하면서 드디어 프랑스 혁명 전쟁이 일어났던 거야.
4: 아하! 정답!
5: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탈출에 실패한 뒤에 생긴 큰 사건은
6: 프랑스 혁명 전쟁!
5: 정답! 맞습니다! 야! 프랑스 혁명 전쟁은 유럽의 왕정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10년 동안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나폴레옹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 프랑스 국민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보너스 이동해 볼까요?
7: 이제 갈 수 있다. 맥스북, 안녕.
8: 맥스북, 안녕.
7: 우와, 진짜 재밌다.
5: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아쭈.
7: 와 대박 재밌다.
9: 형아 우리 한 게임 더 할래?
10: 그럴까? 얘들아 밥 먹자.
7: 밥 먹자.
9: 같이 가. 아이 같이 가.

0: 아이 놔! 아이 놔 저리 가! 아 놔!
1: 빨리 줘!
0: 카이사르가 누군데 형 알아?
1: 로마 제국의 유명한 장군이거든.
0: 아이 찐찐찐찐찐 시왕 왕이 좋지.
1: 장군도 멋있단 말이야.
0: 싫어.
1: 나 카이사르 안 하면 안 해.
0: 알았어. 그럼 앉아봐. 우리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아,
1: 그래,
0: 내가 반드시 이긴다. 어딜? 이런 식이면 나 게임 안 해.
1: 알았어. 가위바위보 해, 그럼.
0: 안 내, 안 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아! 아!
2: 카드 내놓으시지.
0: 카이사르가 뭐야. 재미없겠네.
1: 해보면 재밌을까요?
3: 부상인 던져졌다. 로마로 가자!
4: 시간을 달리는 카이사르 이야기. 기원전 49년.
5: 공격하라!

0: 진짜?
1: 네.
2: 네, 그렇습니다. 친구들, 도전하시겠습니까?
1: 네, 도전!
2: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아, 많이 나와라. 야!
3: 내 칸이네.
2: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카이사르, 카이사르, 카이사르.
2: 카이사르가 집정관에 출마하면서 누구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1: 어? 집정관? 그게 뭐지?
5: 집정관은 원로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 중에 대표 의견을 결정하는 사람이야.
6: 어? 원로원은 또 뭐예요?
7: 로마는 이 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거든. 그래서 귀족들의 의회인 원로원이 있지.
8: 자, 카이사르, 이야기해보세요.
1: 내가 한번 얘기해보겠어. 군대를 제대한 군사들에게 땅을 줘야 합니다.
9: 땅이 어디 있다고 막 줍니까?
1: 목숨을 걸고 전투를 했는데 그 정도도 못해줍니까?
9: 귀족 생각을 좀 그렇게 해봐요.
1: 그렇지.
9: 생각은 안 하실 겁니까?
1: 이기적으로 네.
9: 당신들도 귀족이요.
1: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하나하나 다 듣고 다스려요?
10: 그러려면 힘들지. 그래서 만든 게 집정관이야.
7: 집정관은 1년에 2명을 투표로 뽑는데 집정관이 대표 의견을 그냥 빵빵 결정을 하지.
8: 자, 결정. 군대 제대한 군인들은 땅 못 줍니다.
11: 그렇지. 당연한 결정 아니겠어.
1: 그래. 내가 집정관이 되자.
7: 결국 카이사르는 집정관에 나가기로 했어. 하지만
1: 일을 어쩐다.
7: 돈도 표도 많이 부족했지. 결국 카이사르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았어.
6: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해준다면 넌 우리한테 뭘 해줄 건데?
1: 제가 집정관으로 있는 동안 두 분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해드리지.
7: 이렇게 세 사람이 몰래 만나 나라를 같이 다스리기로 했는데
8: 카이사르 당선!
7: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두 사람의 도움은 물론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카이사르는 집정관에 당선이 됐지.
12: 짜증나. 남자가 봐도 잘생겼는데 아니 집정관이라니.
1: 이 로마 일대의 땅을 병사들과 자녀가 셋인 집에 나눠주기로 결정했소.
12: 아니 그게 말이 이게 말이 된 소리입니까?
7: 이렇게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세 사람의 본격적인 삼두 정치가 시작된 거야.
1: 아하! 정답!
2: 네, 그럼 카이사르가 집정관에 출마하기 전에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정답은?
1: 폼페이우스!
12: 크라수스!
2: 네, 정답입니다.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다음 문제를 풀려면 계속해서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3: 이번엔 제가 던져볼게요.
1: 우와! 다섯 칸!
2: 우와! 자, 두 번째 문제.
1: 주사위는 던져졌다. 로마로 가자!
2: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방 정복을 갔다가 이 강을 건너기 직전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강은 어디일까요?
1: 집정관인데 전쟁도 나가요?
5: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정관은 임기가 1년밖에 안 되거든.
7: 아, 이 카이사르가 집정관 임기를 마치니까 원로원에서는 카이사르를 이 갈리아로 가서 거기를 정벌하러 보낸 거지. 로마에서 갈리아가 워낙 먼 거리고 또 그냥 워낙 넓은 지역이라 카이사르가 이곳을 정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보낸 거지. 그런데
1: 겁먹을 거 없다. 우리에게 좋은 무기가 있다.

0: 전술이 뛰어나고 잘 훈련된 카이사르의 군대는 갈리아 지방을 하나씩 정복하고 유럽 대륙에서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영국의 일부까지 점령을 해. 이렇게 갈리아 지방을 점령해가면서 카이사르의 인기가 치솟게 되자 로마에 있던 사람들은 안절부절했어.
1: 싸웠다면 이기고 으잇 짜증나. 모두 카이사르. 그러면 안 될 뿐이고 나도 전쟁터 가서 빵빵 승리해서 카이사르처럼 인기를 얻어야겠어.
0: 아, 그런데 크라수스가 그만 전쟁터에서 죽고 만 거야.
1: 카이사르는 로마에 없고 크라수스는 죽었고 이제 나 혼자다.
2: 아니, 그럼 뭐합니까? 카이사르의 힘이 너무 세졌잖아요.
3: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더 세지기 전에 없애죠.
0: 카이사르가 두려웠던 원로원은 폼페이우스를 밀기로 했지. 그리고 카이사르에게 기가 막힌 편지를 보냈네.
4: 뭐? 나더러 로마로 돌아오라고?
5: 네? 여기서 국경 건너려면 군사도 무기도 다 버리고 가야지 않습니까?
3: 그러네. 그것도 혼자 오란 얘긴데. 총독님, 위험합니다.
6: 맞습니다. 우리도 총독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0: 결국 분노한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말을 듣지 않고 군사들을 이끌고 갈리아와 로마의 국경인 루비콘 강으로 갔어.
4: 이렇게 무장을 하고 강을 건너면 나는 반역자가 된다. 또한 너희들도 반역자가 된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7: 예! 가겠습니다!
4: 좋아. 주사위는 던져졌다. 로마로 가자! 우와!
0: 로마에 있던 폼페이우스랑 원로원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
3: 카이사르가 군사들을 이끌고 로마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8: 뭐? 아니 뭐 이렇게 빨리 왔어? 아직 우리 군사들을 모으지도 않았는데.
0: 카이사르가 너무 빨리 오는 바람에 모두들 우왕좌왕하다가 도망을 치고 말았지.
1: 아하! 정답! 자,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말한 이 강은 어디일까요?
7: 루비콘 강!
1: 정답입니다! 게임을 할 때 주사위를 던지면 그 숫자만큼 말을 움직여야만 하죠? 그런 것처럼 이미 결정이 끝났을 땐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땐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9: 이번에 또 제가.
1: 화이팅!
9: 내 칸이다, 내 칸!
1: 자, 세 번째 문제.
8: 폼페이우스 살려!
1: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잡으러 갔다가 특별히 가져오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9: 폼페이우스를 잡으러 어디로 갔는데요?
0: 폼페이우스가 그리스로 도망을 갔거든. 카이사르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전투를 벌이게 됐어. 군사는 폼페이우스 쪽이 4만 명이 더 많았지만 수많은 전투를 하면서 더 강해진 우리가 완전히 크게 이겼지.
8: 오! 폼페이우스 살려!
4: 이겼다!
0: 그러자 폼페이우스는 그리스에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가 이집트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13세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
4: 감히 내 허락도 없이 폼페이우스를 죽이다니!
0: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잡으러 갔다가 이집트의 왕의 누나인 클레오파트라를 만나.
4: 전하, 절세기로다.
0: 너무 미남이다. 사랑에 빠지고.
4: 클레오파트라, 당신이 왕이 되어야겠어.
10: 아이, 좋아라.
0: 클레오파트라를 왕 위에 앉히며

0: 하면서 이집트도 점령해버리지. 이때 카이사르는 이집트의 정확한 달력을 보고 더 정확한 달력, 율리우스력을 만들어내. 이렇게 카이사르는 달력과 여러 제도를 정비하고 로마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면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갔어.
1: 정답! 네, 그럼 정답을 알아볼까요? 카이사르가 이집트에서 특별히 가져온 건 뭘까요?
2: 달력!
1: 정답입니다! 자, 그럼 보너스 이동 은드러 갑니다. 네, 네칸더 이동에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3: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아무리 얘기하니까 재밌다. 어?
4: 너 안 될 거 여기서 살만 빨리 와.
3: 아, 가, 가. 얘들아, 안녕.
5: 안녕하세요. 안녕.
1: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날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6: 쭉쭉쭉쭉쭉.
7: 아, 오늘도 진짜 재밌었다.
8: 영기라, 승환아, 카레 먹자, 얼른 내려와.
7: 오, 카레, 나 밥 먹어.
9: 형, 내가 먼저 갈 거야.
7: 형, 같이 가.
9: 아니, 같이 가.

0: 삥삥 삥삥 삥삥 삥삥 삥삥 삥삥
1: 소평아, 너 유치원 안 갔어?
0: 갑자기 유치원에서 연락 왔는데 찐이가 뭐에 걸렸다는데.
1: 홍홍
0: 뭐더라?
1: 홍홍홍 뭐? 홍수? 홍콩? 홍삼?
0: 다 아니거든요.
2: 아, 힘들다.
0: 그것도 아니야. 얼굴에 빨간 점이 생기는 거라던데.
1: 응? 아, 홍역에 걸렸구나.
0: 아, 맞다. 홍역.
1: 아이고, 찐이가 홍역에 걸렸네.
0: 근데 누나, 어떻게 얼굴에 빨간 점이 생겨?
1: 그럴 수 있어. 너 홍역에 걸린 세자 이야기 기억났나?
0: 아, 그 세자!
1: 아!
0: 기억났나?
1: 아이고. 또 기억을 못하는구나.
0: 근데 누나, 세자는 아직도 세자야? 임금님 안 되나?
1: 그러게 말이야.
0: 아무튼 누나,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1: 뭐, 그렇게 부탁한다면. 좋아, 누나가 다시 얘기해 줄게.
0: 우와, 역시 우리 누나는 최고 최고!

0: 백성들의 모습을 살피러 간 세자로부터 시작된다.
1: 세자죠? 갑자기 여긴 왜 오신 겁니까?
2: 어허! 백성들의 삶을 잘 알아야 훌륭한 왕이 되지 않겠느냐?
3: 정말 훌륭하십니다. 핫도그, 핫도그. 맛있는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 맛있는 핫도그.
4: 우와, 맛있겠다.
5: 아저씨, 저 핫도그 하나만 주세요.
3: 아, 예. 자, 핫도그 나갑니다.
4: 맛있겠다! 와!
2: 거, 나도 하나 주시오!
3: 네. 자, 핫도그 여기 있습니다.
2: 어디 보자.

0: 와서 기침을 하느냐?
1: 나는 오늘 세자로 온 것이 아니다.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3: 그만 돌아가시지요.
1: 그러지. 진짜 맛있다. 그런데 며칠 후 세자는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다.
4: 머리야. 열이 나는 것 같은데. 기침에. 콧물까지. 입 안에도 뭐가 난 것 같은데. 이게 뭐야. 공부는 쉬어야겠다. 모르겠다.
1: 허나 세자의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3: 세자 저 일어나서 좀 드시지요.
4: 얼굴에 웬 빨간 점이냐?
3: 네? 아니 세자 저도 빨간 점이 났습니다.
1: 세자의 얼굴에 빨간 점까지 생기자 결국 어이가 출동하고야 말았는데.
4: 아니 그래서 이 빨간 점이 무엇이냐?
3: 저하, 이것은 홍역이라는 병이옵니다.
4: 홍역? 큰일 난 것이냐? 어떡해. 진짜 얼굴에 빨간 점이 생겼어.
1: 그렇다니까.
5: 근데 누나, 홍역에 걸리면 왜 빨간 점이 생기는 거야? 왜 빨간 점이 생기는 거냐고. 왜?
1: 이상하니까?
5: 뭐야! 빨간 점도 이상하거든요.
1: 그런가? 그럼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볼까?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홍역 딱지! 홍역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5: 누구세요?
1: 헝헝헝 나는 빨간 점을 만드는 홍역 바이러스다.
4: 무서워.
5: 근데 홍역에 걸리면 왜 빨간 점이 생기는 거예요?
1: 그건 말이지.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에 세균이 들어가면
6: 세균 멈춰!
7: 너 혼자 우릴 막겠다고?
6: 나 혼자 아닌데? 얘들아! 모두 공기야!
1: 해탈구가 나타나 세균을 막지. 하지만 우리 홍역 바이러스는 조금 달라. 홍역에 걸린 사람이 기침을 하면 홍역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데 세포를 공격하는 세균과는 조금 다르게. 아유 이야기가 진짜 그렇게 될 줄 몰랐다니까.
8: 맞아. 근데 너희들은 누구야?
1: 근데 주인공이 정말 멋지지 않았어?
7: 다음 편이 더 기대가 된다니까.
1: 홍역 바이러스는 세포를 속인 후.
8: 얘들아, 나는 이만 가봐야겠다.

0: 공역 바이러스는 입안의 세포를 감염시켜 하얗게 만든 후 혈관을 타고 몸의 다른 곳으로 이동해 또다시 세포를 감염시키는데
1: 세포 속으로 침투! 야호! 빨간색이 좋지?
2: 빨간색이 좋아. 오, 빨간색이 최고.
0: 얼굴의 세포가 공역 바이러스에게 감염되면 빨갛게 변하는 거야.
1: 아, 그러니까 홍역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가서 그런 거구나.
0: 그렇지. 우리가 들어갔을 때 세포마다 반응하는 게 달라. 어떤 세포는 하얗게, 어떤 세포는 빨갛게 변하지. 근데 백혈구는 왜 막지 않은 거예요? 헝, 헝, 헝. 백혈구는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우리 혼자 다니지 않고 세포에 들어가서 움직여.
3: 어머, 이상하죠?
0: 백혈구는 우리가 들어가 있는 세포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여겨.
4: 쟤는 뭔가 이상한데요?
5: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0: 하지만
5: 그냥 가자.
0: 이렇게 백혈구는 우릴 막지 못하지.
1: 그럼 홍역은 누가 막아요?
0: 맞아요. 누가 막으니까 낫는 거잖아요. 우릴 막는 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감염시켰던 세포들이야. 시간이 지나면 감염된 세포들은 점점 정신을 차리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3: 이상해. 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
1: 그치? 나도 뭔가 찜찜해.
2: 그럼 우리 집중해보자. 찾았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쁜 녀석들!
1: 모두
2: 나가!
0: 아이고, 돌아왔다!
2: 엄마, 돌아왔다!
0: 이렇게 세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공역 바이러스를 쫓아내지! 다른 세포로 가자!
5: 그래! 가자!
0: 너희 우리랑 놀래?
3: 싫어.
0: 왜?
4: 너희는 나쁜 바이러스잖아.
0: 어?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이미 우리의 정체도 세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고 말아.
6: 너희랑 안 놀아. 저리 가.
0: 침투 실패.
5: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0: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홍역 바이러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지.
1: 우와, 그렇구나.
0: 하나 더. 예방주사를 맞으면 우리의 정보를 세포들이 미리 알아서 처음부터 속지 않아. 아,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으면 홍역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였어. 하지만 예방주사를 맞지 않고 홍역에 걸린 후 홍역을 이겨내면 우리의 정보가 세포들에게 전달되긴 하는데 그 전에 있던 다른 병의 정보가 모두 지워지고 말아. 다시 말해, 이미 맞은 다른 병의 예방주사를 또 맞아야 한다는 거지.
1: 주사를 또 맞아야 된다고?
0: 싫으면 미리미리 조심하던가.

0: 조심할게요.
1: 와, 홍역 예방주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2: 맞아. 미리 홍역 예방주사를 맞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어.
1: 맞아, 맞아. 아, 참 누나. 그럼 이제 홍역 딱지 주면 안 될까요?
2: 줄게. 대신 노래 잘하면.
1: 우와, 우리 누나 최고 최고.
2: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0: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0: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1: 로봇카폴리랑 꼭꼭!

0: 아이고, 호빵이 어떡이? 밥은 먹었고? 비누 왜 맞고 계시나?
1: 응? 아이, 참군, 화장실에서 뭐 한 거예요?
2: 맞아요,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0: 아, 삼촌이 그 가래를 좀 뱉느라고.
2: 어? 가래떡?
0: 아니, 아니, 가래떡 말고 가래 말이야, 이 가래.
1: 응. 아, 그 노랗고 끈적끈적한 거 말이죠?
0: 오, 호빵이 나는구나.
2: 말도 안 돼. 어떻게 입에서 노랗고 끈적끈적한 게 나오냐.
0: 오, 나올 수 있어. 너 가래를 자주 뱉은 산 친구들 대장 이야기 기억 안 나?
2: 아, 산 친구들 대장.
0: 어,
2: 기억 안 나.
0: 아, 기억을 못 하는구나.
1: 응. 저도 기억이 안 나요.
0: 그래? 그럼 이 삼촌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 어때?

0: 다리는 왜 생겨요? 미세먼지가 심한 어느 날이었어.
1: 아이고, 다들 밥은 먹었어?
2: 네. 대장, 오늘은 먼지도 많은데 그냥 안으로 들어가죠.
3: 맞아요.
1: 허허허, 무슨 소리?

0: 다들 밥들은 먹었어?
1: 예.
0: 아 그래 그래. 아 자 그래. 아, 에 오늘은 말이지.
2: 괜찮아요.
3: 어? 어우 갑자기 기침이 나오냐.
4: 봐봐. 나 봤어. 대장 가래. 이따만큼 나왔어.
5: 그래 그래 그래. 나왔다 나왔다. 어쩔래 어쩔래. 어? 자자 주먹 주먹.
0: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아유.
6: 에이. 대장이 자꾸 가래를 뱉기 시작한 거야.
5: 아, 너 이러고 싶지 않아. 아.
6: 일하려고 준비하다가도.
0: 맞지? 오.
6: 간식을 먹으려다가도
0: 아이 먹어
2: 안 먹어요
6: 심지어 자다가도 가래 때문에 힘들어했어. 그러던 어느 날.
4: 대장,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제발 마스크를 좀 껴요.
0: 아, 마스크 끼면 답답하단 말이야.
7: 그리고 가래 좀 아무데나 뱉지 말아요.
0: 아니 나오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8: 소리도 듣기 싫고 보기도 싫다고요.
6: 대장이 뱉은 가래가 다른 사람 발에 묶음한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0: 어이구, 거기 안 서요! 아이, 실수야, 실수!
7: 이게 뭐니, 이게? 이게 뭐니?
9: 발에 가래가 묻다니
10: 아무데나 함부로 뱉어서 그래
6: 아 상처는 아무데나 뱉거나 그러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9: 내 상처
7: 근데 가래는 왜 생기는 거예요?
10: 맞아요 왜 생기는 거예요?
7: 왜 생기는 거냐고요?
6: 왜? 그러니까 가래가 왜 생기냐면 그 가래가 가래떡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9: 정말요?
6: 아니지. 아, 맞다. 우리에겐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호기심 딱지야. 넣어라!
10: 우리들의 호기심이 풀어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가래딱지. 가래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11: 우와! 예니입니다. 안녕하세요.
10: 굿! 또 너희들이구나.
11: 네.
10: 또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노랗고 끈적끈적한 가래는 왜 생기는 거예요?
7: 그리고 가래가 꼭 있어야 해요? 없으면 안 돼요?
12: 글쎄. 가래에 대해 알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봐.
11: 네.
12: 가래는 주로 코의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목 깊은 곳까지 이어지는 가래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져.
13: 울려, 울려. 자, 이제 단백질 혼합물 조금 붓고. 물은 아주 많이 붓고. 오. 자, 이제 다시. 자.

0: 어제도 만들었는데 오늘도 또 만들어요?
1: 그럼 가래는 매일매일 만들어야 돼.
0: 어이, 왜요?
1: 그건 기다려보면 알게 돼.
2: 섞어,
1: 아니 섞어.
2: 섞어, 섞어, 돌려, 돌려.
3: 나 따라해. 주먹 찌르기. 야!
4: 우와! 저기로 들어가자!
5: 좋아! 빨리 들어가자!
6: 미세먼지 같은 나쁜 물질이 코나 입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더 안으로 들어오면
7: 어? 저걸 어떡하지? 큰일났네. 비상! 비상! 가래공장! 가래공장!
0: 네! 가래공장입니다.
7: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 깊게 들어왔어. 어서 빨리 가래를 내보내!
0: 네! 알겠습니다. 가래! 발사!
6: 이렇게 가래가 공기가 통하는 관을 촉촉하게 적신 후

0: 땅에서 들어온 나쁜 물질을 굳게 만들어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래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조금씩 나오고 있어.
1: 아, 그런데 가래가 어떻게 입 밖으로 나와요?
0: 그건 말이야.
2: 뭐지? 안 떨어져!
3: 많이도 들어왔네. 아이, 마스크라도 쓰던가 해야지. 아, 이걸 어쩐다. 아, 안 되겠다. 기침일꾼! 기침일꾼!
4: 네, 기침일꾼입니다.
3: 지금 가래가 너무 많이 쌓였어. 어서 빨리 밖으로 내보내!
5: 네, 알겠습니다.
0: 기침일꾼들은 가래가 있는 곳의 근육을 강하게 움직여서
6: 갑자기 기침이 나왔네.
0: 이렇게 가래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7: 그럼 가래가 많이 나오는 건 몸에 나쁜 물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0: 응, 그래서 가래를 잘 뱉는 것이 중요해. 아, 자, 이제 가래가 있어야 할까? 아니면 없어도 될까?
8: 있어야 해요.
0: 그래, 맞아.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고. 안녕!
8: 안녕히 가세요.
1: 우와, 가래도 다 하는 일이 있구나.
9: 아, 참, 삼촌. 사친구들 대장은 어떻게 됐어요?
7: 아, 어떻게 됐냐면,
10: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아무데나 그렇게 가래를 뱉으면 돼요, 안 돼요?
11: 안 돼요.
10: 앞으로는 그 휴지에 잘 뱉어서 잘 싸서 버려야 돼요. 알겠죠?
11: 네.
10: 그리고 이렇게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이 마스크를 써야 돼요, 안 돼요?
11: 돼요.
10: 코나 입으로 나쁜 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가래가 덜 생기는 거예요.
11: 예, 예.
7: 그날 이후 산 친구들 대장은 가래를 아무데나 뱉지 않았대.
9: 허당 의원은 정말 모르는 게 없어.
1: 맞아, 맞아.
7: 삼촌도 그 가끔 까먹어서 그렇지 아는 거 엄청 많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삼촌에게 물어보렴.
9: 네, 네. 삼촌, 이제 가래딱지 주면 안 될까요?
1: 하자, 하자야.
7: 좋아, 노래 잘하면 줄게.
9: 우와, 삼촌, 제가.
7: 친구들도 함께 할까요?

0: 할 거야.
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트리에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정신과의사 한창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좀 물어볼 게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돈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요? 아마도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걱정할 거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대로 걱정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 걱정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거든요. 돈이라는 건 사실은 내 마음의 일종의 상징인 거예요. 경제적 불안의 뿌리는 마음에 있다고들 흔히 얘기합니다. 특히 50대의 경제적 불안은 세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 불안입니다. 돈 그러면 불안하죠. 왜 불안할까요? 은퇴가 눈앞이에요.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준비는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 준비가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연금은 얼마나 나올지 계산은 해봤는데 그게 정말 제대로 나올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혹시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한 답이 잘 안 나와요. 사실 잘 모르겠어. 즉 노후 불안은 미래의 나에 대한 공포인 거죠. 경제 불안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현재에 대한 불안도 반영합니다. 지금 현재 내 월급은 이제 피크를 찍었어요.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자녀 등록금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예 결혼도 한대요. 방도 아직 얻어줘야 돼. 그리고 부모님이 자꾸 입원을 하시네. 간병비가 자꾸 들어가고요. 이제 어디 요양시설로 모시려고 슬슬 준비하는데 형제들끼리 이렇게 분담을 잘 못할 것 같아. 내가 다 내야 될 것 같아요. 나가는 곳은 점점 많아지는데 들어오는 건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돈과 관련돼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인데 비교 불안이 또 생깁니다. 이때쯤 되면요. 대부분 그냥 천천히 정년 준비하고 아니면 또 다른 이후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조용히 명함 내밀면서 높은 자리 승진했다고 자랑하는 친구가 꼭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주식으로 큰 돈 번 친구가 또 하나씩 가끔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의 친구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친구는 정신과 의사는 아니래요. 근데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의사는 아닌데 졸업하자마자 인턴 레지던트 할 때부터 매달 월급 받으면서 그 요새 그 비싸졌다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 주식을 그 저금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샀대요. 얼마 동안? 무려 30년 동안. 갑자기 제 마음 안에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갑자기 질투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SNS를 켜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리고 실제로 부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해외여행 가서 인증샷 찍는 내 또래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 안에는 나는 왜 이거밖에 없지? 아, 이거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걸려요. 근데 그거 기억나시죠?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제목은 안 들어보셨어도 이 얘기는 다 아실 거예요. 농사를 짓는 바홈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땅을 너무 좋아하고 땅이 많으면 나는 부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동네에서 하루 동안 걸어서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그만큼의 땅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악마가 제안한 거지. 근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쭉 처음에는 걸었어요. 내가 걸어서 하루 동안 돌아오면 그 땅이 내 땅 되면 나는 최고지 뭐. 그랬는데 가다가 보니까 물도 좋고 땅이 좋은 땅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봤더니 해가 지기 시작을 했네. 다시 뛰기 시작을 했죠. 얼마냐면 그 시간까지 돌아와야 그 땅이 내 땅이 되니까. 막 뛰어 돌아왔는데 돌아온 순간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다고 해요. 실제로 차지한 땅은 얼마였을까요? 딱 6피트, 한 2미터가 좀 안 되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소설 속의 사람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죠. 이 사람한테 한 기자가 물었대요. 재산이 얼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요, 아무리 많아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비교의 함정이죠. 공부 잘해서 뭐 좋은 대학 갔다는 사람한테 늘 물어보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내 머리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래요? 항상 내 주변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주변에 나보다 잘한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 비교의 함정에 빠지면 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돈과 경제와 나의 자존감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 생각만 하다 보면 돈만 많으면 나의 자존감이 넓어질 것 같죠. 사실은 일정 정도의 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자존감이 유지가 되니까. 문제는 필요한 것 플러스 알파를 계속 요구하고 그거에 집착할 때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진료실에서 주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게 돈과 자존감을 분리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알게 모르게 그 둘을 연결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부부 불화가 있어서 상담을 왔던 남성분인데 이분은 부인이 자기가 버는 돈이 좀 줄어들어서 자기를 싫어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그거 아닌데, 물론 그 영향도 좀 있지. 이왕이면 많이 벌어다 주면 좋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사랑을 들주고 무뚝뚝하고 얘기를 전혀 교류를 안 하는 감정적인 문제가 기본인데 이 남성분은 나의 자존감이 내가 벌어 들어오는 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이 많으면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그냥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제적 성공이 그냥 좋은 사람인 걸로 인정하는 사회에서 살아왔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두 사람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가장 존경스러운 이유가 그분이 돈이 많아서인가요? 아마 아닐걸요?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어떤 식의 대화를 나누는지,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걸 보고 존경하지 않나요? 돈만 많다고 존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돈만 많으면 오히려 무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는 여러분의 가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통장 잔액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을 거죠. 물론 통장 잔액이라는 게 넉넉하면 좋아요. 그거 저도 알아. 저도 그래요. 근데 비교 기준은 좀 바꿔야 돼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1년 전에 나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내가 작년보다 조금 더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졌는가, 그리고 사람들과 작년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답게 살고 있는가. 재정 불안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전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할 때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돈이 없어서 느끼는 게 이게 정말로 사실인가 아니면 감정인가. 왜냐하면 재정 상황이라는 거는 그냥 현실 그 자체잖아요. 그거는 비교가 가능하고 평가가 가능한 건데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불안은 그냥 감정인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라고. 이 둘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강도가 낮아집니다. 과연 이 일이 내가 통제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도 한번 해보세요. 통제 가능한 것에만 집중하자고 말했잖아요. 주식시장이랑 부동산시장 이런 거는 통제 불가능해요. 근데 내가 통제 가능한 게 있죠. 오늘 내가 얼마나 지출할 것인가? 그리고 나 어제 너무 과소비했는가? 그걸 판단하고 저축 습관을 만드는 거. 그건 통제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게 가지고 사는 걸까요? 저도 요새 그게 고민입니다. 저는 사실은 경제와 돈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저도 생활인이니까 경제와 떨어뜨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과연 얼마를 가져야 행복한 거죠? 심리학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절대적인 자산의 양보다 기대치와의 간격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제가 가진 게 100억이에요. 가졌다는 게 아니라 가진 게 100억이라고 칩시다. 제가 가진 게 100억인데 주변 사람들이 다 10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가진 게 1억인데 주변 사람들은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는 아주 뿌듯하겠죠. 내가 부자니까. 그러면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경제와 관련된 감정은 뭐가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감정은 충분함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충분한가? 만약에 그 질문에 그런 것 같아, 물론 많으면 좋지만 충분한 것 같아 라고 답할 수만 있다면 그게 지금 충분한 상태인 거예요. 이제 그만 벌고 그만 저금하라는,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포기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노력은 당연히 계속해야죠. 특히 경제와 관련된 건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게 경제고 돈이기 때문에 노력은 계속해야 돼요. 그건 잊지 마세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이 없으면 아무리 많아져도 충분함을 느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중에 아귀지옥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배 안에 허기가 가시지 않는 지옥이 있대요. 그 지옥에 빠지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는 늘 가난하고 나는 늘 배가 고파.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지 말고 충분함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선 이걸 중도라고 부르죠.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균형 상태. 마지막으로요, 이 재정 불안이 너무 커지면요, 관계가 망쳐요. 그 관계를 망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걸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돈에 대해서 불안해지면요, 통제 욕구가 생기겠죠. 내가 통장에 이만큼 돈이 있고 쓸 수 있는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 이만큼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가족의 소비를 통제하고, 그리고 자녀의 진료에도 경제적인 잣대를 자꾸 들이대는 거죠. 너 뭐 공부할 거니? 어이구, 그걸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돈이 되냐? 너 그 공부하려면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는데 돈이 되는데, 아이고.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자녀와의 관계를 아주 멀게 만드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심각한 위축이 될 겁니다.
모임에 나가지도 않게

될 거고요. 친구도 만나지 않을 거예요. 뭐 결혼식 부주나 장례식 부주를 안 하려고 연락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회적인 고립은요, 우울증을 악화시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 이 질문을 한번 나한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가진 것 중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는 뭐지? 나의 풍성한 머리카락, 나의 아주 풍부한 인격, 나의 하회같이 너그러운 나의 배우자, 돈으로 살 수 없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도 몇 개 있을 거예요. 우리 집, 우리 차, 특히 자녀가 나한테 막 아부하고 내 말 잘 듣는 건 돈으로 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무엇인지 그걸 한번 정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목록이 길어질수록 비교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 중세시대에서 근대를 넘어오면서 베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첫 번째는 돈 때문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나의 경력과 커리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제가 일을 하는 이유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내가 논문도 쓰고 교수로서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제가 승진도 하고 그런 경력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세 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일을 하는 게 이 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다른 사람한테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거를 흔히들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거를 내 직업의 대의명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남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그 세 가지 영역 중에 대의명분과 경력은 다 잊어버리고 돈에 대한 걸로만 나의 직업을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직업 생활은 한없이 힘들고 부끄러워지겠죠. 내가 지금 가진 것 중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집 안에서 맺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과 중년의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여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과 전문의 신현진입니다. 오늘은 눈에 생기는 정전, 블랙아웃, 시신경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흔치 않은데 예전에 한 번쯤 정전, 어르신들은 겪어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온 도시가 꺼멓게 되고 하나도 안 보이고 그렇게 되죠. 우리가 큰 공장도 작은 전선 하나 망가져도 전체가 다 공장 기계가 안 들어갈 수가 있죠. 신경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쪽으로 다치고 해서 목뼈가 부러지면은 하반신 마비가 될수 있고요. 또그 이하로 쓸 수가 없게 되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눈이 좋고 문제가 없어도 눈에서 들어온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전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신경에 생기는 병, 시신경 병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시신경 병증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먼저 시신경 병증은 증상이 있으면 가운데 중심부가 안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녹내장이 있으면 주변부가 안 보이고 중심은 살아있는 반면에 시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초기부터 중심부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색감이 좀 달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빨간색 약병과 또 분홍색 약병이 있는데 이런 빨간색 색감이 이렇게 좀 약간 옅게 분홍색 빛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눈을 가려서 봤을 때 한쪽은 정상적으로 빨간색이 잘 보이는데 만약에 반대쪽이 약간 분홍빛을 띈다 그러면은 한번 그렇게 흐르게 보이는 쪽에 시신경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시신경염이 있을 때는 대비감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밝은 날에는 시력이 잘 보이고 문제가 없는데 조금 흐려서 빛이 좀덜 들어온 날에는 시력이 확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대비감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시신경 병증, 즉 시신경이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신경 병증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시신경 병증은 진단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시신경에

병이 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아야지 저희가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흔한 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허혈성 시신경 병증, 또한 압박성 시신경 병증, 염증성 시신경 병증이 있고요. 드문 원인으로는 유전성, 또한 독성, 또 치명성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흔한 원인을 좀 말씀드리면요. 허혈성 시신경 병증은 말 그대로 허혈, 피가 안 통한다는 것이죠. 뇌에 갑자기 중풍이 오는 것처럼 눈에도 중풍이 올수 있습니다. 갑자기 눈으로 가는 피가 막히고 혈공급이 안 돼서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보통 환자분들 이렇게 오십니다. 선생님, 아래쪽 반이 안 보여요? 위쪽 반이 안 보여요? 그 이유는 이런데요. 시신경이 있으면은 시신경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위아래로 고리처럼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가 안 통하는 경우에는 주로 위나 아래쪽 반이 갑자기 안 보인다고 중년 이상의 환자분들이 응급실이나 외래로 오시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의 원인은 이제 압박성입니다. 압박성은 시신경을 누르는 뇌에 혹이 있거나 아니면 눈 안에 혹이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시신경은 이렇게 눈에서부터 뇌로 쭉 가는 전선입니다. 이 전선의 어느 곳에서든 간에 혹으로 인해서 이 시신경이 압박되는 경우에는 전기가 잘안 통할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압박성 시신경 병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종양이 있을 때는 특징적으로 서서히 통증이 없이 진행하는 한눈 또는 시력저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봤을 때 내가 시야가 좀 가려 보이면서 이게 진행하는 것 같다. 근데 통증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뇌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 시신경을 압박하는 혹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것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시신경염, 시신경이 생긴 염증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관절염 아니면 뭐 감기 다 염증이죠. 이런 게 있으면은 아프기도 하고 또 무릎 관절염은 무릎을 움직일 때 아프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신경염 같은 경우도 시신경에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눈을 움직일 때 아플 수가 있고요.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이런 시신경 병증에서는 가장 흔한 종류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문 원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유전성 또한 독성, 치명성이 있는데요. 유전성이란 것은 말 그대로 유전자의 이상입니다. 근데 선천성과는 좀 다르죠. 선천성은 날 때부터 이상이 있었던 거지만은 유전성은 보통은 날 때는 기능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몸에 유전자의 이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살면서 10대부터 30대, 40대 될수록 뭔가 이상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자꾸 몸에 이상 물질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이상이 수면 위로 발현되는 거죠. 마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이 99도에서는 끓지 않다가 100도에서 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몸에 있는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접히 정상적인 단백질이나 물질이 쌓이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가 그게 물이 마치 100도씨에 갑자기 확 끓는 것처럼 어느 영역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시력 저하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전성의 특징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양쪽 눈 같이 옵니다. 그 이유는 유전자 이상은 한눈 한눈씩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 유전자 이상이기 때문에 양쪽이 같이 오면서 보통 10대에서 40대에 동시에 시력저하가 오는 경우에는 유전성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치명성인데요. 치명성은 말 그대로 몸의 어딘가에 있는 암세포가 눈으로 치명된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저희가 때로는 환자분들이 선생님, 눈이 안 보여요. 침침해요. 해서 영상 검사했는데 시신경이 굉장히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시신경이 지저분하게 치명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저희가 거꾸로 암을 발견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위암이나 췌장암이나 몸에 있는 그런 암세포들이 전이가 돼서 시신경이 달라붙어서 생기는 어떤 시신경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는 독성인데요. 독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먹는 약이 병을 치료하는가 동시에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병증입니다. 시신경은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관입니다. 따라서 몸에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사물질을 저해시키는 그런 항생제나 이런 걸 놨을 때에 그런 것들이 시신경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결핵약으로 먹는 에탄비톨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결핵을 죽이기도 하지만은 시신경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양쪽에 시신경 병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독성 시신경 병증은 특징적으로 환자분들이 양쪽 눈에 나타나는 시력저하로 오시는데요. 특정한 약을 복용하고서 한 달에서 두달 뒤부터 서서히 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결핵약을 먹거나 아니면은 특정 약을 오랫동안 먹었는데 양쪽에 대칭적인 시력저하를 보일 때에는 혹시라도 내가 먹는 약 때문이 아닌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경 병증의 여러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인

0: 시신경염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신경염은 시신경병 중에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층에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하나의 시신경병증 원인인데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형적인 시신경염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비전형적인 시신경염입니다. 전형적인 시신경염은 착한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눈에 생기는 감기와 비교를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기 걸리면 맨 처음에 기침도 콜록콜록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형적인 시신경염은 처음에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나 아니면 염증 때문에 시신경의 기능이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한 치료 없이도 점점 시력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하지만은 비제형적 시신경염은 시력이 굉장히 급속히 떨어져서 손가락 흔드는 정도밖에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또한 한눈뿐만 아니라 양눈에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외우와 불량해서 시간이 지나도 전혀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제형적 시신경염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원인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런 비제형적 시신경염을 일으키는 많은 항체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몸에서는 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항체를 만듭니다. 이렇게 가위 모양으로 생긴 항체가 달라붙어서 이 바이러스를 죽이게 됩니다. 이게 항체죠. 그래서 이런 항체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런 항체가 내 몸에 있는 시신경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가면역 항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신경을 공격을 해서 시신경 기능을 떨어뜨리는 자가항체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 시신경을 동시에 침범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시신경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의 다른 일부인 또한 척추신경을 손상시켜서 환자분들이 걸음걸이도 불편해지고 또한 변실금, 요실금 이런 그런 무서운 질환까지 이완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시신경염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치료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첫 번째는 먼저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급성기 때 하는 치료고요.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기본적으로 떨어뜨리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강하게 써가지고 급한데 불을 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저희가 면역 억제제라는 유의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면역 억제제는 이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항체를 몸에서 안 만들도록 하는 치료와 면역 억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면역적 치료를 너무나 장기간 하든지 아니면은 너무나 세게 하는 경우에는 몸의 항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에 내 몸이 그만큼 쉽게 취약해집니다. 사소한 감기에 걸려도 그게 폐렴으로 진행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농도의 항체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는 저희가 혈장 교환술이나 면역 글로불린 치료가 있는데요. 이 혈장 교환술이나 면역 글로불린 치료는 갑작스러운 시력 악화에서 스테로이드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할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에 있는 혈장, 몸에 있는 항체를 순식간에 다 교환을 시켜버려가지고 시신경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자가면역 항체들을 한 번에 싹 없애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혈장 교환술 또한 면역 글로불린 주사가 되겠습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고 했는데요. 100세 시대 우리 소중한 눈잘 관리하셔서 눈 건강 끝까지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저희가 보다 더 재밌는 주제 안검 하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EBS 평생의학교 시청자 여러분,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한희입니다. 6강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다리 저림이 나타났을 때 명확히 알고 치료하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리 저림이라는 것이 매우 흔한 증상이고 디스크나 협착증과 같은 허리 척추 질환이 대표적인 원인이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어 이들에 대한 다양한 원인과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논의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다리 저림을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러한 저림증에 해당하는 질환을 환자분들이 어떤 의미로 생각하신지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서치해 보았습니다. 저림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뼈 마디의 일부가 오래 눌려서 피가 통하지 못하고 감각이 둔하고 아린 증상, 그리고 뼈 마디가 몸의 일부가 쏙쏙 쑤시듯이 아픈 증상, 또 유사 언어로는 찌릿찌릿한 증상들,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매우 저린 것 같은 증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저림증의

의미가 맞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저림증은 질병의 유병 기간에 따라 통증의 양상이 변모하여 찌릿찌릿하다, 감각이 둔하다, 남의 살 같다, 껌붙은 것 같다, 가렵다, 시리다, 붓는다 등과 같은 이상 감각증에 대한 내용도 동반적으로 이야기하시곤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을 듣게 되면 저림증과 이상 감각증이 어디서 온 원인일지를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주요 원인들로는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척추 디스크, 협착증과 같은 척추 질환이 1초야입니다. 그리고 동정맥 이상에 따르는 혈관 질환, 말초신경계에 해당하는 증상들도 있는데 이런 류의 증상들은 초기부터 의심이 되기보다는 잘 치료가 되지 않아서 감별 진단을 하다 보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리 저림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는 먼저 척추 질환 중에서도 디스크나 협착증은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지요. 또 요추 질환이 가장 흔하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허리에 척추 질환 말고도 허리보다 위쪽에서, 즉 등이나 목 부위에서 해당하는 흉추나 경추에서 척추라고 하는 중추 신경을 압박할 때도 다리 저림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들을 흉추 척수증 혹은 경추 척수증이라고 하는데, 척수증은 진행하면 운동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흔히 목디스크 하면 어깨축지나 팔로 저림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흔히 알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목디스크는 경추에서 말초신경인 척수신경을 자극해서 나타나는 경우이고, 중추신경인 척수를 압박하는 경우라면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고, 운동마비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흉추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를 척수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척수증에서는 운동 마비 없이 발생한 다리 저림의 증상은 비교적 초기 증상인 경우가 많고, 적극적인 의심 하에 MRI 등의 검사를 통해 초기에 진단을 하게 되면 운동 마비 등의 효유 증상이 발생하시기 전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서 척수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추 척수증이나 흉추 척수증의 수술적 치료를 통해 척수증 진행을 막고 운동마비 발생을 예방하는 데 성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팔다리 저림 증상과 같은 감각 증상이 해결되지 않아 불편해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척수는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이 복구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해서 더 진행하지 않게는 하였지만 이미 발생한 척수 손상과 관련된 감각 기능 문제인 팔다리 저림증 등이 후유증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관 질환은 기본적으로 크게 70세 환자분들에서 5명 중에 1명이 있을 정도로 꽤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척추 질환에 가려져 진단이 조금 늦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혈관 질환들은 동맥 질환과 정맥 질환이 있기 때문에 고령에서 혼합형으로 있는 경우들도 꽤 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별 진단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허리 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리 저림이 남는다면 한 번쯤은 혈관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혈관 질환을 진단해 볼수 있는 좀더 수월한 방법으로는 앵클 브라키알 인덱스라고 하는 ABI 스코어가 있는데, 이 ABI라는 검사는 상지로 가는 혈압과 하지로 가는 혈압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보통은 하지에서의 혈압이 훨씬 높게 되는데, 이러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의 인덱스를 살펴보면, 하지로 가는 혈압이 훨씬 더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러나 이러한 ABI 인덱스가 확진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ABI 인덱스 상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다면 반드시 혈관 초음파 검사라든지 CT 안지오그래피를 통해서 확진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혈관 질환 중에 정맥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하지 정맥류라는 진단명은 매우 흔하기도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 정맥류는 초반에 통증이 수반되는 경우는 흔치 않고 초기에는 잦은 부종이 생깁니다. 부종이 생기면서 증상이 조금씩 더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다리 저림과 같은 통증을 수반하게 되는데, 정맥류에 해당하는 질환들은 사실 응급 질환이 아닙니다.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증상 자체가 오래 가시게 되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혈관 초음파부터 시행하시면 됩니다.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다리가 퉁퉁 붓는 미용적인 원인에 의해서 병원에 오시기도 하는 것 같지만, 그런 단계보다는 조금 통증이 생기거나 많이 불편하실 때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맥질환은 응급은 아니지만,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움직임이 적은 상태에서 생기는 응급질환인 심부정맥 혈전증과 같은 응급질환도 있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진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통증이 급성으로 생겨 응급으로 인터벤션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리저림증에서 주요 원인으로 분류되는 척추질환과 혈관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질환까지는 영상학적인 원인 분류가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검사만 정확하게 한다면 단계에 따르는 순차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부터 초기부터 의심은 어렵고 흔한 원인의 감별 진단 후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환은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다리저림증 중에 말초신경 압박과 말초신경 염증에 해당하는 질환입니다. 말초신경은 뇌에서부터 척수라고 내려오는 신경 다발이 내려오고 또 몸통에서는 또 팔다리로 퍼지는 신경가지를 또 말초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신경염증이 다리 저림이나 근력 약화, 감각 이상증 등을 발생시킬 수 있겠고, 이러한 말초신경염증 내지는 압박질환에 의해서 말초신경염 증상이 생깁니다. 말초신경 압박이 만성화된 경우라면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의 기능에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나 저린 증상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증을 신경 자체에 병이 있다고 해서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또 말초신경염과 유사한 신경병성 통증인데 저희 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진료실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경우 중 하나가 척추 수술 후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신경병성 통증입니다. 척추 수술은 신경을 감압, 다시 말하면 신경의 압박에 해당하는 병변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볼수 있는데 성공적으로 감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손상된 신경 기능이 회복하지 못해 신경병성 통증이 남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통증을 척추수술 후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경병성 통증들은 사실 초기에 치료할수록 후유증이 잘 남지 않고 치료가 지연되어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되게 되면 통증이 남고 해결이 잘안 되어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저림의 원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뇌나 척수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조금 더 찾기가 고난이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다리저림이 있으면 다리저림 자체만 생각하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허리신경에서만 눌려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흉추나 경추, 척수층처럼 경추나 흉추에서 척수 압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외에도 척수신경 자체에 정확히 알수 없는 염증이 발생하는 횡단성 척수염이라든지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척수염이 있습니다. 심각한 운동마비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초기에는 다리저림 정도의 증상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MRI 등에서도 초기에 잘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질환의 경과가 예사롭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심해야 하는 레드플래그 사인에 해당하는 심각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4번에 해당하는 다리저림증의 원인은 조금 더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다리저림의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척추질환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척추질환과 또 다음 질환인 고령이 될수록 의심해야 되는 혈관질환, 그리고 또 말초신경 압박이나 말초신경 염증질환, 또 뇌와 척추질환, 이렇게 네 가지를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요. 네 가지 질환은 나이가 점차 들어갈수록 또 고령이 될수록 혼합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질환의 섹터를 잘 나누어서 원인에 맞춰서 다리저림증을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리저림증이라는 것이 증상의 원인은 많지만 감별 진단이 안 되어 증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만성화되기 전에 통증의학과와 함께 질환에 대한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원인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닥과적 협진을 시행하시면 명확하게 다리저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정희섭입니다. 벌써 여섯 번째 도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시는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입니다. 노르웨이 면적은

약 32만 3천 제곱킬로미터인데요. 대한민국의 3배가 넘는 큰 나라입니다. 노르웨이는 국토 면적 순위로는 세계 60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약 550만 명이니까 대한민국의 9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는 영어식 이름이고요. 노르웨이어로는 노르게라고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노르웨이는 왕국이기 때문에 영어로 정식 국명은 Kingdom of Norway가 되겠습니다. 노르웨이는 North Way, 즉 북쪽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고요. 오슬로는 언덕 아래 풀밭이라는 뜻입니다. 노르웨이가 북쪽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고 오슬로도 해안가의 평지에 있으니까 참으로 적절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르웨이도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랜 동안에 바이킹 시대가 지나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의 3국 연합 시대를 거쳐서 1523년에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됩니다. 1523년에 덴마크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1814년까지 덴마크에 정치적, 종교적으로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1814년에 스웨덴이 덴마크를 침공해서 덴마크로부터 노르웨이를 양도받게 됩니다. 결국 스웨덴의 영향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1905년에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중립을 선언했는데요.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지금의 복지국가로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하고 왕실이 영국으로 도망가는 이런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1969년에 북해 유전이 개발되면서 유럽 최고의 산유국이 되었고요. 현재는 세계 3위의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국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하고 가야 되는데요. 노르웨이는 EU, 즉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터키나 알바니아, 세르비아 같은 나라가, 특히 터키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죠. 그런데 노르웨이는 스스로 과감히 EU 가입을 포기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참 특이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스스로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어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르웨이는 북해산 유전이 발견되기 전에는요, 물고기를 잡아서 특히 연어나 청어나 철갑상어를 잡아서 또 팔아서 경제를 유지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법 중에서 국제수산법을 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일정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이상을 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노르웨이가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EU 환경법을 엄격하게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의 치명상을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르웨이는 이웃나라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와 산업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스웨덴은 볼보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죠. 또 이케아라고 하는 그런 가구 회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덴마크를 봐도 레고라는 장난감이 있고요. 그리고 머스크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선박회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도 한때 핸드폰 시장을 점령했던 노키아라는 엄청난 회사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제조업이 발달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노르웨이 하면 딱히 생각나는 제조업이 없습니다. 연어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섣불리 유럽연합에 가입을 해서 이런 어업 인구를 고사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노르웨이 정치인들이 유럽연합에 가입을 결정하게 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국가별로 할당된 배당금을 내야 되는데요. 이런 배당금을 가지고 남부유럽에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르웨이 국민들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노르웨이 국민의 67%가 EU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실정이니 더더욱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을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해 유전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든든한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유럽연합에 가입해서 얻는 실익이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I was scarred before I was born. 우리말로 하면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조각과였다라는 말입니다. 비겔란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이 바로 프랑스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입니다. 조각공원 안에 모놀리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1929년부터 14년 동안 3명의 석공이 만든 것입니다. 높이가 무려 14m나 되고 270톤의 화강암 덩어리에 121명의 남녀가 서로 얽혀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인간의 희로애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벨 평화상 시상식을 하는 시청사와 노벨 평화센터도 있습니다. 노벨 평화센터 안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거대한 왕궁에 비하면 소박해 보이는 노르웨이 왕궁도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노르웨이를 여행한 주된 이유는 문크미술관에 있는 절규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드바르 문크는 노르웨이가 낳은 세계적인 표현주의 화가인데요. 노르웨이의 국민 화가로 불립니다. 그런데 문크의 생애는 불행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문크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무리 불행한 사람이라도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낄 것 같았습니다. 문크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보다 더 불행할 수 없음을 모든 사람들이 직감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목도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용기를 얻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문크는 한없는 사랑을 받아야 할 5살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감수성이 한창 예민할 청소년기에 누나가 또 병으로 죽습니다. 문크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아버지가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남동생이 30살 즈음에 또 죽었습니다. 여동생도 우울증으로 죽기 전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 모두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문크 역시 평생을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두 단어로 규정하자면 죽음과 질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문크 자신은 81세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문크는 사랑하던 여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삶의 굴곡이 문크의 그림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슬픔과 우울을 공포로 전환하여 잘 묘사한 작품이 바로 절규인데요. 요즘에는 비명이라는 제목이 붙기도 합니다. 그림 속 주인공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비명을 듣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제목과 그림의 해석이 어떻든 간에 단언컨대 엄습하는 공포를 이처럼 잘 표현한 그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핏빛 하늘, 정체를 알수 없는 두 명의 괴한이 따라옵니다. 다리의 난간 밖에는 짙은 녹색의 늪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그림의 주인공을 빨아들일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너무 무서워서 눈동자도 사라진 사람이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공포를 느끼면서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미친 듯이 마지막 힘을 다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 안에는 어떤 가능성도 희망도 없습니다. 마치 문크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앞으로 경험할 불행의 그림자를 적나라하게 늘어놓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크의 절규라는 작품은 한 개가 아닙니다. 총 4개의 버전이 있는데요. 오슬로 문크 미술관에는 1893년에 제작된 파스텔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그린 유화가 있습니다. 또 1893년에 그린 유화는 국립미술관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1895년에 그린 파스텔 화는 노르웨이의 콜렉터 피터 올슨이라는 사람이 개인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에 들어가면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문크의 절규 앞입니다. 이 정면으로 보려면 줄을 서야 하는데요. 이 명작 앞에서 이 뭉클하게 몰려오는 감동이야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림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람이 문크 자신이라는 것이 아무런 설명을 듣지 않아도 저는 그때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서운 공포 영화가 아니라 서글픈 공포 영화를 한편본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오슬로는 문크의 슬픔이 있는 도시입니다. 문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불행한 화가의 인생을

위안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위대한 예술가의 불행을 도시 전체가 위안해 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슬로를 현재의 모습에 낙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불행은 한때이고 치유하려는 노력의 위대함은 영원하다는 것을 도시 오슬로는 천천히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백야 속에서 끝없이 걸으며 사색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오슬로를 권합니다. 계속 걸으며 사색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이 떠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피오르의 나라,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스토리텔링으로 꽉찬 체코의 프라하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우주 탐사와 예술이 손을 잡았습니다.
1: 예술가들은 전시회를 좋아하죠. 제 작품 전시회는 지구 궤도를 시속 2만 8천 킬로미터로 날아다녀요.
0: 한 우주 비행선은 달 표면을 걷다가 그걸 화폭에 옮겼죠.
2: 화가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 그릴 수 있어요.
3: 아이들을 만나서 그림을 그리면 특별한 기쁨이 제게도 전해져요. 우주를 생각할 때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전달되죠.
0: 오늘은 특별한 눈으로 우주를 보는 예술가들을 만나고 우주가 담긴 작품들을 감상합니다. 나사의 우주 탐사 미션은 매번 패치가 달라진다는 거 눈치채셨나요? 그 패치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누가 디자인할까요? 오늘은 미션 패치 디자이너 한 분을 만날 겁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분 팬이었죠. 들어갈까요? 화가인 팀 개그너는 국제 우주정거장 미션에 나선 우주비행사들의 가슴에 달린 패치를 여러 번 디자인했죠. 정말 멋진데요? 팀은 어떻게 미션 패치를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팀, 여기 걸린 것들 설명부터 해주세요.
1: 제 이력서라고 할 수 있죠.
0: 네.
1: 제일 먼저 디자인한 건 엑스퍼디션 11이에요. 패치에 등장하는 건 모두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그러죠.
0: 우주 비행사들하고 같이 디자인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 네, 미션에 대해 제가 아는 걸 종합해 원안을 만들고 보내요. 그 다음엔 의견을 교환하죠. 이 부분은 좋고 이쪽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수정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죠. 그렇게 계속 고쳐나가요.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달이 걸리는 작업이죠.
0: 팀은 코네티컷주 이스트 하트퍼드에서

0: 받았고 1960년대엔 나사의 우주탐사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16살이 된 팀의 소원은 아폴로 우주선 발사를 직접 보는 것이었죠.
1: 1972년 우리 주 상원의원 에이브러햄 리비코프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폴로 프로그램이 곧 막을 내리니까 발사를 직접 보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답장이 왔어요. 좋다! 발사에 초대해 주겠다고요.
0: 와...
1: 아버지하고 저는 아폴로 17호 발사를 보러 이곳 플로리다로 왔고 꿈같은 사흘을 보냈죠. 그 방문 중에 저명한 우주화가 로버트 맥쿼리 그 미션의 패치를 디자인한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평생 동안 존경한 분이죠. 정말 멋진 패치였습니다. 맥콜의 패치는 전부 멋있었죠. 그래서 나사에 소속되지 않은 화가도 패치를 디자인한다는 걸 알게 됐고 저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이다 싶었죠.
0: 팀은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꾸준히 기량을 갈고 닦았고 수십 년 후 마침내 엑스퍼디션 11 미션의 패치 디자인을 맡게 됐죠.
1: 해군 대령이자 의사인 존 필립스라는 분이 ISS 엑스퍼디션 11 미션의 비행 엔지니어 임무를 맡으셨어요. 그분과 이메일을 주고받던 중이어서 적당한 때 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죠. 그때까지 패치를 디자인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저뿐이었죠. 미국과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함께 참가하는 우주 탐사 미션이었습니다. 나사가 주문한 건 숫자 11의 두 일과 두 나라 국기가 이어지는 디자인이었어요. 미국과 소련 양국의 우주 비행사들을 표현한 거죠.
0: 팀이 디자인한 패치가 처음 우주로 나간 직후 스페인 화가한테 연락이 왔다던데 뭐라던가요?
1: 호르헤 카르테스 박사죠. 정형외과 전문인데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호르헤는 축하한다. 자기도 늘 그 일을 하고 싶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 다시 기회가 오면 같이 디자인해보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0: 이후 팀과 호르헤는 협업을 통해 5번의 우주왕복선 미션과 14번의 국제우주정거장 미션 패치를 디자인했죠. 우주비행사들이 다는 패치는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닙니다. 관계자들한테는 자부심의 상징이죠.
1: 육군은 대대마다 패치가 따로 있어요. 공군은 비행대대마다, 해군은 전대마다 패치가 다르죠. 패치는 단결의 상징이에요. 모두가 한 팀이란 뜻이죠. 우주 탐사 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제센터, 연구실에도 패치를 달아요. 그 미션에 참가한다는 뜻이죠.
0: 미션에 참가한 승무원들은 감사를 표시하려고 팀과 호르헤에게 이런 걸 보냈습니다. 우주 왕복선 STS-129 승무원들의 감사 메시지는 특히 멋지죠.
1: 승무원들이 패치가 정말 마음에 든다며 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천재적인 창의력과 멋진 디자인에 감사드립니다. 우주왕복선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멋진 패치였어요. 모두 서명됐고요.
0: 우주왕복선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멋진 패치였군요.
1: 서명까지 했으니까 선언을 한 거죠. 그분들이 최고의 패치라고 했으니까 최고인 겁니다.
0: 곧이어 팀은 제게도 깜짝 놀랄 작품을 선물해 주셨죠.
1: 그래서 좀 특별한 걸 만들기로 했어요.
0: 수많은 우주 탐사 미션의 패치를 디자인한 팀 개그너는 나사에서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현재 팀은 플로리다주 타이터스빌 케네디 우주센터 바로 옆마을에 살죠. 평소 팀의 작품을 좋아한 저는 특별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팀이 정말 뛰어난 패치 디자이너라는 건 저희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우주탐사 이야기의 패치 제작도 미리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 제작진이 패치에 담고 싶었던 이야기 몇 가지도 말씀드렸죠.
1: 네, 서로 의견도 주고받았고요. 에밀리는 인상 깊었던 내용 몇 가지를 넣고 싶어 했죠. 스쿠버 다이빙, 스카이다이빙, 중력 가속도 훈련 장치, 무중력 훈련도요.
0: 네.
1: 전 그런 활동들을 설명해주는 일러스트레이션을 몇 가지 네. 찾았어요.
0: 아, 좋은데요? 방향도 마음에 들어요.
1: 그 뒤에

0: 처음으로 돌아가서 적당한 형태를 찾아냈어요. 최종 결정된 건 6시즌과 그동안의 체험을 상징하는 육각형이었고요.
1: 멋져요. 마음에 들어요.
0: 이제 적당한 자리에 일러스트레이션을 삽입해야 하는데 까다로운 작업이죠. 오늘 촬영 후에도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계속 의견을 교환해야 하고요. 우주 탐사 미션 때도 우주 비행사들하고 이렇게 작업하거든요. 어디가 좋고 어디가 싫은지 계속 얘기를 해요. 그 토론을 반영해서 제가 최종본을 만들어내죠.
2: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대한 팀의 열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만남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팀은 몇 가지 선물을 건네주셨죠.
0: 이건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패치 두 가지예요. 알아보실지 모르겠네요. 학생 우주비행사 선발대회 패치는 모스크바의 가가린 우주센터에 갔을 때를 만들었죠.
2: 우와, 멋진데요? 이쪽엔 미국 국기, 여기는 러시아 국기가 있어요. 정말 재밌는 패치예요. 하지만 제 마음에 더 든 건 바로
0: 뭔지 궁금한데요?
2: 팀하고 제가 같이 디자인한 거예요. 네.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전 곧바로 태어날 딸을 위해서 미션 패치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고 팀은 이렇게 예쁜 패치를 만들어주셨죠. 일단 제 딸 이름이 여기 있어요. 로즈, 생일도 있고요. 로즈란 이름에 맞게 장미도 있어요. 제 마음이 그대로 들어간 패치를 만들어주셨네요. 멋진 패치 감사드려요.
0: 고맙긴요. 딸을 안고 있는 에밀리 사진도 인터넷에 있더군요. 그걸 보니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도 딸을 얻고 비슷한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에밀리와 딸을 위해 특별한 패치를 만들어봤어요.
1: 정말 아름다워요. 이걸 만드시는지 몰랐어요. 정말 특별하네요. 장미들 좀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0: 저도 재미있었어요.
1: 결국 절 울리시네요. 정말 멋져요.
2: 팀을 만나고 돌아온 지 한 달, 특별한 택배가 도착했죠. 약속대로 팀은 우주 탐사 이야기 첫 6시즌을 종합하는 패치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근사하네요. 그렇죠? 완벽한 패치 감사드려요, 팀. 곧이어 우주 탐사와 예술은 모두 영감과 치유를 선사하죠.
3: 어린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 그 시간에는 더 용기를 얻는 기분이 들어요.
2: 믿기 힘들 만큼 아름다운 우주는 상상력에 불을 붙이죠. 우주에 매혹된 예술가는 아직 많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린이들도 예술활동과 우주를 연결시킬 수 있게 됐죠. 바로 그 일을 돕는 우주를 위한 예술재단을 만나볼까요? 우주를 위한 예술재단의 초창기 프로젝트 중 하나는 어린이, 청소년 암환자들의 그림으로 우주복을 만드는 거였죠. 재단의 디자인을 받아서 우주복을 만든 건 ILC 도버, 달 탐사용 우주복과 국제 우주정거장용 우주복을 제작한 회사입니다. 이 특별한 우주복을 국제 우주정거장 우주비행사 한 명이 입어준 덕분에 프로젝트는 성공했죠.
4: 나하고 관계된 뭔가가 실려있는 우주선의 발진을 지켜보는 기분은 정말 짜릿하죠. 국제우주정거장의 누군가가 내 작품을 입고 돌아다닌다는 걸 상상해보세요. 큰일을 해낸 기분이 들겠죠.
2: 우주를 위한 예술재단 설립 전, 이언 사이언은 휴스턴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예술과 의학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와 청년층 말기 환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예술 프로젝트였죠. 거기서 우주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이어는 우주를 위한 예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우주비행사 출신 니콜 스톳도 설립에 힘을 보탰죠. 니콜은 우주에서 그림을 그렸고 우주와 미술을 향한 사랑을 간직한 채 귀환했습니다.
3: 우주를 위한 예술재단은 전 세계 어린이들을 이어주죠. 우주 탐사를 향한 영감으로 전 세계 아이들은 하나가 돼요. 예술과 우주 탐사가 치유의 힘을 발휘하거든요.
2: 우주를 위한 예술재단은 지금까지 우주복 5벌을 만들었습니다. 각국 어린이들의 그림이 디자인 주제였죠. 그중 세 벌은 국제 우주 정거장까지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5: So, thank you from the space station.
2: 그러다가 니콜은 워싱턴 서쪽 덜레스 공항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죠. 세계 각국 어린이들의 엽서 그림으로 만든 예술 작품을 봤기 때문입니다.
3: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려는 일하고 정말 비슷한 걸. 우린 우주복으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이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마리아 라나스를 찾아냈죠. 그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마리아는 이후 저희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됐고요.
2: 그때부터 우주를 위한 예술재단은 전 세계 어린이들의 그림을 엽서로 만들고 국제 우주정거장에 보내는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6: 이런 질문이 나왔죠. 엽서를 어떻게 우주까지 보내지? 진짜 엽서를 보낼 순 없잖아요.
2: 한 기업이 해결책을 제시해줬습니다. 아이들의 엽서 그림을 독특한 영상에 담아서 우주정거장으로 보내자는 아이디어였죠. 영상은 우주정거장에 전달됐고 우주 비행사들은 영상을 봤습니다.
7: Well, kids, we just want to say thanks for your contributions to space art, sending us those beautiful postcards to space. You inspire us with the artwork that you've done, and we hope that we continue to inspire you with the work you're doing here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So keep up the great work. We wish you all a great recovery and take care. Thanks,
3: guys. 그 프로젝트 때는 아이들과 가족들한테서 활력이 분출되는 게 느껴졌어요. 말기 판정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이죠. 하지만 기쁨을 공유하고 우주 탐사를 함께 생각하면서 아이들은 한결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2: 오늘 밤엔 우주를 위한 예술재단의 기금 모금 행사가 열립니다. 각국 어린이들한테 용기를 주는 일을 이어가기 위해서죠. 우주 탐사를 주제로 한 회화 작품을 모금 행사에 내놓은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0: 저도 어린이 환자들과 작업을 해요. 제 어린 시절 생각이 많이 나죠. 저도 어릴 때는 힘든 일을 아주 많이 겪었거든요. 저는 우주 비행사들과 꽃을 함께 그려요. 꽃이 상징하는 건 희망과 사랑이죠. 저는 꽃과 우주 비행사로 캄캄한 우주에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 잘 될 거란 말을 해주고 싶어요.
2: 우주를 위한 예술재단은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그래서 마이애미도 동참하기로 했죠. 도움을 주고 싶다는 분들을 모았어요. 프로젝트들이 계속되고 더 커질 수 있게요.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죠. 우주를 위한 예술재단의 미션은 계속됩니다. 우주와 예술의 창조력을 이용해 전 세계 어린이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미션이죠. 곧이어 아폴로 우주선으로 달에 다녀온 우주비행사가 화가로 변신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아폴로 우주비행사 앨런 빈을 만났습니다. 앨런은 달 표면을 걸어본 극소수 중 한 분이죠. 항공공학을 전공했던 앨런은 그림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취미로 그리던 그림은 결국 앨런의 인생 후반기를 끌고 간 열정이 됐죠. 인터뷰의 원래 목적은 아폴로 계획과 앨런의 역할이 궁금해서였는데 앨런은 화가용 앞치마를 입고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작업실은 왕성한 창작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죠.
8: You want me to look at you.
2: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제작진은 앨런의 겸손하고 우아한 성품에 푹 빠졌습니다.
9: Liftoff. We have liftoff. 11:22 a.m.
2: 아폴로 12호 우주비행사였던 앨런은 네 번째로 달 표면을 걸은 인간이었죠.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이 시작된 1981년에도 앨런은 1순위 우주인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심경의 변화가 왔죠.
8: I 우주 왕복선 선장이 되려고 훈련을 하던 중이었어요. 재밌었죠. 평생 하던 일이었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걸 저보다 잘할 젊은 친구는 몇 명이나 있는데 우주선을 타고 달표

0: 화면에 착륙한 다음 지구의 귀환에서 그때 이야기를 그리고 싶어 하는 건 저뿐이더군요. 그걸 해야겠다 싶었죠.
1: 얼마 후 앨런은 훌륭한 화가로 변신했습니다. 아폴로 계획에 동료 우주비행사들이 등장하는 달 그림을 유화로 그렸죠.
0: 제일 좋아하는 화가는 모네예요. 제일 좋아하는 연작 중 하나는 루앙 대성당이죠. 모네는 15, 16가지 색으로 대성당을 그렸어요. 그 연작의 채색 방식이 늘 흥미로웠죠.
1: 끝없이 회색이 이어지는 달 표면에 앨런은 자신만의 색채를 부여했습니다.
0: 화가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 그릴 수 있어요.
1: 앨런의 작품 중엔 월면화 발자국이 찍힌 게 많습니다. 그게 독특한 질감을 표현해 주죠. 각 작품에는 상당히 상세한 설명도 덧붙입니다.
0: 저는 그림을 그린 뒤 250단어로 된 이야기를 써요. 시간이 지나면 최초의 달 착륙 때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도 적어질 테니까요. 지금은 이젤에 올라가 있는 저 그림을 작업 중인데,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 착륙선 앞에서 명판을 읽는 순간을 그렸어요. 닐과 버즈의 헬멧에는 달 착륙선이 반사되어 있고 두 사람이 서 있는 곳이 보여요. 이때 얘기도 적어둬야죠. 이제 일반인은 미션 보고서를 찾아 읽지 않아요. 제 그림을 보고 제 이야기를 읽고 흥미를 느끼는 사람은 더 많을지 모르죠.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맙다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고요. 안 그러면 세상의 기억에서 멀어질 테니까요.
1: 앨런의 작품들은 사진이 잡아내지 못하는 대중의 상상력을 포착했습니다. 우주비행사가 아닌 화가로 제2의 인생을 살기로 한 결정은 성공이었죠. 2018년 5월 26일, 앨런 피는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앨런은 만능 교양인으로 불러도 될 뿐이었죠. 엔지니어, 항공기 시험비행 조종사, 우주비행사, 예술가였습니다. 달 표면에 찍힌 발자국으로도, 회화 작품들로도 앨런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을 겁니다. 우주는 매혹적인 곳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우주엔 우리가 찾아내야 할 갖가지 가능성이 존재하죠. 우리의 상상력도 끝없이 자극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우주와 예술은 만나게 되죠.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우주에 예술은 의미를 부여해주니까요. 에이미 레이힐은 도예가입니다. 도자기가 에이미의 캔버스죠. 일상적인 생활용품을 만듭니다. 컵, 접시, 꽃병, 접시 받침 같은 거죠. 도기로 만든 이 생활용품들은 지구 너머에 존재하는 비일상적인 세계를 우리한테 일깨워줍니다.

0: 에이미는 저한테도 작품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저와 제 딸 로즈가 작게 그려진 작품이죠. 이건 저고 제 딸이에요. 에이미의 작품 덕분에 저도 우주 탐사의 미래를 한 번 더 꿈꿨습니다. 마음을 쏙 들어요. 오늘은 우주에서 영감을 받은 예술 작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텅 비고 어둡고 위험한 우주를 아름답고 웅장한 곳으로 바꿔놨죠. 나와주신 예술가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도 영감을 받았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2: 아버지.
1: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점수는?
2: 92점.
1: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2: 이문세의 소녀.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왔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0: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고민이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은 많이 납니다.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0: 이성 문제는 제가 조언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게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가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뚜벅뚜벅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1: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고 거의 2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중에 의과대학에 와서 만약에 법의학이라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들어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1: 법의학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 몸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진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0: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네.
1: 법의학자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까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를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하루 소중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위험지역 화재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

발견을 했다면 바로 즉시 뿌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도서관 대소동.
1: 쉐기 쉐기 88번을 흔든 이 몸의 폭발력을 보여주마.
2: 멈춰라 배드 콜라맨.
1: 피트를 쓰면
2: 쥐아아아아아아. 배드 콜라맨 악행은 여기까지다.
1: 과연 그럴까? 피트니스맨, 네 덕분에 난 파괴력이 더 강해졌다.
2: 뭐?
1: 게다가 더 무서운 사실은 난 제로 콜라가 아니야.

0: 오오
1: 잭 탄탄 냠냠 시티의 레시피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2: 어아 여기는 냠냠 시티 도서관. 도서관은 저희가 자주 가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 야, 큰일이에요. 레시피스톤을 노리는 악당이 도서관에 먼저 접근 중인 것 같아요. 잭 탄탄 서둘러요.
2: 안돼 당장 갈게요.

0: 야진 슈퍼제 메카탄탄.
1: 슈퍼제 메카탄탄. 악당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
0: 물론이죠. 히어로는 방심하지 않아요. 수상한 냄새가 나면 콱 물어버릴 거야. 듬직하군.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누구야? 이건 책이잖아.
2: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건 더 아니고. 풍성한 머리의 비밀.

0: 매도!
1: 책을 돌려드릴게요. 뭐야? 개성이 히어로들이잖아. 괜히 놀랐네.
0: 모두가 사용하는 도서관을 어질러 놓다니.
1: 시끄러워. 나를 방해할 거라면 젤리로 만들어주겠니?
2: 슈퍼잭,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해.

0: 사서 아저씨 무서워.
1: 또 소동을 피웠다간 도서관에서 쫓겨날 거야. 메두메두는 어디 갔지? 또 함정 같은 걸 만들고 있나?
0: 근처에 메두메두 냄새가 나. 아슬아슬.
1: 큰 소리가 날 뻔했어.
2: 얄미운 히어로들, 어디 고생 좀 해봐라.

0: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1: 레시피 스톤은 어디 있지?

0: 셋은 도서관 출입 금지.
1: 열강이 혈안들, 너희들 때문에 도서관에 못 가게 됐잖아.
2: 뭐? 먼저 소동을 피운 건 너잖아. 현장을 하는 건 어때?
1: 이건 내가 가져간다.
2: 현장은 안 되겠는데? 그치, 다른 방법이 좋겠어.

0: 오, 찾았다! 레시피 스톤! 나도 볼래! 나도 볼래! 야!
1: 매두! 매두!

0: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못 따라오겠지.
1: 히프가 막혔어. 이거 다 먹어버리자. 시간이 없어. 그 전에 매드매드가 도서관 밖으로 도망갈 거야.
0: 얄미운 히어로 녀석들, 이번엔 꼼짝 못할 거다.
2: 아니 어떡해, 아까 자고 있었는데.
0: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제어!
2: 한다! 저기 봐! 우리 생각대로 됐어!
0: 꼼짝마!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이 책들을 모두 불태울 테다!
2: 매도매도 비겁하다!
3: 시사하다!
0: 시끄러워! 너희들도 움직이지 마! 목공화 꽃이 피었습니다!

못 맞췄지? 이번엔 내 차례다. 무궁화 꽃이 피.

0: 무궁화 꽃이 피어.
1: 야!
2: 풍성한 머리카락이야!
1: 잘 가요, 매두매두! 이거 빌려주세요.
0: 염염 레스토랑의 잭 한탄?
1: 네!
0: 어?
3: 슈퍼잭 메카 탄탄 정체를 들켜서 히어로 보이트 감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퀀텀 다이노 스테기의 선택.
1: 다이노스터가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즈. 이거 받으렴. 앞으로 잘 부탁해.
2: 이게 정말 제 거라고요?
0: 어서 잡아, 오즈!
2: 믿어지질 않아. 내가 퀀텀 다이노의 선택을 받다니.
1: 자, 어서 변신해보렴.
2: 워치를 작동한 다음 어디 보자.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0: 이게 진짜 나야? 오지? 슈트 정말 잘 어울리는데? 어서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다. 소장님, 이 모습 그대로 집에 가도 돼요?
1: 그럼.
0: 정말 고맙습니다.
2: 잘 가. 내일 같이 임무 수행하러 가자.
0: 후후! 나는 다이노스타다! 조심하세요! 순식간에 도착했네! 이 슈트 정말 굉장한데?
1: 그렇게 해서 아기 공룡은 마침내 양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어요.
0: 다녀왔습니다!
1: 오즈, 늦었구나.
3: 누구시죠?
0: 제가 누구일까요?
1: 가까이 오지 마.
4: 엄마, 오빠가 다이노스타가 됐어요.
1: 어?
4: 제가 그럴 거라고 했죠?
1: 뭐?
0: 오늘 도티 유치원 앞에 거대한 스테고사우루스가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 그게 퀀텀 다이노였어요. 정말 굉장하죠?

0: 내가 다이노스터로 변신할 수 있게 도와주죠.
1: 다이노스터라고? 절대로 안 돼! 네 방에 들어가서 숙제나 해! 지금 당장!
0: 엄마!
1: 이 다이노워치는 다른 사람한테 보내도록 해. 중고거래 앱에 올리는 게 좋겠구나. 그럼 워치를 가져갈 사람이 나오겠지.
0: 하지만 스테기는...
2: 안 돼.
0: 그렇게 꿈꾸던 다이노스터가 됐는데 엄마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없고.
2: 오즈.
0: 스테기.
2: 정말 날 다른 사람한테 보낼 생각이야? 난 싫어, 오즈.
0: 어쩌지? 나도 못하겠어. 난 다이노스터가 되고 싶어.
2: 바로 그거야, 오즈. 넌 멋진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어.
0: 좋아. 엄마를 다시 설득해보자. 퀀텀 다이노 파워!
3: 이봐, 다이노워치를 판다는 사람이 너야?
0: 그게... 다시 생각해봤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거래는 없던 일로 할게. 어?
3: 안 돼. 넌 다이노워치를 가질 자격이 없어.
0: 뭐?
3: 다이노워치는 네가 내키는 대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 더 필요해. 전설의 다이노스터인 우리 형이 퀀텀 터널 속으로 사라졌거든.
0: 세상에, 네가 사라진 전설의 다이노스터의 동생이라고? 맞아. 난 다이노스터가 될 자격이 없어. 꼭 형을 찾기를 바랄게.
3: 걱정하지 마.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0: 스테기를 잘 부탁해!
4: 안녕, 오즈. 어디가 따위 좋아. 오늘 같이 임무 수행하기로 했잖아.
0: 루시오.
4: 무슨 일 있어?
0: 그게 오늘 약속은 못 지킬 것 같아. 미안해. 실은 다이노워치를 에단한테 줬어.
4: 뭐라고? 에단한테 줬다고? 대체 무슨 생각이야?
5: 중앙교차로에 카르노 타우루스가 나타났어. 에단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4: 뭐? 서둘러. 어서 가야 해. 퀀텀 다이노 파워! 오즈, 다이노워치를 되찾으러 가자.
0: 내 다이노워치를?
4: 스테기의 파트너는 너야. 에단이 아니라. 가자!
0: 알았어!
3: 드디어 나도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어. 우리 형처럼 다이노 슈트 변신!
2: 싫어! 오즈!
3: 어디가? 안 돼! 스테기! 멈춰!
2: 오즈!
3: 오즈 그만 찾아! 걔널 포기했어! 이제 네 파트너는 나야!
4: 대단! 다이노 슈트 변신!
0: 스테기!
2: 오즈!
4: 레벨터 스파이크! 대단, 피해! 거기 있으면 안 돼!
0: 어서 일어나!
3: 제발, 부탁이야, 스테기!
0: 안 돼! 지금 이럴 시간 없어!
4: 레벨터 스파이크! 어디로 갔지? 너야?
6: 뭐야, 이거 반칙이지?
0: 루시오! 힘내, 조금만 더 버텨!
3: 퀀텀 다이노 파워! 왜 작동을 안 하는 거야?
0: 에단, 내 워치를 돌려줘! 부탁이야, 내가 다이노스터로 변신해야 해!
3: 다이노스터가 되지 않겠다고 했잖아! 워치를 넘긴 건 너라고!
0: 그건 정말 후회하고 있어!
4: 오즈, 서둘러! 더 이상은 못 버텨!

0: 에단! 제발 돌려줘! 루시오를 구해야 해! 시간이 없어!
1: 맘대로 해.
0: 고마워, 에단!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셔트 변신!

0: 같이 싸울게.
1: 좋았어. 해보자고.
0: 가자.
1: 고진, 꼬리를 잡아. 겨우 이 정도 속도는 날 못 잡지.
0: 꼬리 잡았어. 끝내버려, 루시오.
1: 나만 믿어, 오즈. 내부터 드라이브. 두 번은 안 놓쳐.
0: 루시오? 스테고 쉘드.
1: 좋았어. 우린 제법 호흡이 잘 맞는데.
0: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1: 머리가 더 생겼을 뿐이야.
0: 스테고, 테라, 쉴드! 절대로 지지 않아!
1: 이런...
0: 우진, 괜찮아?
2: 루시오, 이대로 쓰러지면 안 돼! 일어나, 제발! 루시오한테서 떨어져!
0: 이건 블레이즈 볼트?
2: 준비해!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루시오!
1: 좋아, 해보자고!

0: 내 이름은 슈퍼꽁지. 다시 원래 경로로 돌려놔야 해.
1: 미라.
2: 안 됐지만 너의 계획이 성공할 일은 없을 거야. 다크 골드 타이탄 다크 주먹 스트라이크.

0: 뭐가 어떻게 된 거지?
1: 골든 주먹, 가서 가져와! 이 에너지를 가지면 얼마나 강해질지 늘 궁금했었지. 우와! 어마어마한 힘이 내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어! 준비 됐어?
2: 오, 안 돼!
1: 야,
0: 위험해!
1: 꽤 빠른데?
0: 이쪽으로!
1: 생쥐처럼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는군. 꽁지야, 네가 잡아!
3: 이대로는 못 가지!
0: 꽁지!
3: 슈퍼꽁지! 박스테이프 발사!
1: 잡았다! 아, 이게 뭐야? 당장 떼어내지 못해!
4: 야, 저기 건물 사이로 숨자!
1: 어디로 간 거야? 넌 여기 정리나 하고 있어.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결국 내 손바닥 안일 테니까.
0: 꽁지가 골든보이를 돕다니 믿을 수가 없어.
5: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1: 잡았다. 얄미운 녀석들. 또 어디로 간 거야? 이 녀석들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둬.
0: 저쪽이야. 창고로 가자.
1: 미안해. 슈퍼윙스, 너희 어디 있니?
0: 거기, 아리.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잠깐만 숨겨줘.
1: 떴어.
0: 어?
1: 안에 누구 없어?
5: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밝아졌지?
1: 찾았다! 우리 귀여운 녀석들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0: 안 돼! 내 친구들을 마주! 쌤이, 상자를 나한테 던져!
6: 알았어!
0: 구조용 러프!
4: 반대쪽으로 가자.
5: 완전히 갇혔어.
3: 기분이 어때, 슈퍼윙?
5: 꽁지?
3: 여기 너희를 위한 특별 선물이야.
5: 잠깐!
0: 꽁지야!
5: 우리 꺼내줘, 당장!
3: 위대한 슈퍼꽁지가 드디어 슈퍼윙스를 이겼어.
0: 꽁지야! 어? 부탁이야, 이러면 안 돼. 이대로 가다간 골든보이가 월드공항을 망가뜨릴 거야. 여긴 우리 집이잖아. 잊었어?
1: 꽁지야! 정말 슈퍼윙스를 잡다니 훌륭한데?
3: 맞아! 나 슈퍼꽁지가 해냈어.
0: 난 도망갈래! 제발 정신 차려, 꽁지야! 골든보이는 널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4: 이젠 다 끝난 건지도 몰라.
0: 어떡하면 좋지?
7: 걱정하지 마, 얘들아. 지금 너희가 있는 곳 바로 아래쪽에 비밀 지하 경납고가 있어. 바닥을 부수면 탈출할 수 있을 거야.
6: 고맙습니다, 사령관님. 강철 주먹, 낭파기 액션! 기아!
0: 하! 구제용 러프 액션! 야!
5: 어서 여길 빠져나가자!
3: 슈퍼윙스들이 바로 이 컨테이너 안에 갇혀있어.
1: 좋아, 아주 잘했어. 응? 뭐야? 여긴 아무도 없잖아.
5: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 내가 여기 가둬놨는데.
1: 꽁지야, 설마 날 속이고 슈퍼윙스를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니겠지? 솔직히 말해.
5: 난 속인 적 없어. 정말이야.
0: 우와, 이건 월드 비행 본부잖아.
4: 멋지다.
5: 좋았어.
0: 이거면 할 수 있을 거야.
1: 각오해, 골든보이. 대체 어디 숨은 거야? 아무리 찾아도 도통 안 보이잖아. 말도 안 돼. 이건 월드 비행 본부?
0: 골든보이, 우리 친구를 풀어줘. 지금 당장.
1: 친구?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미안하지만 꽁지는 이제 내 편이라고.
0: 꽁지를 괴롭히고 있어.
4: 아리, 변신할 시간이야.
0: 알았어.

0: 에너지를 우리한테 돌려줘, 골든보이!
1: 전 그렇게 원한다면 여기 가자!
2: 공주야!
0: 잡았다! 공주야! 이제 안전해! 걱정하지 마!
3: 난 너희를 가두기까지 했는데... 왜...
4: 공주야, 넌 이용당한 것뿐이야.
0: 그래, 맞아, 공주야. 그리고 우린 영원한 친구잖아.
3: 영원한 친구?
1: 하여간 포기를 모르는 녀석들이라니까. 다크 골든 주막 발사!
4: 어? 와! 이거 봐! 슈퍼윙스, 안 돼! 조종을 할 수 없어!
1: 어떠냐? 제대로 혼나는 느낌이?
5: 내 친구들 괴롭히지 마!
1: 뭐야?
5: 슈퍼공지! 박스 테이프 발사!
1: 어?
5: 슈퍼공진 스핀!
1: 뭐가 이렇게 빨라!
5: 지금이 기회야, 슈퍼윙스!
0: 알았어!
4: 월드로봇! 맥시멈 파워! 월드로봇! 파워 부스터!
6: 얘들아, 너희가 해낼 줄 알았어. 너희 덕분에 월드 공항을 무사히 지켰다.
4: 우리 집은 우리가 지켜야죠.
0: 하지만 꽁지 도움 없인 해낼 수 없었어요. 어? 꽁지가 어디 있지? 꽁지야, 꽁지야, 어디 있어?
3: 미안해, 얘들아.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너희를 볼 수가 없었어. 이제 예전의 꽁지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나만의 길을 가려고 해. 안녕, 슈퍼윙스.
4: 봉인 해제! 아틀란티스의 솔라!
6: 안녕, 하늘아, 우주야. 임무를 설명해 주렴.
7: 좋아요, 슈퍼윙스. 모두 알다시피 지난번 에너지 전송 작전은 실패했어. 그래서 월드공항의 에너지 송신기를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0: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솔라야.
7: 솔라는 강력한 태양에너지로 움직이는 슈퍼윙스야. 하지만 지금은 아틀란티스에 봉인되어 있지.
4: 아틀란티스?
0: 오래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전설의 도시?
8: 전설이 아니야, 얘들아. 최근에 일어난 우주폭풍 덕분에 잃어버린 섬 아틀란티스가 바다 위로 다시 떠올랐거든.
6: 흥미롭구나. 슈퍼윙스, 솔라를 찾아오렴.
2: 네, 사령관님.
9: 다 왔어, 얘들아. 바로 여기야, 아틀란티스.
4: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0: 좌표대로 찾아온 거 맞아, 맥스?
1: 이상하네. 좌표는 여기가 확실하거든. 근데 다른 곳은 다 맑은데 저기만 폭풍구름이 있네. 아, 아틀란티스가 저 구름 속에 숨겨져 있나 봐. 어서 가서 확인해보자.
2: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치는데?
0: 그러게. 그냥 여기서 나가자.
1: 잠깐만 기다려봐. 이건 아니고. 이거. 아, 찾았다.
2: 우와, 이런 걸 갖고 있었어?
0: 진짜 멋지다, 맥스.
1: 휘레침 밑에서 움직이면 안전할 거야. 자, 가자.
0: 처럼 둥둥 떠 있어.
2: 여기가 바로 전설 속의 아틀란티스.

0: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1: 우리가 아틀란티스에 최초로 다시 발을 디딘 건지도 몰라.
2: 어?
3: 우리가 최초는 아닌 것 같은데?
1: 설마, 그냥 우연히 이곳으로 날아온 거겠지.
0: 집중해,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은 솔라를 찾는 거야. 어서 움직이자고.
3: 아, 맞다. 임무가 있었지?
1: 신호가 잡히는 것 같은데? 저쪽이야!
3: 신전처럼 보이는데?
4: 우와, 멋지다.
1: 이쪽이야, 이쪽!
0: 어?
1: 너희도 들었어?
0: 응. 누가 우릴 부르는 것 같은데?
1: 저기요!
0: 누구 있어요? 어?
5: 여기야! 어서와!
0: 저게 뭐지?
1: 바위가 빠르네!
5: 난 바위가 아니라 바위 속에 갇혀있어. 날 풀어주는 건 쉬워. 앞에 있는 석판을 누르기만 하면 돼.
1: 석판이라고?
3: 고대 문자로 글자가 쓰여있네. 내가 번역해볼게. 장난꾸러기 태양신 솔라가 이곳에 봉인되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솔라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
1: 어? 응? 네가 솔라야?
0: 그리고 엄청 장난꾸러기라고?
5: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은 달라졌어. 그러니까 석판을 눌러줘.
1: 좋아, 솔라. 한번 믿어볼게.

0: 짜자잔! 흠, 안녕 얘들아. 제대로 다시 소개할게. 나는 솔라, 위대한 태양신이자 아틀란티스의 수호자다. 와우, 와우, 어? 와우.
1: 난 호기야. 그리고 여기는 아리랑 맥스.
2: 안녕 솔라. 월드 우주 본부를 고치려면 네 힘이 필요해. 도와줄 수 있어?
0: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근데 어쩌지? 내 부품이 아틀란티스 곳곳에 흩어져 있거든. 그걸 찾아주면 기꺼이 도와줄게. 어때? 할 수 있겠어?
1: 그런 거라면 우리만 믿어.
0: 응? 내 팔은 아틀란티스에서 가장 낮은 곳, 신비의 호수 바닥에 봉인돼 있어. 다음은 다리야. 다리는 갈라진 땅 깊숙한 곳에 봉인돼 있지.
1: 단순한 미로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찾았다. 어? 잠깐,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2: 됐어, 완벽하게 찾지. 자, 어?
3: 어떻게 된 거지?

0: 아니, 상자가 비어있었어. 누가 먼저 와서 가져갔나 봐.
1: 호수 바닥에 있다던 팔도 사라졌어. 누가 가져간 거지?
0: 어, 잠깐! 아까 열기구가 있었잖아!
1: 아! 어서 잡아야 해!
0: 멈춰! 도망치지 마!
2: 진짜 혹이 너야?
1: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아부.
2: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3: 삼촌이랑 아틀란티스를 탐험 중이었어. 그러다가 아틀란티스의 보물을 찾았지. 솔라의 팔이랑 다리 말이야.
4: 전설에 따르면 솔라는 아틀란티스의 소자였다는구나. 하지만 장난이 너무 심하고 짓궂어서 사람들이 모두 지쳐버렸고 결국 솔라의 부품을 섬 곳곳에 봉인해버렸대.
1: 그렇게까지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0: 맞아요. 우리가 만나봤거든요.
2: 뭐? 정말이야?
5: 예!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2: 우와, 네가 정말 태양신 솔라야?
0: 솔라, 이제 우리 도와줄 거지? 그렇지?
5: 그게 사실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어. 어?
0: 뭐? 아까 약속이랑 다르잖아.
5: 이번엔 진짜로 마지막이야, 얘들아. 하나만 더 부탁할게, 제발.
1: 걱정 마, 솔라. 우리가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5: 저건 영원의 눈보라산이야. 폭풍구름의 근원이지. 내 힘을 완전히 되찾으려면 저 산을 녹여서 폭풍구름을 없애야 해. 솔라, 파워 방어막, 액션!
6: 우와!
5: 절대 방어막 밖으로 나가지 마. 바로 얼어붙을 테니까 어서 가자! 서둘러! 내 에너지가 올해는 못 버텨!
1: 맥스!
4: 들여보내줘!
7: 알았어요!
5: 호환기! 맥스가
0: 얼어붙고 있어!
5: 안 돼! 기다려! 밖으로 나가면 너희도 얼어붙어! 지금 당장은 가서 구름을 없애는 게 우선이야! 그래야 힘을 되찾을 수 있어!
0: 뭐?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맥스를 그냥 두고 갈 순 없어! 아부랑 삼촌도 같이 있잖아. 우리가 구해야 해. 기다려, 맥스. 내가 구해줄. 잠깐.
1: 아리.
5: 내가 힘을 되찾으면 모두를 구할 수 있어. 계속 올라가야 해, 호기.
1: 하지만 내 친구들이. 생각할 시간 없어. 어서 가자. 꽉 잡아, 솔라. 호기, 스피드. 얼마나 더 가야 해? 나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 같아.
5: 이제 됐어. 날 하늘로 던져. 지금.
1: 뭐? 널 던지라고?
5: 날 믿어. 믿고 던져.
1: 알았어. 히야! 섀도우 스피드! 몸이 점점 얼어붙고 있어.
8: 설마 솔라가 우리를 이용한 거야?
5: 솔라빔 발사!
1: 우와!
0: 눈보라가 사라졌어!
1: 이게 바로 태양신 솔라의 힘이구나!
3: 고마워, 슈퍼윙스. 이렇게 멋지고 신나는 모험은 처음이야.
0: 다 같이 힘을 합친 덕분에 태양신 솔라를 구할 수 있었어. 이제 너는 진정한 모험가가 된 거야, 아부.
1: 그래, 맞아. 넌 이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맥스.
9: 응?
1: 여기, 널 위한 슈퍼윙스 볼이야.
2: 우와, 아틀란티스 모형이네.
5: 야호! 아틀란티스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준비됐지? 이제 내가 너희를 도울 차례야.
1: 좋았어, 슈퍼윙스.

0: 6
1: 8
0: 7
2: 짝수 최고.
3: 2
1: 4
0: 6
1: 8
0: 7
2: 짝수 짝수
3: 2로 만들어졌지.
2: 짝수
0: 11
3: 14
4: 16
1: 18
2: 20 짝수 짝수 최고 짝수 2로 만들어졌지.

0: 벌써
1: 벌써 최고
0: 2 3
2: 5
3: 7
1: 9
4: 벌써
5: 벌써
4: 벌써
6: 2로 만들어졌지.
0: 거기에 1을 하나씩 더해.
1: 13
2: 15
3: 17
0: 19
4: 홀수
6: 홀수 불러
4: 홀수
6: 2로 만들어졌지. 거기에 1을 하나씩 더해.
4: 홀수
1: 짝수
4: 홀수
1: 짝수 짝수
6: 더하기 짝수는
2: 짝수
1: 짝수
2: 더하기 짝수는
1: 짝수
2: 짝수
1: 더하기 짝수는 짝수
4: 짝수에 짝수를 더하면 짝수
0: 홀수 더하기 홀수는
1: 짝수
0: 홀수 더하기 홀수는
1: 짝수? 와우!
3: 세 번째는 되겠지? 홀수!
2: 더하기 홀수는?
3: 짝수?
4: 홀수에 홀수를 더하면 짝수가 나와요!
0: 어?
3: 짝수?
0: 더하기 홀수는? 홀수!
1: 짝수?
0: 더하기 홀수는?
3: 홀수!
2: 짝수?
7: 더하기 홀수는?
3: 홀수!
4: 홀수에 짝수를 더하면 홀수가 나와요!
1: 정사각형!
2: 다음 홀수는?
8: 정사각형!
3: 다음 홀수는?
2: 정사각형! 짝수!
8: 홀수!
1: 짝수!
0: 홀수! 홀수!
4: 짝수!
1: 홀수!
4: 짝수!
1: 홀수!
4: 짝수!
1: 홀수!
4: 짝수!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띄용띄용 어디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야!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오늘의 주인공은 예비역 특전사 김권수 씨. 강아지와 사랑에 빠져 무려 20마리의 강아지들을 키우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진돗개입니다. 20년 넘게 진돗개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다는 권수 씨.
1: 한번 키워보시면은 아주 정말 이제 그 매력에 빠집니다. 전통 진돗개를 좀 보존하고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0: 20마리 진돗개들의 먹는 것부터 자는 곳까지 꼼꼼히 신경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돗개들에게 애정을 쏟다 보니 이제는 모두 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중 유독 마음이 쓰이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무리에서 어울리지도 못하고 견사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뾰리. 심지어 보호자에게도 곁을 주지 않습니다.
2: 지금 저 한 1년 6개월 됐는데 저를 아직도 따르지 않아요.
0: 평소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1: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0: 산책조차 할 수 없는 뾰리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북 보은의 깊은 산속. 1200평의 넓은 부지에 터를 잡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진돗개를 사랑하는 남자, 예비역 특전사 김권수입니다. 반갑습니다.
0: 26년 동안 특전사로 복무했던 권수 씨.
1: 이제 그 대문에서 들어오는데 이제 사과 파워는 1200평을 하고 있어요. 뉴질랜드 사과고 이제 진돗개 아이들 돌보는데 견사 관리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제 뒤쪽에 제가 약 한 300평 정도. 이제 암컷은 제일견사라고 해서 칸칸이 해서 12를 키우고 있고요. 수컷들은 이제 원래는 밖에 있었어요. 묶어 키웠는데 이제 애들이 목줄하고 키우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2견사를 요번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약 한 500만 원 정도 제가 이제 예산이 들었는데.
0: 1200평 부지에 사과 과수원과 넓은 견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권수 씨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다는데요.
1: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다 구매해서 심고 돌 갖다 석축 제가 직접 다 잡고 뭐 하나하나 다 제가 일구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이 모든 것이 20마리의 토종 진돗개를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1: 정말 세계 어느 품종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그 외형과 성품을, 좋은 성품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고. 오래 두고 보면 볼수록 다 멋있어요.
0: 과연 진수 씨는 토종 진돗개의 어떤 매력에 빠진 걸까요? 진돗개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진도군 일대에서 길러온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53호. 보호자에 대한 충성심과 복종심이 강하고 귀소 본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3: 팔려간 진돗개가 주인 찾아 돌아간 실제 이야기입니다. 살아서는 버리지 못할 그리움.
0: 당시 보호자였던 할머니를 찾아 300km나 되는 거리를 되돌아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할머니와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진 영원한 단짝임을 증명한 백보.
1: 세계 어떤 여러 품종들은 한 가지만 다른 개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골든리버는 좋은 성품, 착한 성품 때문에 뭐 장애인 안내견으로 쓴다거나 또 예를 들어 테플은 경비견, 로트와일러, 뭐 경비견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데 진돗개는 다양한 그 어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개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진돗개는 1등은 아니지만은 2등 아니면 3등 정도 하는 골고루의 특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돗개가 잘만 그 견주분이 관리하시면은 애견 생활하는 데는 정말 최고의 그 명견이다 이렇게 저는 자부합니다.
0: 진돗개에 매료된 권수 씨의 원래 직업은 특전사였습니다.
4: 88년 3월 8일 날 입대했다가 제가 2013년도 3월 31일부로 전역을 했습니다.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하고 싶었고 근데 제가 이제 부딪치 않게 강화 사고로 몸을 좀 많이 다쳐서 또 부대나 전우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전역하게 됐어요.
0: 훈련 도중 낙하산 사고로 큰 부상을 입어 전역하게 된 권수 씨.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고향에 내려와 쉬면서 다행히 건강은 회복했지만 외로울 때가 많았다는데요.
4: 제가 고향이라는 데를 왔는데 저희 또래들이 또 여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적응하다 보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달랠까 생각하다가 진돗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됐습니다.
0: 그렇게 진돗개와 만나게 된 권수 씨. 토종 진돗개의 매력에 푹 빠져 진돗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다양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진돗개들. 검은 줄무늬가 있는 호구부터 가장 대중적이며 귀소 본능이 뛰어난 백구와 황구 외에도 내눈박이, 흑구가 있습니다.
4: 저는 이제 백구, 황구, 내눈박이, 흑구 이렇게 갖고 있어요.
0: 그중 권수 씨네 집을 지키고 있는 경비견 백두부터 보실까요?
4: 일로와, 일로와, 백두, 일로와,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조금 이제 외부인이 오면은 뭐 물거나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조금 잘 짓고 또 이렇게 경호견 역할을 잘하는 것 같아요. 똑똑하고. 네. 앉아, 그렇지. 손, 손, 옳지. 점프, 옳지. 됐어.
0: 용맹한 백두는 이 집의 지킴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잘생긴 태백이. 야, 걸음걸이부터가 늠름한데요. 내눈박이의 이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답니다.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영리하고 용맹합니다. 날쌘 몸놀림을 보여주는 태백이. 종종 라이벌인 경비견 백두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는데요. 둘이 마주치자 냉랭한 분위기가 감도는데 위풍당당하게 다가오는 태백이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백두. 그리고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기선을 제압하는 태백이. 과연 둘 사이의 승자는? 여유로운 표정의 태백이를 슬슬 피하는 백두.
5: 강해갖고 실컷을 이렇게는 한번 해보자 너 이런 거예요. 야 한번 붙어봐. 누가 이기나.
0: 서로 힘겨루기 중이라는데 기세 등등한 태백이에게 기가 눌린 듯 잠시 후퇴하더니
5: 살벌하죠.
0: 다시 다가가는 백두.
5: 안돼 안돼 안돼.
0: 하지만 단번에 으름장을 놓는 태백이를 피해 줄행랑치며 꼬리를 내립니다.
6: 한국이야 한국.
4: 사람마다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싸워서 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듬직한 외형, 탄탄한 체형 이런 진돗개가 좀 좋지 않나 제 취향에는. 여기 바닥에서 엿거진 오는 높이를 최고라고 해요. 요 최고가 이제 암깨는 45에서 48, 숫깨는 48에서 5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 앞다리부터 뒷다리까지는 최장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정사각형을 이루는 개가 가장 이상적인 개다. 이 얘가 이제 보면은 이 두상하고 등선이 이렇게 수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니까 이 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사. 그러니까 그 소가 꼬리 향하듯이 이렇게 향하고 있죠. 그죠? 진돗개의 귀는 앞으로 향한다.
0: 자나 깨나 진돗개 생각뿐이라는 권수 씨.
4: 진돗개가 잘 보존이 돼서 후세에도 좀 남겨졌으면 좋겠는데 혈통 보존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남은 인생을 보호 육성해서 또 좋은 분들께 이렇게 보급을 하면 참 좋지 않나.
0: 진돗개들을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챙기는데요. 진돗개들에게 생고기를 먹이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7: 일로 와, 일로 와. 얼씨, 야, 일로 와.
4: 자, 이제 진돗개는 늑대하고 유전자가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개량하지 않은 개예요. 그래서 사실 사료에 뭐 고기 성분 있는 물은 그런 사료도 있지만은 어쨌든 삶은 고기든 사료에 들어 있는 그런 거보다는 이 신선한 그 생육을 공급을 하면은 가장 그 우리 반려견이 건강한 것 같아요, 진돗개. 그리고 뭐 모질이라든가 이런 그 신체적인 그런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로 와.
8: 이렇게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주세요?
4: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8: 일주일에. 네. 네.
0: 그리고 진돗개들이 넓은 견사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견사 환경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요. 덕분에 이곳의 진돗개들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녀석들을 보살피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권수 씨. 오늘은 수컷 견사를 만드는 날. 손수 견사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4: 이게 그 장비를 요 안에다 넣어갖고 그 이동하는 화물 박스예요. 근데 제가 우리 애들 이제 개집 용도로 하우스를 좀 사용하려고 좀.
0: 저 큰 걸 혼자 옮기시는 거예요? 우와, 힘 좋으시다. 무더위에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 옮기려면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하지만 뭐든지 척척 해내는 권수 씨.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8: 안 들어가잖아.
4: 아, 네. 안 되면 대기해라. 네, 이거 목재는 좋은 게 겨울철에 따뜻하거든요. 뭐 별도로 안 깔아줘도 되고 뭐 집이라든가 뭐 이런 거 좀 깔아줘도 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목재 소재가 적합한 것 같아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0: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견사를 만드는 권수 씨. 뭐든지 대충하는 법이 없습니다. 밑그림부터 그리고 촉으로 능숙하게 잘라내는데 이마에서 땀방울이 비오듯 합니다.

0: 권수 씨는 진돗개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1: 박수 한번 쳐주세요.
0: 직접 만들려고 하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 이게 힘든 거 고생은 순간이잖아요. 또 제가 이렇게 고생해서 아이들이 행복하면 좋죠.
0: 서서히 완성되어가는 견사.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이팅! 힘내고 안 되면 되게 하라!
0: 그런데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네요. 잠시 쉴 틈도 없이 쏟아지는 빗줄기. 권수 씨는 간신히 우비만 걸치고 살을 챙겨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사과 과수원. 긴 배수로에 쌓인 토사들을 바쁘게 삽으로 퍼냅니다.
1: 배수로가 흙이 차여있는지 뭐 토사 같은 게 막히면 또 물이 안 빠지거든요.
0: 비 때문에 1년 사과 농사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거친 비바람에 쓰러진 나뭇가지를 보니 그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10월 수확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마음이 쓰이는데. 쓰러진 나뭇가지들을 임시방편으로 묶어 고정시켰지만 악천 후에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1: 이 가지가 부러지니까 우선 이렇게 고정해놓고 비 그치면 좀 고정해야 될 것 같아요.
2: 비오면 이거 사과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1: 예. 지금 거의 한 주먹만 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면 무게를 못 느끼고 가지가 다 부러져요. 떨어지고 낙가되고. 그래서 제일 걱정이 많고 이 사과농사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재해 피해가 또 많고 병충해도 심하고 그런 것 같아요. 농민들이 참 많이 좀 고생을 하는 것 같은 거를 제가 농사지면서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0: 또다시 마음이 급해진 권수 씨. 어디로 가는 걸까요?
1: 아니 출산한 아이가 그 진주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좀 비 와갖고 혹시라도 애들 좀 이상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진주야, 왜 나왔네. 우리 진수입니다. 진수, 새끼 난 애들 아버지인데 이제 요거 둘이 이렇게 신방 꾸려갖고 요번에 이제 번식을 해서 예, 새끼가 있어요. 나와, 나와, 들어가.
0: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진돗개 새끼들이 있는 공간으로 갑니다.
1: 진주야. 어디 보자. 아이고. 시켜갖고 올게.
0: 아이고, 너네들이구나.
1: 두 마리 출산했습니다. 그게 수컷.
0: 아, 귀여워라. 요즘 권수 씨는 이 녀석들 때문에 행복하다는데요. 환구인 진수가 부견. 흑구인 진주가 녀석들의 모견입니다. 새끼들 돌보는 재미에 푹 빠진 권수 씨. 녀석들이 눈에 아른거려 자꾸 들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0: 뜨거운 물 넣어야죠.
1: 따뜻한 물로 새끼들의 목욕을 시키는데 어리둥절해하는 진도 꽤 남네. 그런데 두 마리는 굉장히 적게 나왔네요.
2: 근데 진돗개들은 새끼를 이렇게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많이 안 낳아요. 뭐 두 마리, 세 마리, 많이 낳을 때는 한 다섯 마리도 낳는데 여기 참 귀한 것 같아요. 네. 엄마가 깜댕인데 흑군데 그 네 눈박이가 나왔어요. 이제 아버지 혈통에 이제 네 눈박이가 있거든요.
1: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진돗개 새끼들.
2: 지금 이제 한 13일 정도 됐죠. 아직 이제 엄마 젖도 더 먹고 그래야 돼요. 근데 아주 건강하고 이제 그 이 생이라고 하는데 황군은 이렇게 조금 검은 빛이 노는 게 조용히 좋은 아이고 그게 이제 내눈박이잖아요. 내눈박이는 옷을 잘 입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옷을 잘 입어야 된다는 거는 내눈박이 고유의 그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쉽지 않아요. 근데 아주 색깔이 이쁘게 내눈박이가 잘 나와서 아주 사랑스러운 애들. 장수하게 그렇게 생활하기를 간절히 조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새끼 진돗개들은 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가 언제 왔냐는 듯 날이 개었습니다. 오늘은 3개월 동안 임시 보호했던 미진이를 돌려보내는 날.
2: 앉아.
1: 꽃단장을 하는 미진이.
2: 할머니 말 잘 듣고 미진이.
3: 그리고 얘는 왜 갑자기 꽃단장 해주시는 거예요?
2: 아 그래도 오래간만에 이제 할머님 댁에 가는데 원 주인 댁에 가는데 그래도 이쁘면 좋잖아요.
1: 몇 년 전 이웃 할머니에게 입양 갔던 미진이. 3개월 전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이곳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할머니가 퇴원하셨다네요.
4: 엄마, 미진이 좀 있으면 미진이 온대. 엄마 얼마 만에 보는 거야?
5: 두 달 반.
4: 한 3개월은 다 됐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희 엄마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는데 어느 자식분이 케어를 할 수 없어서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급하게 하고서 엄마를 좀 돌보러 제가 내려왔어요. 지금
6: 병원에서 많이 보고 싶지 않죠?
5: 보고 싶으면 오들 못하는 거. 앉아도 나가도 못 해놓고도 꽉 들어도
1: 퇴원 후 미진이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할머니. 아픈 몸을 이끌고 미진이를 마중하러 갑니다. 미진이도 할머니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과연 미진이는 3개월 만에 만나는 할머니를 반길까요?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미진이가 왔습니다.
7: 오늘
4: 미진아
5: 이리 와
1: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는 미진이. 그 모습에 할머니도 반가워서 눈시울을 붉힙니다. 휠체어 주변을 맴돌며 반겨주는 미진이를 보니 가슴이 뭉클해지는 할머니.
5: 아이고
2: 건강하시고요.
5: 아이고
2: 예, 조금 찾아뵐게요. 그래. 건강하세요. 미진이가 이제 앞으로 행복하려면은 그 어르신이 좀 건강을 빨리

0: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반려견이 우리 순수 토종된 도깨가 참 그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오랜 시간 어르신 곁에서 서로 윙윙하면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 집에 돌아오자마자 농사일을 시작하는 권수 씨.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0: 그거는 이제 그게 몸에 뼈에 이렇게 아주 그냥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군생활 자체가 제가 특전사에서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 사회에 나와서도 몸을 가만히 편하게 두면은 조금 뭐 이게 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고 네. 저는 열심히 막 땀 흘려 일하지 잠도 잘 오고 또 건강도 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행복한 것 같아요. 네.
1: 땀 흘려 일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데요. 20마리의 진돗개와 행복을 일궈나가고 있습니다.

0: 하지만 진수 씨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는데요. 아직도 이곳에 적응하지 못하는 진돗개 뾰리. 하루 종일 견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조금 가는 듯 하다 멈추길 반복하는 뾰리. 결국 산책을 거부하는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네요. 그래도 다시 한번 산책을 시도해보는데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이는 뾰리. 결국 얼마 가지 않아 가던 길을 멈춰섭니다.
1: 저도 조금 무서워하고 막 그 전에는 산책 가면은 막 꼬이치고 막 앵기고 막 했는데.
0: 그러니까 얼마 전까진 괜찮았다는 거죠? 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기 시작한 건 견사를 이동하고 난 다음부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뾰리가 전에 살았던 견사로 찾아가 봤습니다. 왠지 편안해 보이는 녀석.
2: 여기가 살던 곳인가요,
1: 여기가? 예, 예, 여기가 그 입양해서 한 4개월 전까지 여기서 성장을 했습니다.
0: 이곳에 오자마자 과수원 옆 견사에서 혼자 지냈던 뾰리. 그곳에선 보호자와 잘 지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과 과수원 옆이다 보니 살충제를 살포하면 뾰리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견사를 옮기게 됐다는데요. 그 후로 견사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뾰리. 도대체 무엇이 녀석을 공포에 질리게 한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뾰리를 견사 밖으로 꺼내보는데 소스라치게 놀라며 권수 씨를 피해 달아나는 뾰리.

0: 일로
1: 와.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녀석. 다가가면 도망가고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걸 멀리서 지켜보는 권수 씨. 마음이 좋죠.

0: 좋지 않은데요. 게다가 다른 진돗개들에게 공격까지 당하는데.
1: 안돼마.
0: 급하게 뜯어 말리자.
1: 비올, 봐. 비올, 옳지.
0: 견사로 들어가 버리는 뾰리. 권수 씨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1: 일반 애견인 분들을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얼마나 좀 힘드실까. 이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동기가 뾰리입니다. 어쨌든 해결 방법이 저로서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게 좀 도움을 주신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0: 나름 진돗개 전문가인 권수 씨도 겁에 질린 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데, 과연 설쌤이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뾰리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설쌤의 방문이 간절한데요. 저 멀리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1: 아유,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해결.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잘 뵙겠습니다. 야, 과수원도 있고. 안녕? 마중 나왔어? 안녕?
1: 빛납니다.
2: 빛나?
1: 11살.
2: 11살이에요?
1: 네.
2: 근데 너무 동안인데요?
1: 아, 그래요.
2: 아니, 원래 이제 진도들도 소형견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다른 대형견들보다는 수명이 좀 더 길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그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11살처럼 전혀 안 보이는데?
0: 설쌤, 감사해요.
2: 다른 애들도 많은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2: 한번 올라가서 다른, 네, 친구들도 봐볼까요?
1: 3일 날 출산해가 두 마리 출산했어요.
2: 아!
1: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
2: 와, 어떡해. 와, 너무. 안녕.
1: 너 왜 수컷이고, 왜 암컷이고.
2: 사회화 좀 하자. 야, 근데 야, 너무 그런 거 치고 성장이 아주 괜찮은 거 아니니? 아니, 두 마리밖에 안 태어나서, 네, 애들이 다 푸동푸동하네요.
1: 확실히 건강 상태, 가족 상태가 좋아요.
2: 네, 좋네요. 이게 새끼가 많으면 지들끼리 싸우느라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렇게 푸동푸동하는데 지금 배가 그냥 내 한 손이 안 들어와. 13일 되니까.
3: 저 건강하죠?
0: 이번엔 설쌤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뾰리를 만나볼 차례.
2: 저도 같이 들어가서 봐주네.
1: 예, 예. 뭐 공격적인 성격은 전혀 없어요.
4: 보면은 괜찮은데.
1: 많이 말랐거든요.
4: 네네.
0: 설쌤을 보자마자 견사로 숨어버리는 뾰리.
4: 아, 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게 있겠네요. 성격이?
1: 저도 무서워하고 얘들하고도 친화력이 좀 안 되고. 그 산책하면 막 펴가려고 막 해.
4: 팡팡 치죠?
1: 예, 예.
4: 네. 패닉 오는 건데, 예, 지금 표정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보이는 게 있어요. 예.
0: 사회성이 없어 보이는 뾰리.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먼저 설쌤과 진돗개들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2: 이 진돗개라는 개가, 예, 사실 상당히 매력적이면서도, 예, 또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이잖아요.
1: 예.
2: 그리고 국견이에요. 사실 진도라는 종은 자연 발생종이잖아요.
1: 예, 그렇죠.
2: 많은 외래종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일부러 막, 예,
1: 개량해서.
2: 개량하고 똑같은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영어로는 인브리딩이라고 하는데, 근친교배를 계속시켜서 만든 종이라고 한다면,
1: 예,
2: 진돗개는 진도라는 이 섬이라는 특성상, 예, 그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 아이들끼리 교배하다 보니까 비슷한 모습들이 나오지만, 사실 그 외래종들보다는 훨씬 더 다양성이 많은, 약간 그런 걸 느꼈거든요.
0: 다양한 생김새의 진돗개들. 개성 넘치는 외모뿐만 아니라 영리함과 충성심을 갖춘 명견인데요.
2: 외모도 막 진짜 막 딱 정형화된 게 아니고, 색깔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좀 더 다양하고 뭔가 더 자연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와서 직접 보니까.

0: 진돗개의 매력에 푹 빠져 20년 동안 진돗개만 키우고 있는 권수 씨. 하지만 뷰리를 만나고 나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또 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했던 게 자꾸 부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눈빛이 좀 겁이 잔뜩.
2: 맞아요. 예.
0: 새끼 때 입양한 뷰리. 과수원 옆 견사에서 혼자 있을 땐 보호자와 잘 지냈는데 암컷 무리가 있는 견사로 옮긴 뒤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 아까 얘기했던 어렸을 적 경험 부족으로 인한 감각 박탈 증후군. 애기 때 오기는 했는데 우리 보호자님이랑은 잘 알지만 저 견사에서 생활하는 자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나보지 못한 거죠. 근데 지금 뷰리는 불안 반응, 그러니까 두려움, 공포로 인한 불안 반응까지도 있고 그로 인한 약간 지금 상태로 보면 사람으로 보면 약간 우울 성향까지 있어 보입니다. 네.
0: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녀석. 과연 뷰리의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3: 그래서 보통 두려움이나 공포가 만성화되면 불안이 돼요. 근데 저 지금은 만성화가 돼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불안까지 갖고 그 불안이 약간의 우울 성향을 한 것 같은데 아마 거의 활동을 안 할 것 같은데.
0: 견사에서조차 거의 움직이지 않는 뷰리. 하루 종일 누워서 시간을 보냅니다.
3: 근데 그래도 희망적인 건 3개월이면 제가 지금까지 많은 봤던 아이들 중에 그렇게 희망이 없는 건 아닌데요? 저기 간 지 3개월이면?
0: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말에 다시 희망을 걸어보는 권수 씨.
3: 도와주는 강아지. 네. 원래 그 강아지랑 미리 친해져 있으면 가장 좋은데 네. 그게 아니라면 좀 친해질 수 있는 애들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과 활동하게 하는 게 또 진짜 실제로 솔루션에 있거든요. 네.
0: 하지만 소심한 뷰리에게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3: 뷰리가 다 암컷만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암컷 애들이 암컷 친구들을 더 라이벌로 생각하고 무서워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컷 아이들 사이에서 약간 어떤 행동을 하는지 좀 보고 싶거든요.
0: 먼저 뷰리와 친해질 만한 수컷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과연 뷰리는 둘 중 누구에게 관심을 보일까요?
1: 진수는 좀 성격이 좀 상남자 이렇게 듬직한 면이 있고 태극이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장수 같은 좀 기질이 있어요.
2: 진수랑 태백이랑 싸웠는데요? 확실히 암컷 들어오니까, 네.
0: 뷰리를 가운데 두고 흥분하는 두 마리 수컷.
4: 잔잔한 호수에 지금 뷰리가 돌을 던졌어. 뷰리가 얼굴은 계속 태백이 쪽을 보기는 하는데.
0: 오, 뷰리의 행동을 보니 태백이가 마음에 든 것 같습니다.
1: 진수를 저쪽 그 암컷들 있는데 지금 빈 공간에 넣어놓고 태백이하고 둘이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4: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너무 수컷 둘이 있으니까 과흥분이 있으니까 한번 진수만 우선 빼고 한번 볼까요?
1: 네, 알겠습니다.
0: 뷰리의 관심을 받지 못한 진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이제 견사에 남은 건 태백이와 뷰리인데요. 과연 태백이가 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4: 얘네 둘이 뭔가 관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 서로
0: 서로를 응시하는 태백이와 뷰리. 한참을 그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0: 서로에게 호감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견사문을 열어주자마자 밖으로 나오는 태백이.
1: 관심 가지는지 보고 싶어.
0: 바로 뷰리에게 갑니다.
1: 어? 반응이 나쁘지 않은데?
0: 계속해서 뷰리의 주변을 맴도는 태백이와 달리 옴짝달싹하지 않는 뷰리.
1: 제가 그러면 저희 하나만 확인해볼게. 여기다가 좀 최대한 많이 뿌려놓고 예. 요 안에다가도 뿌려놓고요. 밖에다 얘 태백이 밖에다가 한번 뿌려볼게. 태백!
2: 태백아!
1: 다 나가 준비하세요. 태백!
0: 여기, 여기. 그리고 뷰리가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설샘.
1: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야. 보호자님이랑은 분명히 지금 위치만 바꿔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다 빠져보자. 우리 다 빠져보고.
0: 과연 제작진이 빠진 상황에선 뷰리가 움직일까요?
3: 간식 먹는다.
0: 드디어 간식을 먹기 시작한 뷰리.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을 일으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돌아다니며 먹이를 먹는 뷰리. 오, 점점 태백이와도 가까워지는데요.
1: 좀 괜찮지 않았어요, 방금 반응?
2: 제가 먹여주니까 둘이 먹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요. 그냥 둘이 같이 먹었어.
4: 우리 아예 뒤로 빠질게요. 그리고 아예 그냥 못 보고 10분 뒤에 올게요.
0: 이번엔 권수 씨가 견사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평소와는 달리 편안하게 누워있는 뷰리. 이젠 권수 씨가 주는 간식을 받아먹기도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권수 씨를 피해 달아나던 뷰리.
2: 세월, 일로.
0: 다가가면 더 멀어지고 공포와 불안에 떨던 뷰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권수 씨의 옆에 누워 그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녀석. 이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견사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뷰리.
1: 와, 좋다, 좋다. 와, 좋다. 와, 보자님한테 간다.
5: 그렇지. 야, 됐어, 됐어.
1: 됐어?
5: 왜? 이거 그냥 꾸준히 하면 돼요.
0: 이젠 보호자가 주는 간식도 받아먹고 태백이와 놀러 나가기까지 하는데요. 야, 뷰리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1: 네, 저희 뷰리 너무 좋은 모습 보여서 방금처럼 태백이랑 더 친해지게 하면 점점 좋은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암컷 친구들이 너무 무서웠고 또 어렸을 때 경험 못 해본 저희 제작진들이 너무 무서워서 더 이렇게 불안한 모습 그리고 우울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것만 딱 빼주니까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서 저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 모습을 뷰리가 그 첫 단계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잘하실 거라서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3: 앞으로 좋은 모습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3: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0: 안 돼!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어? 이리 와!
1: 바로 무지감고 이빨을 드러내 오르렁대기 시작. 예전에 이렇게 안고 있다가도 그냥 통으로. 그 진짜 예측할 수 없어요.
0: 와! 오! 오! 물렸어! 어떡해!
2: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빗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0: 발표하는 이순옥 요리연구가의 베스트 한식 밥상. 밥 위에 올려 자박자박하게 비벼 먹으면 어느새 밥솥이 텅텅. 부추를 양껏 넣어 향긋함이 입안에서 폭발하는 매콤한 부추 짜박이부터 지금 시기에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향긋한 깻잎 반찬. 짭조름한 양념에 조물조물 무친 밥도둑 깻잎 순무침까지. 요리의 품격까지 더하는 이순옥 대가의 명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주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순옥입니다. 네.
1: 여성 최초 조리기능장 이순옥 선생님의 부추짜박이 이름만 들어도 촉박하고 왠지 제 취향의 음식 같은데요. 선생님, 어떤 요리인가요?
2: 예, 글자 그대로 짜박이, 찌개처럼 네. 짜박짜박짜박 끓인 요리인데요. 네. 부추와 양파, 그다음에 매콤한 청양고추가 들어서 네. 아주 밥을 비벼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1: 자, 그리고 선생님, 이 매콤해서 더 입맛이 당기

0: 재료인데요. 네. 양념도 보면서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떤 게 들어가죠?
1: 예, 우선 이제 부추 짜박이니까 주재료 부추가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양파 좀 넣고요. 네. 그다음에 소고기 조금 더 음식의 단백질 보강을 위해서. 네. 그다음에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붉은 고추. 예. 그다음에 이제 짜박이니까 밥을 비벼 먹을 수 있는 간장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짜니까 여기 이제 매실 효소청. 네. 예. 그다음에 콩가루 뭐 요런 참기름 요런 정도로 준비가 됐습니다.
0: 네. 이 매콤한 고추찌개 같은 느낌도 들고요. 화면에 본 비주얼로만 봐도 이 밥에 쓱쓱 비벼 먹고 싶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부추 짜박이 시작해 볼 텐데요, 선생님. 네.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1: 자, 부추부터 이제 썰어야 되겠죠?
0: 네. 네.
1: 그래서 부추를요, 우리가 이제 오래 끓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살짝만 끓여서 네. 이제 양념장이 먹는 거라서 우리가 송송 썬다는 표현을 써요.
0: 맞아요, 부추는.
1: 네, 송송 썬다는 거는 이렇게 해서 칼을 들고 이렇게 반짝반짝 쓰는 거를 송송 썬다고 얘기를 해요.
0: 저는 예. 이 채소 써는 소리 중에 응. 부추 써는 소리 제일 좋아하거든요.
1: 아삭아삭, 예. 사각, 사각, 사각, 사각, 사각, 사각, 사각.
0: 이 부추 소리 너무 좋고 써는 소리도 좋고 향도 네. 좋아서.
1: 향도 좋고.
0: 몸에도 좋다면서요, 선생님?
1: 예, 부추에는 파의 성분도 있고요. 예. 양파의 성분도 있고 마늘의 성분도 다 있고 그래서 양념을 예. 많이 쓰지 않아도 제맛을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자체가.
0: 그리고 비타민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C가 예. 많이 들었다고요?
1: 면역력이 떨어질 때나 예.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때는 또 비타민 C도 많고요. 예. 또 비타민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렇게 아우 참 색이 어쩌면 이렇게 자연색이 예. 우리가 이 색을 도대체 낼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예? 이게 천연의 색인데 이렇게 이제 자연에서 나는 식재료는 신비로운 색깔이 많이 있어요.
0: 맞아요. 예. 몸에도 좋고요.
1: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추부터 썰어 놓으시고요.
0: 네.
1: 예, 그럼 한번 볶아 볼까요?
0: 그럴까요?
1: 네. 자, 우선요. 네. 항상 네. 이 음식을 하실 때 이제 볶거나 이럴 때는 불을 달궈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예? 이게 달궈지지 않은 상태에서 볶거나 이렇게 되면 수분이 빠져나오고
0: 맞아요.
1: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 이게 볶아서 물이 안 나와야 되는 것도 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0: 아, 온도에 따라서.
1: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식용유, 식용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쓴 식용유 넣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마늘하고
0: 네. 다진 마늘 넣고요. 네,
1: 다진 마늘하고 양파.
0: 양파 드릴까요?
1: 예.
0: 자, 드릴게요.
1: 지금 이렇게 들어가니까 바로 짜자작 예. 소리 나죠?
0: 네.
1: 예. 자, 그래서 양파하고 먼저 주세요.
0: 양파 넣을게요.
1: 넣어주세요. 네네. 아유, 둘이 이렇게 하니까 좋으네요.
0: 이제 호흡이요, 그렇죠?
1: 제가 저쪽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예. 또 시간도 걸릴 텐데. 예.
0: 지금 향채소를 먼저 볶고 있어요.
1: 네.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향이 날아가지 않고요.
0: 예.
1: 자, 요 상태에서는요, 불을 조금 줄이세요.
0: 요 상태는?
1: 왜냐하면 마늘이 탈 수가 있어요.
0: 아, 맞아요.
1: 네, 그래서 지금 마늘 향이 나면서 저기 적양파하고 네. 요게 이제 향을 내주는 거죠.
0: 맞아요. 자, 향채소 이렇게 향이.
1: 향채소 이렇게 내고요. 네. 여기다가 소고기 넣어주실래?
0: 아, 네, 네. 네. 자, 향채소 들어가고 나서 거의 바로 네, 들어가요.
1: 이제 향이 우러나면 고기는 이렇게 해서요.
0: 네.
1: 익기 전에 응고되면은 이 고기가 다 덩어리가 져서
0: 네.
1: 짜박이에 고기가 골고루 안 섞여요.
0: 네.
1: 덩어리가 지면 고기 먹는 사람은 먹을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맞아요.
1: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털어 이렇게 두드리면서 고기가 이렇게 부서지게.
0: 선생님, 그럼 고기는 네. 어느 정도까지 익혀줄까요?
1: 바짝 익히세요.
0: 아, 바짝?
1: 예. 왜냐하면 이 고기에서 이 양파의 향하고 예. 마늘의 향이 들어가서 이 액즙이 고기하고 버무려져야
0: 아.
1: 또 이 고기가 물이 생기지 않으니까 맛있죠.
0: 육즙을 또 가질 수 있게끔 그렇죠. 완벽하게 익혀주시고요.
1: 예, 예,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아직 붉은기가 있잖아요.
0: 네.
1: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바짝 이렇게 저으면서
0: 예.
1: 이제 이렇게 볶는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0: 네.
1: 열을 한쪽으로 분산시키지 않고 골고루 활용을 하는 게 좋고
0: 네.
1: 자, 지금
0: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어요.
1: 고기가 예. 갈색으로 다 이렇게 익었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 우선 오늘은 뭐가 베이스예요?
0: 오늘은요, 간장이요.
1: 그렇죠. 예. 간장 넣으세요.
0: 아, 간장 베이스예요.
1: 예, 간장을. 간장 이제 불은 세게 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0: 네.
1: 자, 간장 세게 해 주시고 그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짠맛이 강하니까 매실청입니다.
0: 매실청.
1: 예, 매실청도 넣으시고.
0: 네.
1: 그다음에 요거
0: 콩가루.
1: 예, 콩가루. 콩가루.
0: 콩가루 들어서 더 고소할 것 같아요, 선생님.
1: 콩가루가 들어.

0: 가면요. 예. 수분도 잡아주면서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콩이 식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예. 고소한 맛도 있으면서 이게 그 국물을 흡수를 해서 끈적해졌죠. 예.
1: 농도도 나면서 향도 예. 좋아지고.
0: 여기다가 이제 고추를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예. 이게 짜박이라 그랬잖아요. 예. 짜박짜박해야 되니까 고추를 맞아요. 다 넣으셔서 이 고추가 색이 조금 이렇게 물이 들으면서 매운맛이 네. 스며들어야 되는데 어우 제가 오늘요 진짜 호강해요.
1: 왜요?
0: 옆에서 다 해주셨어요.
1: 아니에요, 선생님. 더 옆에서 잘, 옆에서 이제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0: 아니, 지금 최고로 잘 하시고 계시는 네.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거 갖다가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니까 집에서도 가족이 같이, 그죠?
1: 네.
0: 이렇게.
1: 요리할 때는.
0: 하면 얼마 전에. 색깔 좀 보세요.
1: 그러게요. 아주 색깔이 네. 진하게 나와서.
0: 예, 네. 바글바글 보글보글 자글자글 잘 끓고 있어요.
1: 이거 지금 센불로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0: 예, 네, 이거 센불로 하셔야 돼요.
1: 자, 지금 이제 저희가 고추까지 집어넣었는데, 예. 고추 넣고 얼마 후에 저희가 예. 이 오늘의 주인공도 부추를 넣는지.
0: 예. 부추는 예. 미리 많이 넣으시면 이게 질겨져요.
1: 그렇죠.
0: 그리고 향도 날아가고 예. 색감 자체가 조금 안 되니까 이게 예. 지금 여기 있는 짜박짜박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쌈장 있죠. 강된장.
1: 아. 아
0: 강된장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1: 농도가
0: 되니까.
1: 나야.
0: 예. 이렇게 보시면 이거 보세요.
1: 짜박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0: 지금 예. 농도가 지금 이렇게 짜박짜박해졌죠? 예? 자, 그러면 이때 부추를 넣으세요.
1: 아, 이때 거의 예. 재료들 위치에 수분이 예. 있을 때, 그렇죠? 짜박하게 있을 때. 예.
0: 그리고 더 두고 나는 오래 이게 저장성으로 좀 있게 고추장 같이 예? 약간 오래 두고 먹고 싶다. 그러면 예. 더 조금 졸이셔도
1: 돼요. 더 졸이시면. 예. 진짜 이거 하나만 해둬도 반찬 걱정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0: 자, 이게 들어가면요. 예. 이제 요렇게 돼.
1: 농도가 완전 더 잡히는데요?
0: 예, 이제 이렇게 돼서.
1: 아, 아까 그 정도의, 네. 그 정도의 농도가 좋았네요. 예, 그치? 딱 붙이 넣기에.
0: 이거 보니까, 이거 보세요.
1: 이야.
0: 아주 총천한 색이에요.
1: 그러게요. 예. 아, 정말 푸짐하네요, 그리고. 예.
0: 자, 이제 이때 마무리 하세요. 자,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1: 불을 끄고.
0: 나머지 고명 넣으시면 돼요.
1: 자, 불을 끄고 마지막에. 예. 예.
0: 참기름은 미리 넣으시면은 이게 기름이라서 네. 네. 양념이 겉돌을 수가 있어서 맨 마지막에 고소한 맛이 내게 하게 해서 이렇게 넣으시고
1: 마지막에 네.
0: 깨든
1: 깨까지 와 이 고소한 향이 더해져서 그냥
0: 이렇게 해서 고명하고
1: 네.
0: 색깔이 정말 예쁘죠?
1: 그러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선생님. 그럼 옮겨서 먹어볼까요?
0: 예예.
1: 자, 이거는 사실 금세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오늘 바로 해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이나 저녁에.
0: 진짜 그야말로 짜박이죠?
1: 진짜로 이 짜박이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요. 예. 매일 생각은 안 나지만.
0: 근데 이제 저쪽에 경상도나 이런 예. 데서는 그 고기 이런 거 안 넣고 멸치하고 청양고추만 많이 넣어가지고.
1: 맞아요.
0: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여름철에 입맛 없을 때.
1: 그러게요, 이따금씩.
0: 물 말아 먹어도 되고.
1: 예.
0: 이 정도면요. 예? 양이 제법 많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거 숟가락을 한 숟가락 퍽퍽 잡수시면 안 돼요.
1: 비벼서.
0: 왜냐면, 예. 그냥 조금씩 비벼서 드셔야지.
1: 올려주시거나.
0: 이게 어쨌든 염도가 간장이 세거든요.
1: 예. 예,
0: 염도가 세니까.
1: 근데 선생님, 예. 이거를 또 어떤 방법으로 먹으면 좋은지 지금 옆에 예. 채소를 스틱으로 좀 썰어두셨어요.
0: 예, 예, 이거를 이제 이렇게 놓고 이걸 그렇다고 여기다 다 하시면은 여기다 다 이렇게 먹으면은 좀 안 좋죠.
1: 예.
0: 요거를 이제 이렇게
1: 예.
0: 그릇에다 좀 담으시고요. 이렇게. 찍어서.
1: 아, 찍어서.
0: 이런 식으로 찍어. 이렇게 해서.
1: 그러니까 식사할 때 그냥 이렇게 찍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아유, 그럼요, 그럼요.
1: 예?
0: 저 한번 드셔보실래요?
1: 저요?
0: 이거 네, 하나.
1: 응. 아?
0: 오이에.
1: 아. 어? 사실은 이런 자박에 고추장이나 된장이 안 들어가서 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콩가루가 들어가서 그런지 뭔가 예. 이 농도도 잡아주면서
0: 예.
1: 맛도
0: 그리고
1: 진하고.
0: 고소하고 예. 매운맛도 지금 그렇게 많진 않아요.
1: 예, 맞아요.
0: 네? 그리고 그, 요렇게 스틱으로 하셔서요. 예? 요렇게 해서 놓으면은 이것도 하나의 또 그 장식용
1: 그렇죠?
0: 찍어 먹고 이러면 맛있겠죠.
1: 네.
0: 요거 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한 5일까지도 괜찮아요.
1: 네. 네.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추짜박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부추짜박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추를 송송 썰어 주세요. 냄비를 달군 뒤 식용유, 다진 마늘, 다진 적양파를 넣어 볶다가 다진 소고기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진간장, 매실청, 볶은 콩가루를 넣어 끓이다가 다진 청양고추, 홍고추도 넣어 끓여주세요. 부추도 넣어 볶은 뒤 참기름, 통깨를 넣어 섞어줍니다. 이렇게 농도가 어느 정도 잡힌 뒤 부추를 넣어줘야 질겨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부추 짜박이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 그냥 깻잎보다 맛있는 게 깻잎순이라고 들었는데요.
0: 네.
1: 자, 깻잎순 무침. 깻잎순 무침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이거는 깻잎순인데요. 네. 깻잎을 심어서 싹이 올라오면 이게 크기 전에 곁가지에서 나오는 줄기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깻잎순, 애기순, 가지순.
1: 예, 네. 너무 귀여워요.
0: 예,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어울릴 수 있는 식재료 중에서 숙주.
1: 네. 네. 네.
0: 그 다음에 색깔이 시고 파라니까 홍고추 조금 준비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깻잎이니까 나물이잖아요.
1: 네.
0: 나물은 이제 오늘 깻잎이라서 들깨가루,
1: 네.
0: 들기름, 그 다음에 간장하고 여기는 까나리 액젓을 준비를 했어요. 네, 까나리 액젓이 들어가면 감칠맛도 있고 그래서
1: 네.
0: 네, 같이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 나물 양념은 이 나물의 그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오늘은 확실하게 네. 이 나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자, 깻잎 특유의 향긋함이 진한 깻잎순 무침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0: 네.
1: 자, 이렇게 아주 귀여운 깻잎순들이 있어요.
0: 네. 이 지금 이 깻잎이 많은 것 같죠?
1: 예.
0: 그래도 이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1: 네.
0: 만일에 깻잎이 억세거나 그럴 적에는 요거 지금 보세요. 다 애기죠.
1: 예.
0: 요렇게 요렇게.
1: 선생님, 근데 이제 저도 몰랐는데
0: 예.
1: 이 깻잎순은 깻잎 되기 전에
0: 예.
1: 작은 순들인 거예요?
0: 예, 그렇죠. 깻잎 되면 이제 가지가 딱 올라서 큰 깻잎이 생기잖아요.
1: 예.
0: 그 옆에서 치고 올라오는
1: 아,
0: 순이에요. 그래서
1: 예.
0: 순은 가지순이라고 그래요.
1: 가지순.
0: 예. 깻잎순.
1: 예.
0: 예.
1: 자, 이렇게 해서 준비했는데요.
0: 예. 요거를 일단 데쳐볼 거예요.
1: 예.
0: 근데 이제 지금 나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 네.
0: 이거 데치는 정도하고 뭐 무침이니까 나물이잖아요.
1: 네.
0: 수분이 제일 수분 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1: 그러게요.
0: 제가 좀 데쳐볼게요. 물이 끓으니까.
1: 네.
0: 예, 물이 좀 넉넉하죠?
1: 네.
0: 자, 소금을 조금 넣겠습니다.
1: 네.
0: 집에서는 뭐 천일염 넣으셔도 되고
1: 네.
0: 다 넣으셔도 돼요. 넣어주실래요, 다?
1: 자. 깻잎순이 양이 많아 보이지만
0: 아이고, 아이고. 네.
1: 자, 막상 데치고 나면
0: 얼마 안 돼요.
1: 예. 자. 자, 선생님, 이 깻잎순이 얇아서
0: 예,
1: 이렇게 데치는 해서, 시간이 중요할 것 같은데
0: 예, 금방 돼요. 지금 이렇게 했더니 위에는 연두색으로 냈고 깻잎 향이 나죠?
1: 예,
0: 한번
1: 엄청,
0: 뒤집으세요.
1: 예.
0: 자, 뒤집으면 위에 게 내려가니까
1: 예.
0: 지금 연해서 오래 안 데쳐도 돼요.
1: 네.
0: 자, 건져볼게요.
1: 바로 건져내요.
0: 예,
1: 뒤집은 다음에
0: 예, 이래서 물에다가 바로 이걸 넣어줘야지 색이 온도가 떨어지면서 파란색이 유지가 돼요.
1: 아.
0: 자, 찬물에다가 건지세요.
1: 찬물에 넣지 않으면 여열로 인해서 계속
0: 그렇죠.
1: 있기 때문에.
0: 전문 용어 나왔는데
1: 예.
0: 여열. 이야, 진짜
1: 예.
0: 체육이 오래 하시더니 이제 박식하게 조리왕이 다 되셨어요.
1: 그래도 예. 많이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0: 너무 잘하시더라고. 저도 이제 저 토요일마다 재방송을 보는데
1: 예.
0: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1: 네?
0: 이렇게 물에서 이제 헹궈요. 이렇게.
1: 아주 잠깐 데쳤어요. 그냥
0: 예.
1: 넣고. 앞뒤로 이렇게
0: 예.
1: 데쳐주는 거예요, 그냥.
0: 자, 이렇게
1: 살짝.
0: 해서 여기서 건지시면요.
1: 예.
0: 여기 이제 수분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묻히는 거나 일종의 숙체예요, 숙체.
1: 예.
0: 열을 가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익힌 나물이 되는데
1: 네.
0: 이거를요, 꼭 짜세요.
1: 수분을.
0: 네.
1: 수분을 꼭 짜주시고.
0: 예, 여기서.
1: 예.
0: 근데 수분 짜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너무 수분이 많이 빠져도 안 돼요.
1: 아, 그래요?
0: 네.
1: 너무 짜면 또
0: 네.
1: 이 채소에 있는 맛있는
0: 그렇죠.
1: 수분까지.
0: 이게 이렇게 뭉쳐져 있어서
1: 네.
0: 이 안이 촉촉. 근데 이제 지금 수분을 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뭉쳐져 있잖아요.
1: 그래요, 그래요. 네,
0: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털어요.
1: 아, 좀 흩어줘야 되는군요.
0: 예, 그래야지 이제 간이 골고루 잘 배겠죠?
1: 예.
0: 예, 여기다 이제 담겠습니다. 썰어서.
1: 예.
0: 털어서, 그 다음에 요거를. 자, 이거 긴 걸로 이렇게 하면은 먹기 힘들잖아요.
1: 그럼요.
0: 예, 그래서.
1: 아무래도 이렇게 연결된 예. 게 있으니까.
0: 예, 이렇게 해서 국물이 너무 꼭 짜면은 뻐덕뻐덕해요. 약간 촉촉하지 않아. 이렇게
1: 예.
0: 하신 다음에 이래야지 묻힐 때 간이 골고루 잘 배요.
3: 예.
0: 자, 이렇게 됐죠?
1: 이렇게 아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채반 하나에 이 깻잎순을 준비했는데.
0: 많은 것 같았죠?
1: 예, 선생님께서 이렇게 조그만한 볼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 저는 더 큰 볼 드리려고 그랬는데 확실히 이 부피가 확 주네요.
0: 예, 요만큼에도 색 좀 보세요.
1: 아주 풋풋한 게.
0: 너무 예쁘죠?
1: 이 맛있는 맛이 이렇게 농축이 된 것 같아요. 이 네, 향들이. 네. 자, 선생님. 네. 이렇게 깻잎 순무침의 재료들이 준비가 다 됐는데요. 네. 이제는 맛있게 한번 묻혀봐야겠죠?
0: 네, 그럼 이제 양념을 먼저 좀 이렇게 골고루 배게 하겠습니다.
1: 네.
0: 이게 들깨가루예요.
1: 들깨가루.
0: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루부터 넣어서 액체를 넣어야지 잘 섞이거든요. 예. 자, 가루 이렇게 들깨가루
1: 넣고. 네. 가루부터.
0: 그다음에 여기에 넣는 양념은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깻잎 향이 날아가잖아.
1: 맞아요, 맞아요.
0: 너무 마늘 같은 거 많이 넣지 마시고요. 예, 이제 뭐 안 넣고 사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1: 본인의 향을 예, 지키기 예. 위해.
0: 마늘 좀 조금 넣어주시고. 자, 그다음에
1: 참기름 넣고. 예.
0: 까나리 했죠?
1: 아, 이 까나리 뜨셨어요?
0: 예, 예.
1: 어? 야, 무침에 까나리 액트 들어가면 네. 좀 향도 좀 진해지고.
0: 예, 그리고 염도가 세기 때문에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1: 아.
0: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기 때문에 나물 종류에는 예. 국간장이 좀 들어가야 돼요.
1: 네, 맞아요.
0: 국간장은 적은 양이에요. 많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거 들기름.
1: 들기름. 네. 자, 오늘의 요리 비결은 액젓이네요, 액젓.
0: 아니요, 데치는 거 중요해요.
1: 아, 데치는 거 중요하고.
0: 네, 데치는 거 어느 정도를 데쳐야지 이게 부드럽고
1: 예?
0: 질겨지지 않고 연하고. 자, 이렇게 하니까 네. 촉촉하게 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묻혔을 때는 간이 골고루 잘 밴단 말이에요.
1: 그럴 것 같아요.
0: 예, 이렇게 해놓으시고 요 깨는요, 조금 여기 같이 섞으셔도 돼요. 그리고 예? 이거는
1: 마지막에
0: 이제 나중에 이제 고명으로 조금 네.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볶는 거는요, 쉬워요, 여기. 아, 네. 숯줄을
1: 네?
0: 오래 안 볶아도 돼요. 오래 볶으면 질기죠.
1: 네, 그럼요.
0: 열이 싹 닿아서 남아 있는 여열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삭거리고 투명하고 맛있어서 이거는 기름은 많이 두르지 마시고.
1: 예. 예. 저는 사실 근데 아까 우리 깻잎순 무침이라 그래서 예. 이렇게 그냥 무치고 끝날 줄 알았는데.
0: 네, 예, 이제 숙주는 생으로 넣게 되면은 예. 비린내 나잖아요.
1: 아, 숙주만 볶으시는 거죠?
0: 예, 얘만 볶아요.
1: 아.
0: 그래서 여기서 무칠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기름을요 많이 넣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조금만, 요거 달라붙지 않을 정도로만 조금만 해주시고, 자.
1: 숙주는 빨리 봉다고 하셨죠, 선생님?
0: 예, 예. 숙주는 이렇게 예. 해서, 요거 그냥 드세요.
1: 그럴까요?
0: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열이 많이 받아서 오랫동안 예. 안 해도 돼요.
1: 요거는 금세
0: 전체적으로,
1: 또?
0: 예. 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거는 열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열이 안 받았을 경우에는 밑에는 민근해, 밑에는 지금 있고 예. 위에는 열이 안 닿고 지금 이거는 고루고루 열을 받아서 지금 예. 벌써 색깔 보세요.
1: 하얗게 돼요. 예.
0: 예, 그죠. 아까는 흰색이었는데 약간 투명한 색이 이렇게 나죠?
1: 어, 네네.
0: 예, 예. 그죠. 아까는 하얗잖아요, 이렇게.
1: 아, 아까는 하얗는데 투명해진 거구나, 지금.
0: 예, 예. 지금 이제 열을 받으니까 얘가 투명해지는 거예요.
1: 아, 예. 지금 많이 투명해졌어요, 아까보다. 예.
0: 이거 숙주는 근데 뭘로 키운 줄 아세요?
1: 숙주요?
0: 예. 숙주. 콩은, 콩나물은 뭘로 키워요?
1: 콩이요.
0: 네, 예, 숙주는.
1: 숙주요.
0: 숙주. 아니. 녹두.
1: 아, 녹두예요?
0: 세상에.
1: 오늘 하나 또 알아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
0: 숙주는 녹두를 키운 거예요.
1: 숙주 녹두로.
0: 그래서 콩나물보다는 숙주가 빨리 상해요.
1: 아, 그렇구나.
0: 예, 그래서 신숙주 있죠? 우리가 예. 그 성산문 신숙주. 그래서 이 숙주가 빨리 상해서, 이거 보세요. 아까 파란 거하고는 다르죠? 색깔이,
1: 예.
0: 그죠? 자, 이거 잠깐 해놓으시고요. 그러면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1: 맛있게 한번 묻혀볼까요?
0: 예, 지금 그동안 이제 골고루 섞어졌죠?
1: 예.
0: 자, 우선요. 깻잎부터 넣으세요.
1: 자, 깻잎순. 예.
0: 깻잎순은 아까 이제 털었잖아요.
1: 예. 예. 아, 향이 정말. 근데 이 깻잎의 향은 예. 언제 맡아도 좋은 것 같아요.
0: 근데 나물 이거 묻힐 때 이런 숙채나 나물 묻힐 때 중요한 게 있어요.
1: 어떤 거요?
0: 많이 주물르면 안 돼요.
1: 아, 그래요?
0: 물이 도로 생기고
1: 예.
0: 되도록이면 손을 맨손으로 묻히는 게 좋아요.
1: 아, 맨손으로?
0: 예, 왜냐하면 손에 체온이 있죠?
1: 예?
0: 체온이 양념을 녹이면서 식재료에 스며들어요.
1: 와.
0: 자, 지금 예? 이렇게 이제 제가 털으면서 아까 털었기 때문에 이게 뭐 굳이 털지 않아도
1: 그러게요.
0: 돼요. 예, 골고루 묻었잖아요.
1: 예.
0: 예, 그럼 여기다 이게 숙주를 주세요.
1: 아까 이렇게 잘 풀어주신 이유가 있으셨네요.
0: 예, 예. 이게 넣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1: 그러게요.
0: 예. 그래서 이 숙주는 들어가서 양념이 다 된 데서 이 깻잎 양하고 어우러진 데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1: 네.
0: 자, 이렇게 섞으세요.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틀어요.
1: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죠?
0: 털으면은 예. 이렇게 해서 자 깻잎 자, 들어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명 네. 다 드셔도 돼요.
1: 마지막으로 홍고추 고명까지. 네.
0: 그래서 이런 고명은 네. 또 너무 많이 넣어도 안 좋으니까
1: 그렇죠.
0: 예, 예. 자, 담겠습니다.
1: 이야
0: 양이 좀 많네요.
1: 이 반찬 어떤 거 먹어야 할지 고민될 때 예. 근데 또 건강한 반찬을 먹고 싶을 때 그때 깻잎 순무침 이렇게 예. 해서 뭔가 이렇게 담백하고 뭔가 이렇게 감칠맛 나게
0: 예. 예. 예. 이 숙주가 들어가서 깻잎은 왜 부드럽고 아삭거리죠?
1: 예,
0: 숙주는
1: 좋고.
0: 사악사악하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제가 해서 먹어보니 이 두 개의 조합은 아주 훌륭한 조합이에요.
1: 그러게요. 물론 빨간 무침도 너무 맛있긴 하지만
0: 네.
1: 오늘은 이렇게 좀 깔끔하게
0: 이렇게 담백하게 하면은 애기들도 잘 먹고 우엽 좀 뿌려보실래요?
1: 그럴까요?
0: 가운데로 소복하게
1: 자, 예. 가운데로 예. 이렇게
0: 됐어요, 됐어요. 너무 많이 넣어도.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1: 네. 자,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네. 자, 이렇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깻잎 순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깻잎 순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소금과 깻잎순을 넣어 살짝 데친 뒤 찬물에 헹구고 수분을 제거해 주세요. 데친 깻잎순은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들깨가루, 다진 대파, 다진 마늘, 까나리 액젓, 국간장, 들기름, 통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팬을 달군 뒤 식용유를 두르고 숙주를 넣어 볶아내줍니다. 이렇게 숙주는 볶아서 사용해야 비린내가 날아가요. 깻잎순에 양념장을 넣어 버무리다가 숙주와 채썬 홍고추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예쁘게 담고 통깨를 뿌리면 깻잎순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소고기로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 담백하면서 개운한 소고기 뭇국부터 밥상 위에 올리면 온 가족이 박수치는 인기 만점 파김치까지 요리의 품격까지 더하는 이순옥 대가의 명품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모여라, 기다리게. 근처에 해류가 지나고 있어.
1: 일정하게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 말이지?
0: 응, 맞아.
2: 어, 저게 뭐지?
3: 우와!
0: 기다리개들이네.
4: 다리가 정말 길다.
1: 응, 다리가 긴 모습이 마치 거미 같아서 거미개라고도 해.
2: 근데 왜 모이고 있는 거지?
1: 가서 조사해보는 게 어때?
3: 좋아.
0: 알았어, 얘들아. 가자.
4: 기다리게 수수께끼를 밝히러 출발!
5: 아휴, 너무 힘들어.
6: 다리만 다 있었어도 너무 화나네.
4: 어? 저기 기다리게야.
1: 정말이네. 기다리게야, 안녕.
6: 뭐지? 날 쫓아온 건가?
0: 기다리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거지? 같이 가자.
6: 우리가 모이는 곳을 간다고? 왜지? 설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내 다리를 먹어버린 가오리처럼? 그렇게는 안 되지. 따라오지 마. 어때? 엄청 무섭지?
7: 어? 다리 두 개가 없네?
6: 어떻게 알았지?
1: 우리가 치료해줄게.
6: 저리가! 내 약점을 알아내다니. 공격만이 살 길이군. 덤벼라!
7: 진정해!
4: 어떡해!
1: 해리가 있는 쪽이야!
6: 도와줘!
0: 얼른 구해야 해!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1: 미키 핑크파워 변신!
8: 도모 블루파워 변신!
4: 핑 그린파워 변신!
0: 저기 앞에 있다!
1: 부스터를 사용하자!

0: 지러워.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야? 다들 괜찮아?
1: 응, 괜찮아. 어? 저기에 기다리개가 있어.
2: 빨리 가서 구하자. 기다리개야, 괜찮아? 내 등에 올라타. 여기서 탈출하자.
0: 알았어.
2: 얘들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빠져나가자.
1: 좋아!

0: 하나, 둘, 셋! 야!
1: 우와! 괜찮아, 기다리기야.
0: 고마워. 왜 우리를 공격했던 거야? 사실은 가오리가 날 공격했거든. 너희도 날 공격하려는 건 줄 알았어.
1: 그랬구나. 우선 다리부터 치료하자.
0: 치료 안 해도 돼. 친구들이 모인 곳에 가면 새로 생겨나거든.
1: 어? 다리가 새로 생긴다고?
0: 응. 우리 키다리 개들은 다 같이 모여서 탈피를 하거든. 더 커지기 위해서 딱딱한 껍질을 벗는 거야. 그때 다리도 새로 생겨나지. 혼자서 하면 잡아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야.
2: 아하! 그랬구나! 기다리게 수수께끼 해결!
0: 그런데 해류에 밀려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
1: 걱정 마! 우리가 데려다 줄게.
2: 우와! 정말 많다!
0: 정말 고마워, 얘들아.
1: 아니야. 탈피 잘하고 다음에 보자.
0: 안녕.
3: 안녕. 기다리게야.
4: 추운 게 싫은 매너티.
5: 어떡하지? 한파 경보야.
2: 한파가 뭔데?
4: 한파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현상이야.
1: 갑자기 무슨 일이지?
5: 그러게, 요즘 따라 이상기온 현상이 많은 것 같아.
1: 강 주변 친구들이 걱정되네. 날씨에 대비를 못했을 텐데.
5: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좀 갖다 주자. 안녕, 얘들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괜찮아?
6: 아니, 너무 추워.
7: 나도 추워.
5: 얘들아, 잠깐만.
2: 어때?
6: 따뜻해.
1: 자.
7: 고마워. 정말 포근하다.
1: 저기, 혹시 따뜻한 물 없어?
4: 여기 있어.
1: 따뜻하다. 고마워.
5: 힝, 강 위쪽 친구들도 한번 살펴봐 줄래?
2: 알았어. 강물이 다 얼었잖아.
8: 도와줘.
2: 매너티들이잖아. 왜 얼음 밑에 있어?
7: 강물을 마시러 왔다가 바다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강이 얼어붙어서 길이 막혀버렸어.
1: 여긴 너무 추워. 난 몸이 온 것 같아.
2: 큰일이네. 우리가 도와줄게. 조금만 기다려. 렉스, 강이 얼어서 매너티들이 갇혀있어.
5: 알았어. 바로 갈게.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1: 피키, 핑크파워 변신!
4: 도모, 블루파워 변신!
2: 변신! 여기야!
1: 맥박이 약해. 체온이 너무 떨어졌어. 추위에 민감한 동물이야. 빨리 구조하자.
5: 도모, 빨리 얼음을 깨줘.
4: 응? 도모, 파워드립 발사!

0: 살겠다.
1: 다행이야. 이제 빨리 따뜻한 바다로 데려가자.
2: 아직은 안 돼.
3: 왜 안 돼?
2: 매너티들이 몸이 얼어 있어서 바로 따뜻한 곳으로 가면 위험해.
3: 그럼 어떻게 하지?
2: 매너티들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몸의 온도를 높여야 돼.
1: 아, 수영을 해서 가면 되겠네. 얘들아, 얼른 가자.
3: 다들 왜 그래?
2: 지쳐서 부력을 잃은 거야. 해초가 필요해.
4: 해초?
2: 매너티들은 해초를 먹고 소화를 시킬 때 나오는 가스로 떠오를 수 있거든.
1: 그렇구나. 그럼 내가 해변가에 가서 가지고 올게. 날샌돌이 핑! 출발! 자, 가져왔어!
2: 자!
4: 이제 떴다!
1: 자, 그럼 이동하자. 날 따라와. 얘들아, 빨리 와야지. 아, 너무 느려.
2: 원래 동작이 느린 친구들인데 평소보다 더 느린 것 같아. 몸이 얼어서 그런가 봐.
3: 어? 강이 얼고 있어.
2: 빨리 바다로 가야 해.
1: 하지만 매너티들이 너무 느린데 어떡하지? 노래를 부르면서 이동하면 어떨까? 그럼 신나서 몸을 더 빨리 움직일 거야.
5: 좋은 생각이야, 핑.

0: 얘들아 도와줘서 고마워.
1: 칙칙폭폭. 칙칙폭폭. 맨날 부를 거야.
2: 무사해서 다행이야.
3: 추운 날씨엔 강에 올라가는 거 조심해.
4: 응, 알았어. 안녕.

여기 있었구나.

복슬복슬한 꼬마 친구잖아. 고양이야, 우리 친구 하는 거 어때?

저기 곰마, 고양이한테 인사하러 같이 가자. 뭐해 곰마, 저기로 같이 가보자니까. 고양이야, 곰이 인사하러 오기 싫은가 본데. 근데 난 좋아. 우리 친구 할래?

먹기 싫은데? 꼬마 잠깐만! 사실 나도 먹고 싶다고!

Yeah.

시간 아니야? 그럼 난 이만 가볼게. 공 좀 줄래? 와! 좋아!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러고 있어? 아직도 안 잔 거야? 그냥 집 요정일 뿐이야.

해서 무서워 잠 못 자 이불 속에 꼭꼭 숨어

그렇게 도망가지 말고 친구하면 안 될까? 잠깐만 이리 와봐. 야호! 빨리 고마! 이제 집 요정을 볼 수 있어! 고만 봐! 집 요정이 고슴도치를 척하고 있네!

여정아! 아, 곰아, 우리 잠깐 밖에서 놀까? 같이 놀래?

0: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 피그. 좋아하는 소리.
1: 페파 가족이 욕실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엄마는 조지가 사로 맞춘 보청기 넣는 걸 도와주네요.
2: 조지, 보청기는 귀에 쏙 집어넣는 거야.
0: 코에 쏙 넣는 게 아니라. 코에 끼면 냄새를 더 잘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3: 갓난아기 옆에서 냄새 잘 맡으면 손해지. 오늘만 벌써 세 번째 가는데.
0: 좋아. 켰어.
2: 조지는 누나가 있어서 좋겠네. 잘했어, 페파.
4: 잘했다, 공룡.
0: 조지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날이 올까요?
2: 우리 딸,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잖아. 조지가 말을 더 많이 알아듣는 게 어디야. 안 그래, 조지?
4: 네!
0: 오, 맞다. 조지한테 제가 좋아하는 소리 들려줘도 돼요?
2: 정말 좋은 생각이야, 페파.
0: 만세! 너도 좋아하는 소리가 생길지도 몰라. 이야!

0: 가만히 잘 들어봐, 조지. 어, 저 소리 들려, 조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 중 하나인데.
1: 어, 아이스크림! 어때, 어때?
2: 어우, 보청기 선생님이 그러는데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헷갈릴 수도 있대.
0: 어,
1: 어디에 있다?
0: 걱정 마, 조지. 누나가 찾게 해줄게. 이쪽으로 쭉 가. 잘한다, 조지. 점점 가까워지지.
1: 야호!
2: 우리 탐험가들은 어떤 보물을 찾아냈나요?
1: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주세요!
2: 우리 보물은 아이스크림이었구나. 엄마도 하나 먹을까?
0: 만세! 아이스크림 3개만 주실래요?
3: 그래, 페퍼. 잠깐만.
4: 페퍼랑 조지가 엄마랑 집에 오자마자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0: 좋아, 조지. 지금까지는 아주 잘했어. 이번엔 세상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으러 가자.
1: 오.
0: 안녕, 이비. 안녕, 아빠.
3: 에휴, 페퍼랑 조지 왔니?
0: 아빠 부탁 있는데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3: 아니, 왜?
0: 주무셔야 코를 고우니까요. 조지한테 세상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소리 들려주기로 했거든요.
3: 굳이 앉아도 돼. 바로 나와. 코골이는 내가 최고지.
0: 조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진짜 좋은 소리 들려줄게.
1: 오.
4: 비가 그치자 여기저기 생긴 진흙탕이 어서 뛰어들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습니다.
0: 좋아, 조지. 준비됐지? 진흙탕 풍덩! 이 소리 진짜 좋지?
1: 아, 나비!
2: 표정이 왜 그래, 페파?
0: 조지한테 제가 좋아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는데요. 조지가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2: 귀엽네, 페파. 조지가 보청기를 낀 지 얼마나 됐다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많이 듣게 될 거야. 어떤 소리는 아예 못 알아들을 수도 있대.
0: 아, 저도 알아요.
2: 조지도 너처럼 좋아하는 소리가 생길 거야.
1: 아, 페파. 왜?
0: 방금 내 이름 불렀어!
1: 아, 맞아! 페퍼! 페퍼! 페퍼! 페퍼!
0: 맞아!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야!
1: 나도 페퍼!
4: 조지는 페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좋았어요. 페퍼가 좋아하는 소리가 또 하나 생겼네요.
1: 페퍼!
0: 병원에서 하룻밤 자기.
4: 페퍼랑 데니는 오늘 할아버지들을 도와서 배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5: 옳지, 깨끗이 닦으려.
6: 알겠습니다, 선장님.
7: 이제야 진짜 배답네, 배다워.
0: 배답다는 게 뭔데요?
6: 지저분한 걸 치우면 원래 모습이 잘 보인다는 뜻이지.
7: 맞아, 청소는 그래서 하는 거란다. 여기 이 닷도 치워야겠지.
5: 잠깐, 그 닷은 자네 혼자 들기에 많이 무거울 텐데 나랑 같이 들자고.
7: 이 정도쯤이야. 혼자서도 충분히 들지.
5: 어떻게 된 거야?
0: 밧줄 놓쳐서요. 발등을 찌우셨어요.
5: 그러게 조심 좀 하지.
7: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건가? 이제 못 걷는데 어쩌지?
5: 불곰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는 게 좋겠어.
8: 뭐라고요? 발을 다치셨다고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환자는 어디 있나요?
7: 야, 바로 저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8: 그건 직접 봐야 알죠. 어쩌다 이렇게 되셨나요?
6: 닻을 놓쳐서 발등에 떨어졌어요.
8: 아유, 조심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7: 내가 뭐 다치고 싶어서 다쳤나요?
8: 그건 그렇습니다만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는지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0: 오!
5: 페퍼 할머니한테 연락할게.
4: 페퍼 할머니는 집에 계십니다.
9: 여보세요? 페퍼 할머니입니다.
5: 여보세요? 페퍼.

0: 할머니, 큰일은 아니고 일이 있어서요. 아이고, 미안 미안. 페퍼 할아버지가 다쳐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요.
1: 아니, 어쩌다가요?
0: 밭을 놓쳐서 발등을 찧었어요.
1: 어쩌다 그렇게 무리하셨대요?
2: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쳤나요?
1: 어쨌든 병원에 있는 게 제일 나을 테니까 제가 갈게요.
3: 비보, 비보, 비보.
4: 어떻게 오셨나요?
5: 닻을 놓쳐서 발등을 찧으셨답니다.
4: 아이고, 조심 좀 하시지 왜 그러셨대요?
6: 이제 절대로 안 그러실 거예요. 그쵸, 할아버지?
1: 안녕하세요, 페퍼 할아버지.
7: 어쩐 일로 오셨어요?
2: 닻을 옮기다 발등에 떨어뜨렸어요. 다치고 싶어서 다친 거 아니고 사고였어요. 두 번 다시 안 그럴 거예요. 이제 됐나요?
7: 됐어요. 어디를 다치셨다고요?
2: 제 발등이요.
7: 어디 한번 볼게요.
1: 아유, 저런. 발등에 아주 큰 멍이 들겠어요.
7: 움직일 순 있어요?
2: 아파서 그건 좀...
1: 엑스레이로 뼈에 이상은 없는지 한번 볼게요.
7: 그게 뭐예요? 몸속에 있는 뼈를 보여주는 신기한 마법의 장치야. 신기하다!
1: 정말 다행이네요. 발등 뼈가 부러지진 않은 것 같아요.
2: 이제 집에 가도 될까요?
7: 걸을 수 있으세요?
2: 아니요.
7: 오늘은 여기서 꼼짝 못하시죠?
2: 네?
7: 그냥 농담한 거예요.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1: 최근에 머리를 부딪힌 적이 있나요?
2: 아니요. 아니, 있어요. 아마도요.
1: 기억이 좀 헷갈리시나요?
8: 저희는 늘 저래요.
5: 할머니가 왔습니다.
6: 할머니다!
1: 오늘은 병원에 하룻밤 계시는 게 좋겠어요. 선생님도 그렇죠?
5: 예. 아무래도 그게 안전하고 좋죠.
2: 집 놔두고 내가 왜 여기서 자요?
7: 저녁 왔습니다. 오늘 메뉴는 토마토 수프에 구운 감자, 끈적 시럽 푸딩이에요.
2: 오, 잠깐. 그렇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5: 여기는 저희한테 맡기세요.
1: 정말 여기서 자도 괜찮겠어요?
2: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가요.
1: 저희가 잘 돌볼게요.
6: 그럼 할아버지 병원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오는 거네?
2: 그래, 아무래도 그럴 것 같구나.
5: 집에 갔다가 내일 오세요.
1: 내일은 발이 좀 나았으면 좋겠네요.
2: 네, 알았어요. 아침에 봅시다.
6: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5: 할파 할아버지는 오늘 병원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어요. 할파는 할머니랑 내일 아침에 다시 올 거예요.

0: 이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끄끄의 최종 목표다. 수천 년을 내려 요정들의 모든 마법이 담긴 책, 요정 백서. 짠! 요정 백서를 훔쳐 모든 마법을 다 내 거로 만들어야겠어. 뭐야? 이거 왜 이래?
2: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1: 내가 가질 수 없다면
3: 불타 불타! 뿅크크! 이게 무슨 일이야?
2: 캐캐!
3: 댕댕! 파!
1: 하지만 이미 요정 백서는 불타버렸지. 둘, 셋, 뿅!
4: 예스가!
3: 어떻게 요정 백서?
4: 용서 못해!
5: 요정 백서의 훼손이 생각보다 심각하네.
4: 크크! 하다하다 이런 짓까지!
5: 다행히 요정 백서를 새 것으로 만들어줄 아주 특별한 재료를 찾았지.
6: 특별한 재료요?
5: 그건 바로 천년을 견디는 종이, 한지.
6: 한지?
5: 우리나라엔 예로부터 당나무로 만든 특별한 종이 한지가 전해오지. 한지로 만든 신라시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신라 백지 묵서 대방광굴 화엄경은 1300년이 더 지난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네.
7: 흑! 1300년이나요? 우와!
5: 이렇게 오래가는 한지의 특성 때문에 세계적인 예술품의 복원에도 한지가 쓰이고 있지.
4: 이야, 그렇게 훌륭한 종이가 있다니!
5: 이런 한지를 주목하는 곳이 또 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국제기구. 1번 유네스코, 2번 유네스입.
7: 갑자기 문제?
8: 좋은 문화재가 있으면 어디든 냄새를 잘 맡는다. 그래서 입이 아니라 코, 유네스코.
5: 그 코가 아닐세. 응? 하지만 정답!
6: 예!
5: 피라미드, 종묘, 석굴암 같은 건축물은 물론 훈민정음 같은 기록유산, 판소리와 같은 전통까지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곳이 바로 유네스코. 그런 유네스코가 우리의 전통 종이 한지도 주목하고 있지. 8000년의 세월도 견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우수한 종이 한지. 우리만의 전통을 넘어 이제 온 인류가 지켜 후세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한지. 크크가 훼손한 요정 백서를 복구하기 위해 바로 이 한지가 필요하다. 딩동댕 삼총사!
6: 네!
5: 천년을 견디는 종이 한지를 찾아오게!
6: 네! 대우정님!
7: 각자 흩어져!
4: 한지를!
3: 찾아보자!
6: 출동!
7: 응? 여기가 한지가 있는 곳? 이곳에서 한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0: 이게 한진가? 이건가? 이건가? 이건 그냥 실 같은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건 한지가 아니라 갑옷 같은데? 한지는 어딨지? 아, 여기 맞아. 한지는 없는데?
1: 한지를 찾고 있나요?
0: 깜짝아. 네, 한지 어디 있는지 아세요?
1: 당연히 알죠. 그 전에 문제!
0: 문제?
1: 방금 본 갑옷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1번 철, 2번 한지.
0: 아, 그 갑옷. 갑옷이니까 당연히 철로 만들었겠죠. 1번 철.
1: 네. 2번 한지.
0: 말도 안 돼. 한지는 종이인데 어떻게 갑옷을 만들어요?
1: 한지는 아주 특별한 종이니까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한지. 한지는 빛을 은은하게 비추고 바람도 통과시키는 숨쉬는 종이라 창문에 바르기도 하고 벽지나 장판으로도 이용하죠. 게다가 한지는 아주아주 질겨서 겹쳐 바르면 철만큼이나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옷을 만들기도 했죠.
0: 우와! 이게 한지로 만들었다니!
1: 강하고 질긴 한지의 특성 덕분에 옷은 물론 그릇, 가구 같은 다양한 생활용품도 만들 수 있지요.
0: 우와, 한지로 별거별거 다 만드는구나. 신기해요.
1: 그렇습니다. 우리 종이 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0: 대요정님이 복구 재료로 한지를 선택한 이유가 다 있었어. 그 훌륭한 한지 어서 주세요.
1: 그 귀한 걸 그냥 줄 순 없지.
0: 네?
1: 한지 장인을 만나 직접 만들어서 가져가세요.
0: 직접요?
1: 한지를 직접 만들다 보면 한지가 질긴 이유도 알 수 있을 거예요.
0: 네. 그럼 그 한지 장인은 어디 계시죠?
1: 아, 그게 바로... 나이스!
2: 딩딩! 만드는 건?
3: 우리에게 맡겨! 여기서 만드는 건가?
1: 한 장의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번의 손길이 필요하지.
2: 100번의 손길?
1: 한지를 뭐로 만드는지 알고 왔는가?
3: 그게
1: 바로 저 당나무로 만들지.
3: 당나무?
1: 섬유가 길고 질긴 당나무는 한지 만들기에 최고의 재료. 제일 먼저 당나무를 푹푹 쪄서 부드럽게 만들고 껍질을 벗기지요.
3: 우와, 이게 바로 당나무에서 벗기는 닭껍질이구나.
1: 이제 이 껍질을 칼로 긁어 하얀 부분, 백피만 골라내야 합니다.
2: 백피만?
1: 이름하여 닭껍질 긁기! 어서 긁으세요.
3: 네!
1: 하얀 부분만 남기고 긁으세요. 백피만 그렇지.
3: 백피만 쑥쑥
1: 더 빡빡 긁으세요.

0: 그렇게 긁어낸 백피는 잿물에 팍팍 삶아 섬유질을 더 부드럽고 깨끗하게 만들지요. 이렇게 삶아낸 뒤엔 두드려야 합니다.
1: 두드려요?
0: 바로 이 닭방망이로.
1: 닭방망이?
0: 닭방망이로 두드려야 섬유질이 살아있는 천년을 견디는 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탁탁탁탁! 더 열정적으로! 아직 멀었습니다! 탁탁탁탁!
1: 열정적으로!
0: 천년을 견디는 한지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탁탁탁탁!
1: 탁탁탁탁!
0: 다음은 이렇게 두드려서 죽처럼 고아진 재료를 물에 섞기. 이때 황촉규라는 풀의 뿌리로 만든 풀, 닭풀을 넣으면 섬유질이 골고루 잘 풀어지죠. 자, 이제 천년을 견디는 한지에 가장 중요한 비법이 남았습니다.
1: 가장 중요한 비법? 빠밤!
0: 그건 바로 흘림뜨기!
1: 흘림뜨기?
0: 여러분이 만든 이 재료를 이 팔틀로 아주 얇게 떠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팔틀로 재료를 흘리며 종이를 떠서 흘림뜨기라고 하는 거죠. 위아래로 흘리면서 뜨고 또 오른쪽 왼쪽 옆으로 흘리면서 뜨고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흘리면서 뜨기 때문에 섬유질도 여러 방향으로 얽히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질긴 종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성껏 만든 한지를 마지막으로 잘 말리면
1: 천년을 견디는
2: 한지 완성!
1: 자, 그럼 이 한지가 얼마나 질긴지 당겨보자.
2: 좋아!
1: 자,
2: 예! 와, 진짜 안 찢어져!
1: 진짜 질기다!
3: 우와, 선생님! 한지 진짜 질겨요!
2: 이제 한지가 질긴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0: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1: 알고 있다고요?
0: 한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2: 자세히? 용기리송송! 한지 확대! 우와, 부드러운 종이 같은데 확대해서 보니 닭나무의 섬유질이 엄청 많아.
4: 아하, 닭방망이로 두드려 섬유질이 끊기지 않고 잘 살아있고
2: 흘림뜨기 덕분에 섬유질이 여러 방향으로 잘 엮여있어. 탁! 탁! 닭방망이!
1: 영치기 영차 흘림뜨기!
3: 이게 바로 한지가 질긴 이유였어!
0: 훌륭합니다! 비밀을 알아낸 여러분에게 한지를 선물하지요.
5: 우와!
6: 감사합니다, 선생님!
3: 이걸로 이제 요정백서를 고칠 수 있겠어!
7: 한지로 요정백서를 복구했네.
5: 우와!
1: 다행이야!
3: 한지로 복구해서 더 즐기고
2: 변하지 않고
1: 더 오래 갈 거야.
7: 한지로 복구한 덕에 요정백서는 아주 오래오래 후세에 전해질 걸세.
3: 우와! 오히려

0: 잘 됐네요.
1: 오히려 잘 됐다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두고 보자. 둘, 셋, 뿅. 예!
2: 한지는 정말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이어주는 종이네요.
0: 소중한 우리 한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3: 더 널리 인정받기를 기원합니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우리 아이 튼튼하게 쑥쑥 한동 녹용연구소에서 어린이 녹용 칼슘 스틱을 드립니다.

0: 자마가 꾸지직.
1: 자마 저거 봐 저거 봐.
2: 뭔데?
3: 저기 뭐야? 꼬리가 헬리콥터 같다. 똥을 사방에 뿌려.
1: 똥을 뿌려서 여기는 내 땅이다. 영역 표시를 하는 거지. 여기서 뭔데? 하마가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2: 하마가 싫어하는 거? 악어?
1: 악어도 싫어하겠지? 근데 제일 싫어하는 건 햇빛.
2: 햇빛?
1: 햇빛을 오래 받으면 피부가 말라서 죽을 수도 있대.
2: 정말?
4: 와, 그래서 저렇게 물속에서 사는구나.
5: 아, 천지대장님, 갑자기 배가. 저 잠시 화장실 좀.
6: 이렇게 중요한 때 조금만 참아. 아, 금방 끝날 테니까.
5: 아, 참. 아휴. 아우, 괜찮겠지? 아우, 아이고, 배야, 아이고. 어?
7: 제벽?
5: 한글 용사, 아,
7: 절대 못 지나간다. 어, 천지 대장님이 너희들을 막으라고 이렇게나 카드를 보내주셨거든. 이야! 어? 이 넘어지다! 오!
5: 어? 넘어지다 말다니. 그렇다면 멈추다!
8: 움직여지지가 않아.
5: 아, 아.
9: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6: 개벽이 덕분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쭉! 비읍, 우, 푸, 즉, 이, 지, 즉, 이, 기역, 직, 부지직.
9: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8: 어? 천지? 또 무슨 짓을 한 거지?
6: 천천히 알게 될 거야. 그럼.
7: 천지.
8: 개벽의 방해도 점점 만만치 않아요.
10: 오늘은 반드시 훈민정음을 되찾고 말겠어.
11: 그래야지. 하지만 더 급한 건 파괴된 한글을 되돌리는 것. 오늘 파괴된 글자는 히읗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1: 히읗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를 파괴했다는 거죠?
2: 히읗이면 해, 미음이면...
3: 아, 해마! 해마 아닐까?
8: 해마? 그럴 수도 있어. 잠시만. 해마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
1: 아, TV 화면. 화면도 히읗과 미음이 들어가. 화면!
12: 화면? 응? TV 화면은 잘 나오는데?
2: 근데 좀 이상하네. 아까부터 하마가 응가하는 것만 계속 나오지 않아?
1: 그러게.
3: 어?
1: 하마? 하마도 히읗과 미음이 들어가잖아.
2: 제일 쉬운 걸 이제 생각했네?
10: 계속 하마만 나온다는 거지? 혹시 파괴된 한글엔...
8: 하마?
13: 하마 나타났다!

0: 슛! 자, 어서 피하세요.
1: 감사합니다.
0: 슛! 여기도 하마똥, 저기도 하마똥. 하마가 똥 뿌리는 걸 멈추질 않아.
2: 천지가 하마 글자에 부지직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3: 세상이 하마똥으로 뒤덮이기 전에 빨리 하마 글자를 찾아야 해.
4: 어서 한글 세계로 가요.
5: 자음 모음 준비됐지?
6: 네.
4: 모음
6: 자음 편신.

0: 어서 하마를 찾아보자.
1: 어? 저기 희음미음 있어요.
2: 응?
1: 저게 뭐지?
3: 저건 홈이야. 꽃밭을 가꿀 때 흙을 파는 도구야.
1: 아하. 저기 또 희음미음이 있어요. 하마야!
4: 하마에서 글자 하마를 찾아야 해.
1: 알겠어요.
0: 모두 피해! 헛! 쇼업! 쇼업! 자! 똥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4: 가까이 못 가면 글자를 찾을 수가 없는데.
5: 오호, 그렇단 말이지. 그럼 가까이 갈 수 없게 더 강한 마법을 써야겠군.
0: 더 강한 마법?
5: 부지직보다 더 강한 말, 부지직! 똥을 더 강하게 뿌려라, 부지직!
6: 이럴 줄 알고 우산을 가져왔지.
1: 아, 우리도 우산 가져올 거야. 그럼 하마톱이 막는 건데.
0: 우산으로 막게 놔둘 줄 알고. 천지 각오해라.
4: 주메라.
1: 하마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게. 아, 하마가 싫어하는 거. 아, 햇빛! 그래, 햇빛 있으면 하마의 피부가 말라서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
4: 좋은 생각이야.
0: 자, 모, 마법진을 펼쳐줘.
1: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4: 히읗! 에! 해! 반짝반짝 빛나는 해!
1: 우와, 하마가 뿌디직 똥 누는 거 멈췄어! 성공이야! 야호!
5: 내 마법을 멈추다니! 대단하군.
7: 저, 천지 대장님! 저 똥 마법 됐어요! 아!
5: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군. 저리 가.
1: 하마가 힘들어하고 있어.
0: 한글 마법 비 주룩주룩 내려라. 비.
1: 하마 피부가 다시 촉촉해졌어. 오, 기분 좋은가 봐.
4: 그럼 어서 글자를 찾자.
0: 아는 내가 쓸게. 엿, 똥망치로. 아, 한 번 더. 똥망치로. 아.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1: 네. 히읗이 알을 만나 하.
2: 미음이 알을 만나 마.
8: 하마.
9: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0: 어허허, 오늘도 이렇게 해결되었군. 한글 용사 아이야, 그리고 모음이랑 자음이 모두 수고했다.
1: 우와, 몸 길이가 5m가 넘는 하마도 있대.
2: 진짜? 우와.
10: 하마는 해가 있는 낮에는 물속에 있다가 밤에 나와서 풀을 뜯어먹거든.
1: 아, 근데 하마는 악어가 안 무서운가? 맞아, 악어도 물속에 살잖아.
10: 하마는 길고 뾰족한 송곳니가 있거든. 하마가 앙 꽉 물면 두꺼운 악어 가죽도 뻥 뚫어버린대.
1: 우와!
8: 역시 하마 대단하다.
10: 그치? 그럼 우리도 하마처럼 입을 크게 벌려 앙! 한글 과자를 먹을까?

0: 화산이 부글부글.
1: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0: 구왕 공룡의 불을 받아라. 얍! 아마 훈정, 너 아직 집에 안 갔어?
2: 어? 좀 전까지 할아버지랑 공룡놀이 했거든.
0: 공룡놀이?
2: 응, 여기서 막 부글부글 화산도 폭발했는데.
0: 아, 나도 보고 싶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또 해달라고 하자.
2: 좋아.
3: 할아버지!
4: 우와, 이게 훈민.

0: 새벽 있나? 부글부글 화가 난다.
1: 부글부글 여기서 끓어오르는데?
2: 아, 할아버지는 어디 가신 거야? 할아버지!
1: 아까 할아버지가 이 가루 불리니까 부글부글 했는데 한번 해볼까?
2: 우리끼리 해도 될까?
1: 한번 해보자!
3: 거품이 부글부글부글부글!
2: 뭐야! 가루 넣으면 된다며!
4: 할아버지가 됐는데
5: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을 뱉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새벽이 때문에 훈민정음을 잃어버렸으면 한글 파괴도 못할 뻔했군. 개벽! 지금 생각해도 화가 부글부글 나. 잠깐, 화가 날 때도 부글부글, 거품이 생기며 끓어오를 때도 부글부글. 오늘은 이게 좋겠군. 으잇! 비읍, 우, 부, 기역, 으, 리을, 글. 비읍, 우, 부, 기역, 으, 리을, 글. 부글부글.
5: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문이 닫히기 전에 나가볼까?
6: 기역! 천지! 어? 훈민정은?
7: 천지는?
6: 얘들아, 훈민정음을 되찾았어.
7: 정말? 정말?
8: 어?
6: 어? 이럴 수가.
0: 훈민정음을 쉽게 뺏길 순 없지.
9: 천지, 잘 더 빠져나가는군.
6: 끝까지 따라갔어야 하는데.
9: 기회는 또 있는 법. 어서 파괴된 한글을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 파괴된 글자는 히읗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10: 모마, 자마!
11: 아야!
2: 그러니까 오늘 파괴한 글자는 히읗과 시옷이라는 거죠?
6: 맞아.
2: 시옷이랑 시옷. 시옷이랑 시옷. 아! 호수! 호수 아닐까?
12: 호수, 내가 가볼게. 헉! 어? 땅 위에 커다랗게 물이 고여있는 호수. 호수는 잔잔해.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
2: 그럼 히읗시옷, 히읗시옷. 어? 여기 홍시. 홍시도 히읗시옷이 들어가.
13: 말랑말랑 잘 익은 감 홍시. 홍시도 괜찮은 것 같아.
2: 게다가 엄청 맛있어.
1: 홍시도 아니면 어떤 글자가 파괴된 거지?
12: 저게 뭐지?
2: 아까 화산 놀이 하던 건데 이제 터졌나 봐.
13: 갑자기 화산이? 역시 화산이야.
12: 맞아, 여기도 터지고 있어.
6: 전 세계 화산이 동시에 폭발하나 봐. 사람들이 위험해.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화산이야.
2: 화산?
3: 이제 곧 전 세계가 용암과 화산재로 뒤덮이고 말 거야.
13: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글자를 찾자. 모음, 자음, 준비됐지?
2: 네! 모음, 자음, 변신!
6: 화산에서 나는 가스 냄새야.
2: 저기 화산이 있어요.
13: 어서 가보자.
6: 용암이야.
3: 내가 올라가서 볼게. 용암이 계속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어.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13: 너희들은 너무 위험해. 안전하게 피하자. 여기서 기다려.
1: 네, 조심하세요.
7: 아, 한글용
6: 천지?
0: 부글부글 끓어오른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군. 그렇다면 터지다. 화산이 더 강력하게 터지다.
6: 모두 조심해.
13: 모음이나 자음이가 위험해.
14: 주문아.

0: 허산수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나한테 맡겨.
1: 떨고 있니?
2: 태극 공패 우리가 이렇게 셀 줄이야.
0: 천지가 사라졌어. 잘했어.
3: 이 정도 가지고 뭘.
4: 빨리 용암을 굳혀야 해.
0: 좋아. 얘들아, 자음 모음 마법진을 부탁해.
5: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시옷, 이, 기역, 식,
6: 디귿, 아, 다.
7: 용암이 식다.
3: 내가 글자를 찾을게.
0: 헛!
8: 나라탐지!
0: 나머진 내가 쓸게.
9: 욕망치로 오!
0: 한 번 더 욕망치로 아! 오와 아가 만나? 와! 한 번 더! 용망치로! 아!
4: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히읗이 와를 만나 화, 시옷이 아와 니은 만나 산, 화산!
10: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1: 하마터면 지구 전체가 뜨거운 용암으로 들끓을 뻔했어. 정말 아찔했어.

0: 판돌이를 너희들끼리만 하려던 거야?
1: 네.
0: 안 돼요. 화산놀이는 어른이랑 꼭 같이 해야 돼.
1: 네, 할아버지.
0: 화산은 말이지 뜨거운 마그마라는 시뻘건 불덩어리가 땅속에 있다가 뻥! 땅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야.
2: 아하.
0: 모두

0: 화산이 부글부글부글부글 부글부글부글부글.
1: 에이, 진짜 화산 더 펑 터진대. 게다가 엄청 뜨겁잖아.
2: 어? 너희들 정말 화산을 진짜 본 것처럼 말한다?
1: 그럴리가요.
3: 와, 신기하다, 신기해.
2: 우리 그럼

0: 다이노스터가 된 오즈.
1: 벤터 스파이크. 너무 느려. 메야메야 텅 스파이크.
2: 어?
3: 진 거야?
4: 이런 실력으로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겠다고?
5: 한심하긴. 앞으로는 나랑 아는 척도 하지 마.
1: 이제 알겠어, 루시오?
6: 넌 내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어. 절대로.

0: 내가 왜 너 때문에 같이 벌을 받아야 하는 건데? 대체 무슨 꿈을 꾼 거야?
1: 특별한 꿈은 아니었어. 그냥 다들 날 비웃었고 네가 엄청난 악당이었어.
0: 에? 그거 틀림없는 예지몽이네. 아까 반 애들이 전부 널 비웃었잖아.
1: 그만해. 정말 너무하잖아.
0: 긴장 없어서 좀 됐어. 답답하면 네가 잡아봐.
1: 잠깐, 스티븐.
0: 난 볼 일이 좀 있어서 간다.
1: 이대로 도망친다고?
2: 앞이 안 보여.
1: 미안해. 내 잘못이야. 양동이가 날아가는 바람에.
2: 괜찮아. 나도 영상을 보느라 앞을 잘 못 보고 걸었거든.
3: 고마워.
4: 오지? 어? 넌 다이노스터 루시오잖아. 루시오 맞지? 뭐?
1: 너 날 알아?
4: 그럼 당연히 알지. 네가 임무 수행할 때마다 현장에 있었어. 봐, 증거로 사진도 찍어놨다고. 난 네 팬이야.
1: 아, 팬이구나. 그래, 고마워, 오즈.
4: 아니, 오히려 내가 더 고맙지. 다이노스터가 내 이름을 알다니. 사실 난 지금 유치원에 여동생을 데리러 가던 길이야. 내 동생도 네 열성 팬이거든.
1: 그래?
4: 같이 가줄 수 있어?
1: 뭐? 유치원에 같이 가자고? 그래, 좋아. 그러지 뭐.
4: 야호! 동생이 정말 좋아하겠다. 안녕, 도티! 내가 누굴 데려갈게!
5: 어, 오빠! 잠깐, 저 사람은 다이너스터 루시오잖아! 진짜 루시오 오빠 맞지?
1: 그럼, 진짜 루시오 맞아. 안녕, 도티?
5: 나 오빠 영상은 전부 다 봤어. 최근에 새로 익힌 랩터 드라이브 스킬도 무지무지 멋있던데? 오빠는 최고야.
1: 정말 내 팬이 맞구나. 고마워.
6: 진짜 다이노스터가 확실해. 난 저런 다이노스터는 처음 보는데.
5: 무슨 소리야. 루시오 오빠는 진짜 다이노스터라고.
6: 그럼 변신하는 걸 보여주든지.
5: 그걸 꼭 봐야겠어?
7: 루시오, 우리 실력을 보여주자.
1: 좋아,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다이노 슛!

0: 정말 다이노스터가 맞잖아.
1: 이런 것도 보여줄까? 랩터 스파이크, 랩터 클로우, 랩터 킥.
2: 우와,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굉장하다.
3: 루시오 오빠, 랩터 드라이브도 보여줄 수 있어?
1: 물론이지. 랩터.
4: 어? 루시오, 뭔가 이상해. 지금 근처에서 엄청난 퀀텀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어.
2: 뭐?
1: 상황이 안 좋아, 얘들아. 어서 피해.
5: 랩터 킥! 랩터 클로우!

0: 내가 뭐랬어?
1: 역시 루시오는 정말 대단해. 나도 다이노스타가 되면 좋을 텐데.
2: 이제 경험치를 흡수할 수 있겠다.
3: 이제 괜찮아. 응? 좋아. 이제 포획만 하면.
4: 자리 비켜해, 승희.
2: 루시오!
3: 또 너희들이야?
4: 네가 보고 싶어 할까봐 왔지. 공룡을 잡아, 지금 당장.
0: 왜래?
3: 당장 스테고를 풀어줘.
4: 하여간 성가시다니까. 볼라, 집게 출력을 최대로 올려.
0: 알았어요.
3: 왜 저러는 거지?
5: 퀀텀 에너지가 폭주하고 있어.
0: 갑자기 왜 저렇게 강해진 거죠?
4: 절대 놓치면 안 돼. 뭐라도 해봐.
0: 이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5: 루시오! 태고를 막아야 해!
3: 알았어! 해보자! 저 스파이크! 전혀 안 통해!
4: 지금이 기회야! 도망치자!
0: 네, 대장!
1: 도티, 친구들이랑 여기 있어?
0: 오빠, 가지마!
1: 유치원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공룡이 아기 공룡으로 변했잖아?
2: 저건...
1: 이럴 수가!
0: 우즈, 난 네가 좋아!
3: 얘는 퀀텀 다이노잖아! 우즈, 네가 다이노스토로 선택받은 거야!
1: 뭐? 내가?
0: 야호! 우리 오빠도 이제 다이노스토다!
1: 설마 내가 꿈꾸는 건 아니겠지?
3: 당연히 아니지. 반가워. 앞으로 잘 부탁해, 다이노스토.
1: 그건 내가 할 말이지, 루시오. 물어볼 게
4: 전혀 많아. 눈앞에서 놓쳤어요.
6: 새 퀀텀 다이노를 놓쳐? 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거야?
7: 죄송해요, 에단님.
6: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절대 놓칠 수 없어.
8: 퀀텀 다이노 스테기의 선택.
9: 다이노스터가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즈. 이거 받으렴. 앞으로 잘 부탁해.
1: 이게 정말 제 거라고요?
3: 어서 잡아, 오즈.
1: 믿어지질 않아. 내가 퀀텀 다이노의 선택을 받다니.
9: 자, 어서 변신해보렴.
1: 워치를 작동한다. 어디 보자.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우와! 이게 진짜 나야?
3: 오지? 슈트 정말 잘 어울리는데?
1: 어서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다. 소장님, 이 모습 그대로 집에 가도 돼요?
9: 그럼.
1: 정말 고맙습니다.
3: 잘 가. 내일 같이 임무 수행하러 가자.
1: 후후! 나는 다이노스타다! 조심하세요! 순식간에 도착했네! 이 슈트 정말 굉장한데?
7: 그렇게 해서 아기 공룡은 마침내 양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어요.
1: 다녀왔습니다!
7: 오즈, 늦었구나.
10: 누구시죠?
1: 제가 누구일까요?
10: 가까이 오지 마.
11: 엄마, 오빠가 다이노스타가 됐어요.
10: 어?
11: 제가 그럴 거라고 했죠?
10: 뭐?
1: 오늘 도티 유치원 앞에 거대한 스테고사우루스가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 그게 퀀텀 다이노였어요. 정말 굉장하죠?
10: 굉장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누가 너한테 다이노스타 같은 거 되라고 했어? 그 이상한 슈트 지금 당장 벗어.
1: 알았어요, 엄마.
11: 안녕, 친구. 우리 벌써 두 번째 만나는 거네? 근데 넌 이름이 뭐야?
12: 난 스택이야.
10: 공룡 말을 할 줄 알잖아.
11: 잡았다. 이제 네 차례야. 잡아봐, 스택이.
10: 너 청소는 할 줄 알아? 가게 일은 도울 수 있고?
12: 아니요. 오즈?
1: 스테기는 퀀텀 다이노예요. 제가 다이노스터로 변신할 수 있게 도와주죠.
10: 다이노스터라고? 절대로 안 돼! 네 방에 들어가서 숙제나 해. 지금 당장!
1: 엄마...
10: 이 다이노 워치는 다른 사람한테 보내도록 해. 중고거래 앱에 올리는 게 좋겠구나. 그럼 워치를 가져갈 사람이 나오겠지.
1: 하지만 스테기는...
12: 안 돼.
1: 그렇게 꿈꾸던 다이노스터가 됐는데 엄마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없고...
12: 오즈...
1: 스테기...
12: 정말 날 다른 사람한테 보낼 생각이야? 난 싫어, 오즈.
1: 어쩌지? 나도 못하겠어. 난 다이노스타가 되고 싶어.
11: 바로 그거야, 오즈. 넌 멋진 다이노스타가 될 수 있어.
1: 좋아. 엄마를 다시 설득해보자. 퀀텀 다이노 파워!
6: 이봐, 다이노워치를 판다는 사람이 너야?
1: 그게... 다시 생각해봤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거래는 없던 일로 할게.
6: 안 돼. 넌 다이노워치를 가질 자격이 없어.
1: 뭐?
6: 다이노워치는 네가 내키는 대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 더 필요해. 전설의 다이노스터인 우리 형이 퀀텀 터널 속으로 사라졌거든.
1: 세상에, 네가 사라진 전설의 다이노스터의 동생이라고? 맞아. 난 다이노스타가 될 자격이 없어. 꼭 형을 찾기를 바랄게.
6: 걱정하지 마.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1: 스테기를 잘 부탁해!
3: 안녕, 오즈. 어디 갔다 이제 와. 오늘 같이 임무 수행하기로 했잖아.
1: 루시오...
3: 무슨 일이 있어?
1: 그게 오늘 약속은 못 지킬 것 같아. 미안해. 실은 다이노 워치를 에단한테 줬어.
3: 뭐라고? 에단한테 줬다고? 대체 무슨 생각이야?
0: 중앙교차로에 카르노 타우루스가 나타났어. 에단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3: 뭐? 서둘러. 어서 가야 해. 퀀텀 다이노 파워! 오즈, 다이노 워치를 되찾으러 가자.
13: 내 다이노 워치를?
3: 스테기의 파트너는 너야. 에단이 아니라. 가자!
13: 알았어.
6: 드디어 나도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어. 우리 형처럼 다이노 슈트 변신!
5: 싫어!
0: 오즈!
6: 어디가? 안 돼! 스택이! 멈춰!
0: 오즈!
6: 오즈 그만 찾아! 갱을 포기했어! 이제 네 파트너는 나야!
3: 해변! 다이노 슈트 변신!
13: 스테기!
0: 오즈!
3: 레벨터 스파이크! 해변, 피해! 거기 있으면 안 돼!
13: 어서 일어나!
6: 제발, 부탁이야, 스택이!
13: 안 돼! 지금 이럴 시간 없어!
3: 랩터 스파이크! 어디로 갔지?
13: 너야?
14: 뭐야, 이거 반칙이지?
13: 루시오! 힘내, 조금만 더 버텨!
6: 퀀텀 다이노 파워! 왜 작동을 안 하는 거야?
13: 에단, 내 워치를 돌려줘! 부탁이야! 내가 다이노스터로 변신해야 해!
6: 다이노스터가 되지 않겠다고 했잖아! 워치를 넘긴 건 너라고!
13: 그건 정말 후회하고 있어!
3: 오즈, 서둘러!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13: 에단! 제발 돌려줘! 루시오를 구해야 해! 시간이 없어!
6: 맘대로 해.
13: 고마워, 에단!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스테고 테라 쉴드!
3: 오즈?
13: 나도 같이 싸울게!
3: 좋았어, 해보자고!
13: 가자!
3: 오즈! 꼬리를 잡아! 겨우 이 정도 속도로 날 못 잡지!
13: 꼬리 잡았어! 끝내버려, 루시오!
3: 나만 믿어, 오즈! 랩터 드라이브! 두 번은 안 놓쳐!
13: 루시오? 스테고 쉴드!
3: 좋았어! 우린 제법 호흡이 잘 맞는데?
13: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3: 머리가 더 생겼을 뿐이야.
13: 스테고 테라 쉴드! 절대로 지지 않아!
3: 이런

0: 이대로 쓰러지면 안 돼! 일어나, 제발! 루시오한테서 떨어져!
1: 이건 블레이즈 볼트?
0: 준비해!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루시오!
2: 좋아, 해보자고!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안녕.
1: 난 제니.
2: 난 민준이야.
1: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2: 다들 준비됐지?
0: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취미예요. 취미는 무슨 뜻일까요?
2: 많이 하는 취미 활동이요.
3: 아, 많이 하는 것.
4: 시간이 남을 때 주로 많이 하는 것이요.
3: 아, 시간이 남을 때. 취미는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 하는 일이란 뜻이에요. 전문적이란 말은 어떤 일에 아주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일을 잘하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축구를 전문적으로 배운다. 발레리나가 되려면 발레를 전문적으로 배워야 한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취미는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 하는 일이에요. 발레리나는 아니지만 발레하기를 좋아하거나 축구선수는 아니지만 축구를 좋아할 수 있죠. 그런 게 바로 취미예요. 친구들이 많이 하는 취미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4: 스티커로 다이어리 꾸미기랑 자전거 타기요.
3: 민준이?
2: 자전거 타는 거요.
3: 아, 민준이도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그 자전거 타기를 할 때 어떤 점이 좋길래 이렇게 즐겨 하게 되었나요? 민준이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2: 자전거 탈 때 다리 운동도 되고 바람도 쐬니까 기분이 좋아요.
3: 그렇구나. 우리 제니는?
4: 운동도 되고 되게 달리는 게 날아가는 것 같아서 좋아요.
3: 그렇구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가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취미라는 말을 배워봤으니 여기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0: 취미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특기예요. 특기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니가 이야기해 볼까요?
1: 자신이 잘하는 거요.
0: 잘하는 거. 민준이?
2: 자신이 잘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거요.
0: 특기는 남이 가지

0: 갖지 못한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란 뜻이에요. 제 특기는 축구입니다. 나는 화가인 엄마를 닮아서 미술에 특기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민준이의 취미는 자전거 타기였는데요. 혹시 민준이 특기가 있나요?
1: 줄넘기요.
0: 오, 민준이의 줄넘기 실력이 궁금한데요.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1: 네.
2: 오, 잘하네. 탭을 바꿔보면서.
0: 잘했어.
3: 와, 민준아, 줄넘기 정말 잘하네요.
1: 감사합니다.
3: 선생님은 줄넘기를 이렇게 스텝을 바꿔가면서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우리 민준이 줄넘기 특기 맞네요.
0: 이번에는 제니의 치어리딩 실력을 볼 수 있을까요?
4: 네.
0: 그럼 우리 한번 제니의 실력을 볼까, 민준아?
1: 네.

0: 신특기 보여줘서 제니 감사합니다.
1: 진짜 잘한다. 오, 우리 친구들 엄청난 특기를 가지고 있었네요. 선생님 완전 반했음. 좋아요. 오늘은 취미와 특기를 배워봤어요. 취미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특기는 내가 잘하는 일,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취미가 뭐예요? 특기가 뭐예요? 물어보면 이제 잘 대답할 수 있겠지요?
2: 네!
1: 그럼 오늘 배운 취미와 특기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펼쳐서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2: 네!

0: 취미.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 하는 일. 특기. 남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
1: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민준이부터 발표해 볼게요.
3: 나의 취미는 킥보드를 타는 것이다. 나의 특기는 줄넘기를 100개 하는 것이다.
1: 우와, 우리 민준이 줄넘기 100개. 진짜 멋지다. 우리 민준이가 줄넘기를 잘하는 것처럼 우리 글짓기도 아주 잘했어요.
4: 네.
1: 우리 제니 글을 읽어볼까요?
5: 나의 취미는 자전거 타기이다. 나의 특기는 치어리딩이다.
1: 우리 제니 특기가 치어리딩이라는 거 우리가 눈으로 봤지요? 정말 잘했어요. 치어리딩 그 뒤에 이다를 붙여서 치어리딩이다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2: 네.
1: 잘 썼어요. 모두 잘했어요. 오늘은 취미와 특기 이 두 단어를 배워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멋진 특기가 있다는 것도 선생님이 알게 되어서 오늘 기쁜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2: 안녕.

0: 영상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1: 그림 남매!
0: 그림 남매와 함께 세상의 모든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배워봐요.
2: 오늘은 어떤 속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3: 나라야, 알려줘!
4: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5: 안녕!
4: 오늘의 속담을 공개할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라가 듣는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6: 이거 너무 어려운데?
2: 라라야, 힌트 좀.
4: 힌트 하나 줄까?
5: 응.
4: 좋아. 여기서 낱말은 낮에 하는 말, 반말은 밤에 하는 말이야.
2: 밤에는 올빼미.
6: 올빼미? 근데 그건 세 글자잖아. 반말은 달이 듣는다 아니야?
4: 달?
6: 그러면 밤엔 달이 저 높은 하늘에 떠 있잖아.
4: 괜찮은데?
2: 달은 달이 듣는다.
6: 달이 듣는다라고
2: 할 거야?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없는 것 같아. 개도 있고.
6: 개도 괜찮다. 개도 밤마다 마당을 지키잖아.
2: 그럼 나는 개로 해야 할까?
4: 좋아. 네. 그럼 우리 어느 정도 생각이 되었으면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볼까?
5: 그래.
6: 칸을 나눠주겠습니다.
2: 그럴 때도 그럼.

0: 나는 반대쪽으로. 얍!
1: 그럼 우준아,
0: 응?
1: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달이 듣는다는 말의 뜻이 뭘까?
2: 어쨌든 자나깨나 말조심.
1: 낮에도 새가 듣고 밤에도 달이 듣고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자나깨나 말을 조심하자는 말인 거지?
2: 맞아. 유수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0: 나는, 봐봐. 밤에는 개 있잖아. 개, 강아지. 강아지보다 더 큰 개. 개가 개한테 행동을 막 하면 걔한테 허락 안 받고 그냥 막 만지면 걔가 싫어할 수도 있고 우리를 깨물 수도 있잖아.
2: 맞아.
0: 그러니까 걔는 행동 조심하라는 말.
1: 아, 그럼 윤슬이도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자는 뜻인 거구나.
0: 응.
1: 좋아.
2: 그건 뭐야?
0: 개 그리고 있어.
2: 아, 그거 개 그리는 거야?
0: 응.
1: 그럼 혹시 우준이랑 윤슬이는 말을 조심하지 않아서 실수했던 적 있어?
2: 말 조심?
0: 예전에 선생님이랑 대화하다가 내 생각에는 내가 존댓말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내가 선생님한테 반말을 했다고 들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말을 잠깐 그렇게 한 적이 있어.
1: 잠깐 실수했구나. 그럼 우준이는?
2: 나는 전에 친구랑 놀다가 너무 솔직하게 야, 너 살 더 찐 것 같다 해가지고 친구가 조금 기분이 나빴나 봐.
1: 그랬구나. 친구한테 사과했어?
2: 그럼.
1: 잘했어.
2: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1: 다 완성되었나요?
0: 아.
1: 좋아요. 그럼 오늘의 그림 남매. 우리 오늘도 한번 열심히 설명해 볼까?
0: 그래.
2: 그래.
0: 오빠 먼저 해.
2: 자. 여기는 낮이고 여기는 밤. 그러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이렇게 언제든지 흉을 보면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달이 들으니까 자나깨나 말 조심 그런 교훈이 아닐까?
1: 좋아, 그런 뜻이었구나.
2: 응.
0: 나는
2: 좋아.
0: 짜잔. 이렇게 그렸어.
2: 와.
0: 봐봐. 여기는 밤이고 여기는 아침. 그래서 아침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개가 듣는 거야. 그래서 아침이랑 그리고 밤도 둘 다 행동을 조심하라는 말.
1: 좋아요. 자, 그럼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 나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3: 뾰로롱.
1: 오늘의 속담은 바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야. 아무리 조심해서 몰래 하는 말이라도 낮에는 날아다니는 새가 들을 수 있고 밤에는 쥐가 들을 수 있어.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말을 조심하라는 뜻을 가졌지. 사실 이 속담에는 과학적인 지식이 담겨 있어. 소리는 차가운 공기가 있는 쪽으로 휘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낮에는 지구 표면이 햇빛을 받아 뜨거워서 따뜻한 공기가 머물러 있는 땅보다는 차가운 공기가 있는 하늘로 소리가 잘 퍼져나가지. 그래서 사람이 낮에 말하면 하늘을 날고 있는 새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반대로 밤이 되면 지구 표면이 식으면서 땅은 차가워지고 하늘에는 따뜻한 공기가 머물게 되는데 이때 소리는 하늘보다 땅으로 잘 퍼져나가서 땅에 있는 쥐가 소리를 들을 거라고 표현했어. 이렇게 낮과 밤에 소리를 듣는 동물을 빗대어 몰래 말한 말도 어디선가 들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말을 할 때는 듣는 사람이 없어도 항상 조심해야 해. 무심코 던진 말도 어느새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 만약 친구들이 다른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라 속닥속닥 하고 있으면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해줘. 얘들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이라고 세상에

0: 비밀은 없으니 다른 사람을 흉보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아. 라고 말이야.
1: 오늘의 속담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2: 아무리 비밀스럽게 한 말이어도 반드시 남의 귀에 들어간다는 뜻.
1: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3: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1: 바다는 뭐예요? 산업? 온도를 견디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얗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2: Oh, shit! 아!
1: 정말 살다 살다 간이 화장실을 다 만들어보고
3: 한번 더 짤까요?
1: 오케이, 한번 덮을 수도 있겠다.
4: 퇴비통을 여기다 햇빛 들어온 데 놔야 돼.
1: 다들 시드는 몇 개 있어요? 우리 시드 부자 씨가 있잖아요.
5: 두 개가 있습니다.
1: 두 개.
6: 저도 저는 다섯 개입니다.
1: 와.
7: 한결님 몇 개 있어요?
8: 여섯 개요.
7: 와, 저는 네 개 있습니다.
8: 어, 우리 근데 다들 많이 있네요.
9: 탕진했어, 둘도.
10: 아, 용돈.
11: 미스터리 박스 뽑으러 간다.
1: 도파민, 도파민.
12: 따라라라 따라.
10: 오, 뭐야? 뭐야?
1: 라이어 게임.
10: 뭐예요?
13: 뭐야?
14: 어, 폴라로이드.
10: 대박, 대박, 대박.
15: 우와, 둘, 와. 셋.
1: 어, 귀여워. 아, 여기가 강원랜드가 아니에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6: 노래방이다.
1: 오! 오. Oh, you don't forget me.
16: 어, 노래 왜 이렇게 잘해?
5: 보세요, 즐겁지 않아요?
17: 즐거워요.
5: 이게 미스터리 박스의 힘입니다, 도대체. 이거 하나면 멸망을 좀 미룰 수 있어요.
18: 다음 미스터리 박스는 제가 뽑습니다.
1: 근데 몰랐는데 승우 씨 오늘 좀 느낌이 의상이 달라서
19: 네.
1: 되게 섹시하시네요.
5: 존재만으로도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1: 그러니까요.

0: 제 역할은 섹시인가요?
1: 아니 우리가 지금 지내줄 게 됐으니까 첫인상과 지금 지내본 뒤의 인상
2: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기? 네.
1: 승우 씨가 형서 씨 지금 지내보니까 이렇다더라.
0: 아 제가 형서님이요?
1: 네.
0: 약간 사랑둥이? 어? 분위기 메이크업? 요런 느낌의 사랑둥이?
1: 그래요.
3: 짠!
2: 별명을 지어준다면 할리퀸처럼. 네.
0: 둥이 어때요? 괜찮죠?
4: 좋아요. 막내둥이, 사랑둥이.
1: 둥이로 가시죠. 아니 세균맨이 나 처음 봤을 때 첫인상 어땠어요?
2: 새침한 소녀 느낌.
1: 너무 좋아요.
2: 그런데 이제 보면 볼수록 약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읽고 어허. 모든 상황 파악을 하고 어허. 그래서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라 모두의 세상을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1: 맞아요. 네.
3: 할 수 있어요, 이스트선.
1: 그런 디테일을 잡으신 우리 낙준쌤에게 덤스업 할게요. 둘, 셋.
0: 모세라고 하시죠.
1: 모세, 모세. 사랑인걸, 사랑인걸.
5: 모세, 모세 좋다.
1: 모세 좋아요, 모세, 모세. 모두의 세상을 본다, 모세.
5: 전 한결님. 오. 첫인상은 미국 여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총기분에 막 5초 막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UDT 약간 이런 거.
4: 관심 있긴 해요.
0: 툼레이더.
2: 툼레이더. 라라 크로프트.
5: 라라라는 게 예쁘겠다.
0: 귀엽다, 라라.
1: 라라. 아, 낙준 작가님은 굉장히 뭔가 똑부러지는 스마트.
5: 아, 그래요?
1: 그런 느낌?
6: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1: 근데 이렇게 지내보니까 오히려 개그맨 선배님 같은 느낌이 좀 나요. 희극인 바이브.
5: 희극인 바이브 있죠.
1: 생각보다 저희들을 너무 잘 보듬어 주셔서.
6: 맞아, 진짜 저 여기 습진약도 발라.
4: 이게 혀바늘 약도 들고.
5: 혹시 평상시에 속 쓰려요?
1: 안 쓰려요.
0: 어디가 아프십니까?
5: 오른쪽 손목에 살짝.
0: 뭐 하다가? 손.
1: 너무 따뜻한 사람이에요.
0: 아 그래요?
1: 핫팩 어때요?
5: 핫팩?
1: 핫팩.
5: 너무 좋다.
6: 좋다.
5: 수중냉증 있는데 핫팩이네.
1: 은재 쌤.
2: 저는 첫날의 인상이 너무 강력해서 길리 수트.

0: 길리보이 어때요? 길리보이.
1: 아, 길리보이. 아, 너무 감사합니다.
2: 길리보이. 좋다.
1: 마음에 드는데.
0: 승우 씨 첫인상 어땠어요? 낙준 씨?
2: 잘생겼어요. 솔직히 너무 잘생겼어요.
0: 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3: 저도 도와줄게요.
4: 잠깐만. 어. 저 팀 무전기 안 가져갔죠?
0: 어, 그러네?
5: 천재다.
4: 좋아, 좋아.
0: 좋은 생각.
6: 마치 한 그루의 나무 같달까?
0: 나무 중에 또 유명한 나무가 조밥나무. 이게 되게 유명하고 귀해요, 조밥나무가. 와,
4: 유조밥이 되는 건가요?
0: 유조밥!
4: 어, 잠깐만, 동선님.
0: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저는 가장 좋은 건 세균맨.
7: 세균맨이 짱이긴 해요.
0: 이미 뭐 세균맨 그 캐릭터도 약간 비슷한 귀여운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세균 입장에서 세균도 세균이 세균만 세균이 제가 세균 얘기한 건
0: 제가 내일부터 혹시 세균맨이라고 불러드릴까요?
7: 약간 닮았어요.
4: 세균맨.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유조밥입니다.
1: 길리보이입니다.
8: 길리보이 너무 귀여운 거.
1: 괜찮은데? 마음에 들어.
7: 너무 어울려, 지금.
9: 김라라입니다.
4: 아, 이쁘다.
10: 안녕하세요, 둥이에요.
11: 안녕하세요, 모세입니다. 사랑인걸, 사랑인걸.
2: 저는 이하팩입니다.
0: 이하팩.
4: 귀엽다, 귀엽다.
8: 넣었어. 무스 먹을까요? 어.
12: 이 실험 기지에는 여러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구역이 단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0: 응? 우리가 안 가본 단 한 군데가 어디죠?
7: 또 있었나 봐.
12: 그곳엔 오래전 심긴 씨앗이 있지만 아직 어둠 속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벌거벗은 땅에 잠들어 있는 씨앗이 싹을

0: 키울 수 있도록 생명의 온기를 건네십시오.
1: 아, 벌거벗은 땅이 뭐지? 싹을 틔워라, 씨앗을 틔워라. 아, 뭔가를 내가 심어야 되나 보다.
0: 여러분의 손길이 이 돔에 다음 계절을 바꿀 것입니다.
2: 계절을 바꾼다.
3: 심어놨는데 싹 트지 못했다는 건 거기가 굉장히 추운 곳 아닐까요?
4: 화성처럼?
5: 물이 없거나.
3: 없거나.
2: 빛이 없거나.
3: 아, 벌거벗은 땅이면 물이 없을 수 있겠다.
6: 그러네. 그러면 어쨌든 또 중요한 또 미션이 나온 것 같아요.
5: 가시죠.
6: 승호 씨 무전기 챙겼죠?
5: 네, 챙겼어요.
6: 좋아요.
7: 양옆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6: 네.
7: 이쪽 길 아닐까요?
6: 아, 오케이, 오케이.
8: 이쪽인가 봐요.
9: 빨리.

0: 이런 공간이 있었어?
1: 와, 흙 냄새, 자연 냄새.
0: 아.
1: 야, 자연 냄새야. 이런 데도 있었어.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우와, 이게 뭐야?
2: 와, 냄새가 너무 좋아.
1: 우와!
3: 진짜 벌거벗은 땅 같았어요, 정말.

0: 이게 뭐지? 뭘 하는 데지? 그런 건 처음 봤거든요. 솔직히 감이 안 잡혔어요.
1: 색깔 같은 것도 좀 낯설었고, 경사가 져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 텐데.
2: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경사가 져 있을까요?
3: 경사가 져 있어야죠. 그래야 물이 흘러내리니까.
4: 빠지지,
1: 아, 물이 가라고.
4: 근데 이 흙이. 뭐야? 으스다. 뚜스 어딨어?
5: 이곳의 흙은 아직 어떤 생명도 머물지 못한 태초의 흙입니다.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4: 태초의 흙?
3: 태초의 흙이라는 건 이 흙 자체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4: 그런가 보다.
1: 태초의 흙이라는 것 자체도 되게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고,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4: 태초의 흙이라는 건 아마 유기물질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흙이라 그큰 바위가 풍화돼가지고 뭐 물이나 아니면 화학적인 반응으로 해서 깨져서 그냥 정말 그 무기질 상태만 있는 유기물이 좀 있어야 초기에서 이제 식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0: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하면 좋을까?
1: 여기 뭐 있는데?
2: 저 콩 아닌가?
3: 콩이다, 콩! 콩이... 콩 아니에요, 콩?
4: 어, 진짜 콩이다. 아, 이게 싹이 안 튼 거네.
5: 저 씨앗들이 오늘의 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죠.
0: 씨앗을 틔우는 곳이 맞는 것 같긴 한데
4: 심어뒀는데 안 텄다는 거 보면 아... 우리가 저거를 제대로 싹 트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거죠.
1: 그 지금 보면은 1층이 있고 2층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리프트를 띄우는 게 제가 봤을 땐 저기에 있는 저 리프트 아닐까 싶거든요.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3: 일단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4: 같이 움직일까요?
2: 한번 보고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해야지 다시 누군가가 올라오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0: 대박이다.
1: 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0: 여기 문이 있어요?
1: 네, 여기 문이 있어요.
2: 아, 문이 있네.
3: 와, 아, 여기가 방금 우리가 지도 찾은 데 바로 그 위쪽인 것 같아요.
4: 아, 우리 밑에구나.
5: 너무 좋아.
3: 네. 오, 어?
1: 오. 뭐야? 오. 와.
2: 이 돌은 왜 있는 거예요?
5: 그러게요. 바볼까? 이게 뭐지?
2: 뭔가
3: 밟으면 안 될 것 같이 돼 있어.
4: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0: 묻어 있어. 밟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5: 여기 암석 종류도 되게 여러 개가 있다.
1: 저 부자연스러운 바위들은 뭐지? 바위가 왜 저렇게 있을까?
6: 좋은 땅을 알아보려면 좋은 바위를 봐야 되나?
5: 저기도 막 뭐가 많이 있는데?
2: 이 공간에 뭐가 있는지 보면 우리가 뭘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5: 오, 이런 것도 있어.
2: 근데 여기 망치도 있는데요?
5: 망치?
2: 이거 오빠마. 아,
0: 저 바위 깨야 되는 것 같은데?
2: 이거 바위 깨나 봐요.
3: 어, 물이다. 물.
5: 이거, 어, 이거, 어, 선생님.
0: 어, 이거 흙인데?
5: 흙이다.
2: 흙이에요?
3: 커피 같은데요? 커피예요. 커피 찌꺼기.
4: 커피 찌꺼기네요.
3: 커피 찌꺼기가 비료가 되나요?
0: 되죠. 엄청 좋은 비료가 돼요. 비료죠. 엄청
4: 좋아. 많은 것들 자랄 수 있죠.
0: 어, 딱이다.
1: 뭐야?
3: 어? 누스. 누스다.
7: 자연이 회복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을 만듭니다. 이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최소 33개의 출발점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전원이 합심하여 33개의 시드볼을 빚으십시오.
5: 전 아예 몰랐어요. 시드볼 뭔지.
6: 원래 보통 집에 뭐 화분을 키워볼게 하면은 그냥 흙 깔고 씨앗 넣고 또 흙 깔고 물 주면 끝! 이거였는데 시드볼을 만든다라는 거는 전 처음 알았어요.
1: 누가 설명을 좀,
5: 그러게,
1: 저 개념이 안 서요.
5: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 유추는
6: 네?
5: 여기서 싹이 안 텄다잖아요.
6: 어?
5: 그러니까 뭔가 싹을 틔울 수 있는 씨앗을 보호하는 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6: 어.
5: 좀 영양분도 가까이 있고
6: 어?
5: 그래서 씨가 가운데 있고
6: 음?
5: 옆에 이제 좀 영양분이 충분한 동물들이나 새가 주워 먹거나 하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이렇게 뭔가 보호를 하는 그거를 만드는.
4: 겉에는 그치? 딱딱하게 속에는 말랑하게.
5: 그렇죠.
4: 겉바속촉.
5: 어, 겉바속촉. 네, 그럼 비가 내리면 이게 분해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맞아요.
0: 시드볼을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었어요.
5: 어디서요? 오.
0: 옛날에 만드는 거 과정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싹을 트는 게 식물한테 제일 힘들어요. 우선 싹이 나와서 뿌리를 내리면 살 수가 있는데 그 심을 때도 항상 싹을 따로 튀워서 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3: 아, 모내기 하는 것처럼.
0: 맞아요. 척박한 땅에 멀리서 던지거나 뿌려서 여기저기서 자랄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목적이라.
3: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은 여기 있는 게 화성에서 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화성의 토양에서도 살 수 있게
5: 어?
3: 에너지가 응축돼서 요것만 딱 넣으면은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싹을 틔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5: 맞아요.
6: 머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점점 살다가 보면 척박한 땅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럴 때 가장 최적으로 싹이 나올 수 있는 씨앗. 그게 시드볼인 것 같아요.
5: 선생님, 시드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0: 또 씨앗이 당연히 필요해서 우리가 씨앗을 구해야 되고.
1: 위에서 그럼 구하는 거네요?
0: 그리고 영양분이 있는 흙이라든지 어? 점토 같은 걸 살짝 어? 적셔서 어? 경단처럼 빚어내요.
6: 경단처럼.
3: 흙이 없잖아요. 흙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4: 저쪽에 흙이 있는 것 같은데요?
5: 어디요?
4: 흙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흙에는 유기물도 필요하고
6: 네.
4: 낙엽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도 필요하고.
3: 어, 미로암이 있어요.
1: 이거 벌레가 왜 이렇게 커?
4: 요거는 염분인 것 같습니다.
3: 우리 어제 봤던 산호들은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2: 칼슘 때문에.
0: 석회질이니까 가루내가지고 넣으면 우리 조개껍질 같은 거 화분에 넣는 것처럼. 가루내면 여기 있는 것들 가루내서 섞어야 될 것 같아요.
5: 가루내러.
8: 흙에 뿌려서 약간 식물 잘 자라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들이 많아서 약간 비료, 생체, 뭐 친환경

0: 비료 같은 느낌이 들었죠.
1: 근데 저 바위들은 이게 왜 있는지 사실
2: 솔직히 감이 안 잡혔어요.
3: 모래가 막 있어.
4: 어, 위에 모래가 있어요.
3: 모래가 있는 걸 봐서는
4: 이 흙을 조금 이렇게 모아야 되나 우리?
3: 비비겨서?
5: 근데 이거 부서져 있는데.
6: 제가 볼 때는 이미 저걸 깨져도 좋을 것 같은데.
3: 아니 근데 모래가 많이 있는데 우리 33개만 하면 되잖아요.
5: 모래 33개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
3: 이 돌을 깨서 모래를 만드는 데는 몇억 년이 걸릴 것 같은데 내가 혼자 하면?
7: 얼핏 봐도 얘가 잘 깨지지 않는 종류의 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들었어요. 저거 깨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이 시간이 많이 없는데.
4: 정말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이제 미션을 하면서 이게 머리잡이 있었고 몸잡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 이건 몸앤 머리잡이였어요. 세상에.
8: 근데 선생님, 돌을 깨면 흙이 돼요?
5: 깨면 되죠.
3: 아,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진짜. 너무 오래 걸려요.
5: 그러니까 뒤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기물만 있으면 고르게 형태를 잡거나 안정화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서.
9: 진짜 죄송한데 유기물은 뭐고 무기물은 뭐예요?
3: 무기물은 그러니까 탄소가 없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네랄, 돌. 쉽게 말하면 생물체가 죽었던 거는 유기물.
9: 어?
3: 유기체.
9: 어?
3: 아.
9: 나 유기물?
3: 그렇죠.
9: 어허?
3: 탄소와 질소가 있는 거.
9: 나 유기물?
3: 살았던 거,
9: 살았던
3: 혹은
9: 거?
3: 죽은 거.
9: 죽은 거?
3: 없는 거는 돌.
9: 무기물.
3: 무기물.
9: 무기물. 오케이.
3: 유기물.
9: 유기물. 무기물.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9: 유기물. 무기물.
3: 그렇지?
4: 저희 제한 시간이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 우리 다 나눠져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할 시간이 없거든요.
10: 일단 시드볼에 뭐가 들어갈지는 라라님과 끼리보이 두 분이.
4: 승호 씨, 우리 씨.
1: 씨.
4: 씨가
1: 씨앗으로
4: 할까요?
1: 구하러.
10: 저는 돌 깨는 걸 할게요.
11: 보고 장갑.
12: Thank you.
9: 가보시죠.
12: 가보시죠.
9: 파이팅!
13: 모래가 없으니까 바위를 깨서 그걸 갈아서 모래로 만들어야겠다.
3: 돌 깨는 거 진짜 오래 걸릴 텐데? 아, 얘는 좀 잘. 아니, 얘네들 약간. 아, 이거. 얘가 좀잘 깨지겠다.
12: 오케이.
3: 오케이, 오케이.
10: 일단 작은 거부터 한번 깨볼까요?
12: 오케이.
10: 나와 있어요. 좀 더.
14: 어렸을 때돌 깨고 노는 거 좋아하긴 했어요. 돌뗄수 있을 것 같다.
10: 어렵다.
4: 왜안 깨요?
10: 자꾸 안 돼. 내 팔이 짧아. 큰 거부터 맞춰볼게. 작은 거 맞추기에서 어려워.
12: 오케이.
14: 와, 내가 이 일을 해냈어. 내가 돌 깼어. 깨지는 순간 처음 몇 번은 꽤 쾌감이 있었고요.

0: 얼쑤!
1: 아! 어쩐겠어?
2: 어쩐지 좀 적구성이 맞았어요.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오히려 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허벅지와 허리 힘으로 이걸 이렇게 들어서 탕! 이걸 이렇게 들어서 탕!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 힘이 중요하지 않아요.
0: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됐어. 아. 이걸로 이제 좀 자잘자잘하게 깨볼까요?
1: 네, 그렇게 하시죠.

0: 뭐뭐 할지 나눠봅시다. 깨고. 제가 슬슬 갈게요,
1: 이거는
0: 그럼.
1: 반죽할 때 같이 쓰면 될 것 같고. 네,
0: 그럼 깨는 걸 골라서 미럼이나 산호나 이런 것 중에 각자 하나씩 갈아봅시다.
2: 우선 태초의 토양이라고 했으니까 유기물이 없을 거라는 건 저희가 모두 직감을 했고 유기물과

0: 섞여 있는 그 씨앗을 던지는 그런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모든 걸다 갈아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1: 네, 저는 뭐 갈까요?
2: 원하는 것에 벌레 걸든지.
1: 아, 벌레.

0: 이거 되게 완벽한 유기물이 된 것 같아. 보실래요?
1: 봐봐, 같이 하자. 이거 대박!
0: 완전 속이야.
2: 이거는 잘 안 갈릴 것 같은데? 이걸로 해볼까요? 이거?
0: 아, 그게 있어요? 가위도 있어, 가위. 가위를 좀 자른 다음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전기가 있어요?
2: 아니, 이거 손으로 하는 거예요.
0: 아, 오.
2: 어, 좀 되는 것 같은데?
3: 생각보다 중노동이야.
0: 이게, 아.
2: 이 활성탄이 있으면 물 흡수도 잘 되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한소기도 하고. 어제 그 산호가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다니.
0: 귀한 산호가.
3: 엄청 함께 되겠다.
0: 아, 근데 이거 왜 산호지 뭐가 만들었을까? 생각보다 절구통이랑 그 맞는 게 되게 무겁더라고요. 저 약간 CPR 할 때 흉부압박 하는 느낌으로 무릎을 꿇고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수직으로 힘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 그쪽에 리프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와, 아, 여기 다 있네요.
5: 있네. 잠깐만.
4: 어, 탑승 인원 최대 2명, 이용 시간 최대 30분.
5: 일단은 하네스를.
4: 네.
5: 네. 입으세요.
4: 아, 네.
5: 헬멧 됐어요?
4: 네? 네.
5: 안전장치가 더 있을 거예요.
4: 어, 얘한테 매는 것 같아요.
5: 네, 그 등에 매야 될 거예요, 아마.
4: 일단은 승우님부터 해드릴게요.
5: 등에 골이 있죠?
4: 네.
5: 여기다 맸을 거예요, 아마.
4: 아, 네. 맸어요, 지금.
5: 됐어요?
4: 네.
5: 됐어요?
4: 네.
5: 고 이게 좋게. 올릴게요.
4: 네.

0: 우리가 지금 33개 줘야 되는 거죠?
1: 네. 33개.
0: 잠깐만. 앞으로 가야 되는데? 헷갈려, 이게. 좌우 반전이라. 이렇게 힘들 줄이야.
2: 아무래도 제가 그 작동법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올라간 뒤에 뭔가 뜻대로 안 됐을 때 그 허비하는 시간이 좀 꽤 길 것 같더라고요. 리프트로 올라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안 보이더라고요.
1: 저기 멀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0: 그 혹시 들리시나요?
2: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아까 무전기를 하나 전달을 했어요.
3: 네, 아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들립니다.
4: 저희 여기 위에 리프트 타고 올라왔는데
0: 그 생각보다 그 씨앗이 좀 잘 안 보여서 한 분이 무전기 들고 와서 좀 지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5: 뭐 해야 된대요?
3: 무전기 들고 올라가서 씨앗 위치를 알려달래요.
6: 지금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1: 방금 우리가 있었던 2층 있잖아요. 저희 그쪽으로 올라와 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어.
7: 그러니까요.

0: 왔다 왔다 왔다 왔다.
1: 내 말 들려요?
0: 잘 들려요. 지금 오케이. 박사님 있는 쪽에 아마도 씨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아...
2: 혹시 승우 씨 여기 옆에 번호 적힌 거 보여요? 오른쪽에? 내일 보여요? 번호 적힌 거?
3: 네, 보여요.
2: 22번까지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0: 22번. 그러면 제가 업 할게요.
2: 그냥 이렇게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다 다 마킹을 해놨더라고요.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거리를. 씨앗이 어느 쪽에 있냐면 왼쪽, 오른쪽은 약간 다 22번부터 27번까지 계속 있거든요.
3: 왼쪽부터 갈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0: 네,
3: 이렇게?
0: 네, 나 이거 맞아. 조금만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게.
3: 시도.
2: 그만.
3: 좀만 더. 제가 앞으로 좀만 갈게요.
0: 네. 내릴게요.
2: 네, 그대로 내려가세요. 조심. 오케이.
3: 와, 장관이 너무 흔들린다. 조심. 씨앗을 주우려면 되게 가까이 가야 했었고, 그리고 리프트는 꽤나 생각보다 많이 흔들렸고.
0: 그 조종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진짜로 토할 뻔했어요. 진짜로. 바이킹 타는 것 같았어요.
3: 와, 장관이 너무 흔들린다. 조심.
2: 19분 남았는데요?
0: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19분 남았어요.
2: 20분? 와. 20분? 빨리 씨를 배달해야 될 것 같아.
0: 조심하세요.
2: 28번 올라오셔서 쭉 훑으면은 될 것 같아요, 우리. 와. 제대로 다 잘 있나?
3: 네.
2: 씨가?
0: 소중한 씨. 소중한
2: 등이 잘한다, 등이 잘한다. 팀워크, 오케이.
3: 좌로 갈게요.
2: 혹시 반동 이용해서 주머니 하나 던져주면 제가 얼른 뛰어갈까요?
0: 그것도 좋은 것 같아.
2: 크게 안 닿게. 나이스! 내려갑니다.
0: 씨는 넉넉하게 구했으니 다행이네요.
3: 잠깐만, 이랬는데 이거 네. 하나에 두 개 들어있거나 막 그러진 않겠죠?
2: 아, 그러면 어떡해요.
3: 가끔씩 작은 거 하나씩 있잖아요.
2: 맞아요.
0: 오케이. 어! 두 개 있는 거가 있어요.
3: 진짜로요?
0: 미치겠다.
3: 저는 무조건 3개에서 4개는 들어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형사님이 확인을 하시고 나더니 부족할 것 같다고.
0: 미쳤다. 일단은 다 분해해가지고 까보고는 있는데 워낙 랜덤이라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와, 하나 있는 것도 있어요. 저희 방심한 거... 큰일 났다. 저 다 주워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수율 뭐야?

0: 때문에.
1: 어때요? 지금 될 것 같아요?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여덟, 저희 됐어요.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1: 아, 땀나.
2: 주랴, 까보랴.

0: 흔들흔들거리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1: 씨앗 채집이 완료되었습니다.
2: 아, 다행이다.
3: 나이스.
4: 모세, 우리 첫 씨 지금 몇 개 구해왔거든요? 오! 이거 조립을 좀 시작해주세요.
5: 홍재쌤, 이거 한번 해주실래요?
6: 우선 모래랑
4: 밀웜이랑 섞어서 내 생각에는
6: 각각 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이 한 판 할게요, 이만큼.
4: 네.
6: 오케이. 이 정도.
4: 1대1대1 맞으면 또
6: 이거 마지막이니까
4: 물은 한 반으로 해볼까요? 반 컵? 네, 반쪽 들어갑니다. 아, 반컵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선배.
6: 어, 물 부족해요?
4: 아니요, 충분해요. 이 정도면.
6: 나도 양념 바꿔야 되겠다. 병단처럼 해보죠. 아. 좀 더 돼야겠어. 그렇죠? 너무 아직 무너지니까. 아, 얘를 조금 섞을까? 얘가 물을 잘 흡수할 것 같은데? 어, 된다, 된다. 물을 먹으니.
5: 우와! 그게 우리가 만드는 일단 시드볼.
4: 네.
7: 일단 벌레를 좀 갈았고요. 이제 그게 아무래도 유기 물질이니까. 그 다음에 수프 같은 거는 물을 잘 머금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건조한 지형에 물을 좀 발화할 수 있을 때까지 머금으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커피 찌꺼기 같은 거를 조금 넣어서 질소를 추가를 해서 그거를 잘 다 섞어서 안에 씨앗을 넣고 이렇게 경반처럼 빚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칼슘 같은 미네랄을 보충해줄 수 있으면서 조금 더 딱딱한 겉면이 될 수 있도록 어제 그 산호초를 석회질을 조금 갈아가지고 위에 이렇게 굴리듯이 뿌려줬습니다.
4: 아 잠깐만, 밭으로 지는데? 아, 그럼 수술도 추가할까? 물을 흡수하는?
2: 아니면 칼슘.
5: 칼슘 갖다 드릴게요.
4: 아니, 칼슘은
6: 가장 겉에다 할까 했었어요.
5: 아, 이 뾰족뾰족한 애들?
4: 어, 얘가
5: 짠띠 있는 걸 더 넣어봐요.
4: 어,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2: 왜요?
6: 너무 그 환경 성분이 바뀌어버려서.
4: 소금기라, 그쵸?
6: 네.
8: 이렇게 많은 물질들이 필요한지는 몰랐어요.
9: 오늘 일단은 씨를 가져왔거든요.
4: 아, 이게 잘 안 뭉쳐지는데?
10: 제가 힘으로 한번 뭉쳐볼까요?
6: 아, 힘으로는 안 되고 힘 아니어도 잘 돼야 돼. 점토 성분이 있으면 좋은데.
4: 진흙?
10: 막 계속 옆에서 들렸던 거는 아, 왜 이렇게 안 뭉쳐? 막 너무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거는 그냥 단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뭔가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는 거.
9: 근데 화장실?
10: 그때 떠오른 게 우리 잘 뭉쳐지는 그거 있잖아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5: 승우 씨 어디 가게요?
9: 화장실?
5: 왜요?
9: 우리 거름 만든 거 그게 좀 더 잘 뭉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5: 괜찮은데?
6: 그거 괜찮다.
5: 어, 그거 괜찮다.

0: 이번 거?
1: 좀 이렇게 찐득찐득한 아니면 약간 이렇게 점성이 있는 게 필요하긴 했는데 그게 딱 비류. 그래서 너무 굿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2: 저 똥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언젠가 비료로 쓰겠지라는 생각만 했지 이렇게 당장 필요하게 될지 몰랐어요.
3: 어떤 일을? 돌을 더 깨자고요?
4: 돌을 더 깨라는... 오, 왔다! 송 왔다!
3: 이거!
4: 고마워요, 송우 씨. 우리의 비료.
5: 이것은
4: 우리의 덩이에요.
5: 어제 그 촉감이 아닌가. 네. 미칠 듯이 잘 뭉친다.
6: 아, 이 똥이 이렇게 소중한 자원이구나. 이게 아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게 사실 인류가 가장 생산하기 쉬운 유기물은 변이고 또 의학의 역사를 보면은 대변이 찐득찐득해서 그런지 사실 연고로도 쓰고 그러면 안 되지만 상처에도 바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변을 보는 건데 승호 씨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가져와 줬죠. 아,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5: 됐다, 이뻐.
6: 팔아도 되겠다, 팔아도 되겠어.
2: 와, 이거 진짜 두 쫑쿠예요.
6: 앞으로 두 쫑쿠는 못 먹겠구만.
4: 아니,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명절날 저기 동그랑땡 빚는 것 같다.
6: 그러니까. 한 30년 전 생각나네, 지금
4: 막 정말
6: 전에.
4: 웬일이야? 아니, 홍지혜는 어쩌렇게 공부를 잘해, 홍지혜 엄마?
5: 타고났지.
6: 지가 알아서 하더라고. 지가 알아서.
4: 진짜?
6: 나는 공부하지 말라고.
4: 하지 말라고. 웬일이야. 아니, 낙준이는 공부 잘해가지고 뭐 한대요? 의사인데?
6: 걘 작가한자. 이렇게 속을 쓰겨.
4: 웬일이야, 진짜.
6: 은지는 뭐 한대?
4: 은지 학교 안 다닌대. 어메.
7: 우리 몇 개 만들었어요, 지금?
5: 1, 2, 3, 4, 5, 6, 7, 8. 우리 8개밖에 못했네, 아직.
1: 사실 실패할 줄 알았어요.
5: 시간이 제일 촉박했죠.
2: 우리 지금 여기 다 달라붙어서 이것만 만들어야 돼요.
4: 아, 승우 씨, 지금 모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3: 모래? 모래 어떻게 구해요?
5: 돌을 깨야 돼.
4: 돌을 깨야 돼? 돌을 좀 깨요.
3: 아, 돌을요?
8: 이제 돌을 깨라고 하셔가지고 한국 남자들은 또 군대를 또 다 가지 않습니까? 이 곡괭이질과 망치질에 또 익숙하거든요.

0: 먹고.
1: 땀이 피어서 흐르고 근육이 당겨지고 힘차게 갈아줘야지만 이게 뭉칠 수 있는 정도의 점도가 나오는 그 정말 잘게 부서진 밀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효율적으로 네.
0: 여기 위한 거?
2: 지금 우리 완전 쇳덩굴이 모두로 굴려야 될 때거든.
3: 진짜 지금 쇳덩굴이 그 자체.
4: 오케이 됐다.
5: 차분하게.
4: 좋아 좋아 아주 좋아.
0: 아 손에 감각이 없어.
5: 진짜 손 저려 엄청. 이거 이렇게 촉박한 미션이었어?
2: 진짜 미쳤네. 촉박하네 미쳤네.
5: 사막보다 훨씬 힘든데.
3: 그러면 이건 내가 부실게.
4: 잠깐만요.
5: 없어도 될 것 같아 이제.
4: 어 괜찮아요?
5: 그것까지면
0: 꽤나 더해야.
2: 우리 지금 여기 다 달라붙어서 이거만 만들어야 돼요.
6: 둘레였어.
2: 하나만 더 만들어야 돼. 딱 하나만, 딱 하나만.
3: 오케이 오케이.
2: 석패. 마지막 마지막. 오, 찹 찹 찹 찹 찹 찹 찹.
5: 조금 줘. 네, 석패다 뿌려버려. 됐다. 예.
7: 시드볼 33개 스캔 완료. 모양과 크기 양호. 토양 소생의 시작점이 될 시드볼을 33개 이상 만드는 데 성공했기에 시드 15개를 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그러면
4: 고생했어요.
2: 와 고생했습니다.
0: 수고했어요.
8: 많이 수고했어요.
4: 와 제일 힘들었어.
5: 어 잠깐 뒤에 뒤에.
7: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벌거벗은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릴 시간입니다. 시드볼을 힘차게 던져 메마른 땅에 새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9: 드디어 왔다. 토양아 우리가 씨를 주러 왔다.
8: 아니 우리 결국엔 만들긴 만들었네요.
3: 그러니까요.
10: 생명을 품게 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11: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9: 맞아 맞아.
2: 던질 때 잘 자라라 하고 던질까요?
8: 좋아요.
2: 잘 살아라?
8: 좋아요.
9: 둘 셋 잘 자라라.
10: 후, 잘 자라라. 오 잘 굴러간다.
2: 내 손 위에서 자랐으면 좋겠고 솔직히 떠나보내기 힘들었습니다.
12: 되게 뭔가 내 손을 떠난 무언가가 어딘가로 터전을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특하다.
13: 잘 흩어져서 자기만의 그 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3: 힘들었다.
5: 힘들긴 하다.
0: 우와. 진짜 힘들다.
3: 혹시 나간다. 너 혹시 나간다.
11: 기절.
0: 팔이 너무 아파요. 에.
2: 어머, 바지 터졌어요.
3: 아, 왜? 황 터졌어요.
2: 그래?
3: 터졌어요?
2: 엉덩이 쪽이 터졌어요.
11: 어, 터졌다.
10: 진짜 어디, 어디?
11: 여기, 여기.
9: 아까 돌을 워낙 세게 깨긴 했어.
3: 그러니까.
8: 아, 왜 나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나 바지가 왜 찢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데. 바지가 찢어질 만 했다.

0: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무슨 종류의 다른 종류의 어떤?
1: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초기 흙이니까 그런 화산에서 나온 거의 멘틀에 가까운 돌이
2: 제주도에 있는
1: 현무암이라든가
2: 그런 게 갈려서 모래처럼 되면 이런 흙이 될 수 있겠네요. 까맣게 돼요.
1: 근데 이런 초기 토양을 약간 레골리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그냥 무기질만 있는 아까 공부했죠 우리?
3: 유기질? 무기질.
1: 무기는 돌만 있는 그러니까 전혀 탄소가 없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작은 이끼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거는 빨리 발화를 하고 빨리 죽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탄소가 쌓이기 시작하고 이제 좀 큰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하는데 그런 유기층이 있고 그게 5층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밑에 토양을 A가 이제 표토라고 좀 식물들이 뿌리를 놓는 좀 중요한 그 크기인데 그게 만들어지는데 1cm 깊이가 막 100년? 몇천년? 이렇게 걸린다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큰 암석이 막 이렇게 쪼개져서 거의 유기체가 섞일 때까지는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런 땅의 소중함을 또 깨닫게 되었어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콩이었잖아요. 근데 그 질소를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식물로 넣는 게 굉장히 특정 식물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트로젠 픽세이션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뭔지 잘 모르는데
4: 질소 고정.
1: 아,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콩 종류가 그거를 굉장히 잘한대요.
5: 아, 맞아. 콩이 그렇다고
1: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정말 그 질소가 전체적으로 순환하고 우리도 이제 질소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콩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신기하다.
4: 그래, 흉작 들었을 때도 콩을 많이 넣잖아요. 밥 지을 때. 이런 환경에서 키우기엔 제일 좋았던 식물인 것 같아요.
5: 말씀하신 대로 아까 콩 같은 게 한반도 지역에서 처음 자생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콩이. 근데 그 콩을 심으면 지력이 다시 살아난다. 질소를 잡아갖고 땅에 넣어주니까. 그때 많은 식물들은 특히 대표적으로 담배 같은 거는 땅에 있는 질소를 엄청나게 소모하거든요.
1: 아이고.
5: 그래서 질소비라고 나오기 전에 담배 농사는 땅을 계속 망가뜨리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서부 개척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담배를 심으니까 땅이 망가지고 또 서쪽으로 가서 또 담배를 심고 망가지고 뭐 이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3: 저는 오늘 담배가 지력을 뺏어간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0: 저도 처음 알았어.
3: 콩은 지력을?
5: 반대로 키워주는 식물이죠. 엄청 좋은 식물이에요.
3: 그럼 우리가 오늘 콩 심었으니까 우리가 지력을 좀 그래도 키운 거 아니에요?
5: 그렇죠. 게다가 콩은 단백질이 많으니까 우리가 혹시 나중에 단백질 부족할 때
2: 고기 내용으로
5: 예, 보충할 수도 있죠.
3: 큰일 한 거네요. 그러네.
6: 무스.
7: 벌거벗은 땅에 숨결을 불어넣은 공로를 기려 시드를 드립니다. 지금 시드룸에서 수령하세요.
1: 오, 좋아 좋아.
8: 시드룸.
9: 시드룸
3: 내려온다.
8: 오, 손으로 내려오네.
4: 손으로 나온 걸 처음 봐서 이거.
0: 와, 와 많다.
5: 아, 왜 이렇게 많아?
4: 15개.
9: 와 진짜 많다.
1: 좀 나눌까요? 얘 하나 넣고.
9: 두 개.
1: 와.
9: 두 개.
0: 감사합니다.
1: 고생했어요.
9: 고맙습니다.
0: 고생했습니다.
1: 그거 식물 뭐예요?
5: 이거 아까 승호 씨가 갖다 놓은 거 아니야?
3: 아, 승호 씨가 뭐예요?
0: 뭐야? 나 모르는데?
5: 아까 퇴비 갖고 오면서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아니요.
5: 이제는 말해주세요.
0: 아, 아니, 진짜 아닌데, 나? 귀여워.
1: 갑자기 흰 얼굴로 바뀌었어.
0: 바뀌었다. 바뀌었다.
9: 안 해.
2: 저거 불. 아, 진짜 놀랐어. 기준 놈으로 가봅시다.
1: 가보자.
0: 깜짝이야.
7: 시스템 키를 획득한 김한결님은.
8: 우와!
7: 장동선님은. 비비님은, 이낙주님은, 장홍재, 유승훈, 이은지님은 지금 즉시 점등된 보스로 오십시오. 생존 가능성을 시험하는 모든 관문을 넘어선 현재 가장 많은 시드를 보유한 사람은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편안하셨나요? 오늘 강의는 두 파트로 나뉩니다. 전반부에는요,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고요. 후반부에는 상실을 어떻게 견디고 회복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신과에서 의사들이 얘기하는 번아웃 중에 간병인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케어기버 디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병인들의 우울증이라는 이야기죠. 가족들 중에 부모님들 또는 다른 아픈 자녀 이걸 돌보는 사람들을 가족 간병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의 40%에서 70%가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가족을 돌보다 보면 되게 힘들고 괴롭고 마음적으로 상처도 많이 입는데 또 그거를 힘들고 괴롭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번아웃 되는 거죠. 심한 경우는 부모님을 돌보던 자녀 또는 배우자가 더 중한 병에 걸려서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간병의 스트레스는 특히 50대 이상의 여성들한테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동양의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은데 부모님 돌봄의 상당 부분이 여성에게 주어지는 것과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50대 여성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자녀와의 스트레스, 배우자와의 스트레스, 부모님과의 스트레스까지. 쉽게 말하면 감정노동의 극단인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의할 때도 자주 하는 말인데요. 스트레스 상황과 힘든 상황이 있으면 비행기에 탈 때처럼 해라. 비행기 안내 방송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기류가 안 좋아서 문제가 있을 때는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니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본인이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아이와 노약자에게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아무도 돌볼 수가 없어요. 당신의 건강이 가장 먼저라는 거죠. 이건 이기심이 아니에요. 가족 전체를 지속가능하게 돌보겠다는 그 지속돌봄을 위한 필수 조건인 거죠. 나부터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형제자매 다른 가족하고 역할을 나누세요. 역할 분담을 하라는 거죠. 역할 분담을 하는 데는 물리적, 경제적인 요인이 다 들어가요. 돈도 분담에 따라서 나눠서 내는 거고요. 물리적으로도요, 시간 여유 있는 형제 한 명이 한다 그러면 적어도 주말에 한두 번쯤은 다른 형제가 와서 하는 거예요. 휴가를 좀 며칠은 줘야 되거든요. 역할을 나누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요,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가족을 돌보고

노부부, 노부모를 돌보는 것들은요, 도와주는 지역사회의 시스템들이 마련돼 있어요. 방문요양서비스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이걸 사용하는 게 사실 불효는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그리고 반드시 간병을 안 해도 되는 나만의 시간, 휴가 시간을 좀 몇 시간이라도 확보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사치가 아니에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할 얘기는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부모님이 연세가 점점 드시고 몸이 약해지잖아요. 사실은 중년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가진 자녀들이 많아요. 일종의 양가 감정인 거죠. 뭐 도덕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잘 키워주셔서 늘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고 그냥 마치 애증이 섞여 있는 관계로서 부모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년의 자녀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도 많고 서로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비난을 서로 주고받다가 사이가 아예 틀어진 경우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면 부모님은 7순, 8순, 9순 넘어가고 자녀들은 30살, 40살, 50대가 되니까 부모님이 점점 노쇠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기분이 안 좋아요. 되게 안 됐고 안쓰럽고 심지어는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의 노쇠를 목격하는 건 나의 거울을 보는 것과도 비슷해요. 근데 그 거울을 내가 스스로 볼 때는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깜짝 놀라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존재론적 공포관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늙고 힘이 빠져가는, 등이 굽어가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어기제를 사용하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죽는 게 불안한 거 잊어버리려고 막 젊은 척하고 안 늙으려고 하고, 그런 것도 다 그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거예요.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직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죽음을 직면할 수 있으세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친구가 우연하게 찍었던 뇌 영상 MRI 사진에서 아주 중대한 암일 수도 있는 얘기를 듣고서 3일 후에 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답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3일 동안 죽음을 직면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죽고 나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지를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안 좋은 암으로는 안 나와서 지금 비교적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는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의 마지막을 예상할 때 내 삶에 진지해지죠. 근데 내 부모를 돌볼 때 성인 자녀, 특히 50대 자녀들은 여러 가지 우울함과 불편함, 그리고 괴로움, 도망가고 싶음, 이런 마음을 느낍니다. 평생 보호만 받던 자녀였던 내가, 그리고 내 맘대로 하던 내가 이제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무겁고 도망가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도 그러면 어떻게든 돈으로 해결하겠어요. 근데 그 낯설고 무서운 감정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그 모 대학 교수님으로 정년퇴직하신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분 본인의 어르신을 모시고 저한테 다니세요. 늘 볼 때마다 되게 얼굴 표정이 되게 여유 있어지고 뭐라 그럴까 품이 있어지는 모습이에요. 아마 굉장히 마음 아프고 불편한 거, 괴로움, 본인 하고 싶은 거 잘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어려워지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 이겨내고 계시면서 마음 성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지금 50대 우리들은 다 그런 시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50대에는요,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애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집니다. 최근에 저도 느끼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도 요새 결혼 청첩 무지 많죠. 그리고 특히 지인 부모님들 부고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렇게 점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구나. 자녀들이 다 떠나는구나. 이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내 자식들도 내 부모도 그렇게 되겠구나. 언젠가는. 그리스 신화의 오르페우스 이야기 아시죠? 음악의 신 아폴론의 아들이잖아요. 이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케를 만나서 정말로 미남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에우리디케가 갑자기 죽었어요. 오르페우스는 그걸 못 찾고 부인을 찾으러 저승까지 내려가죠. 거기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천상 하프 리라를 연주해서 저승의 신들을 그냥 울게 만들어서 아내를 데려 나올 수 있게 한 허락을 받았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네 부인은 너를 따라갈 테니 저승을 나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오르페우스가 등 뒤에 부인을 데리고 나오면서 우리 조금 있으면 나가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집에 가서 우리 좋은 영화도 보고 즐겁게 데이트도 하고 근데 대답이 없어요. 조용히 따라오니까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 뒤를 돌아보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에우리디케는 다시 먼 저승으로 사라지는 장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잡으려고 하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뒤를 돌아보려고 하면 돌아볼수록 그거는 더 사라질 거고 더 마음을 아프게 할 거예요. 그게 상실의 심리인 거죠. 정신과 의사들은요, 애도의 5단계를 제안합니다. 퀴블러로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까운 사람이 떠나가면 가장 처음 부정을 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고는 화를 내죠. 이건 누구 때문이야? 어떻게 하늘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 부모님을 이렇게 아프게 만들 수가 있어? 화를 냅니다. 분노하죠. 그러다가 할 수 없구나. 우리 부모님도 연세가 있고 누구나 다 늙어지는 거니 타협을 하고 그러고 나서야 그 다음에는 약간의 우울증에 빠졌다가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복잡성 애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재난사고와 트라우마가 있고 나서 도대체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죠. 1, 2년이 지나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항상 그 상실에 잡혀 있고 그러면 그건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가장 흔한 원인은요, 충분히 슬퍼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대 자체가 슬픔을 드러내는 게 약하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슬퍼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안에 복잡하게 애도 과정이 남아있는 거고 물론 그 와중에 주변에서 그 슬픔을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슬퍼하라고 자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슬픔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슬픔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더 성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트라우마를 입고 나서 쓰러지는 사람은 외상후 스트레스 또는 중증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슬픔과 고통을 딛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외상후 성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상실을 경험한 후에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깊은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는 현상이죠. 우리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상실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경험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의 나로 변하지 않았을 거다.
어찌면 그 고통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죠.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 예술 작품 중에 일본의 긴스키라는 전통 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왜 도자기 같은 거 그릇들 깨지면 우리 그냥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너무 귀해서 그걸 버리지 않고 금으로 이어붙인 기법이래요. 그러면 수리한 게더 귀해지는 거죠. 상실을 경험한 사람도요, 상처의 흔적은 있지만 그 흔적이 오히려 더 깊은 인간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성숙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개 있어요. 내 건강을 먼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마음이 잘하려고 해도 내 몸이 따라지지 않으면 잘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내 경험, 나의 상실의 경험을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이게 나의 회복을 도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고통에 빠져서 평생을 사는 거. 그게 나의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이 상실에서 내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나 스스로의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긴 인생에서 상실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걸 직면하고 잘 통과하는 사람이 결국 더 깊은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는 50대가 겪는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소통을 할 것이고 어떤 품위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띄엄띄엄 허지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동화입니다. 동화라고 하면 사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심을 기초로 해서 지은 이야기니까 어린이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나의 어린이를 위해서 읽는 동화 더하기 나 어른을 위해서 읽는 동화의 의미와 추천 도서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재밌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린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이름을 연상하게 돼요. 누구?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연상하게 되죠.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에 한국 최초로 아동 잡지를 만들었거든요. 그 아동 잡지 이름이 어린입니다. 1923년에 이제 마혜송이라는 작가님이 바위나리와 아기별이라고 하는 작품을 어린이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마혜송 작가님은 시인 마종기 시인의 아버지이시기도 해요. 이때부터 시작됐던 이제 창작 동화, 한국 창작 동화의 세계가 이주홍 선생님, 이원수 선생님, 뭐 고한승 선생님 같은 이제 다른 작가들하고 같이 계보를 이루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동화 제법 자주 주변에서 발견하거든요. 아이를 위한 동화 시장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외국 작가들한테 좀 집중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칼데콧 수상작이라든지 외국에서 굉장히 뭐 히트를 쳐서 뭐 전 세계 몇 개국에 어떻게 번역이 된 소설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1920년대부터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하고 그 안에 아이들이 읽기 정말 좋은 우리 국어로 된 동화들이 상당히 많았다. 동화에 우리말 동화에 계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화는요, 사실 어린이들만의 것은 아니에요. 이제 저는 애기 엄마인데요. 제가 첫째를 낳고 뽀로로를 한 5년을 본 것 같아요. 그냥 뽀로로란 이름을 알기 전부터 뽀로로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랑 같이 에디 성대묘사도 하고 뭐 루피의 잔망스러움도 따라하고 그다음에 뭐 크롱크롱도 하면서 이렇게 뽀로로를 5년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애가 이제 다른 데로 관심이 넘어가서 이제 뽀로로는 이제 졸업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5년 후에 제가 이제 둘째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둘째가 또 다시 뽀로로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뽀로로 뮤지컬만 한 5번 봤고 뽀로로만 한 10년을 그 안에 뽀로로 막 에디 성대묘사 이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애는 이제 졸업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뽀로로 이거 나는 애기들 보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직도 어머 크롱이 이제 말을 해? 어머 우리 크롱이 참 자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잔망 루피 보면 루피 왠지 알던 사람인 것 같고 뽀로로가 되게 친근하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근황은 챙겨봐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동화가 어떤 계기로 우리 인생에 들어오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모 방송국에서 이제 방송을 준비를 하려고 미리 사전 미팅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작가님하고 이렇게 수다를 떨다 보면은 요즘 뭐 읽으셨어요? 저 뭐 읽었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이 동화가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했더니 저랑 이야기를 나누던 작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선생님도 그거 좋아하세요? 저도 그거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서 읽으셨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직장 말고 좀 사적인 모임으로 성인들의 독서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3개월째 동화 읽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동화 읽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막 주옥 같은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읽었는데 읽고 나서 이 동화인데 이렇게 40대 아줌마의 심성을 이렇게 울려주나?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가지고 아, 이 동화를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같이 읽기에 참 좋은 텍스트다, 책이다, 이야기다라고 꼭 소개를 드려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왔습니다. 동화는요, 장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요, 읽기가 쉬워요. 막 꼬아서 꼬아서 저자가 자기 학식을 막 자랑하려고 이상한 용어 같은 거 쓰지 않았어요. 왜? 난이도는 쉬운데 주제는 쉽지 않아요. 주제가 어렵고 고차원적이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어린 시절, 친구에게 가졌던 순수한 마음, 맑은 마음, 진정성이 있는 어떤 행동, 배우지 않았지만, 어머, 아이들은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따뜻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사람을 대하네? 이런 동화를 읽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간은 성악설이 아니라 성선설이 맞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쉬운 말로 본질적인 이야기를 동화가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혹시 이미륵 작가라고 아세요? 저는 이 작가를 제가 스스로 찾아낸 건 아니에요. 저희 그 시인이신 부친이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륵 한번 읽어볼 생각 없니? 없어요, 그랬어요. 이름이 미륵이어갖고 저는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19살에 고향집 떠나서 짐 싸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올때 아버지가 이미륵에 나오는 구절이야. 이 구절은 너한테 주고 싶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구절은 너는 나에게 아주 큰 기쁨을 주었다. 그러니 얘야. 이제 네갈 길을 가거라 라고 하는 구절이 거기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런 멋진 구절이 있으면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미륵은 미륵이 본명이 아니에요. 이분이 1899년도에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1919년 3.1 만세운동 때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0살 언저리인데 독립운동을 해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끌려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따리를 막 싸줍니다. 미륵아, 이 보따리 메고 너는 살아야 된다. 가라. 미륵이라는 아주 귀한 이름을 붙여서 애지중지 키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는데 어머니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너는 나한테 기쁨이었어. 이제 너는 가라. 그래서 그 아들이 1919년, 20년쯤에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독일 뮌헨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강의를 하면서 이 소설을 쓴 거예요. 자기가 어려서 수암이라고 하는 사촌하고 자기가 훈장님한테 서당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해줬고 그다음에 만세운동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머니랑 어떻게 헤어졌다. 이분은 1950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독일말로 이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나왔을 때 독일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많은 작가들이 이 작품은 대단합니다라고 찬사를 보냈는데 그중에서 독일 작가 슈테판 안드레스가 이렇게 썼답니다. 당신의 작품에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가 똑같이 배려되었습니다. 그 수용폭이 얼마나 넓은가 잘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잘쓴 청소년 문학, 동화는 아이들도 즐길 수 있지만 어른들도 똑같이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어른이 된다는 건 아이의 껍질, 아이의 본체를 완전히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아이가 들어있고요. 그 위에 뭔가 더 많은 켜켜이가 쌓여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안에는 모두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아이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나이에 국한하지 않는 텍스트가 동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심을 가득 담아 주옥 같은 동화 작가들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앞만 둘러봐도 이분이 1등인 것 같아요. 미국 작가

작가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분인데요. 여러분들 이 작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셔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 제목은 기억나실 거예요. 초록색 책 제목에 한 든든하게 생긴 나무가 있고 그 나무 밑에 논의는 어떤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 무려 한 50년은 넘은 것 같아요. 1964년에 출판됐거든요. 그런데 반세기를 넘어서 언제든 읽을 때마다 항상 감동을 주는 작품이라니. 이 작품을 추천하지 않는 건 저는 약간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려서 이 책을 읽을 때는요, 나무가 참 호구인가, 얘는? 바보 같은데? 답답했어요. 나무 정신 좀 차려. 그렇게 다 주기만 할 거야? 정신 차려. 그리고 소년이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어요. 어린 시절 예쁘게 나무랑 같이 놀았잖아요. 나무가 그늘과 가지를 내주었잖아요. 나무한테 사과도 따서 먹었잖아요. 심지어 사과를 가져다 팔기도 합니다. 밑둥을 남기고 몸통을 베어가요. 베어가는 그 장면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왜? 나무가 계속 기다렸는데 소년이 가져갈 것만 가져가고 아주 드문드문 돌아와요. 그런데도 나무는 그저 행복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복장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건 엄마 얘기예요. 나무는 엄마라고 생각하면 너무 찰떡같이 맞는 거예요. 근데 생물학적인 엄마, 나 키워준 엄마만 엄마인가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 도와주는 사람들한테서 우리는 엄마의 마음 조각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한테 엄마의 어떤 조각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 마음은 이 자녀, 엄마의 관계 아니어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어떤 따뜻한 보살핌, 주고서 기뻐하는 마음, 이런 선행, 이런 게이 책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읽혔으면 좋겠어요. 셸 실버스타인은요, 글하고 그림이 동시에 가능한 작가예요. 사실 저는 글도 쓰고 그림도 쓰고 글, 점, 그림, 이름 하나 이렇게 되는 작가들을 조금 편애하는 편입니다. 글을 쓴 사람이 그림까지 같이 그리면요, 이두 개가 찰떡같이 잘 붙어요. 동화 작가의 세계관에 흠뻑 빠지기에는 글, 그림이 동시에 되는 작가가 좀 유리한 편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과일까? 라고 하는 정말 띵작을 만들었던, 좋은 작품을 만들었던 요시타케 신스케의 작품들도 이 사람 특유의 어떤 명랑하고 엉뚱한 게 그림에도 보여요. 그 녀석 맛있겠다 시리즈를 쓴 미야니시 타치야도 역시 글과 그림이 동시에 가능해서 이야기의 따뜻함과 어떤 뭉툭한 느낌이 그림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일본에만 있어요? 아니요. 안녕달이라고 하는 작가. 필명이 안녕달이세요. 안녕달이라는 작가도 그림이 그 따뜻함과 온기가 글하고 그렇게 매치가 잘될 수가 없습니다. 베키나 작가님은 인형같이 이렇게 실사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데 글과 그림이 공존하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죠. 영국에도 있어요. 앤서니 브라운. 그다음에 앤서니 브라운보다 더 이전에 나왔지만 굉장히 지지층이 확고한 존 버닝엠도 글과 그림을 같이 했던 작가들입니다. 이제 서양의 작가들을 소개를 해드렸다면 우리 동화에서는 어느 분을 소개해드릴까 너무 많아서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이분이 첫 번째로 언급이 되어야만 하는 분입니다. 권정생 선생님은요, 강아지똥, 황소 아저씨, 길 아저씨, 손 아저씨, 사과 나무 맛 달림, 무엇을 읽고 싶으시든 선택하세요. 저한테 그 여자가 이상한 거 선택했어. 그 여자가 이상한 거 추천했어.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강아지 똥은 아주 짧은 동화예요. 아주 짧은 동화인데 요즘 어른들 사이에서 강아지 똥 다시 읽기 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권정생 작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분은 1930년대에 도쿄에서 출생하셨어요. 부모님이 도쿄에서 일하시던 가난한 노동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결핵에 걸려요. 지금은 주변에서 많이 볼 수는 없는 병인데, 이 결핵이라는 병이 걸렸다라고 선고를 받는 건, 저 예전에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을 병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랑 같아요. 이상한 시인 이상도 기침에서 각혈하고 죽었고요. 그의 친구 김유정도 결핵으로 죽었거든요. 결핵을 낫게 하려면 엄청난 양의 약과 그리고 아주 좋은 양질의 음식,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이 바탕이 깔려야 나을까 말까 합니다. 약도 구하기 어렵고 밥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결핵이란 아주 무서운 병이었다는 얘기예요. 권정생 작가님은 가난하게 살으셨는데요. 결핵이라는 병 때문에 몸이 아팠고요. 떠돌아다니기도 많이 하셨고 여기저기 가서 일도 많이 하셨고 했다는데 나중에 몸이 너무 아파서 한 교회의 종지기로 평생을 사십니다. 그 사시던 집이 너무 허름하고 하고 다니신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 그 마을 사람들은 저분이 저렇게 유명한 작가인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분은 어린이와 같은 눈으로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의 마음을 쓴 사람이거든요. 이분 생애를 읽다 보면 구구절절이 참 고난의 연속이에요. 조국을 잃었을 때 태어났고 부모님이 가난하셨고 그 부모님마다 마저 돌아가셨고 결핵이 찾아왔고 세상을 원망해도 뭐라고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원망을 안 했어요. 권정생 작가의 그 작품 세계를 단 두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평화하고 사랑이에요. 이 평화가요, 평화를 방해하는 빌런 같은 요소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태초부터 주어진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가 올 수 없는 힘든 상황인데 평화를 되찾아오는 힘이 있어서 평화로운 거예요. 늘 버려지고 천대받고 놀림받고 너는 쓸모없어 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내면에서 단단한 심지를 가지고 자기 가치를 회복해요. 혹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너한테는 이런 가치가 있어, 이 가치를 돌려주는 과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 뭔가 한 송이 작은 꽃이 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이분 작품을 보면 느낄 수 있어요. 강아지똥 한번 보세요. 강아지똥이 개똥도 아니에요. 조그만 강아지가 눈, 길바닥에 눈 조그만 똥입니다. 그 이 똥이 태어났어요. 나는 똥이네 하고 딱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옆에서 어이구 내 귀한 흙덩어리하고 주워 갔거든요. 근데 강아지 똥은 걸음도 안 쓰네요. 농부님이 그냥 놓고 가셨어요. 놀리는 거죠, 강아지 똥을. 너는 똥이야. 넌 똥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개똥이야. 그래서 강아지 똥이 그만 울음을 터뜨려버립니다. 으앙. 자, 그때 민들레가 얘기합니다. 나는 너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 네가 걸음이 되어주면 내가 꽃을 피울 수 있거든. 무서울 법도 하거든요. 몸뚱이를 녹이래요. 그런데 강아지 똥은 행복해요. 어머나, 그러니? 정말 그러니?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강아지 똥이 민들레 싹을 껴안아요. 그리고 민들레가 꽃이 피어나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강아지 똥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이 작품 말고도 황소 아저씨도 참 짠한 작품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한 아저씨와 다리를 못 쓰는 한 아저씨가 둘이 서로 도움이 돼서 길을 찾아 나가는 손아저씨, 길아저씨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권정생 작가가 있다면 오늘날은 안녕달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안녕달의 안녕이라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세요. 본인 이름이 안녕달이잖아요. 근데 이름에 있던 단어를 책 제목으로 삼았어요. 저는 이렇게 느껴요. 이거는 내 인생 작품이야. 그래서 안녕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소세지 할아버지와 이제 강아지 이야기인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눈아이라는 동화가 있는데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눈사람이 나와 친구가 되거든요. 근데 해가 나고 날이 이제 좀 따뜻해지면서 이제 눈아이가 점점점 녹아요. 아시죠? 눈사람은요, 처음 만들었을 때가 제일 예뻐요.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지고 점점 작아지죠. 근데 눈아이가 물어봐요. 나 이렇게 더러운데
아직도 내 손을 잡아줄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때 친구가 잡아주지.

안녕 누나이 이런 책들이 안녕달의 정체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아이들이 읽기에도 참 좋아요. 어린 아이들. 그림만 보는 아이들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이가 아니라 아예 본격적으로 어른을 위한 성인 동화도 있습니다. 성인 동화를 개척한 사람은 정채봉 작가예요. 정채봉 작가의 오세암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5살 아이가 부처가 되어 암자라고 해갖고 오세암이에요. 정채봉 시인의 시와 소설에 깔려있는 정서는요. 엄마가 너무 좋은 순수한 소년이에요. 제가 정채봉 작가의 그 소설도 동화도 좋아하지만 더불어 소개하고 싶은 게 정채봉 작가의 시거든요.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나라에 가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뭘 하겠다?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세상이 우리를 좀 핍박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더한 압력이 우리를 짜부러뜨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채봉이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저 소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참고 있지만 엄마 앞에서는 다 일러 바치고 엉엉 울고 싶은 마음. 그 소년의 어떤 심성. 연약하지만 그냥 난 잘 참고 있어. 외롭고 고달프고 슬프지만 엄마 앞에서만 얘기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오세암에도 이렇게 엄마를 그리워하는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5살 아이예요.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서 어떡하느냐? 그 절간에 가면 이제 불상이 있잖아요. 불상한테 가서 예쁘게 생기셨고 착하게 생기셨고요. 제 엄마가 돼주시면 안 되겠어요? 불상은 말이 없어요. 근데 불상한테 가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암자가 한 달 이상 눈으로 교통이 단절돼요. 그 암자의 이 어린아이가 혼자 있었거든요. 이 어린아이가 혼자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를 다시 찾으러 어른들이 왔을 때 아이가 되게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깨끗하고 맑은 모습. 뭔가 직전까지 누가 이 아이를 돌봐준 것 같은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거기에 살짝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어린아이보다 진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아이가 이제 부처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 속에 부처님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아프고 서럽고 어머니도 없고 없는 어머니가 너무 그립고 그런 안아주고 싶은 어린 소년이 정채봉 시인의 소설과 시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것을 은근하게, 애잔하게 그려냈다는 것이 바로 정채봉 소설을 읽을 때 느껴지는 짠한 마음, 동질감, 뭔가 돌봐주고 싶은 마음을 낳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정채봉 소설을 읽으면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져요. 정채봉 시인의 시집이 한 권 있는데 시집 제목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는 시집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으므로 이 세상에 와서 다 같이 먼지 섞인 바람을 먹어요. 다 같이 울고 살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아프면 당신 마음도 아팠을 수 있겠다. 라는 어떤 포용력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달 작가도 뭔가 춥고 아주 좀 매서운 눈바람 속에서 건지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면 정채봉 작가가 보여주는 세상 자체가 겨울이에요. 계절이 겨울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살기가 참 팍팍하고 추운 겨울의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이 손난로의 온기를 잊지 맙시다. 라는 메시지가 들려요. 추운 겨울에 만나는 손난로의 온기. 정채봉 소설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레전드를 말씀을 해드렸어요. 레전드 작가를 소개를 해드렸다면 이제는 주제별로 세 가지 주제를 간추려 드릴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동화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하는 건 우정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에게는 돈과 친구가 필요하거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느끼는 우정보다 이 우정은 좀더좀 깨끗한 우정인 것 같고 조금 더 풋풋한 우정인 것 같아요. 루리라고 하는 이제 우리 작가분이 쓴 긴긴 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저희 5학년 아들이 저한테 추천을 해준 소설이에요. 엄마, 학교에서 누가 이거 빌려줘서 읽었는데 너무너무너무 재밌어. 엄마, 이거 나 사줘. 라고 해서 애한테 사줬거든요. 사주기 전에 제가 한번 그냥 훅 읽었는데 어머,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웬일이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꺽꺽 울고 있더니 우리 아들이 와갖고 또 왜 그러냐고 구박을 했던 긴긴 밤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거 읽었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댓글 다세요. 자, 어쨌든 이 루리 작가의 긴긴 밤은 너무너무 절망에 빠진 코뿔소 한 마리가 나와요. 아내는 밀렵꾼한테 죽었습니다. 예쁜 딸도 밀렵꾼한테 죽었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쩌다가 생긴 펭귄 아기를 키워가면서 얘를 버리면 아기가 죽을 텐데 얘를 키우다 보니까 살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어린 펭귄을 다 키워놓고 코뿔소가 자기 임무를 다했다라고 이제 아내하고 딸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페니페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사라 페니페커가 쓴 팍스라는 소설은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우가 자기를 키워준 소년이라는 친구를 찾아가고 소년은 자신의 여우를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흉폭한 사건이 터졌지만 여우는 소년을 사랑하고 소년은 여우를 사랑해요. 나는 너로 인해 살아 라고 하는 우정의 동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거인의 동화입니다. 프랑수아 플라스라는 사람이 쓴 마지막 거인이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큰 책인데 사실 글밥이 제법 돼요. 그다음에 뭐 동인도에서 막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읽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어른이 읽어야 될 동화예요. 탐험가가 미지를 탐험해서 아주아주 거대한 아름다운 거인들을 만나요. 몇 남지 않은 거인들을 만납니다. 이 거인을 만나고 돌아와서 책을 씁니다. 베스트셀러가 돼요. 다른 사람들이 거인이 있는 곳을 찾아내서 거인의 목을 잘라옵니다. 그 거인이 얘기해요. 얘야, 친구야, 나를 얘기를 안 했으면 안 됐겠니? 너는 침묵할 순 없었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거인이라는 것은 태초의 어떤 존재, 거대한 자연을 상징합니다. 숨어 사는 어떤 원시 민족들, 거대한 포유류들, 멸종에 가는 거대한 포유류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 우리 사피엔스가 도착하는 대륙마다 너는 거대한 포유류들을 멸종시키면서 여기까지 왔잖아 라는 얘기가 나와요. 너도 포유류인데 네가 가는 대륙마다 거대한 포유류가 사라졌어. 다음 순서는 네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니? 너도 포유류야. 너도 멸종될 수 있어. 그걸 기억해.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공장 짓고 집터 닦고 너무 많은 나무들을 베어버렸죠. 너무 많은 바다를 메워버렸고 너무 많은 호수를 잃었어요. 환경 보호해야 돼! 라고 하는 책을 읽는 것보다 우리 거인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서 마지막 거인이 거의 남지 않았어 라고 하는 어떤 슬픈 이야기를 보면 인간과 문명에 대해서 조금 돌아볼 여지가 생깁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건 동화의 주특기인 것 같아요. 가장 잘 다루는 주제, 생명의 주제입니다. 그 생명을 지키려고, 그 생명을 키워주려고 누군가가 되게 노력하는 생명의 동화가 동화 안에 굉장히 큰 주제가 됩니다.

돼지고기를 주로 알을 좀 먹죠. 먹어야 되는 건데 얘를 키워요. 자,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운명의 상황이지만 아니야. 나는 너를 살릴래. 너를 살리면서 나도 살래.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더 과거로 가면 권정생 작가의 엄마 까투리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살리는 이야기. 불이 났어요. 엄마 까투리가 발이 빠르니까 엄마 까투리는 살수 있었습니다. 날 수가 있었고요. 근데 불이 났을 때 엄마 까투리가 새끼들을 꼭 품고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길이 다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발견했는데, 걔 엄마 까투리는 새까맣게 탔는데, 안에 열어보니까 애기 까투리들은 다 옹기종기종기 살아있더래요. 생명의 동안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느 때는 내가 사는 게 삶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경쟁이 일상화돼 있으니까 내가 사는 게더 중요해. 너의 생존은 나한테는 안물안금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 존재죠. 이런 현대의 문법에 아주 예쁜 말로 아름다운 스토리로 맞서는 작품들이 바로 생명의 동화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리는 게 나를 진짜 살아있게 해.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아들한테 그러거든요. 집 밖을 이제 얘가 신발을 신고 대문을 나설 때는 현관을 나설 때는 무사히 잘 돌아와줘. 다치지 말고 위험한 행동하지 말고 안전하게 웃는 얼굴로 엄마한테 다시 돌아와줘. 그게 엄마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잘난 척하면서 이제 아들이 나가거든요. 나의 생존은 너의 생존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동화에서도 같이 느낄 수가 있어서, 저는 동화를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읽을 것 같습니다. 동화는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읽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장 높은 단계는, 가장 마지막의 단계는 가장 처음의 단계하고 이어져 있기도 해요. 사람이,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아기로 태어나서 다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나이든 늙은 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동화는 돌아서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생명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돌잖아요. 이렇게 전 구간에 같이 할수 있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가장 단순한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이 가장 막다라는 생각을 동화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그게 그 아이한테 양분이 되기도 했지만 저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됐어요. 저를 위로해주고 구해주고 다독여준 게 동화였습니다. 여러분도 동화 읽는 시간을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0: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0: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0: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0: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0: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 주석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를 소개할 때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이너라는 표현을 좀 써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은요, 인지, 태도, 그리고 행동 변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키는 방안을 체계화하는 작업인데요.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전략적 선택들을 모두 포용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라면 한 봉지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시는지요? 아니면 끓이면서 혹시 봉지 뒷면 나트륨 표기를 확인하시는지요? 시중에 많이 팔리는 국물 있는 라면의 나트륨 함량을 평균 내보면요, 무려 1730mg이나 된답니다. 라면 한 봉지만 끓여 먹어도 WHO 1일 나트륨 권장 섭취량인 2000mg에 육박하는 것인데요. 10여 년 전부터 나트륨과 국민 건강의 이슈가 한참 불거져서 2017년 5월부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특정 유형의 제품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뭔가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라면을 포함해서 뭐 다양한 뭐 냉면이나 국수류 등 이 나트륨이 많이 포함된 다섯 가지 유형의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제도입니다. 첫 시행은 2017년인데 한번 대폭 개정이 되어서 2022년부터 시행된 개정안 버전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형태죠. 자,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원래는 동일 제품군 평균 함량을 100%로 놓았던 것에서 1일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표기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 막대 그래프에서 반원 그래프로 변경했고요. 총 8단계의 구간 표시와 컬러를 더해 직관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해당하는 구간은 황색으로 표시하지만 함량이 2000mg을 초과하면은 적색으로 경고를 표시하도록 돼 있죠. 이렇게 뭔가 변화되고 개선된 듯한데 저는 여기서 몇 가지 두드러지는 아쉬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오히려 새롭게 제안하고 싶은 디자인을 준비해봤는데요. 좌측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형태고요. 우측의 형태는 명확하게 나트륨 함량을 본질적으로 가장 잘 보이고 인지하도록 개선한 안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요. 나트륨의 양은 증가해야 하는데

이렇게 둥글게 배치를 하면은요, 800이나 2000이나 똑같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0에서 800까지의 간격과 800에서 1000까지의 간격이 동일합니다. 1400이 가장 높게 위치하는 문제도 있죠.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위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평균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더 가깝게? 공중에게, 그리고 그것이 갖는 공공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결국 이런 표기와 디자인 하나하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의 심각성을 줄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원래 추구하던 공공의 가치, 즉 나트륨 섭취를 줄이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 본질과 약간은 배치될 수도 있다라고 의심해 봐야 되고 또 질문해 봐야 합니다. 결국 소비자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 사이에 균형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라면 묶음 봉지로 구입하면 나트륨 함량 표기 그래프 대신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라는 문구도 볼 수 있죠. 막대 그래프가 포장지에서 차지하는 면적과 디자인을 문제 삼으면서 QR코드 방식을 요구해 이것이 수용된 것인데요. 그런데 직접 스캔해 본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이것도 일종의 스캔일 수 있습니다. 원래 돌리거나 비틀어 왜곡한다는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스핀 닥터란 용어는 1984년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철저히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메시지를 기획하고 인식의 프레임을 본질과 다르게 전환시키는 활동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붙여진 하나의 별명과 같은 그런 명칭입니다. 오늘 예로 드는 라면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인데 QR코드를 스캔해야 알 수 있다면 사실상 정보를 숨겼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스핀닥터로 오해받을 수 있는 수많은 메시지가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때론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기업의 이익 또는 공중의 이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과연 진짜 이상적인 균형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균형을 통해서 개선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영부인이었죠. 미셸 오바마가 어린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 캠페인을 전개했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자라고 하는 드링크업에서부터 야채를 많이 먹자는 차원에서 전개된 팜투테이블 등 굉장히 많은 캠페인들이 전개됐었는데요. 캠페인 4년 차였던 2014년 2월에 발표한 작은 정책 제안 하나가 특히 많은 여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바로 FDA와 함께 개선했던 새로운 식품 영양 표시 제도입니다. 즉, 뉴트리션 팩트죠. 과거 20년간 사용되어 왔던 기존의 뉴트리션 팩트, 즉 식품 영양 표시와 비교해 보면 똑같은 사이즈의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당시에 바꿨던 것은 글자의 폰트,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의 크기, 그리고 그냥 슈가가 아니라 에디드 슈가라고 하는 설탕의 추가적인 첨가량, 이러한 건강과 직결되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성분 함량 표시의 위치 정도를 바꿈으로써 그 가독성을 높여준 것이 국민들로부터는 굉장한 호응과 지지를 얻었었습니다.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결과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 결과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사례로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철저하게 소비자인 국민의 이익이라고 하는 공중의 이익을 우선시하거나 약간의 뭐랄까요? 예, 그렇죠. 균형성을 잡아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이 표기하고 싶은 방식대로 조금은 좀 빼고 싶은 정보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잘 안 보이도록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잘 보이게 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균형성을 회복시켜주는 전략 디자인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을 이라는 것은요, 제도나 인프라 등 실질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변화하도록 이끌어주는 하나의 기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균형성을 찾다 보면 당연히 반발도 있을 수 있고요. 논쟁이나 쟁점이 부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그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구축하고 또그 이해관계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들을 재배치하면서 실행의 동력을 확보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디자인입니다.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은 그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홍보 활동도 필요치 않습니다. 생활 속,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중의 관점에서 작은 변화라도 보여준다면 공감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스핀 닥터라는 표현을 자꾸 쓰게 되는데요. 이 시장 확대와 심리적 요소를 활용한 수많은 소비 창출, 때로는 진정성이 조금은 결여된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마케팅 전술에 활용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스핀 닥터로 인해서 뭐 우리의 판단이 어려워지고 또는 상식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난해해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화와 실천만 있어도 오히려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실천이 최고의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핵심은 스핀 닥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로 하겠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우리 조상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3000년을 더 가야 돼. 저는 좀 작은 나라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때문이기도 해요. 작고 가난한 것,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쏟아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0: 지금 한국은 사실은 그리스 이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1: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 어제 했던 강의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보시면요. 그리스 이전 페르시아부터 한 3000년 내지는 그 더 이상의 시대를 앞으로 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메르에서 처음에 역사가 시작된 것부터 한 아카드 신수메르 정도까지 그러니까 앞에 첫 칸에 대한 강의가 오늘 강의가 되겠어요. 자, 이제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과연 기록과 함께 시작하는 인류의 역사가 청동기 시대 때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지도를 여러분이 이제 저번 시간에 보신 지도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강의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어디에 사냐면요. 물이 있어야 살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이 많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사는 도시가 어디에 발달하냐면요. 이 강 주변에 자연스럽게 발달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큰 강 주변에 언제나 좋은 도시들이 있어요. 아마 신석기 시대부터 옛날부터 거기를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어디에 사냐면 해안가에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이건 현대 지도인데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많이 있는 곳이 강 주변하고 해안가예요. 거기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이거 굉장히 단순하게 그은 지도인데요. 사실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유프라테스 강 강줄기는 아마 거의 1000개가 될 거예요. 조그만 강줄기까지 굉장히 실핏줄처럼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요. 티그리스 강은 조금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실핏줄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도 이 동네에 사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강줄기죠. 여기에서 사람이 사는 지역, 그러니까 요 강 주변하고 저 해안가를 이렇게 있는 선을 한번 만들어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강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사람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옥한 반달지대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이제 바빌로니아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저 나일강 비옥한 그 나일강 삼각주 거기에 이제 이집트 왕이 있다. 옛날 바빌로니아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원전 2000년쯤에 고 바빌로니아에서 임금이 큰 멋있는 이제 왕궁을 지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큰 왕궁을 지었으니까 이집트 임금을 초청을 하자. 그래서 사절을 하나 보내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런 거 편지를 보낸 사절이 어떻게 가느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합류하는 저 남부에 있던 사람이 다음 마을까지 가는 거예요. 기원전 3500년대, 3000년대, 그리고 2000년대까지 말과 낙타를 아직 인간이 길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당나귀하고 노새를 타고 전쟁을 했던 시대예요. 지금 보면 우습죠. 그때는 굉장히 무서운 첨단 무기였어요. 그런 시대에서 뭐 보존한 음식의 보존 기술도 없었을 거고 이제 다 빈약했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싣고 그 다음 마을까지 가서 물과 식량 그러고 좀 쉬고요. 그리고 또 바다로 그 다음 마을까지 가고 이렇게 마을끼리 소리 연결하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프라테스 강가를 따라가지고 가겠죠. 쭉 가다 보면 어디로 가냐면 지중해 해안가로 도착을 하겠죠. 거기서는 해안가에 있는 마을을 타고 쭉 내려오면은 이집트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집트에 딱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금 바빌로니아에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께서 오셔서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집트 왕이 어떻게 가요? 그 당시에 못 가죠. 그 대신 뭘 보내겠어요? 사절을 보내겠죠. 편지에다가 아 축하합니다. 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우호 관계가 잘 되길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축하 편지를 보내주면은 그 답장을 받은 사자는 어떻게 가요? 똑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유프라테스 강을 가는 거예요. 요렇게 사람이 사는 지역을 대충 이으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요 지역이 사실은 문화가 흐르는 지역이고 종교가 흐르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산물이 나오고 사람이 사는 지역이죠. 그래서 요 강가에 발견된 요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 비옥한 반달지대. 그런데 조금 이상하시죠? 여러분 학교에서 비옥한 초승달지대로 배웠죠? 왜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안 하고 반달지대라고 하느냐? 비옥한 초승달지대라는 말을 영어로 크레센

크레센트라고 그래요. 폴타일 크레센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달이 이제 그 금음달이 있다가 손톱만하게 초승달이 됐다가 상현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하현이 됐다가 금음이 되거든요. 한국 사람 이 한국말에는요 달에 관한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초승달, 상현달. 근데 영어에는 초승 상현도 크레센트고요. 하현 금음도 크레센트예요. 이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초승달로 번역을 해서 이 잘못된 번역이 지금 우리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본말을 통해서 다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오역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제 비옥한 반달지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최초의 인류가 손석기 시대 이후로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그림을 통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최초의 도시 우룩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인데 이런 강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구석기와 신석기의 차이는 우리가 흔히 정주라고 얘기를 해요. 구석기는 계속 돌아다니죠. 유랑하지만 신석기는 하나의 자리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주로 강 주변에 자리를 잡죠. 그래서 거주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최초의 거주지는 제일 좋은 데 생겨요. 그렇죠? 물도 많고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제일 강에서 가까운 곳에 생기죠. 그 다음부터 여기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생기고 또 여기서 아들 딸들이 분가해가지고 또 나가기도 하죠.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인류 최초의 부동산 문제가 생겨요. 누구나 좋은 데 가고 싶죠. 그죠? 저 강에서 좀 바깥에 가면요. 안 좋은 점이 물을 얻기도 힘들고 또 강에서 먼 곳은 물이 적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 아닐 경우가 높아요. 그리고 외부의 침입이라든지 짐승의 침입에도 취약해져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으로 안 나가려고 그러고 바깥에 있는 사람 자꾸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다가 안쪽은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요. 밖은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아져요. 그러다가 거주지가 어디에 생기느냐. 점점 늘어나서 시대가 좀 지나면 강을 넘어가게 돼요. 왜냐면 강 건너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거주지가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거의 이제 신석기 시대고요. 우르크 혁명 기원전 35세기 정도 되면 여기에 큰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 성벽이 생겨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성벽이 생기게 되면 지금부터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요. 성벽 안과 성벽 밖은 전혀 다른 문명이 돼요. 성벽 안은 문명의 세계예요. 여기에서는 글자가 있고요. 분업이 이루어져요. 성벽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농사일이나 유목을 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요. 뭐 옷감을 짜주는 여인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거래해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신전의 사제라든지 아니면 왕궁의 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직접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요. 기원전 30세기, 35세기 우르크가 최초의 우리가 성벽이 생긴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르크에는 직업 조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암탉나귀를 모는 사람과 수탉나귀를 모는 사람 조합이 있어서 하루 일당을 얼마 이하로 받지 말자. 이렇게 서로 이런 게 생기게 돼요. 이 성벽 안은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문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도시 이게 우룩이라고 우리가 보는 그 우룩은 대체로 어떤 크기였을까? 미에루비란 학자에 의하면 대략 70헥타르라 그러고 우르크 성벽 바깥에 있는 그런 그 마을까지 총 포함하면 한 210헥타르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헥타르만 봐선 잘 모르시죠? 대충 어느 크기인지. 70헥타르가 어느 크기고 210헥타르가 어느 크기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경복궁이 43헥타르예요. 그러니까 우르크 성벽은 경복궁의 2배가 안 되는 크기예요. 지금 생각 굉장히 작죠? 그리고 우르크 전체 210헥타르라 그러는데 여의도가 290헥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보다도 작은 크기예요. 그 주변 마을까지 다 합친다 하더라도 이게 작지만 이게 인류 최초의 도시예요. 그때는 이게 지금의 뉴욕이었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누리는 문명의 수준은 그 밖에 있는 그 유목을 아직 하고 산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누리는 수준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성벽은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성 카타리나 수도원 성벽이에요. 벽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벽을 보면 이 벽과 안에
안의 세계와 바깥의 세계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느껴요. 수도원 안의 세계는 수도원 밖의 세계와 시간도 다르게 가고요. 공간감도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게 고대 최초의 우룩 성벽도 이랬을 거예요. 성 안은 문명의, 자기들끼리의 문명이지만 문명의 세계, 글자의 세계였어요. 그리고 모든 게 분업화되어 있고, 하지만 이성 밖은 비문명의 세계였고, 야만의 세계였어요. 그리고 유목의 세계였어요. 성읍이 있으면 성읍에서 성벽이 생기고 성벽이 제일 가운데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처음에 신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당연히 제정일치 사회니까 신한테 바치는 건물이 중앙에 제일 높고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전은 그냥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전은 그 경제적인 의미도 굉장히 컸어요.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 신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마을 모든 사람들이 신전과 어떻게든 관련되어서 먹고 살았던 것이죠. 지리적으로는 가장 중앙을 차지했고, 또 권력자의 공간이었어요. 신전에서 나중에 왕궁이 분리가 돼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왕궁과 신전이 한꺼번에 출현한 게 아니라 신전을 다스리다가 왕궁이 나중에 거기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메소포타미아 남부 쪽에서는 왕궁이 신전보다 조금 언제나 작아요. 하지만 나중에 생기는 도시들은 왕궁이 더 커요. 그리고 모든 물자, 지식, 유통의 허브를 신전이 담당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신전을 보게 되면은 문화와 문명의 수준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을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신들 중에서 신전을 차지한 신들 있죠. 그 도시의 주신이라고 불러요. 그 도시 전체가 섬기는 어떤 신. 그 신의 권세는 대단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죠. 기원전 한 33세기 정도 보시면 예, 아주 간단하게 유프라테스 강을 적었고 티그리스 강을 그렸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강줄기 옆으로 큰 줄기 보이시죠? 또그 사이에 또 수천 개의 그 세부 줄기가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의 하류 쪽에 우르크, 아까 얘기했던 제가 말했던 우룩이죠. 우룩 옆에 우르도 있었죠.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 우르예요. 그 다음에 키시, 라가시 이런 도시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요. 이 도시들이 도대체 자기들끼리 어떤 관계냐? 잘 몰라요. 우리가 동방의 유럽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언어도 비슷하고 사고방식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이 신과 이 신은 또 같은 신을 믿기도 하고 그런데 또 보면은 조금씩 또 달라요. 그렇게 도시국가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출현한 거예요. 이 도시국가들이 처음에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국가가 커지고 저쪽 성읍이 커지잖아요. 그럼 성읍의 경계선 옆에 마을이 충돌하게 되죠. 그럼 반드시 싸워요. 이상해요. 인류는 평화롭게 해결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 전쟁이, 여기서 굉장히 전쟁이 심해져요. 그래서 요 도시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수메르 문헌이나 아카드 문헌을 보게 되면 도시 국가마다 개성이 강한 도시가 나와요. 마치 유럽에 보면은 파리라든지 로마라든지 런던이라든지 다 개성이 강하죠. 가보면 딱 드러나잖아요. 여기에 그 도시가 그래요.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는 문화적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어요. 문화가 굉장히 높았던 도시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에리두는 안 나왔는데 에리두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라는 별칭이 있어요. 거기서 뭔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카드는 여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아카드는 무력이 강한 도시라는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카드 그러면 다 두려워 떨고 정복을 잘하고 막 그래요. 니프르는 종교적인 명성이 높아서 고대 수메르의 메카, 고대 수메르의 로마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종교적인 권위가 그 도시가 가장 강했고요. 키쉬라는 도시는 요충지예요. 북부와 남부를 연결해 주는 곳. 이렇게 여러 가지 개성 있는 도시들이 처음에 시작한 게 기원전 35세기에 수메르다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건너뛰어서 여기서 한 1000년, 한 700년 정도 가면은 다시 지도가 바뀌게 돼요. 예, 요게 이제 아카드라는 나라가 저기 키쉬 옆에서 정확한 위치는 아직 고고학자들이 못 찾았어요. 키쉬 바로 옆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카드라는 곳에서 큰 임금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요 남쪽이 문화적으로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는데 요 아카드 정도 되면은 요 당시로는 요게 북부예요. 요 위쪽은 거의 뭐그 역사가 없는 거고 오랑캐였어요. 굉장히 별것 없는 왕이었는데 여기서 사르곤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면 막 사르곤 나오죠. 그 사르곤이 원래 이름 여기 있는 이 사람이에요. 사르곤이 나와서 여기를 갑

갑자기 단숨에 정복을 해버려요.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최초의 정복왕, 최초의 제국을 만든 사람, 이게 우리가 사르곤이라고 그래요. 그 사르곤 그철 마스크가 우리한테 지금 남아 있어요. 사르곤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일대를 점령하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칭호를 붙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방의 임금이에요. 직역을 하면 네 끝의 임금인데 네 끝이 어디냐? 동서남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지역을 다 점령했다 이거죠. 그리고 수메르와 아카드의 임금이라고 불렀어요. 수메르를 다 지배했고 나는 아카드 출신이니까. 그런데 이 호칭 있죠? 사방의 임금하고 수메르와 아카드의 임금은 후대의 임금들이 계속해서 쓰게 되는 이름이에요. 이 아카드가 점령을 해서 수메르, 이게 제가 다른 색으로 해놨죠. 아카드는 초록색이고 키쉬나 우룩은 빨간색이죠. 왜 그러냐? 언어가 달라요.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은 어족이 달라요. 마치 우리나라 말하고 중국말처럼 어족이 다르니까 아카드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조금 변방에 있었지만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 점령은 했는데 자기네들이 문화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수메르는 굉장히 훌륭한 문화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메르의 말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중 언어 생활을 써요. 아카드 사람들 중에서 배운 사람은 수메르어를 쓰고 보통의 아카드 사람들은 그냥 아카드어를 쓰게 되고 문헌에도 아주 고급 언어 있어요. 이중 언어 생활이 굉장히 뿌리가 깊은 거예요. 거의 인류의 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중세 유럽에서 보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썼지만 배운 사람들은 라틴어를 썼죠. 근데 라틴은 로마의 말이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라틴어가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이었죠. 그리고 로마에 배운 사람들은 그리스 말을 썼어요. 이렇게 이중 언어 생활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아카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중 언어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아카드인들은 여기를 무력으로 점령했지만 수메르를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이거를 수메르 존중, 수메르를 존경했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르곤 대왕 한번더 보실까요? 사르곤 얼굴을 보게 되시면 사르곤의 이름은 아카드 말로 샤루 킨누라고 해요. 샤루는 임금이란 뜻이고 킨누는 참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샤루 킨누 하면 영어로 하면 뭐냐면 더 트루 킹이에요. 진짜 왕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 수상한 이름이에요. 누가 진짜 왕 아니래요? 진짜 왕이라고 왜 그래요? 이런 이름 쓰는 임금들은요, 대체로 출신 성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자기 아빠가 진짜로 왕이었고 자기 할아버지도 왕이었고 내가 적법한 왕이 되면은 뭐 아수르의 총애를 받는 자뭐이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이름을 써요. 우리가 사르곤의 전설이라는 토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르곤 토판을 보면 아 얘가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이런 말을 썼구나. 사르곤이 아버지를 몰라요. 그래서 유복자로 태어난 것 같아요. 어머니는 사제라고 나와요. 여사제.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정원사일 것 같은데 여기서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사르곤이 정원사였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금지된 사랑을 했다는 식으로 나와서 어머니가 아이를 사르곤을 낳고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이를 역청을 바른 골풀 바구니에 아이를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에 띄웠어요. 그러니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가던 어떤 왕비 내지는 높은 신분의 여자가 그걸 보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 참 귀여운 아이로구나. 그래서 자기 왕궁에 가서 키웠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슈타르 여신께서 자기를 몹시 사랑하셔서 온 세상의 높은 자들을 모두 꺾고 세상의 정복자가 되었고 54년이나 다스렸다. 이것 뒤에 얘기도 모세 얘기하고 되게 비슷해요. 사실은 어떤 자기가 믿는 한 신이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셔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르곤 얘기를 듣고 있으면 모세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사르곤이 끝났어요. 사르곤도 망했어요. 왜 망했냐?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사르곤이 아카드가 키쉬하고 우르크를 나가시 이런 그 수메르 동네를 다 점령했잖아요. 수메르 사람들이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예요. 저 오랑캐, 저 변방의 이놈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당하겠어. 그래서 다시 수메르가 뭉쳐가지고 아카드를 점령해버렸어요. 그게 그 다음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빨간색으로, 이게 이제 신수메르 시대라고 그래요. 21세기에서 2세기에서 21세기 기원전 정도 되고, 그 전에 아카드가 마리하고 아슈르 같은 도시들을 점령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르고는 굉장한 정복왕이에요. 평생 내내 전쟁을 해서 거의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크게 영토를 넓혀놨고, 나중에 수메르 사람들이 그 영토를 다 차지한 거예요. 아카드가 넓혀놓은 영토를. 그래서 기원전 3000년대에 이미 수메르와 아카드는 하나의 세계가 됐어요. 온 세계가 뭐냐? 수메르와 아카드예요. 온 세계를 다스리는 임금은 뭐냐? 사방의 왕이에요. 이게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 강의 마지막 주제로 여기 아브라함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죠. 구약 성경의 창세기 조상들이 이때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르 출신이니까 하필이면. 혹시 우르하고 아브라함 무슨 관계예요? 이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시대에 생존했었으면은 이거는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전통의 도시 우르 출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막 뉴욕 출신이나 아니면 막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의 아주 그냥 중심지에 아주 집안 좋은데 막 강남 출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창세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 도시를 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거기 잘 살던 사람이 나이가 75세가 돼서 나오라고 하느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성벽 안과 밖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성벽은 문명의 공간이고 발전된 공간이고 뭐 상업이라든지 뭐 분업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발전했어요. 종교도 발전했고. 성 밖은 그 당시에 거의 야만의 공간으로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초로 아브라함한테 내린 야훼 하느님의 명령은 뭐냐면 성 밖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만약에 이 시대에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기원전 200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뭐가 되냐? 성 밖의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작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이거를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보면요. 아브라함 이야기에는 왕들이 싸운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왕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군대를 거느리고 밑에 공무원을 두고 신전을 가졌다는 얘기도 없어요. 도시국가의 정규전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임금을 못 만나요. 안 만난 것 같지 않아요. 아무 임금도 아마 아브라함을 만나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어디 가가지고 사제를 샬람의 사제를 만난다든지 이런 건좀 있는데 임금이 제대로 초청을 해서 편지를 외교 문서를 주고받았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성 밖에서 약간 관조하는 시선 같은 게 있어요. 성 밖에 우리는 저 도시에 저 강남에 큰 그런 좋은 땅을 얻지도 못하고 우리 조상이 거기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이 밖에 사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게 좋긴 하지만 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성찰, 관조하는 시선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 깔려 있어요. 처음부터 제가 첫 시간에 그랬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 밖에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요충지에서 되게 후발 국가의 사람들이었다고.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흔적이 남아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크고 좋은 것 중심부에서 찾기보다는 조금 바깥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데서 찾아야 한다. 그걸 여기서부터도 사실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마치면서 이제 말씀드리면 최초의 것은 사실은 수메르 문명에서 다 나왔어요.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전에 이런 어떤 진화론적인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문명을 이루는 요소들 있죠. 문명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찰서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 세력도 있어야 되고 뭐 되게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한 개씩 나온 거 아니냐. 그 어떤 시대에서는 어떤 도시에서는 경찰서가 나오고 어디서는 학교가 나오고 어디서는 글이 나오고 어디서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수메르 시대 때 거의 다 나왔어요. 한꺼번에. 성벽이 생기면서 성벽 안에 어떤 분업이라든지 구조가 생기면서 그 안에서 그냥 한꺼번에 다 나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본 요소가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당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학교라는 말도 수메르어로. 그리고 서당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선생이 있어요. 학생이 있고요. 교재가 있고요. 체벌이 있어요. 우가릿에서는 학생들이 쓴 답안지 같은 토판도 나왔어요. 잘못 썼어요. 불행하게도. 잘된 토판이 남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안된 것들이 좀 남아있어요. 잘된 것도 하나 남아있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최초의 문명이 이제 수메르 쪽에서 어떻게 나왔다 하는 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큰두 개의 축이 있었다고 그랬죠.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라는 큰 축이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런 게 나왔다는 건데 그 당시에서 이집트는 유럽은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서방의 중국은 어떻게 출발을 했는가? 이거를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문화가 많이 달라요. 상이집트 사람들이 하이집트를 볼 때, 아, 저기는 약간 퇴폐적인 거. 여긴 너무 흥청망청해. 여기는 저기 좀 귀한 줄을 몰라. 이집트의 독특한 사고방식. 자기네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저 변방에 다 오랑캐다 하는 생각에 피라밋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실험을 했어요.

오늘의 키워드는 의료다원주의입니다. 의료다원주의란 한 사회에 여러 가지 의료적 접근이 공존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의료다원주의의 관점은 실제로 우리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치료법이라든지 몸과 질병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넓힘으로써 실제로 내 몸에 맞는 그러한 치료법, 그리고 내 몸에 가장 적합하고 나의 일상과 가장 적합한 그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것은 과학적이고 저것은 비과학적이라고 나눌 수 있지만 의료인류학자들의 연구는 실제로 과학적이거나 비과학적이라는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비과학적이라고 보이는 부분들도 나름의 그들의 세계 속에서는 꽤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설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이해를 할 때, 어떤 것은 전통적이고 어떤 것은 현대적이고 그리고 어떤 것은 과학적이고 어떤 것은 비합리적이고 뭐 이런 식의 구분보다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리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단점, 이러한 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좀더 이해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의료다원주의는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다원주의란 서로 다른 의료적 접근, 치료, 제도가 공존하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양의학이라고 일컫는 생의학적 접근과 더불어 전통의학 혹은 대체의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접근이 보통 공존하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암 환자들은 침술과 종교적인 치유로 화학요법을 보완할 수도 있고, 또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은 호르몬 치료와 가정요법, 요가 등을 결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의료다원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전통의학에 대해서 토착의학, 민속의학, 향토의학, 대체의학 등 서로 다른 용어를 붙여서 사용해 왔지만 모두 생의학과의 구별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생의학 실천이라고 통칭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의료다원주의 개념이 등장했을 때는 의료다원주의가 존재하는 어떠한 사회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대부분 가정요법, 그리고 생의학적인 증거기반의학, 종교적인 치유, 그 외에도 다른 대안적인 치료 방식을 번갈아 이용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 학자들은 거의 모든 사회에서 의료다원주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생약과의 공존 및 경쟁에서 지역 의료 전통을 조사하기 위한 그런 이론적 틀로서 의료 다원주의가 개발되었는데요. 이 연구는 크게 보면은 의료인류학이라는 그런 학문 분야의 주요한 하위 분야로 확립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화의 맥락에서 의료다원주의는 특히 사람들의 지역 및 초국가적 대체 치료법에 대한 탐색, 그리고 전통적이거나 자연적인 치료법에 대해 증가하는 소비자 시장, 그리고 대체 치료를 통합하려는 많은 국가들의 시도에 의해서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에도 이러한 비생리학적, 전통적 치료들이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한의원에서 침이나 뜸 치료를 받을 때 의료보험이 되는 반면에 한약을 지을 때는 의료보험 대상이 되지 않죠. 이처럼 전통의학의 부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정책에서 주요한 치료법으로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초기 인류학자들은 비서구 사회 지역의 의료 전통에 초점을 맞추면서 연구를 하곤 했지만, 현대학자들은 유럽과 북미를 포함한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의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를 들어서 통합의학 또는 대체 및 보완의학을 포함함으로써 의료 다원주의를 설명하는 범위와 용어를 확장시켜 왔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용어의 사용에는 학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의학이라는 것은 한 의료 제공자가 치료 과정의 일부로 생의학과 또 비생의학 요소를 모두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대체 및 보완의학이란 용어는 생의학 이외의 절차들을 뜻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인류학 연구는 비생의학적 실천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해 왔는데요. 특히 환자라든지 의사, 시장, 정부가 비생리학적 실천을 형성하는 데 끼치는 역할에 대해서 조명해 왔습니다. 개념으로서의 의료다원주의는 생의학과 전통의학이 모두 본질적으로 복수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문화적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관점은 서구와 비서구, 현대와 전통, 지역과 세계의 이원론을 넘어서 의학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들은 의학 체계라든지 전통의 개념, 그리고 다원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개념 자체를 둘러싼 학문적 논쟁의 결과이기도 했죠. 비서구 의학에 대한 인류학적인 관심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먼저 1923년 WH와 리버스가 그의 책 의료, 주술, 종교에서 의학은 별도의 지식체계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체계가 인류학 연구의 초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라고 볼수 있는데요. 당시에 의료다원주의라는 용어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조지 포스터와 같은 학자들은 식민지 및 세계화의 과정이 지역의 의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다양한 의료 개념과 치료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의료다원주의 연구는 찰스 레슬리가 편집한 아시아의 의료체계, 이 책은 1976년에 나왔는데요. 이 책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의료다원주의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레슬리는 의료다원주의를 어떤 사회에서 차별적으로 설계되고 착안된 의료체계로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회에서 서로 간에 구별될 수 있는 그러한 의료체계라고 말을 한 거죠. 이로써 우리는 이들 연구의 중심 개념이 의료체계였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간 인류학자들이 친족제도라든지 종교제도를 연구한 방식에 따라서 의료인류학자들은 이제 서구와 다른 의료 지식과 실천도 총체적인 하나의 체계로 보고 이해하고 분류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각 의료체계가 고유한 인식론, 그리고 질병의 기원과 원인을 논하는 병인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진단 및 치유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대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리스 아랍 전통인 우나니 의학은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체가 일정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때 네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받는 신체, 그리고 신체 과정에 대한 정교한 나름의 체계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나의 의료 체계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고요. 사람이 병에 걸리면 훈련된 우나니 전문가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체액균형에 이상이 생긴 유형을 파악하고 건강한 체액 상태를 회복하는 치료법을 처방하게 됩니다. 의료 체계를 분류하려는 시도에서 학자들은 다양한 기준을 사용해 왔습니다. 일부는 우나니 의학이나 한의학 같은 지역 의료 체계와 세계적인 의학을 구별하기 위해 지리적 분류 방법을 취했죠. 또 다른 사람들은 질병 병인론에 따라서 구분했는데, 예컨대 질병이 인간, 신, 또는 다른 행위자들의 목적적 행동의 결과로 설명하고자 한다면 개인주의적인 의료 체계라고 보고, 그렇지 않고 질병이 날씨나 체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같이 비개인적 힘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될 때는 자연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문서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록되지 않은 소전통의학과 의학 문헌을 기반으로 한 대전통 의학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에반스 프리차드의 예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반스 프리차드라는 인류학자는 1940년대에 오늘날 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누어족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질병의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이 서구 유럽 사람들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부러지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나무에서 떨어졌으니까 부러졌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충격이라든지 이것이 부러지게 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누어족들은 그렇게 다리를 부러지게 한 것은 누군가의 주술의 힘 때문이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 까닭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아니, 그 나무를 탔던 사람은 오늘만 나무를 탄게 아니라 매일같이 늘 나무를 탔는데 어째서 오늘만 다리가 부러졌냐는 거예요. 만약에 나무를 탄 것이 문제거나 떨어져서 부딪힌 게 문제라면 이번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어째서 이번에만 떨어졌는데 또 다리가 부러졌냐는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병의 원인에 대한 믿음은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겉으로 볼 때는 그 사회가 비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나름의 합리적인 설명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의학 지식을 독립적이며 차별적으로 설계되고 착안된 체계로 바라보려는 시도는 서로 간의 상호 발전과 영향을 경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의학은 아유르베다와 같은 지역의학에서 아이디어와 방법을 빌릴 수 있고요. 또 다른 지역의약품과 세계적인 생의학 약품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호 영향을 주거나 발전하는 경우를 하나의 독립적인 의료체계로 바라보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다원주의가 전통의 개념을 통해 정의될 때 하나의 사회 안에 다양한 의료 체계가 동시에 공존하는 경우를 다루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용어는 고대부터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의학 지식과 실천을 간주하지만 실제로 전통의학이 늘 똑같은 상태로 머무는 것은 아니죠. 의료 전통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사회 경제적 과정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생의학 못지않게 현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의학에서 의료기기의 발전을 통해 현대화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약을 더 이상 예전처럼 개별적으로 다리지도 않고 또 의료기기를 통해서 혈압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전통의 개념은 의학 지식과 실천을 큰 문화 지역 전체에 걸쳐 획일화된 구별되고 분리 가능한 실체라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 전통들은 종종 뒤섞이고 이질적이며 다양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환원주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인류학자들이 의료 다원주의 자체를 정의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전통 자체가 여러 개라면 우리는 어떻게 여러 개의 전통이 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들의 의료 체계와 전통은 명백한 내부적인 동질성이 있고 경계가 뚜렷한 것으로 볼수 없다라고 합니다. 또 의료 지식의 실제 분리 가능한 영역이 아니고 단지 분석적인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체계라든지 전통이라는 개념은 환자 그리고 심지어 의사 자신이 다양한 약물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실제의 방법과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마흔 리터는 남인도의 치료사들이 어떻게 환자의 경제 능력과 기호에 맞춘 독특한 치료법과 약물을 제공했는지를 연구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의료 접근법을 혼합하는 현상을 의료적 혼합재설주의, 메디컬 싱크로티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의료적 혼합재설주의 외에도 학자들은 겉보기에 뚜렷한 의료 전통이 어떻게 선택적이고 뒤섞인 방식으로 실천될 수 있는지 강조하기 위해 절충주의라 혼선과 같은 개념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한 절충주의와 혼선을 통해 어떻게 독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또 학자들은 치료 여정, 즉 환자가 취하는 정확한 경로의 개념과 선택한 치료 과정을 선택하고 머무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인류학자들은 다양한 치료 아이디어, 방법, 태도의 혼합, 차용, 교차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료적 다양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의료 다원주의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첫째, 다양한 혹은 한 가지 치료법을 선택하는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받는지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는 데는 문화적, 의료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연구자들은 발견해 왔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선택은 질병 유형이라든지 민간의 해석, 환자의 사회적 지위, 세계관, 이용 가능한 정보뿐 아니라 치료 비용과 접근성에 따라 달라졌죠. 예를 들어 당신이 암에 걸려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을 한의학의 도움을 받아 치료하려고 하기보다는 생의학적 도움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만성적인 질환의 경우에는 생의학적 치료보다 한의학적 치료를 선호할 수 있죠. 이처럼 질병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접근법을 선택할지는 달라질 수 있고요. 또한 당신이 서구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과학적 접근이라고 할수 있는 생의학적 접근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서구식 교육에 노출되기보다 집안에서의 경험적 사실에 대한 학습이 더 많은 사람들은 민간 의료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의료다원주의 연구는 인류학자들이 의학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조사하도록 촉진해 왔는데요. 의사와 환자 관계, 그리고 환자의 건강 추구 전략, 예를 들어서 로마누치의 의료 휴양지의 계층에 관한 연구는 사람들이 언제, 그리고 왜 다른 치료법보다 그 치료법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쇼핑할까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질병에 대해서는 다른 치료법을 사용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이었죠. 환자들은 다양한 치료법을 동시에 사용할까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사용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연구한 결과 학자들은 다양한 시나리오로 이어지는 문화적, 의료적, 사회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입증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의 선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 유형, 민간 해석, 환자의 사회적 지위, 세계관, 이용 가능한 정보, 그리고 치료 비용과 접근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다원주의에 대한 연구의 흐름은 어떻게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가 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치료법을 선택하고 또 어떤 순서로 그 치료법을 선택하는가 하는 질문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러한 질문은 건강 추구 행동의 인지적 측면, 그리고 의사결정의 실용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병원에 가는 대신에 한의원에 가기로 결정하기라면

어떠한 개입이 작용했을까 하는 질문이죠. 부모의 경험을 통한 설득이 있었는지, 아니면 가까운 친척 중에 믿을 만한 한의사가 있었는지, 이러한 질문인데요. 실제로 연구자들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친족 관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친척과 상의하고자 윗세대나 권위가 있는 구성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료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는 아이를 위한 치료법을 선택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한 치료를 선택하고 성인들은 노부모를 위한 치료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의료다원주의에서 이러한 친족관계의 중심성은 치료적 의사결정 연구의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다원주의 연구의 경향은 1970년에서 80년대 이후 생의학과 다른 의료적 접근법 사이의 차이와 유사성에 대한 관심입니다. 연구자들은 비서구 사회뿐 아니라 서구 사회에도 의료다원주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생의학 약물과 더불어 가정요법이라든지 심리치료와 종교적 치유, 카이로프랙틱, 적골요법 등 다른 대안적 방법들을 번갈아가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의학 자체가 지역적으로 약간 다른 성격을 띠고 있기도 했고요. 전통의학은 처음에는 비서구 및 탈식민지 사회에서 주로 연구되었지만, 학자들은 곧 미국과 같이 발전된 서구 사회에서도 의학이 본질적으로 다원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의학 약품이나 가정요법, 심리치료, 종교치유, 지압, 기타 대안을 번갈아가면서 사람들이 질병을 다루는 방식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모든 현대사회에 의료다원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욱이 생의학 자체가 매우 다원적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생의학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은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단일한 개념에 의존하고 있지 않고요. 의료 서비스는 민간과 공공부문 안에서 크게 다르고, 확립되고 실험적인 생의학 치료는 여러 가지 형태가 서로 공존하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생의학적 접근법이라고 하더라도, 네덜란드에서는 장기 이식을 할때 20%의 성공률이 있다고 하면 성공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의료진이 판단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장기 이식 수술이 광범위하게 실시되는데요. 또한 의료보험 제도나 국가 정책의 차이 속에서 각 나라에서 어떠한 의료 접근법이 용인되거나 더 많은 수요자를 만들어내는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인류학자들은 서구의학과 비서구 치료법을 따로 분리하는 대신에 생의학과 다른 의학 접근법 사이의 유사성뿐 아니라 차이점 모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의료다원주의는 생의학 대 민족의학, 서구 대 나머지라는 화존주의적 이분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이제 생의학은 특별히 지배적이고 선진적인 어떤 의료체계가 아니라 전 세계 환자들이 사용하는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인 또 다른 전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의료다원주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의약품은 다른 의약품과 동등하고 중립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의료다원주의 학자들은 비생의학 전통이 종종 사회적인 위신, 교육, 고용기회, 자금 측면에서 패권적인 생의학의 종속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의학 의사들은 종종 대체 의료 제공자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고 또 사회적 존경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적 의료인류학자들은 세계적으로 생의학의 확산이 생의학의 의료적 우월성보다는 식민지 시대와 국가 권력과의 연계를 포함한 강압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의학의 기술적 우위를 주장하는 현대의료의 논리와 달리 지역치료법은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생의학이 그렇게 우월하다면 왜 다른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것이 생의학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 그리고 전통의학이 지역질병에 더 적합하고 더 안전하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대체의학 의사들과 생의학 의사들은 서로 다른 의료적 틈새를 차지하면서 고객들을 만족시켜 오기도 했죠. 이러한 논의는 의료다원주의에 대한 대부분의 이론적 연구가 식민지와 식민지 이후의 맥락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인데요. 식민주의

이는 지역 의료 지식과 실천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공중보건정책과 초기 의료인류학자들의 글에서 자주 이상화된 서양의학은 다른 의료적 치유 실천을 평가해야 하는 잣대로 생각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오늘날 학자들은 서양과 동양의학, 현대와 전통의학, 나아가 과학과 믿음 사이의 이분법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게다가 오늘 의료인류학자들은 비생리학 체계와 생리학 그 자체 내에 존재하는 위계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리학과 비생리학 사이의 이분법의 잔재는 여전히 학술문헌과 대중담론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완적이고 대체적인 의학이란 용어는 무의식적으로 비생리학적 지식과 실천이 생리학에 예속된 것으로 사고하게 합니다. 이는 종종 국가에 의해서 비생리학적 치료법이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국가가 의료다원주의를 어떻게, 왜 규제하는지는 학술적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분야로 성립이 되어 왔습니다. 세계 정치경제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특히 국가 이데올로기와 초국적 시장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생리학적 실천이 다른 의료 실천에 비해서 지배적인 위치를 갖게 되었는지 주목해왔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정부는 의료 다원주의를 규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체의학을 멍청이라든지 사이비과학이라며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생리학 인프라에 부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거나 심지어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일까요? 어째서 어떤 의료적 전통은 불합리하다고 거부하면서 다른 것들은 장려할까요? 비생리학 전통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때 무엇이 위험해지는 것일까요? 생리학이 합법화되고 제도화될 때 존재론과 인식론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개입이 개업의 환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은 의료 다원주의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에서 제기된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비생리학적 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통적 치료법의 통합을 홍보한 1970년대와 80년대 이후 국제적 지침에 부합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갭 메우기는 생리학 서비스와 병원이 제한된 시골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표준화되고 규제된 대체의학은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러나 이때 대체의학의 인정은 정부가 접근 가능하고 저렴한 생리학 돌봄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인도의 경우에 일부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대규모의 규제되지 않은 그리고 자격 없는 개업의 의료진의 서비스에 의존하도록 사람들을 내몰고 있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구소련 이후 쿠바에서도 정부는 사회주의권 국가들로부터 공급이 감소한 후 생리학의 대규모 부족을 감추기 위한 전략으로 전통적인 한약재를 부분적으로 헬스케어 시스템에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다문화적 맥락에서 대체의학의 정당성은 대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종종 이주 인구와 관련해서 다원적이고 대체적인 의학은 대체로 시민의 권리를 요구되기도 하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이민자들, 특히 건강과 질병의 생리학 모델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수 집단의 권리와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생리학적 치유를 통합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민주주의 정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공식 의료 시스템은 많은 대체 의료 양식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 한약은 포함하지 않아서 아랍 소수민족의 문화적 선호도가 여전히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들은 정부가 아유르베다, 요가 및 기타 텍스트 기반 의료 시스템을 지원할 때 어떻게 의료 다원주의가 위계적으로 합법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지역 전통의 실무자들은 전문가라고 인정받긴 해도
여전히 정부 합법성의 주변에 머무는 방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와 국가의학에 대한 담론은 종종 현대성에 대한 논쟁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들의 중요한 통찰은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의 용어 자체를 문제화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인류학자들은 비생리학적 실천을 현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오늘날 학자들은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고 상호 관련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특히 식민주의의 문화적, 정치적 유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민지 이후의 국가에서 의사와 환자들은 현대성, 과학, 기술적 진보의 개념을 통해 전통적인 의학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의료 종사자들은 종종 환자, 정부 정책 및 기타 행위자들의 요구와 기대에 대응하여 현대성과 전통성 모두의 이데올로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과학의 개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버클리 대학의 빈센 아담스는 중국의 티베트 의학 종사자들이 공산주의 국가의 과학지향 이데올로기에 순응하기 위해 어떻게 과학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문서화하면서 티벳의 의학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효과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문화적으로 적절한 치료법에 따라 현지인들의 열망과 독특한 티베트 의학품에 대한 국제시장의 요구를 충족시켜 왔던 것이죠. 전통의학이 현대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은 한국의 한의학의 현대화 경향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생의학을 비롯한 증거기반 의학의 강세 속에서 한의학은 한의학적 효능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 중에는 한약재 성분에 대한 과학적 성분 분석, 그리고 기계화를 통한 효과에 대한 증거 수집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만이라든지 키 성장과 같은 문제에 대해 한의사들은 체질 개선을 위한 한약의 효능을 강조하지만 그것의 실제 효과를 증명하는 데는 한의학적 통찰보다는 생리학적인 분석적이고 증거 기반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특히 환자 소송 문제에 직면해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계를 사용한 증거 수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기계 사용은 어떤 면에서는 한의학적 세계관과 모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의학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경향은 한국이 근대화 과정에서 과학화를 이상해온 과정과도 결부가 되는데요. 마치 과학적인 것이 가장 최선이고 이상적인 것처럼 다루어져 온 상황과 아주 밀접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과학적인 것이며 또 과연 과학적인 것이 가장 올바르고 이상적인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환자들은 대체의학을 찾을까요? 그들이 그것을 찾는다면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효능이란 무엇일까요? 효능의 문제는 의료 다원주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지만 인류학자들은 여전히 효능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분석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측정 가능한 능력으로 효능을 간주한다면 일반적으로 의료 다원주의 학자들은 대체 치료제가 효과적인 것에 대한 주장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효능이 통계적으로 측정 가능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대신 학자들은 대체 의학의 사용을 합리화하면서 환자와 의사의 감정, 주관적인 경험, 그리고 관점에 주목함으로써 인식된 효능을 이해하는 데더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환자들은 그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찾을 때까지 종종 치료 옵션을 번갈아가면서 쇼핑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체 의학이 측정 가능한 치료적 완화를 가져오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유르베다나 동종요법과 같은 비생리학적 치료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러한 치료가 효과는 느리지만 몸에 부작용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생의학은 즉각적인 완화는 제공하지만 수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대체의학과 생의학은 모두 효과적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효과를 생성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생의약품에 불만을 가진 환자들은

학자들이 대체의학으로 눈을 돌리는데요. 이는 대체의학풀이 자연, 온전함, 조화로움에 호소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함이라든지 안락함, 웰빙을 심어주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생의학품은 개인과 문화에 관여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되고 있습니다. 붐비는 병원이라든지 차가운 의사 선생님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자들의 그러한 마음이라든지 분위기를 살피지 못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생의학이 차갑고 제도적일 수 있지만 따뜻하고 개인적인 대체의학의 이러한 치료 방식은 다른 치료법이 어떻게 그리고 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인 담론을 형성해 왔습니다. 또 학자들은 생의학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 생의학이 가진 사회적, 경제적 힘에 내재되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말은 효능이 중립적인 객관적 범주가 아니라 무엇이 증거로 간주되고 누가 그것을 정의할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생의학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가진 사회적인 권위,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생의학의 통계적 진실이 갖는 그러한 어떤 권위들은 다른 대체 의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이 되는 거죠. 효능에 대한 사회적 주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할 수 있지만 환자의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류학적 연구는 종족 다양한 진실 주장, 그리고 효능에 대한 의미론과 언어를 탐구해 왔는데요. 효능이 지형용으로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그리고 환자와 의사가 어떻게 그것을 작동시키는지, 실제로 효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건강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등에 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많은 연구들은 대체의학의 주요 사용자나 전통적인 치료사들이 대체로 여성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그건 어째서 그런 것일까요?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이 생의학의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서일까요? 아니면은 여성들은 어딘가 대체하기 더 친밀감이나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일까요? 치료사들이 여성인 것은 또 왜일까요? 여성들이 치유자로서 더 적합하기 때문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어째서일까요? 전통의학의 전문화는 여성이 지식 소외를 낳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전통적인 치유를 전문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전문적인 의사가 되기 위한 수단과 연결고리를 가진 남성 개업이들의 우세로 이어진 것을 관찰하게 되었는데요. 대조적으로 여성들은 그러한 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들의 질병에 관한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잠재적인 손실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20세기 대부분의 의료다원주의 연구는 대체의학의 주요 사용자 또는 전통적인 치료자로서 여성에 대해서는 간헐적으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의료다원주의 맥락에서 젠더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학자들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생식, 전통적인 출산, 다원적인 의료 환경에서의 성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춰옵니다. 티베트 의학이나 한의학, 아유르베다, 우나니, 생의학과 같은 많은 의학 전통은 여성 의사나 교사, 의학문헌의 저자가 없거나 드물었던 분야입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고, 더 많은 여성들이 이전에 남성들이 지배했던 전통 의료의 실천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 학자는 네팔에서 아유르베다의 여성 개업자 증가를 조사함으로써 아유르베다의 여성화가 생의약품을 지배하는 의료 시스템의 맥락에서 아유르베다의 소외와 얽혀 있다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즉, 여성을 대체 개업의로 받아들이는 증가와 같은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사실 좀더 커다란 맥락에서는 네팔에서 아유르베다의 위신이 상실되는 과정과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대체의학에서 여성 개업의들의 증가가 여성의 본능적인 치유 능력과 자연과의 근접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의학과 전통의학에 대한 담론이 종종 젠더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비생리학적 건강 관련 실천이 어떻게 남성성과 사회정치적 이념에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예를 들어 조셉 알터라는 학자는 인도의 전통적인 남성 레슬링 선수의 독신주의, 그리고 자기통제, 식이요법 관행이 현대성, 남성성, 그리고 국가성에 대한 그들의 독특한 해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인도 시민들이 생리학을 현대성과 건강의 연결고리로 생각하는 반면에 전통적인 레슬링 선수들은 서구 사회의 어떤 소비주의와 성적 해방의 해로운 영향에 대항하면서 국가적인 몸을 강화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남성성을 달성하기 위해 비생리학적 실천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죠. 세계화는 비교적인 최근의 현상입니다. 세계화로 인한 복잡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제 의료다원주의 개념을 더 이상 단일 사회에 국한시키지 않고요. 국경을 확장하는 것으로까지 이제 생각을 바꿔왔는데요. 특정 지역 내에서 의료업선에 의해 제한되는 대신에 현대의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나 가상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다원적인 의료 접근법, 전문가 및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브라질에서 독일인의 인지의학의 인기라든지 인도 이외 지역에서 요가 센터가 확산된다든지, 또는 동아시아 이외 지역에서 침술이 확산된다든지, 이러한 비생리학적 실천은 원래의 출신지 밖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세계의 핵심과 주변부 사이의 영향에 대해서 20세기 학자들은 많이 연구를 해왔지만, 오늘날의 학자는 주변부라는 탄자니아에서 또 주변부인 전통적인 중국의학을 다원적 의학에 통합하는 등 세계의 보다 복잡한 연결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통신 기술이 여러 가지 의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뭐 앱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연구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원격 의료, 자조 인터넷 블로그, 해외 비생리학적 의사와의 이메일 상담, 그리고 의료다원주의가 잉태되고 실행되는 방식을 크게 형성한 기술적 개발, 예컨대 명상 및 요가에 대한 디지털 앱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은 비생리학적 치료법을 찾아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생리학적 치료와 관련된 의료 관광과 전통 및 대체 의학과 관련된 건강 관광 또는 웰니스 관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추구하는 관광객들은 진정한 아유르베다 요법, 요가 및 영적 치유를 추구하기 위해 그 본산지인 인도로 여행 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주민에 대한 치료 궤적은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연구 분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민은 공공보건, 보건정책 및 공공담론 분야에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 이념과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들 연구 중에는 소수 집단이 생리학이 지배하는 맥락에서 만족스러운 치료를 추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어떤 학자는 미국의 성인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생리학 제공자와 인근의 유명한 멕시코 치료사를 모두 포함하는 다원적인 건강관리 환경에서 자녀를 위한 치료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많은 연구는 이민자들이 언어의 어려움, 문화적인 선호, 그리고 특정한 약초라든지 정신적 치료법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또 생리학자들에 의해서 무시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대체 개업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이주민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의료 다원주의 중에서도 혼합적인 그런 의료 다원주의적인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학과 생리학이 혼합적인 치료를 제공하게 되죠. 그런데 한국은 매우 분리적이어서 전통적인 한의학과 생리학 치료가 분리되어 있고 따로따로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 치료를 혼합해서 제공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죠. 따라서 중국 조선족 이주민의 입장에서는 그처럼 생리학과 한의학 두 가지를 혼용해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자신들에게 더 커다란 만족감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료 다원주의의 개념과 의료 다원주의가 어떤 식으로 연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의료 다원주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0: 어째서 환자들이 여러 가지를 추구하고자 하는지, 또 A와 B 중에서 A를 더 먼저 선호한다면 그것은 왜 그런지, 그리고 이처럼 전통의학이라든지 대체의학과 같은 분야들은 생의학과는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고 또 비슷한 점이 있는지, 그 외에 의료다원주의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라든지 젠더가 어떻게 관여되고 있다든지, 또 이주민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의료다원주의는 조금 의료인류학의 전문적인 분야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렵고 또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어쩔 때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고 또 어쩔 때 한의원을 찾아가는지,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의사와 한의사 간의 갈등이라든지 문제를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한 가지 의료다원주의의 모습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 가지의 의료 접근을 모두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암에 걸리시면 어느 병원을 찾아가시겠습니까? 허리가 아프다면 이번에는 어디를 가실까요? 하나의 사회 속에는 여러 가지 의료적인 접근이 존재하고, 또 우리는 소비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의료 다원주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확인! 띄엄띄엄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는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커피 전문점에 가서요. 여러분이 이제 주문을 할 때, 직접 카운터에 가서 바리스타 분께 이제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앱을 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전체 주제가 커피고요. 지난 시간에 커피숍과 카페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오늘은 실제 주문할 때 커피숍 앱 자체를 이용한다든가 요즘 뭐 비대면 시대이다 보니까 무인 주문기도 정말 많이 보편화됐죠. 거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숍 앱은 뭐다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붙이면 됩니다. Coffeeshop app. I use a coffeeshop app to make my order. 그러면 난 요즘에 커피숍 가서 커피숍 그앱 이용해. 심지어 뭐 밖에서도 주문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 근방에만 있으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주문을 하고 들어가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coffeeshop app. Coffeeshop app. 말 그대로 뭐 food delivery app 이것처럼 음식 배달 앱처럼 쓰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Coffee shop app. Coffee shop app.
0: 자, 이건 어렵지 않은데, 무인 주문기 저희가 예전에 한번 아예 주제로 다뤄드렸었죠? 자, 어떤 단어들을 썼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Self order kiosk. 키오스크라는 말 요즘 우리 많이 써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좀 약간 본인만 들어가서 ATM처럼 뭐할수 있는 공간을 키오스크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 갑판에서 옷팔때 그걸 또 키오스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작은 공간을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좀 특이한 단어죠. 자기가 스스로 주문을 해야 된다니까 앞에 self order 붙이면 됩니다. 합성어입니다. 이런 거 콜로케이션 잘 보세요. self order 키오스크. 이걸로 주문하든가 무인기에서 주문하든가 그럴 수 있다. 요즘 커피 전문점들 상당수가 또 그렇게 변화하고 있죠. self order 키오스크. 들어보세요.
1: Self order kiosk. Self order kiosk.
0: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커피숍 앱이나 무인 주문기에서 주문할 수 있다. 문장으로 아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하나는 뭐였어요? 커피숍 앱이나 키오스크에 가서 할수 있다. 여기서 좀 주의할 건 뭐냐면 전치사인 것 같아요. 앱으로 주문할 때는 앱상에서 주문하니까 on을 쓰고, 키오스크는 장소니까 at을 씁니다. 자, 전치사 잘 보세요. You can order, 주문할 수 있다. On the coffee shop app. 플랫폼 무조건 on이었죠? 그러니까 앱상으로, 앱상에서 주문할 수도 있고, or 장소니까 at the self order kiosk. 그죠? 무인 주문기에 가서 주문할 수 있다. 전치사 잘 구분하세요. You can order on the coffee shop app or at the self order kiosk. 자, 이럴 때 전치사 감을 좀 익혀보는 겁니다. 한번 더요. You can order on the coffee shop app. Or at the self-order kiosk.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으로 들어볼게요.
1: We can order on the coffee shop app or at the self-order kiosk. We can order on the coffee shop app or at the self-order kiosk.
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앱상에서 그렇게 주문하다라는 얘기를 방금 전에 자, 전치사 못 썼습니까? 전치사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on이죠. Place an order on the app. 자, order를 동사로 쓸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order on the app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자, make an order 혹은 주문을 하다 의미로 place an order 다 씁니다. make an order, place an order. 자, 그럼 이것도 평상시에 장소라는 명사로 많이 봤던 단어인데, 아, 이게 동사로도 쓸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고요. place an order 이 자체는 하나의 콜로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단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place an order on the app 들어보세요.
1: Place an order on the app. Place an order on the app.
0: 카운터에 갈 필요가 없죠. 커피숍에 들어가서도 그냥 자리에 먼저 앉아요. 그죠? 거기서 앱으로 주문하는 정말 편리한 시대죠. 카운터에 갈 필요가 없다. 뭐, cashier라고 하셔도 되고요. 계산대를 카운터라고 못할 이유는 없어요. 카운터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Without은 뭐예요? 할 필요가 없는에 해당하는 전치사고. ing 붙여서 having to go. 갈 필요가 없는 상태로 주문이 가능하죠?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갈 필요가 없는 에서 having to가 들어가야 돼요.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들어보세요.
1: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0: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앱으로 주문했고, 이게 주문이 들어갔고, 그러면 그 주문이 어떻게 돼요? 카운터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바리스타한테 전달된다. 요거. 자, 단어의 조합을 만들어 볼까요? 자동적으로, 영어로. Automatically. Automatically, automatically, okay? Automatically sent to the baristas. Sent to, 보내지죠? Sent to barista, barista.

0: 자, 강세요. barista, baristas. 복수형 baristas. 바리스타들한테 이제 전달이 된다. 자동적으로 앱에서 주문하면 곧딱 접수가 되죠. 들어볼게요.
1: Automatically sent to the baristas. Automatically sent to the baristas.
0: 오케이. 요거하고 요걸 갖고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카운터에 갈 필요 없이 앱상에서 주문이 가능하다. 영어로요?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가 들어가야 되고 앱상에서 주문한다. You can place an order on the app. 앱에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전치사원이요. You can place an order on the app.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붙이면 되죠? 자, 다시 한번. You can place an order on the app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오늘 뭐 커피숍 앱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네요. 그죠? 직접 갈 필요 없이 앱상에서 주문이 가능하다. 들어볼게요.
1: You can place an order on the app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You can place an order on the app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0: Wonderful. 좋습니다. 자, 이 앱들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카드를 대체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 적립되죠. 혜택도 받을 수 있죠. 회원 등급에 따라서 쿠폰도 받을 수 있죠. 여러 가지 혜택 있죠. 자, 그것들 한번 볼게요. 적립카드 쪽에서 다쓸수 있던 말입니다. 사실 커피숍 앱에만 쓸수 있는 건 아니고. 적립, 영어로 뭐라 할까요? 적립. 쌓아나가는 거. 동사 하나 있죠? accumulate. You can accumulate points. 요 단어 알아둘게요. accumulate. 다시 한번. accumulate. 힘 여다 주시고. accumulate. 들어보세요.
1: Accumulate points. Accumulate points.
0: 도장처럼 이렇게 쌓아가는 걸 수도 있고, 포인트 적립일 수도 있고요. 자, 나중에 그 포인트나 아니면 쿠폰 같은 걸 이용하거나, 그걸 받을 수 있죠? 사은품 같은 거. 혜택을 받다. benefits. 받다. receive benefits. receive benefits. free drinks. 가장 대표적인 게 무료 음료 같은 거. 그죠? 혹은 할인권. discount coupons. 그죠? You can receive benefits. receive benefits. 들어볼게요.
1: receive benefits. receive benefits.
0: 회원 등급은 별거 없어요. membership level이죠? membership level. 다시 한번. membership level. 그렇죠? membership 레벨에 따라서 뭐 VIP일 수도 있고, 뭐 S등급, 무슨 등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할인 적용이라든가 혜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죠. 자, 들어보세요.
1: membership level. membership level.
0: 자, 앱에 포인트를 적립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You can accumulate points. 전치사 on your app. 그렇죠? 플랫폼은 항상 on이라고 그랬어요. You can accumulate points on your app or on your app and receive benefits. And receive benefits.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You can accumulate points on your app and receive benefits. 들어볼게요.
1: You can accumulate points on your app and receive benefits. You can accumulate points on your app and receive benefits.
0: 자, 그럼요. 오늘 내용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커피숍 앱 관련된 얘기를 했거든요. 커피숍 앱에서 이제 주문을 하고 카운터에 직접 가지 않고 보내지고 포인트 적립하고 혜택 받고. 자, 커피숍 앱 간단하죠? 커피숍 앱 앞에 힘 주시고 뒤에도 앱 힘 주시고요. 커피숍 앱. 자, 들어볼게요.
1: 커피숍 앱. 커피숍 앱.
0: 앱에서 주문한다. 자, 전치사만 잘 생각하면 돼요. on이죠. 자, 주문하다는 place an order on the app. You can place the order on the app. Place an order on the app. 그쵸? on 전치사. 들어볼게요.
1: Place an order on the app. Place an order on the app.
0: 앱에 포인트를 적립해 나갈 수 있다. Accumulate points. Accumulate points. 해도 되고, 여러분, 도장 형식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가는 커피숍에 stamps. You can accumulate stamps 하셔도 돼요. 도장을 적립해서 10잔, 12잔 먹으면 한잔 무료로 막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Accumulate points.
1: Accumulate points. Accumulate points.
0: 자, 커피숍 주제들 이번 주쭉 이어갈 거니까요. 이제 커피 변천사라든가 커피 기계 관련돼서 집에서 커피 먹는 얘기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오늘 내용 이런 복습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그전 방송 여러 편또 많거든요. 다른 주제에 관련해서도 방송 보고 싶은 경우는 다시 보기 무료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니까요. 언제든지 가서 보셨으면 좋겠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매일 10분 영어를 오픈 단톡방에 쳐보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저랑 직접 카톡 대화하고 제가 질문들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words. Strange versus weird. Strange versus weird. 네, 일상에서 strange하고 weird 둘 다 정말 많이 사용하죠. 네,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는 strange입니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네, 여기서는 여기 G 발음을 J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trange, strange. 그리고 J로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으 소리 나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strange, strange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J로 끝나셔야 돼요. Strange, strange. 네, 연습 많이 해보세요. 오케이,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Strange는 낯설거나 이상한 것을 strange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은 뭐라고 해요? 네, 맞아요. stranger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해하기 힘들거나 뭔가 좀 경험한 적이 없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낯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strange라고 표현합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sentences. I saw a strange cat. Do you hear a strange sound? She was acting very strange. Strange, 낯선, 이상한, strang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saw a strange cat. I saw a strange cat. 갑자기 동네에서 걷는데 안 봤던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약간 이상하게 생기거나 아니면 나한테 좀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그럴 때는 strange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낯선 고양이를 봤어. I saw a strange cat. 그래서 strange 같은 경우는 물론 낯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살짝 어감은 조금 이상하다라는 어감이 있어요. 참고하세요. 오케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Do you hear a strange sound? Do you hear a strange sound? 네, 여기서는 물론 낯선 소리이기도 하지만 좀 더 이상한 소리 들리나? 들리죠? Do you hear a strange soun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Do you hear a strange sound? Do you hear a strange sound? 네, 뭔가 이상하지 않고 그냥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strange 말고 do you hear that sound? Do you hear that sound? 이렇게 neutral하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She was acting very strange. 그녀는 매우 이상하게 행동했어. She was acting very strange. 그래서 뭔가 이상할 때 좀 정상적이지 않거나 보통 많이 주로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닐 때 strange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She was acting very strange.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She was acting very strange. She was acting very strange. 다음은 weird로 넘어갈게요.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E 모음 소리가 나야 되고요. 중간에 R까지 weird. Weird. Okay? 혀가 뒤로 가는 느낌이 꼭 나야 됩니다. We

Odd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Weird, R를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Okay, weird 같은 경우는 기이하거나 뭔가 기묘한 것을 weird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뭔가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힘든 거, 아니면 나한테 진짜 그냥 이상하게 보이거나 들리거나 좀 이상해 보여.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weird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She's a really weird girl. What a weird coincidence. Weird, 기이한, 기묘한.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네, 여기서는 weird는 기이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게 비정상적이고 평범하지 않다. 이상하다.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그래서 strange하고 똑같이 이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weird는 좀더 기이한, 기묘한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s a really weird girl. She's a really weird girl. 여기서도 똑같이 She's a really strange girl도 의미가 좀 비슷해요. 하지만 weird는 좀더 기묘한이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She's a really weird girl. 그 소녀는 정말 기묘한 아이야. 좀 특별해. 정상적이 아니야. 뭐 이런 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weird라는 거는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얘기할 때는 난좀 이상해. 나는 좀 특별해. 이런 말로는 써도 되지만 남에 대해서 쓸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정말 기묘한 우연의 일치네. 뭔가 우연히 뭔가 일이 일어났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럴 때는 What a weird coincidence. What a weird coincidence. 이것도 똑같이 What a strange coincidence. 괜찮아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 있어요.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What a weird coincidence. What a weird coincidence. 네, 정리해 드릴게요. Strange하고 weird는 둘다 이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strange 같은 경우는 뭔가 낯설거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이상한 것을 strange라고 합니다. 그리고 weird 같은 경우는 이상하지만 좀 기이하거나 기묘할 때 이런 거를 weird라고 합니다. 둘다 부정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항상 조심히 사용하시고요.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saw a strange cat. I saw a strange cat. I saw a strange cat. I saw a strange cat. I saw a strange cat.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Great job, everyone! 네,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일주일 동안 문자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texting or sending text messages or
0: exactly.
1: receiving text messages.
0: 네, sending text messages라고 해도 되지만 sending texts.
1: Mm-hmm. Sending texts, receiving texts.
0: 네, 그래서 text message라는 것이 원래 두 단어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냥 text라고 하기만 해도 문자 메시지를 가리키는 말이 되죠.
1: Mm-hmm.
0: 그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고 이번 주의 주제는 다시 한번 texting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 오늘의 핵심 내용은 굉장히 짧아요.
1: Yeah, it's very short, but it is so short. I memorized it this time. I prefer texting.
0: 네, 저는 문자 메시지를 선호해요 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Mm-hmm.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Bluen C입니다.
0: 네, 그럼 Bluen C의 전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Bluen C, 나와주세요.
2: When it comes to catching up, I really appreciate people who text me first asking if I'm free. When it comes to catching up, I really appreciate people who text me first asking if I'm free. When it comes to catching up, I really appreciate people who text me first asking if I'm free.
0: 네, 사람들이 이렇게 해 주면 고맙더라 라는 내용이죠.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1: So, Bluen said, when it comes to catching up, I really appreciate people who text me first asking if I'm free.
0: When it comes to 하면 뭐뭐에 있어서, 뭐뭐 면에서 catch up 하면 일단 누군가가 앞서가고 있고 I will catch up with you later 하면 내가 나중에 따라잡을게 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지만 그냥 친구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Hey, let's catch up. It's been a while. 이렇게 말하면
1: yeah.
0: 오랜만에 만나는 걸 말해요.
1: Yeah, it's been a while since you met them, so you have to catch up on their life.
0: 그렇죠.
1: Right?
0: 그동안 따로따로 생활하고 바쁘게 지내느라고 몰랐던 이야기들을 이제 따라잡으면서
1: yeah.
0: 네, 최신 이야기까지 듣는 거죠. 서로 그래서 catch up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만날 때 I really appreciate people who 뒤에 뭐뭐 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낀대요. Text me first.
1: Yes.
0: 그냥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뭐해? 이러는 게 아니고 먼저
1: yes.
0: 시간 돼 asking if I'm free.
1: That's
0: 시간
1: right.
0: 되는지 물으면서 문자부터 보내주는 사람이 고맙다.
1: Mm-hmm.
0: Okay?
1: I think I'm there with you on that
0: yeah,
1: one.
0: Yeah, me
1: right?
0: too.
1: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When it comes to catching up, I really appreciate people who text me first asking if I'm free. When it comes to catching up, I really appreciate people who text me first asking if I'm free. When it comes to catching up, I really appreciate people who text me first asking if I'm free.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phone calls. Prefer texting over phone calls 하면은 전화보다는 문자를 선호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유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I'm the type of person to 아니면 who 둘 다 돼요. 그래서 I'm the type of person to나 who 뒤에 어떤 말이 올지는 여러분이 한번 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좀 연습을 해보시고요.
1: And next she says, I will probably send a text to ask simple questions or to figure out when we're meeting.
0: 저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하곤 합니다. I will probably send a text.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send a text,
1: text message
0: 해도 되는데 메시지도 아예 빼도 되고요.
1: Yeah.
0: 아니면 텍스트를 빼도 돼요. Send a message.
1: Oh yeah, send a message, send a text. Send a text message.
0: Exactly.
1: Whichever one you prefer.
0: 그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아예 when I text someone 동사로 쓸 때는 있죠.
1: Yeah.
0: 그래서 간단한 simple questions를 묻기 위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or to figure out when we're meeting. 우리 언제 만나는 건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낼 거예요. Figure out 하면 이제 만약 상대방은 알고 있고 나만 모르는 거라면 알아내는 거고요.
1: All right.
0: 아니면 둘이 의논해서 when we're discussing,
1: yeah, we're discussing.
0: That's actually deciding.
1: Yeah, that's true. That would be deciding because no one knows,
0: 네,
1: right?
0: 그래서 figure out에는 알아내다, 몰랐는데 알게 되다,
1: right?
0: 아니면 결정하다, 둘 다 포함되어 있어요.
1: Perfect. And when else will she text?
2: Or even when I want to catch up, I will usually send a text first asking, hey, are you free right now to catch up? Or hey, would you like to catch up tomorrow at 3 p.m.? I like to give the person the freedom to finish what they're doing and to prepare for a little relaxed catch-up session.
1: Or even when I want to catch up, I will usually send a text first asking.
0: 아니면 even when I want to catch up,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는 거 말고 내가 먼저 오랜만에 누구랑 만나고 싶을 때에도 I will usually send a text first. 보통은 문자를 먼저 보낼 거예요. Asking 뒤에 내용을 물으면서.
1: Asking, hey, are you free right now to catch up? Or, hey, would you like to catch up tomorrow at 3 p.m.?
0: 네, are you free right now to catch up? 문맥상 이렇게 지금 are you free now라고 묻는 상대방이 있다면 그렇게 막 오랜만에 만나는 사이는 아닐 것 같아요.
1: Yeah.
0: 네, 그냥 며칠에 한 번씩 만나는 사이니까 right. catch up 여기서는 또 그냥 사실은 catch up 그 개념은 한 가지인데 그동안 못 본 시간이 1년인가 아니면 3일인가
1: yeah.
0: 이 차이죠.
1: Yeah, it could literally be any amount of time that feels long for you.
0: Yeah.
1: Each person is different.
0: It can be every
1: almost 5 hours.
0: Yeah, 5 hey. hours. People don't really say catch up about
1: no,
0: 5 hours
1: wouldn't.
0: of gap.
1: Some people
0: 그럴 수도 있죠. 서로 너무 그립다면. Are you free right now to catch up? 지금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 돼? Or hey, would you like to catch up tomorrow at 3 p.m.? 내일 오후 3시에 만나서 이야기할래? 이런 문자를 먼저 보낸대요.
1: So basically, she likes to schedule her phone calls. Perfect. Next, she says, I like to give the person the freedom to finish what they're doing and to prepare for a little relaxed catch-up session.
0: 저는 뭐 하는 걸 좋아하냐면 give the person the freedom, 그 상대방에게 그 자유를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자유냐면 to finish what they're doing. 이게 중요하죠.
1: Yeah.
0: 지금 하는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걸
1: right.
0: 끝내고 and to prepare, 준비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걸 좋아한대요.
1: Right.
0: For a little relaxed catch-up session. For a little이라는 것은 뭐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하는 말이고 relaxed catch-up session. 막 급하게 rushed 가 아니고
1: yeah.
0: relaxed, yeah. 여유롭게 만날 수 있는.
1: Right, they're relaxed because they're not doing anything or they don't have any work,
0: yeah.
1: right?
0: They don't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that they're supposed to be doing.
1: To do, right?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Whereas when somebody calls me out of the blue and asks to catch up, then they're requiring me to put down everything I was doing just so that we can catch up immediately. And I find that slightly inconvenient.
1: Whereas when somebody calls me out of the blue and asks to catch up,
0: 반면 when somebody calls me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를 하면
1: out of the blue, out of the blue,
0: out of the blue, out of the blue 하면은 갑자기란 뜻인데요.
1: Yeah, it's just suddenly.
0: Yeah.
1: Out of the, they did that out of the blue.
0: People say this all the time.
1: Yeah, we use it all. The time.
0: 네, out of the blue라는 게 이제 왜 그런 갑자기란 뜻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1: Oh, I think it's because when you're out at sea.

0: 오늘 이야기 속에서 catching up,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거, 그런 이야기 나왔었죠. 그래서 문자 보내서 오랜만에 누군가랑 만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Today is a perfect day to take a few minutes and text those friends you've been meaning to catch up with forever.

0: I'm the type of person who sends a text saying, thinking of you, and in 4 to 5 texts, we plan something to hang out.
1: 다시 한번 볼게요.
0: Adrian says,
1: Today is a perfect day to take a few minutes and text those friends. 그러니까 오늘은 완벽한 날이다, 아주 좋은 날이다. Mm-hmm.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Yeah. 그렇지만 오늘 딱 좋은 날이다. 뭐 하기에? Take a few minutes. 몇 분 정도 시간을 내기에, 시간 내서 text, 문자 메시지를 보기에, 보내기에 딱 좋은 날이래요. Those friends you have been meaning to catch up with. 한번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눠야지,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 좀 들어야지 했던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forever 하면은 이제 그렇게 마음만 먹은 지 꽤 오래된 거예요.
0: Yeah. It's been a long time since 네. you've been wanting to do it.
1: 네, 한번 만나야지 하고 오래된 친구들에게 몇 분 시간 내서 문자 보내기에 딱 좋은 날이라는 내용이었고요.
0: And the next one is posted by Mans, 네. and she says,
1: I'm the type of person, 저는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편이에요, 이런 타입이에요. Who sends a text saying, 이렇게 말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타입이래요. Thinking of you. 지금 네 생각하고 있어. I just thought of you. 생각이 났어. 네 생각이 났어라고 한 다음에 in 4 to 5 texts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문자를 그 뒤로 네 개에서 다섯 개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나눠서
0: yes.
1: 쭉 보내서 we plan something to hang out.
0: Yeah.
1: 만나서 어울려 놀기 위해서 plan something 계획을 yeah. 잡는 거죠.
0: We plan something to hang out.
1: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유형인가 보면은 그냥 갑자기 전화하는 것보다는 딱 뭔가 나 지금 생각이 네 생각이 났는데 하고 문자로 모든 걸 계획하는 유형이네요.
0: Hey, that's not bad either. Perfect. Those are definitely some interesting posts, but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just for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being here with us today.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0: See you next time.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1: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2: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3: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

0: 우주선이 도착한 거예요. 요 앞마당에서. 그래서 딱 보면은 이게 어른 외계인이 아니라 I want my mommy 하는 거 보니 아이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 이제 어디 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쵸?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Buzz took the little alien inside. He gave him a cookie and a cup of orange juice. Ex-wife Fi swallowed the cookie in one bite and drank the juice in one gulp. Then he ate the cup too.
1: Yum, yum, he sighed. You have delicious food on your planet.
2: Yes, said Buzz with a frown. Now tell us where you come from.
0: The alien started to look sad again.
1: I come from the planet RCU.
2: Where's that? Buzz asked.
1: Next to the planet RCU 2, said XY5. Do you know it?
0: Buzz shook his head.
1: Oh,
0: said the alien sadly. Buzz gave him another cookie and another cup of orange juice.
2: How did you come to land on Earth? He asked.
0: 네, 우리 외계인, 아이 외계인이 많이 배고팠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쿠키하고 오렌지 주스를 줬는데 XY5가 이름이죠. 이 외계인 이름인데 He swallowed the cookie in one bite. 씹지도 않고 그냥 쿠키를 한 입에다 넣고 그냥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도 그냥 한 입으로 그냥 끝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He ate the cup too. 자, 컵까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도착했냐. 그러니까 I come from the planet ICU. 자, 우리 행성은 ICU라는 행성이에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이렇게 도착한지 이제 궁금하죠? 네,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1: Yesterday was my birthday, and my mom and dad gave me a new spaceship, said XY5. I was taking it for a ride when a meteor storm blew up, and I couldn't see where I was going. Now I'm completely lost. I'll never see my home or my family again.
0: Green tears trickled down the little alien's face.
2: Don't cry, said Buzz. Bingo and I will help you get home again. We love adventures, don't we, Bingo?
0: Bingo said nothing. He was busy licking up the cookie crumbs. 자, 생일 선물로 우주선을 엄마 아빠가 줬는데 meteor storm blew up. 자, 유성 폭풍에 그런 폭풍이 있어 가지고 이 우주선이 완전히 길을 잃은 거예요. 자, our third word for today. Very important. Lost. Lost. 길을 잃은. I'm completely lost. 나 완전히 길을 잃었어. So, this is the start of our adventure. 이 아이 외계인, 뭐 어른도 아니고 아이 외계인이 길을 잃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제 집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네, 이제 이런 모험을 시작할 겁니다. Alright,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for joining m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3: Global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4: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의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좋아요.
0: 그럼 좀 특이한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구점. 필요한 학용품을 찾아 문구점 산말리 파트 1.
1: 근데 솔직히 문구점 가면요, 네. 필요한 게 없는데도 자꾸 사게 돼요.
0: 맞아요.
1: 나는 다이어리를 쓰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는 거예요.
0: 이상하게 한 번, 한 줄 정도 몇 줄 쓰다가 안 쓰게 되는데
1: 또 내년에 보고 아 이거 안 썼네.
0: 맞아요.
1: 그렇게 돼요.
0: 우리 어렸을 때 그런 필통이라든가 특이한 거 버튼 누르면 막 나오고 이런 필통도 있었었거든요.
1: 감성 있죠.
0: 예전 일이지만 네. 아무튼 그 뭐랄까 그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학용품을 사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요. 뭔가 이게 추억을 이야기하고 나의 어떤 그런 좀 비어있는 감정을 메꾸는
0: 맞아. 감성이 좀 들어가 있어요.
1: 맞아요.
0: 오케이. So, 오늘 문구점 간 시츄에이션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 오,
0: 원하는 공책이 있는
1: 있네.
0: 거예요.
1: 저희 아이들도 보면요, 이 캐릭터가
0: 어허.
1: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0: 네.
1: 이 공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0: 어렸을 때는 화려한 거 많이 찾는데, 또
1: 맞아요.
0: 살짝 중학교,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좀
1: 네.
0: 뭔가 좀 심플한 거, 이런 거 많이
1: 맞아요.
0: 찾죠. 자, 두
1: 예.
0: 번째 미션은요. 다른 표지 색으로도 나와요. 색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되겠네요.
1: 그쵸.
0: 그렇죠?
1: 원하는 컬러가 또 있나 보죠.
0: That's right. 자,
1: 좋습니다.
0: 영어로 바꿔볼게요.
1: 예. 문구점에 가서 또 영어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제가.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Can I help
1: 안녕하세요.
0: you?
1: 혹시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0: Do you speak English? Sorry.
1: 아, 예. 오케이, 오케이. I find. I am finding. I
0: Oh,
1: am
0: you're
1: finding.
0: trying to find,
1: Yeah,
0: okay.
1: this notebook.
0: Ah, like
1: Yeah,
0: this.
1: yeah.
0: Ah,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yeah. 잠깐만, 근데. 다른 표지 색으로도 나와요?
0: Sorry?
1: color, different color. Different color, another color.
0: Oh, a different color.
1: Yeah.
0: It comes in blue,
1: Blue?
0: but it's sold out. Yeah, it's
1: blue.
0: sold out. It's all gone. Yeah.
1: Yes.
0: I'm sorry.
1: It's okay.
0: That's the most similar one. Yeah. 아유, 정말.
1: 네.
0: 이 해외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문구점이라는 게 따로 별로 없거든요.
1: 그냥
0: 찾기가
1: 다
0: 쉽지
1: 같이
0: 않아요.
1: 팔죠.
0: 맞아요. 이것저것 다 파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약간 우리 같은 추억은 좀 없긴 한데.
1: 그쵸.
0: 그래도 오늘 나오는 것에서 굉장히 어휘 같은 것도, 아, 우리 이거를 몰랐다니 하는 게 많을 겁니다. 오케이. 자,
1: 궁금합니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3: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2: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3: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겁니다.
1: 네, I'm looking for a like this.
0: 자, 일단 앞에부터 한번 가볼게요.
1: 나는 look for 하고 있어. BING잖아요. 그래서 look for가 찾다예요. 저또 이것도 많이 외웠던 기억나요.
0: 네.
1: Look for 이것을 like this. 이거 여기서 끊어도
0: 오,
1: 되겠네요.
0: 오케이.
1: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공책.
0: 공책이 필요합니다.
1: 공책이니까
0: 네.
1: 그냥 북이 아니라 notebook이겠네요.
0: 오.
1: Yes. 우리가 이게 노트북을 컴퓨터를 쓸때 사실
0: Right.
1: 노트북 쓰잖아요.
0: Laptops, right?
1: 랩탑인데, 그죠? 예.
0: 오케이.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looking for 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A notebook like this. 정답입니다. One
1: 오.
0: word로 해주시고요. 노트 한다는 거를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진
1: 네,
0: 않은데, 일단
1: 맞아요.
0: notebook, 공책이 되겠고요. 자, 참고로 이거 나온 김에 당연히 우리 교재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0: 교재요?
1: 우리가 왕초보 영어도 교재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0: 예.
1: 영어로 뭐라고 하죠?
0: 교재.
1: 갑자기 안 떠오르죠.
0: 교재는
1: 별거 아닌데.
0: 한자잖아요. 교재는 한자인데, 교재 그러면은 학습지 뭐 이런 개념인가요?
1: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뭔가를 필기하는 느낌보다는
0: 예.
1: 그것을 참고해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
0: 배우는
1: 보고하는 거.
0: 거.
1: 우리 왕초보 영어 교재 같은 그런
0: 교과서
1: 거.
0: 같은 거.
1: Right,
0: 아,
1: right.
0: 교과서. 그거는 그냥 북 아니에요? 북?
1: Book.
0: 예.
1: Okay.
0: 북.
1: 자, book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바로
0: 아,
1: textbook. 텍스트북, 예스. Yes.
0: 텍스북이에요? 오.
1: 이것도 two words가 아니라 one word로 구성이 돼 있고요.
0: 아.
1: text가 들어간 book. So, textbook을 보고 사실 뭐 notebook에 이렇게 필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이 맞겠죠. 자, 앞부분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슬기 씨가 이거를 암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0: 네.
1: So, 우리 look for something 한다는 거, 이게 바로 뭔가를 찾다라는 뜻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for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얻고자 하는 게 많아요.
0: 네.
1: for 뒤에. 그좀 이따가 제가 비슷한 표현들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이거를 얻으려고 나는 look 하고 있는 거예요.
0: 예.
1: look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번에 한번 제가 그거 알려드렸을 거예요. find랑 좀 다르다
0: 아,
1: 그랬었죠.
0: 맞아요.
1: look for 하는 것은 이미 찾아냈나요? 아니면 찾고 있나요?
0: 찾고 있어요.
1: yes. 이거는
0: 예.
1: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I'm
0: 네.
1: looking for something, right? but find는 찾아내다, 결과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so I already found it. 이런 식으로. Okay, so look for something. 아예 덩어리고요. 진행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0: Okay?
1: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언니, 누나 찾고 있는데요.
0: 아,
1: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난 찾고 있다. 나의 누나나 뭐 언니나.
0: I'm looking for my sister.
1: 그렇죠? I'm looking for my sister. Have you
0: Yeah.
1: seen her? 막 이러면서. 자, 질문형도 가능하겠죠.
0: 네.
1: 주어, 비동사 돌리면 됩니다.
0: 그쵸.
1: 바꾸면 돼요. 이거. 너나 찾고 있니? 너나 찾고 있는 거야? 계속 두리번거리길래.
0: Yeah. Are you looking for me?
1: 그렇죠. Are you looking for me? Very nice. Look for. 이것도 사실 몇 번만 써보면요. Find랑 느낌이 다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I am finding my sister.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0: 네.
1: 과정이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이러면 읽어볼 텐데 이 정도에서 나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Looking 하고 있는데 뭘 얻으려고? 뒤에 것을. 읽어볼게요. I am looking for my sister.
0: I'm looking for my sister.
1: Are you looking for me?
0: Are you looking for me?
1: 네. 자, 이제 for 관련해서 제가 좀 비슷한 느낌의 흐름의 표현을
0: Yes.
1: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Ask for something 하는 게 뭔지 아세요?
0: Ask for?
1: Right?
0: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1: 자, 그거는 그냥 ask고요. Ask for something은요, 뭔가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0: 아.
1: for 뒤에 것을 내가 원한다고 했었잖아요.
0: 네.
1: Okay, so 뭐 ask for something은 내가 물어봐서 for 뒤에 있는 거 받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
0: 오.
1: 이해가 좀 쉽죠?
0: 네.
1: Apply for something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0: 어플라이는 뭔가 제공하는 건데요?
1: 아, 그거는 provide고요.
0: 아이고, 많이 못 갔네요.
1: 많이 못 갔어요.
0: 예.
1: Apply for something. 예를 들어서 I'm applying for a job. 이렇게 얘기를 하면
0: 아, 찾고 있는 거네.
1: 맞아요.
0: 구직.
1: 이거는 구직 같은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신청하는 것을 apply
0: 아,
1: for 한다고 합니다.
0: 지원하다.
1: 그래서 그 포지션을 내가 원하는 거죠. for 뒤에.
0: 예.
1: 그러기 위해서 내가 apply를 한다. 그래서 for가 항상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오케이?
0: 네.
1: So 요거는 notebook 원하는 거예요.
0: 네.
1: 읽어보겠습니다.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0: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1: Alright. 자, 이랬을 때 거기에서 주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0: 네.
1: 여기 좀 비슷한 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0: We might have a one over here. 진짜 이 문구점 사장님들은 정말 신기한 게 거기에 진짜 물건이 많거든요. 뭐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게
1: 심지어 디자인까지.
0: 네. 지금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있을지도 모르겠다. Might have.
1: Might have.
0: 비슷한 것. 이렇게 끊을까요?
1: 겉, 오케이.
0: 예, 원이 것이잖아요. Over here. 여기에.
1: 여기에.
0: 그러면은 여기에 비슷한이 들어가야겠네요.
1: 비슷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0: 아, same one은 이상해요.
1: Same one?
0: 예.
1: Okay.
0: 그래서
1: Same one은 뭐죠?
0: same은 비슷한.
1: 네? 죄송한데 비슷한이 아니라면서요.
0: Same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1: 맞아요.
0: 예, 거의 똑같은 거라서 비슷한 거는 제가 왜 아냐면요.
1: S로 시작하죠.
0: 저는 이제 저희 가족끼리 similar look을 입는 걸 좋아해요.
1: 요즘에 약간 similar look 이 말이 또 유행이죠.
0: 맞아요. Family look, similar look.
1: 똑같으면 오히려 조금 촌스럽다라고 해서
0: 맞아요.
1: 비슷하게 가죠.
0: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스펠링이 관건이죠. C, mil, mil. Similar.
1: Okay.
0: Yeah. Similar.
1: Okay. S-I-M-I-L-A-R.
0: Similar.
1: 맞는지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So,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0: Yes.
1: 정답? 오! 맞습니다. 근데 진짜 맞아요. 그 예전에 무슨 공항 사진 같은 게 뭐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었는데 네. 예전에는 왜 커플끼리 똑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게 아우 너무 티를 낸다 막 이래가지고 예. 약간 같은 계열의 색을 입는다든가 오. 무늬가 비슷하다든가. Am I right?
0: 진짜 yes. 은근히 티내는 거죠.
1: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게 이제 뭐 similar look이다 또 유행을 했었는데 So similar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이라는 형용사고요. 그러면 방금 슬기 씨가 얘기했던 같은이라고 하려면 오.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0: 그렇죠.
1: 네.
0: 이게 바로 우리가 쌤쌤이라고 하는
1: 쌤쌤 쌤인데 얘는 더를 넣는 게 중요해요.
0: 아 그래요?
1: 예, 왜냐하면 같은 오. 것은 뭐 비슷한 거랑 아예 다르죠.
0: 네.
1: 딱 특정 한정돼 있잖아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the same 뭐뭐
0: 아.
1: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더랑 같이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보세요. 여기서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사장님은
0: 네.
1: 확신이 차이 있나요?
0: 아니요.
1: 아니에요?
0: 네. 네.
1: 있을지도 모른다?
0: 확신 많이 떨어지는데요?
1: 어디서 예. 할 수 있어요?
0: Might have.
1: That's might. right. Might이라고 하는 조동사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0: 네.
1: So, might 뒤에 동사 원형하면 뭐 그렇다, 100%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럴지도 몰라요. Okay, let's see. 어디 보자. 이러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0: 네.
1: Okay? So, 한번 might 뒤에 동사 원형입니다, 여러분들. 그녀가 너에게 뭔가를 물어볼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 이런 느낌. 자, 그녀가 너에게 물어볼지도 모른다. 뭔가를.
0: 그녀가 she might ask
1: you
0: 뭔가
1: something.
0: Something.
1: Yeah. She might ask you something.
0: Mm-hmm.
1: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 늦을지도 몰라.
0: 오.
1: 아, 내가 내일 약속이 갑자기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아무튼 나 늦을지도 몰라.
0: I might late.
1: 아. 요거 실수 잘 안 하는데.
0: 뭐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1: Mm-hmm.
0: I might.
1: I might
0: Be late?
1: Be late.
0: 아, yeah.
1: 왜냐면 late은 비동사랑 같이 써야 되죠?
0: 네네.
1: 비동사의 원형은 be 되겠습니다. So 이런 것들이 살짝 헷갈리죠.
0: 그렇죠.
1: Right.
0: 이게 딱 안 떠오르죠.
1: Yes, yes.
0: 네.
1: So might 뒤에 동사 원형 ask, might 뒤에 동사 원형, 비동사 원형 be입니다.
0: 예, 예. Right.
1: 자, 요거 갈 때 확신에 찬 듯이 낭독하면 엄청 어색하죠?
0: 그렇겠네요.
1: 떨어지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She might ask you something.
0: She might ask you something.
1: I might be late.
0: I might be late.
1: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이명작을 하진 않겠으나
0: 네.
1: 항상 이 might과 관련돼 있는 친구들을 같이 알아야 돼요.
0: 오.
1: might 대신에 may가 나올 수도 있고 must가 나올 수도 있어요. 조동사, right? 그러면은
0: 네.
1: 확신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0: 오호.
1: So might이 일지도 몰라. 라면은
0: 예.
1: may는 거의 비슷한데요.
0: 오.
1: 살짝 달라요. 약간 뭐뭐 할 수도 있지.
0: 어허.
1: 살짝 확신이 올라가요.
0: 예?
1: 그리고 must는 확 올라갑니다.
0: 와.
1: 강한 확신, 추측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랬겠구만. 이런 느낌으로.
0: 그럼 my, 지금 이 문장의 my 대신에 얘네들을 다 써도 되는 거예요?
1: 가능하지만 이 전달하는 그런 확신이 바뀌어버리는
0: 예,
1: 거죠.
0: 예, 예, 예. 뜻이 달라지네요.
1: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0: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네, 여기서 참고로 one은 어떤 것이라는 뜻이지 네.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네.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자, 다음 문장 보니까요.
0: 네.
1: 다른 표지색으로도 나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0: 다른 컬러가 필요하네요.
1: 저는 개인적으로
0: 예.
1: 약간 white color 좋아했어요.
0: 아, 그래요?
1: 깨끗한 느낌. 아. 하지만 이제 지문이 막 묻기 시작하죠.
0: 저는 때타가지고. 저는 무조건 블랙이요.
1: 실용적이었구나.
0: 예, 그럼요. Does it come in cover colors? 어, 뭐, 이게 약간 느낌이?
1: 이게 뭘까요?
0: Come in. 들어오나요? 아, 이런 것도 취급하나요? 이런 느낌인가?
1: Something like that, I guess.
0: 그러면은 아까 그, 이건

0: 노트북이 될것 같고, 그 노트북이 다, 커버가 색깔이 다른 거. 여기 달라야 되겠네요. Does it come in another? Another 할까요?
1: Okay.
0: 다른 거니까.
1: Alright.
0: 예.
1: Good try. Good try.
0: 예. Another cover, 또 다른 커버 색깔이 있나요?
1: Okay.
0: 예.
1: 뭔가 해석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1: Alright. 보겠습니다. Does it come in another cover colors? 자, 일단은 다른이라고 할때 another이라고 하는 거쓴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0: 오.
1: 오늘 답은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하지만
0: 네.
1: 이게 여기서는 안 돼요.
0: 그래요?
1: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different.
0: Different이에요?
1: 왜냐면 another 같은 경우에는 another color이라고 해야 되겠죠. 복수를 쓰면 안 돼요. 만약에 복수로 쓸 거면 other colors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0: 그렇구나.
1: 문법적인 충돌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0: 그 여기 other는 돼요?
1: other이라고 하면 가능하죠. other cover colors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different 이거 말고 다른, right?
0: 예.
1: 굉장히 심플한 표현으로
0: 그러네요.
1: 썼고요. 이 different 할때 많은 분들이 강세를 잘못 줘서 different 사음절처럼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I의 강세를 꽝 찍고요.
0: 네.
1: 거의 T는 흡수되는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죠. Different, different.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T가 살짝 T가 나지만 연음으로 읽을 때는 거의 T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0: 오.
1: Alright, so 앞쪽에 강세 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0: 네. different.
1: Okay, one more time.
0: different.
1: Different. 이렇게 돼야지 different. 오케이.
0: 에.
1: 자, 그리고 어떤 색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다른 표지 색으로도 나와요라고 했는데 어떤 색으로 어떤 물건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때 일단은 나온다 come 쓰면 되고요.
0: 네.
1: 그리고 뒤에 색 앞에다가 in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come in 색 쓰면 어떤 색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0: 우와.
1: 예를 들어 come in gold, come in green.
0: 예.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come in 이런 색상으로,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0: 근데 이게 나와요라는 해석이 있으니까
1: 네.
0: 저는 뭔가 come out이 돼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1: 그러니까 이게
0: 거예요.
1: 해석된 거를 그대로 영어로 바꿔 보려고 하는 거는
0: 네.
1: 문장 흐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자기 크리에이티비티를 만들 수가 없죠. 좀 한정된 상황에서 해석만
0: 맞아요.
1: 해버리는 건 있습니다.
0: 네.
1: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파란색과 핑크색으로 나온다를 활용을 해서
0: 예.
1: 그건 일단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와요. 이렇게 하면 되죠.
0: It comes.
1: It comes. 그런데 파란색과 핑크색으로.
0: It comes in blue and pink.
1: 그렇죠. In blue and pink. 자, how about this? 그 드레스는
0: 네.
1: 빨간색으로도 나와요. 하면 중간에
0: 오.
1: also를 한번 넣어서 느낌 살려볼게요.
0: 예.
1: 뭐, 그걸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 드레스는 빨간색으로도 와요. 이래야겠죠?
0: The dress comes in also red.
1: 오케이. The dress also comes in red.
0: The
1: 이렇게
0: dress
1: 하면,
0: also comes
1: 이건
0: in red.
1: 검정색, 흰색도 있지만요. 사실 빨간색으로도 나옵니다.
0: Yes.
1: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어떤 색으로 나온다라고 할 때는 전치사 in을 쓰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익히셔야 돼요.
0: 네.
1: You know?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comes in blue and pink.
0: It comes in blue and pink.
1: The dress also comes in red.
0: The dress also comes in red.
1: Alright. 자, 응용 문장, 질문형을 할 텐데요. 살짝 헷갈릴 수도 있긴 하지만,
0: 네.
1: 그건 나와요. 그럼 it comes잖아요?
0: 예.
1: 그럼 질문으로, 그건 나오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0: Does it comes?
1: Does it comes?
0: Does
1: Does
0: it
1: it come?
0: come?
1: 이렇게. 살짝 헷갈리죠, 그죠?
0: 네.
1: 자, 그러면 그게 나와요? 검정색으로도요. 그래서 뭐뭐뭐 to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0: Does
1: Does
0: it
1: it
0: come
1: come
0: in black too?
1: to 그렇죠. Does it come in black too? Does it
0: Yes.
1: also come in black?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질문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0: 네.
1: 이런 것들은 이런 문구점에서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옷
0: 오.
1: 사러 갔을 때 특히 그렇지 않나요?
0: 그쵸,
1: 아, 나 이거
0: 그쵸.
1: 사이즈도 좋고 스타일도 좋은데 색이 별로네. 이랬을 때는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1: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0: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1: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꼭 이래요. 원하는 게 있으면
0: 왜요?
1: 파란색으로도 나오는데 품절이에요.
0: 아이고,
1: 꼭 없어요.
0: 꼭 내가 원하는 건잘
1: 잘
0: 나가더라고.
1: 나가요.
0: 예, 맞아요. 그리고 또 내가 사고 싶은 거 비싸고.
1: 왜냐면 모두가 원하거든요.
0: 그렇죠. 예.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0: 품절 이렇게 되겠네요.
1: 이거는 우리가 다행히도 지금 배웠으니까.
0: 네. 그러면 여기에 품절이니까 다 팔렸다가 이제 저희는 알죠.
1: 오케이.
0: 워낙 이거는
1: 이거 외래어로도 쓰지 않나요? 사실?
0: 너무 많이 그 현수막에
1: 걸어놓죠.
0: 걸어놔요.
1: 그거 보면은 눈물이 딱 나죠.
0: 맞아요.
1: 그냥, 아, 못 샀구나.
0: 이거 주문해서 못 받아요? 아,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래서. 예.
1: 그래서 콘서트 티켓 같은 거 뭐 5초 만에도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네. 광클 해야 돼요.
1: 광클.
0: 아주 열심히 클릭.
1: 그래도 될까 말까.
0: 네.
1: So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맞습니다.
0: Yes.
1: 자, sold out은 중요한 게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비동사랑 같이 썼죠?
0: 그렇구나.
1: So it is sold out인 상태예요. 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So sold out은 품절인, 뭐 매진인, 티켓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Correct?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요거 우리 달아놨었죠. 그렇죠?
0: 네.
1: Right? Also 해서 약간 양념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도 나온다. 그래서 어떤 또한 뭐뭐 도로 쓸 수 있었던 거. Right? 자, 예를 들어 이 also는요. 사실 강조하고 싶은데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그리고 또 있잖아요. 하면서 출발을 해도 돼요.
0: 아.
1: also를 앞에 넣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또한 그건 무료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0: also, it's free.
1: That's it. Also, it's free.
0: Yes.
1: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주어 뒤에 바로 뒤에 넣어서
0: 네.
1: 저는 또한 AA batteries도 필요해요. AA batteries가 우리가 왜 AA 해가지고 좀 굵은 배터리인데 살짝 굵은, right?
0: 네.
1: 저는 또한 필요해요. 그러면 어때요?
0: I also need
1: AA 배터리들.
0: AA batteries.
1: 오케이. Okay. 그나저나 이거 사이즈 뭐 AA, 뭐 AAA,
0: 예.
1: AAA 이런 거 있잖아요.
0: 맞아요.
1: 더블 트리플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lso, it's free.
0: Also, it's free.
1: I also need AA batteries.
0: Oh. I also need AA batteries.
1: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계속 머리에 들어갈 때까지 시킬 건데요.
0: 네.
1: Also는 to랑 비슷하고요.
0: 음?
1: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아시더라고요.
0: 알죠.
1: 그런데 또 하나 쓰는 게 있습니다.
0: As?
1: 문장 보통 맨 뒤에 넣어서 as 이러면은 또한이라는 뜻이 돼요.
0: 그래요?
1: 역시 제가 잘 고른 것 같아요.
0: 누가 쓰죠, 이렇게? 저는 뵌 적이 없어요.
1: 영국이나 이런 데서 특히 많이 쓰기도 하는데 자, 아우 잘했다, 잘.
0: 아, as well, 인가요? 어 그래요?
1: 정답.
0: 오.
1: 맞습니다. Oh, I like this one as well. 이러면 어, 나 이것도 한번.
0: 이것도 좋아요. 네.
1: 이거는 희한하게 좀 뭐라 그럴까? 약간의 격식의 느낌도 없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어린 친구들보다는 조금 나이 조금 더 성인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아주 좀 점잖은 느낌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0: 네.
1: As well 같은 경우에 얘는 문장 맨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1: Very nice.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0: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1: 두 번째 미션은요. 다른 표지색으로도 나와요.
0: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1: 그렇죠. In이 중요했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2: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3: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2: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입으로 직접 도전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Look for something. 아, 뭔가를 찾는 과정을 강조한 거였죠.
1: Yes.
0: 입영작 할 때는 여러분 틀려도 되니까 목소리 키워주세요.
1: Okay.
0: Alright. 자, 제 여동생을 찾고 있는데요. 저는 저의 여동생을 찾고 있어요.
1: Oh, I'm looking for my sister.
0: There you go. I'm looking for my sister.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자, 저는 찾고 있어요. 공책을 일단 거기까지 하면은
1: I'm looking for a notebook.
0: 이런
1: Like this.
0: Like this. 자, 세 번째입니다. 너 나 찾고 있는 거니? 너 나 찾고 있어?
1: Oh, are you looking for me?
0: There you go. 진행형으로 또 썼네요.
1: Yeah.
0: 같이 읽어볼게요. I am looking for my sister.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Are you looking for me? Okay, 다음은요. Come in 어떤 색이 나와야 됩니다.
1: 네.
0: 자, 첫 번째. 아, 그 드레스 빨간색으로도 나와요. Also를 좀 넣어볼게요. 그 드레스는 또한 빨간색으로 나온다.
1: The dress also comes in red.
0: Yes. 자, 그거 검정색으로도 나와요. To를 마지막에 넣어볼게요.
1: Yes. Does it come in black too?
0: Yes. Alright, 하나 더 해볼게요. 다른 표지색으로도 나와요? 자, 그거는 나오나요? 일단 어떻게 해요?
1: Does it come in?
0: Okay, does it come in? 자, 다른 커버 색상들?
1: Different cover colors?
0: You got it. Okay,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dress also comes in red. Does it come in black too?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ed colors? 네,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3: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2: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3: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네, 오늘은 진짜 쇼핑몰에서도 쓸 수 있는 전치사 in 넣어서 come in 요거 많이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어딜 놀러 갈 때 내가 필요한 색상이 있을 때 그때 딱딱 꺼내서 쓰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That's right. Alright,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5: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4: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5: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Sorry.
4: Only this color?
5: At the moment, yes.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난 내가 춤추는 걸 봤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saw you dance.
0: Alright, very nice.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바로 네. look for something or someone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너 내 핸드폰 찾고 있니? 너 너의 핸드폰을 찾고 있어?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Alright. 자, 그날 배운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
1: 네.
0: 일단 연기하는 게 조금 쑥스럽다라고 한다면 목소리 키워서 낭독해보는 훈련 항상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맞아요. 자신감이 생기는 것만큼 영어가 느는 방법이 또 없는 것 같아요.
0: Of course.
1: 네.
0: Alright.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이번에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필요한 학용품을 찾아 문구점 산말리 파트 2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문구점 간 적이 있었죠. 그렇죠?
1: 어, 맞아요.
0: 학용품만 사고 이랬었는데.
1: 네, 네.
0: 자, 오늘 뭐 여기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사 보는 거 어때요?
1: 어, 좋은데요.
0: 오랜만에 문구점이잖아요. 또.
1: 문구점에서는 사실 아. 예, 막 이렇게 살 게 없어도 생겨요.
0: 이상하게 사고 싶잖아요.
1: 어, 다 사고 싶어 진짜.
0: 욕심나요. 네. 네. 자, 그래서 문구점에서 필요한 걸 찾는 situation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자,
1: 오.
0: 뭔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거는요, 문구점에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그쵸.
0: Right?
1: 뭐, 우리 공부하다가도
0: 음흠.
1: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 있거든요.
0: 그럼요.
1: 그때 물어볼 때도, 쓸수 있겠네요.
0: 슈퍼마켓도 마찬가지고요.
1: 네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1: 아.
0: 어떤 사이즈가 다른 게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1: 그쵸, 그쵸.
0: 그런 것도 우리 영어로 할수 있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문구점에서 필요한 걸또 영어로 한번 찾아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짜잔!
1: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2: What are you looking for?
1: 점착. 이렇게.
2: Stamp.
1: No, 스탬프 no. Stick.
2: Stick.
1: Stick memo. Stick
2: Ah!
1: memo, where is it?
2: Sticky notes.
1: Yeah.
2: Okay,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1: Next to the pen?
2: They're right behind
1: Behind
2: you,
1: you? Behind me?
2: next to the
1: 아, 아.
2: pens.
1: 오오오오.
2: 야.
1: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2: Sorry?
1: Smaller than this.
2: Ah, the
1: Yeah.
2: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1: Bottom?
2: Yeah,
1: Bottom? 바닥.
2: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1: Shelf.
2: �ottom shelf.
1: 선반. Shelf, bottom.
2: bottom, yes, down there.
1: 아, over there.
2: Yes,
1: Yeah,
2: 예스.
1: okay, thank
2: Okay, no
1: you.
2: problem.
0: 아, 잘 봤습니다.
1: 네.
0: 아, 문구점 하잖아요. 진짜 옛날 막 생각 떠오르고 막 그랬던 것
1: 옛날에
0: 같아요.
1: 문구점은요,
0: 아.
1: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때는 막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간식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0: 문구점인데도
1: 예.
0: 먹을 게 그렇게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런지는
1: 진짜.
0: 모르겠어요, 저는.
1: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추워지잖아요. 조금 추워질 때또 난로를 피워놓으세요, 문구점 사장님이. 그 위에다가 저희는 쥐포 구워 먹고, 문어발을 또 파세요. 문어발 200원이었어요.
0: 어느 동네에
1: 보릿고개 시절
0: 계셨던가요?
1: 느낌이지만, 200원이었어요. 200원.
0: 와, 그런 때가 또 있었죠?
1: 그거 구워 먹고,
0: 아,
1: 정말 재밌었는데.
0: 뭔가 그 향수에 젖어서 오늘 또 같이
1: 예.
0: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4: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3: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4: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잠깐 볼게요.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건을 찾는 그런 느낌인데, 왜 우리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면서 쓰는 메모지
1: 너무 잘
0: 있잖아요. 그거
1: 알죠.
0: 어떻게 생긴 줄 아실 겁니다. 영어로
1: 예.
0: 뭐라고 해야
1: 공책에
0: 될지.
1: 쓸 공간이 좀
0: 아하.
1: 부족할 때, 요거 딱 붙여가지고,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이나 다
0: 아하.
1: 이렇게 써주면은, 눈에도 되게 잘 띄어요. 왜냐면, 보통 형광색이거든요.
0: 맞아요.
1: 예.
0: 그리고 전 뭐라 그럴까? 꼭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거 붙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1: 있어
0: 그걸
1: 보여요.
0: 잘 못해가지고 옆에다 그냥 대충
1: 그냥
0: 적고
1: 썼죠.
0: 있는데,
1: 예.
0: 맞아요.
1: Where can I find the 점착 메모지겠네요.
0: 아하.
1: 예, 그러면, 어디에서 내가 찾을 수 있나요? 예, 요거를.
0: Right.
1: 그쵸. 근데 이게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
0: 네.
1: 뭔가 그런
0: 오,
1: 거잖아요.
0: 맞아요.

0: 맞아요.
1: 끈적끈적한 메모지.
0: 거기 뭐 계속 붙으면 뭐 시꺼매지기도
1: 어,
0: 하고.
1: 맞아, 맞아. 접착력이 떨어지잖아요.
0: 맞아요.
1: 예. 그니까 붙이는 거. 붙이는 거는 우리가 스탬프잖아요.
0: 오케이.
1: 스탬프. 스탬프 메모. 메모.
0: 붙이는 게 스태프인가요?
1: 아,
0: 알겠습니다.
1: 아닌가요? 아, 스탬프가 우표인가?
0: 그리고 죄송한데 메모가 아니라 왜 밈으로
1: 아, 메모.
0: 하셨네요. 오케이.
1: 예, 메모.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Where can I find the stamp memo?
1: 붙이는 게 스탬프가 아닌데.
0: 애매합니다.
1: 뭐죠?
0: 보겠습니다. 정답. Sticky
1: 아.
0: notes. 근데요, 이거 아는 분들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1: 그래요?
0: 왜냐면 이게 뭐그 상표가 있거든요. 사실
1: 예.
0: 그것을 만드는 상표가 있는데 그거 위주로 대부분 많이 써요. 미국인들도.
1: 근데
0: 근데
1: 스티키 메모가 아니라 스티키 노트네요.
0: 노트 왜냐면
1: 노트.
0: 필기하는 것을 써놔야 되기 때문에
1: 아,
0: 근데 뭐
1: 노트구나.
0: 그쵸 노트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브랜드명을 활용을 해서 쓰기는 하지만
1: 네.
0: 이게 기본이라서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 아.
0: 점착 메모지라고 할때 끈적끈적 거리는 노트들.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 네.
0: sticky, 왜냐면 stick 자체가 붙는 거죠.
1: 그쵸,
0: 그래서
1: 그쵸.
0: sticker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1: 맞아.
0: 그래서 사실
1: 오.
0: sticky 한건 끈적거리는 날씨가 굉장히 끈적거린다고 할 때도요. 아, sticky weather 이라고도 쓴단 말이죠.
1: 네네네.
0: 그래서 아, sticky note가 그거구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page flag 그리고 sticky tab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오.
0: 페이지 라벨이라고 하면 혹시 아실까요? 페이지 라벨?
1: 라벨은 그 상표 같은 거 아니에요?
0: 이게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을 읽거나
1: 네.
0: 할때몇 페이지까지 내가 읽었다라고 해서 그걸 붙일 때도 있고요. 요
1: 아.
0: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 붙일 때도
1: 아,
0: 있어서
1: 그쵸.
0: 약간 연필 모양처럼 조그맣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1: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내가 꼭 봐야 될 거를 한 장, 두장 넘겨서 찾지 않고 바로 그걸 자꾸 넘기면은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1: 아.
0: 용도는 여러 가지 되겠지만 특히나 페이지를 이렇게 딱딱딱 해놨을 때
1: 네.
0: 그런 것들을 page flag이나 sticky tab 이런 것도
1: 아,
0: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1: 네네네.
0: 같고요.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보통 우리가 뭐 찾을 때
1: 네.
0: where is 뭐뭐
1: 그죠?
0: 하잖아요.
1: 예.
0: where is 뭐뭐 그거 써도 괜찮아요. 그거 써도 되는데 우리 약간 업그레이드 해보자고요.
1: 오케이.
0: 그래서 where can I find로 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1: 아.
0: 제가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나요?
1: 오.
0: 약간 예의 있는 느낌 더 들어가긴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저 오늘 이거 아예 그냥 의문사 따로 훈련시키고 can I 아니고 그냥 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 있죠? 이것을? 그러면 여러분들 뭐만 바꾸면 돼요, 지금?
1: 지금 Where can I find 뒤에?
0: 뒤에
1: 예.
0: 명사만 바꾸시면 됩니다.
1: 그쵸.
0: 이런 데 참여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어떤 정확히 어떤 물건을 찾는지 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the 명사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1: 네.
0: 한번 해볼게요. 그 우유 제가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우유 어디 있어요?
1: Where can I find the milk?
0: Find the milk, right? Where can I find the milk? 이번에는 공책이 영어로 무슨 북이었죠?
1: Notebook.
0: 그렇죠. 그러면 그 공책들 복수를
1: 예.
0: 쓸게요. 그 공책들은 어디서 제가 찾을 수 있죠?
1: Where can I find the notebooks?
0: 그렇죠? Where can I find the notebooks? 이렇게요. 그러니까 where is, where are만 쓰는 거 하지 말고
1: 네.
0: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보기.
1: Yes.
0: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Where can I find the milk?
1: Where can I find the milk?
0: Where can I find the
1: Where
0: notebooks?
1: can I find the notebooks?
0: 본문도 읽어볼게요.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1: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이제 거기 사장님이 학생 바로 뒤에 저기 펜 옆에 있죠.
1: 아, 네네. 등잔 밑이 어두워요. They are right behind you. 어, 여기서 끊어도 되겠다.
0: They
1: 그죠?
0: are right behind you, okay?
1: 어, 너, 그들은 너 바로 뒤에 있고,
0: 조금 더 추가 뭐 추가되는 인포가
1: 있고,
0: 있는데요.
1: 그쵸. 바로 뒤에, 근데 그뿐만 아니라 펜 옆에 또 있네요. 근데 옆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비하인드 아니고 비사이드 아니에요? 그쵸? 예.
0: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옆은 뭐라 그래요?
1: 뭐라
0: 약간
1: 그래요?
0: 강의하는
1: 예,
0: 자의 느낌.
1: 일단은 한번 물어는 보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so they're right behind you. 근데 beside the pens. 오케이, 정답. next
1: 아.
0: to the pen. 근데 아까 beside 있죠?
1: 네.
0: 그것도
1: 아,
0: 가능합니다. 그것도
1: 그래요?
0: 원래는 옆에라는 뜻이기는 해요. 근데
1: 어.
0: 일반적으로 회화에서는 next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next to가 아니라 한 번에

0: next to 연결해서 발음을 꼭 해줘야겠죠,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next to가 나왔는데 그 앞에 이게 나왔어요.
1: Behind.
0: Behind. 이게 뭐라고요? 뭐뭐?
1: 뒤에.
0: 뒤에입니다. 네. 그리고 behind는 그 사이에 뭔가를 낄 필요가 없어요. 넣을 필요가 없어요.
1: 오.
0: 우리가 왜 뭐뭐 앞에라고 할 때 뭐 쓰는 줄 아세요?
1: Front of.
0: 아, 그렇죠. 이거 암기됐죠. In front of something.
1: 에.
0: So 뭔가 거기 of가 있으니까 얘도 있어야 될 것 같지만.
1: 맞아요. 허전해요.
0: 에. Behind of가 아니라 그냥 behind something or someone.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look을 활용을 해서
1: 네.
0: 너 뒤를 봐. 너 뒤를 봐. 그럼 어때요?
1: Look behind you.
0: 그렇죠. Look behind you. 이런 식으로. 자, Frank란 친구가 있어요.
1: 네.
0: Frank가 내 뒤에 앉아 있어. Frank가 내 뒤에 앉아 있어. 뭐 스쿨버스 있는 데서 예를 들어서
1: Frank
0: 진행형으로
1: Frank is sitting behind my back.
0: 그냥 미이죠. 네. 아. 굳이 그걸 내 등 뒤에 이러고 쓸 필요 behind my back. No.
1: Behind
0: me.
1: Yeah. 아.
0: 그죠? 내 뒤에 타 있어 이거잖아요. So 예. Frank is sitting behind me.
1: 아, sitting behind,
0: course, behind my back 써도 되기는 합니다. 있잖아, 나 배 뒤 아니다. 나 등 뒤야. 이거 강조하려면 쓰겠지만.
1: 경찰 아저씨한테 자세히 말해야 되니까.
0: 아, 할 때 그렇습니다. So behind me.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Look behind you.
1: Look behind you.
0: Frank is sitting behind me.
1: Frank is sitting behind me.
0: Alright. 자, 여기서는 right을 쓴 거는 왜 썼을까요?
1: 바로 뒤에.
0: 바로 네. 강조를 해주려고. 가깝다는 느낌. Alright. So, 그리고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건 물론 그들이라고 해서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sticky notes를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Okay? 자, 같이 읽어볼게요. They a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1: They a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왜냐면 그거 진짜 사이즈별로 나오잖아요.
1: 그렇죠. 원하는 사이즈가 또 있었네요.
0: 맞아요.
1: Do you have smaller ones? 어, 당신은 갖고 있나요? 더 작은 것들을.
0: 오케이.
1: 뭐.
0: 뭐보다?
1: 어, 안 끊어도 되나? 댄이 여기 있네. 아, 여기서 끊을까요?
0: 어, 아니요. 댄 앞에 좋아요.
1: 아, 그래요?
0: 오케이.
1: 그럼 아니고. 왜? Smaller ones than?
0: Than what?
1: 이것들보다. 이것들보다니까 this one.
0: 오.
1: These ones.
0: 오.
1: Yeah.
0: 자. 실망스러운 대답.
1: 어?
0: 되겠습니다. 자,
1: do you 전 have... 대답한 적이 없어요. 빈칸만 채웠어요.
0: 아, 그렇습니다. 자,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is ones?
1: 네.
0: Okay. 정답?
1: 어?
0: These가 되겠습니다.
1: 아...
0: 자, hold on. Right. This one, 이 것이라고 하려고 했다면
1: 네.
0: 단수는 괜찮아요. This one. 근데 이것들이라고 하려고 그랬으면 these ones 해서
1: 아,
0: 앞에 these를 붙이던가
1: 네.
0: or 아예 줄여서 these만 써도 이것들이라는 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아,
0: okay? So these는 이것들이라는 이 자체가 명사가 되기도 하고 these 무슨 뭐 ones 앞에 붙어 가지고 these ones 하면 이것들 또 똑같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참고로 그러면은 그것들 뭐 저것들이라고 하면은 these 말고 못 쓰면 될 것 같아요.
1: 이거는 틀릴 수 없어요.
0: 복수예요, 복수.
1: 예. those
0: 깜짝이야. those.
1: 아.
0: 맞습니다. All right.
1: 이를 먼저 쓸 뻔했어요.
0: Yes. 에이. So I like those. 이거는 those. I like that보다 복수형인 거예요.
1: 여러 개.
0: Yes, yes. 자, 보세요. 더 작은 것들이 있나요? 여기서 one은 숫자 1이라는 뜻인가요?
1: 아니요.
0: 아니죠. 그냥 것이라는 뜻입니다.
1: 네.
0: 근데 그 것이라고 하는 것, 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가 될 수도 있겠죠.
1: 그죠.
0: 그러니까 작은 더 작은 것들이라고 one에다가 s를 붙인 것 뿐입니다.
1: 네.
0: Right? So do you have smaller ones? 근데 뭐뭐보다 비교하려고 지금 무슨 단어 썼어요?
1: Then.
0: THAN. 그 다음 목적어. 목적어보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특히 영어 처음 시작할 때 틀리고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원어민이 틀리고요. THAN인데 EN으로 쓰는 실수 엄청 많습니다.
1: 오.
0: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1: 근데 진짜 헷갈릴 만도 해요.
0: 맞아요.
1: 네.
0: THEN은 뭐 그런 뭐 그런데
1: 그리고
0: 뭐
1: 나서
0: 그럼 뭐 이런 식의 뜻이죠. 그렇죠?
1: 네.
0: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있잖아. 우리 형보다 키가 더 커. 그럼 일단은 비교급 형용사를 먼저 써야 될 것 같아요.
1: 그쵸?
0: 그래서 나는 키가 더 크다.
1: I am taller.
0: 자, 나의 형보다 혹은 뭐 내 남동생보다.
1: Than my brother.
0: 그렇죠? I'm taller than my brother. 자, 이번에 질문형도 해 볼게요. 그녀가 너보다 더 빨라? 그녀는 더 빠르니? 일단 어떻게 할까요?
1: Is she faster?
0: 너보다?
1: Than you?
0: 그렇죠. Is she faster than you?
1: 오, 아니요. 아. 전 되게 느려요.
0: 아유, 되게 느립니까?
1: 100m 20초. 네.
0: 저기 걸어가시나요?
1: 네, 아니요. 최선을 다해요.
0: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케이, so 요거 요 정도로 나눠도 사실은 문장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1: 아하.
0: 읽어볼게요. I am taller than my brother.
1: I am taller than my brother.
0: Is she faster than you?
1: Is she faster than you?
0: 자, 이번에 본문 갈게요.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1: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0: Okay, smaller ones than these.
1: Smaller ones than these.
0: 복수예요. 오케이.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남았습니다. 아, 진짜 작은 거를 원했나 봐요.
1: 네.
0: 저 작은 건 맨 아래 선반에 있어요.
1: 어, 근데 이 문구점은 다양하게 취급을 하네요.
0: 아, 그러니 혹시 뭐 커튼 딱 치니까 뒤에 뭐 쫙 더 있을 수 있죠.
1: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여기서 끝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0: 뭐, yeah, 뭐 in a way.
1: 예. 어, 작은 것들은 그
0: 지금 이게 주어인 거 같고요, 그렇죠?
1: 네.
0: 아, 어디 있다고요?
1: 버튼에. 바닥에. 아, 이게 맨 아래네요.
0: 맞아요.
1: 맨 아래. 근데 선반 아래니까 선반이 여기 선반이 빠졌죠. 들어가야 되네요.
0: 선반이 빠졌어요.
1: 선반.
0: 네.
1: 선반은 그 서랍들 있는 거잖아요. 서랍들. 예.
0: 서랍이 있는
1: drawer. drawer. 네.
0: 뭐가 들었나요? drawer. 오케이.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0: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정답.
1: 아우.
0: shelf입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1: 들어봤어요.
0: shelf. Okay.
1: 예.
0: 왜냐면은 만약에 drawer 이런 데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 있다고 보통 쓰겠죠. 그 위에 on이 아니라.
1: 아, 그렇죠?
0: Right. So, 여기서 shelf라는 걸 써서 선반을 우리가 보통 선반 위에 올려 놓잖아요. 진열해 놓을 때.
1: 네.
0: 그렇게 해서 shelf가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선반은요. 선반들이라고 복수로 쓰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이것만큼은 제가 틀릴 수가 없어요.
0: 맞춰도 돼요.
1: 네. shelf잖아요. 근데 F가요. VE로 바뀌어요. shelf. 아, 그리고 스.
0: 지금 잠깐만. 네. 틀릴 뻔했잖아요. 지금 뭐 되게 아는 것처럼 했는데.
1: 진짜. 자. 함정이 많아요.
0: 약간 wolf와 wolves에서 영감을 얻었을까요?
1: 맞아요. 오케이. 그런 규칙들이 몇 개 있잖아요.
0: 나름 있죠.
1: 네.
0: 나름 있습니다. 정답 한번 볼게요. 맞아요.
1: 오.
0: S-H-E-L-F가 아니라 V-E-S로 바꿔버립니다.
1: 예.
0: Shelves라고 하면 shelves. 선반들이 되겠습니다.
1: 아는 거 실컷 했는데
0: 그러니까
1: 또 틀릴 뻔했네요.
0: 예전에 왕초보 영화에서 한번 소개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 네.
0: 불티나게 우리 팔린다라고 할 때 Something is flying off the shelves 라는 표현이 있어요.
1: 아, 선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0: 선반에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1: 아,
0: 그런
1: 선반에서?
0: 표현도 있긴 한데 아무튼 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1: 오.
0: 자, 여기 지금 보면은 bottom이라는 게 나왔어요.
1: 네.
0: 이게 맨 위에요, 맨 아래예요?
1: 아래죠.
0: 맨 아래입니다.
1: 네.
0: 그렇죠? Alright. 이거는 사실 발음이 약간 영국식으로 간다면은 bottom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북미식으로, 미국식으로 하면은 보통 여기 flap을 내요. 그래서 여기 강세를 주고 바 하고
1: 바.
0: 여기가 리을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bottom에 가깝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해보도록 할게요. Bottom, bottom,
1: bottom, bottom.
0: 굉장히 빠르게 하셨네요.
1: Bottom,
0: okay. bottom. 네. So 맨 아래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 지금 보세요. The mini ones 이게 주어라고 했잖아요.
1: Yes.
0: 아까 전에 one이라고 하는 거가 뭐라고요?
1: One이 겉.
0: 겉.
1: 네.
0: 이거는 일 말고 겉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겉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앞에 뭔가 이렇게 꾸며주는 게 많이 단어가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미니, 아주 작은 것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하나면 미니 원 이런 식으로 쓰겠고요. 그냥 것이란 뜻이에요. 일이 아니라.
1: 네.
0: 자, 그래서 형용사 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S가 붙으니까 형용사한 것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1: I like the green ones.
0: I like the green ones. 이거는 저는요. 초록색으로 된 숫자 1들을 좋아해요예요?
1: 아니죠.
0: 어떻게 해석해요?
1: 나는 초록색으로 된 것들을 좋아해요.
0: 맞아요. 왜냐면 shirts가 종류들이 막 있는 거예요.
1: 그쵸?
0: 아, you know what? I like the green ones.
1: 오.
0: 그러니까 이 초록색 된 이 계열들이
1: 예.
0: 좋다. 이렇게 해서 것이라는 거에 그냥 복수화 시킨 것뿐입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I don't like these small ones.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I don't like these small ones. 이거 무슨 뜻이에요?
1: 나는 싫어해요. 이 작은 것들을.
0: 그렇죠. I don't like these small ones. 이 작은 것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1: 네.
0: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랑 똑같이 원을 복수로 썼는데.
1: 좋아하지 않는데요.
0: 네. 자, 이거 보세요. I like this short one 이라고 했습니다.
1: 나는 여기, 이 짧은 거 좋아요.
0: 음흠. 자, 보세요. 얘는 원스가 아니라 뭐죠?
1: 원.
0: 하나를 얘기를 한 건데
1: 한 개인데요?
0: 한 개에 그냥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것이라는 뜻이에요.
1: 아.
0: 근데 그러면은 these예요?
1: This.
0: 오케이? 오케이?
1: 예, 예.
0: I like this one. These ones.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Okay? Right, so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So
1: 예.
0: 이 두 개는 these ones인지 this one인지의 차이인 거예요. 오케이?
1: Okay? 네.
0: Once로 복수면 이것들이라고 할 때 these 붙이고 이 것이라는 단수면 this라는 것을 붙여주는 거.
1: Yes.
0: Does that make sense?
1: Mm-hmm.
0: 말이 돼요? 오케이. Okay.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mini ones. 근데 이것들이라고 하면 these를 써도 되겠죠, 그렇죠? 얘처럼.
1: 네, 네.
0: So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Okay, very nice.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1: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0: 두 번째,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1: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0: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0: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2: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0: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2: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입에 타니지 마유 보시죠.
0: 네, 첫 번째는 where is 대신에 where can I find로 가서
1: yes.
0: 한번 해볼 텐데요. 틀려도 됩니다. 보고하셔도 됩니다.
1: 네.
0: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우유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보통 너를 넣는다고 했죠.
1: 네, where can I find the milk?
0: 그렇죠. Where can I find the milk? 뭔가 당신 상점에 있는 그 milk를 물어보기 때문에 특히나 네. 너를 씁니다. 자, how about this? 공책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공책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 Where can I find notebooks?
0: The notebooks.
1: The notebooks.
0: Right here. 자, 세 번째입니다.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1: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0: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이건 아직 잘 안 외워질 것 같아요.
1: 맞아요. 쉽진 않아요.
0: Yes, yes.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ere can I find the milk? Where can I find the notebooks?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다음은요.
1: 네.
0: 비교하는 겁니다. Then, 목적어. 갑니다. 내가 내 남동생보다 더 키가 커. 내가 키가 더 커.
1: Oh, I'm taller.
0: 내 남동생보다.
1: Than my brother.
0: 두 번째. 걔가, 그녀가 너보다 더 빨라?
1: Oh, is she faster than you?
0: All right. 하나 더요.
1: 네.
0: 이것들보다 이것들은 뭐예요? These예요.
1: 네.

0: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1: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0: 오,
1: 와, 이거
0: 와, 이거
1: 길었어요.
0: 어려워요. 네네.
1: 예.
0: Alright, 읽어볼게요. I am taller than my brother. Is she faster than you?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좋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3: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2: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3: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4: Ah,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1: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4: Ah,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1: Shelf? Yeah, there.
4: Yeah.
1: Thank you.
0: Yes, 해냈습니다.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우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 아하.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couldn't believe it.
0: We couldn't believe it.
1: Mm-hmm.
0: 자, 오늘 배운 이명적 패턴입니다. Where can I find 명사? 명사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거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그 지우개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오. 그 지우개를 제가 어디서 찾을 수 있죠?
1: 네.
0: 자, 사실 이번 것도 명사만 바꾸면 됩니다.
1: 그러네요.
0: 네.
1: 자,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항상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실 때도요. 목소리 크게 따라하는 그런 것 습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Together. 자, 손을 딱 잡고 Let's go to work together and learn some English and also practice some of the English that we've learned. All right, I've got a dialogue for you, so let's check out the dialogue first. Let's take a look.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We should be careful with what we say.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1: I know. We need to protect our good rapport with them.
0: Exactly. 맞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하,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1: Well, let's find out.
0: So in this situation, what is going on is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렇게 말하면은 그쪽에서 속상할지 조금 되게 예민한 it's a very sensitive issue. So that's what they are discussing in the dialogue. So let's take a closer look. The first line says, "We should be careful with what we say." We should be careful with what we say. 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So, we should be careful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 With what we say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심해야 돼. We should be careful. 왜냐하면은 we could say something and maybe, we have a problem. 아주 조심스러워. It's a sensitive issue. So, the other person says, I know, we need to protect our good rapport with them. I know. We need to protect our good rapport with them. 자, 알고 있습니다. I know. 네, 아시죠? Okay. We need to protect. 자, 우리는 보호를 해야 돼요. Yes. 뭐를요? Our good rapport with them. 아, 이거는 조금 새로울 수도 있어요. Our good, 여기서는 rapport로 하지만 rapport. 이게 French에 이렇게 영향이 있어서 rapport가 아니라 rapport. T 발음이 없습니다. So we have to protect our good rapport with them. So this means 이 좋은 good rapport.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라면은 선생님 relationship도 관계 아니에요? Well, that is true. But a rapport is more of a relationship은 가끔가다 되게 친한 어떤 관계고 rapport는 정말 아주 그냥 이렇게 직장에서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그런 어떤 좋은 관계들 네 그럴 때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이 클라이언트하고 좋은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말 함부로 해서 we have to be careful 이런 뜻입니다. Alright, exactly. 네, 맞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Okay, let's think again. 이렇게 할까요? Let's think it over. 자, to think something over is 다시 생각해 봅시다. So, think about it again 보다는 let's think it over. 그런 표현이 있어요. Let's look at our entire dialogue. We should be careful with what we say. I know. We need to protect our good rapport with them. Exactly. Let's think it over. Okay? 한번 다시 생각. Let's think about it one more time.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Okay, rapport. This is a very good word, especially in the business world. Because 이게 어떤 friends, 뭐 친구를 사귀는 것보단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So, rapport is 뭐 친밀한 관계. If you have a good rapport, close rapport, 이렇게도 쓰죠. Alright, I have a good rapport with my neighbors. 네, 완전 친구는 아니죠. I have a good rapport with my neighbors. 나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뭐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관계가 아주 서로 이렇게 친절하게 뭐 서로 뭐 가끔가다 맛있는 것도 주고 뭐 갖다 주고 이런 nice rapport, a nice exchange, friendly exchange. Next sentence. We have a good rapport with all of our clients. We have a good rapport with all of our clients. 우리는 모든 고객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So, to have a good rapport with your neighbors, to have a good rapport with your clients, or have a good rapport with your boss All of these are very important. So relationship은 조금 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뭔가 그냥 재미 삼아서 혹은 장난 삼아서 혹은 그냥 취미 삼아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그냥 그렇게 한 거야, 재미 삼아서 한 거야 라고 혹은 그냥 취미 삼아서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뭘 재미삼아 혹은 취미삼아 라고 뭘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과거동사 for fun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재미삼아서 너튜브를 한번 시작 한번 해봤어요. 요즘 다들 막 하더라고요 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취미삼아 재미삼아 그냥 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 과거동사 for fun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I 과거동사 for fun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저는 뭘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I 과거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분이 for fun을 넣어주시면은요, 재미삼아서 취미삼아서 혹은 그냥 한번 해봤어요 라고 그렇게 혹은 장난 삼아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I 과거동사 for fun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뒤에 for fun을 넣어주시면 장난 삼아, 재미 삼아 혹은 취미 삼아 어떠한 행동을 했다라는 표현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I 과거동사 for fun이라는 우리 패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장들 얘기를 할 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문장으로 아 저는 그냥 장난삼아 재미삼아 그 말 한 건데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농담조로 그렇게 한 거였어요 라는 게 여러분들 say라는 동사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I said that 혹은 I said it for fun 그냥 I said that, I said i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그 말을 했습니다는 얘기. 근데 뒤에 for fun을 넣는 순간 아 그거 재미삼아 한 거야 농담삼아 한 거야 라는 얘기로 문장의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for fun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 said it for fun. 아 나 그거 농담삼아 한 거야 재미삼아 말한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said it for fun. 한 번만 더. 시작. I said it for fun. 해서, 아, 나 그거 말 농담 삼아 한 거야. 재미 삼아 한 거야. 오해하지 마.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대명사 is나 this나 that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제 아, 나 그거 농담 삼아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다양하게 대명사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 그거 농담 삼아 한 거야. 재미 삼아 한 거야. I said it for fun으로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은 이거를 행동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아, 나 그거 재미삼아 한 거예요. 농담삼아 한 거예요. 라고 해서 여러분이 행동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두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요. I did it for fun. 혹은 여기처럼 I did that for fun 하면은 아, 나 그거 재미삼아 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did that for fun. 한 번만 더. 시작. I did that for fun.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한번 해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뭐 취미 삼아 해봤어요. 혹은 재미 삼아 해봤어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혹은 그냥 놀리려고 했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할 때 I did that for fun. 그냥 재미 삼아 한 거예요. 라는 표현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런 표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악플 같은 것들 많잖아요. 그럴 때 전 재미삼아 댓글을 남겼어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재미삼아 댓글을 남기다 라고 해서 댓글을 남기다 라는 표현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남길 때는요. leave comment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left comment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전 댓글을 남겼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뒤에 for fun을 넣어주시면은 그쵸 재미삼아 농담삼아 혹은 그냥 한번 남겨봤어요 라는 의미가 되니까 요것도 여러분이 의미 차이 더 주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I left comments for fun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left comments for fun. 한 번만 더. 시작. I left comments for fun. 해서 아우 저는 그거 재미삼아 댓글 한번 남겨본 거예요. 라고 또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요즘 너튜브 너도 나도 해가지고 저도 한번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시작 한번 해봤어요. 라고

0: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시작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start라는 동사를 써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fu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렇죠. 저는 재미삼아서 이제 너튜브를 한번 채널을 운영 한번 시작 한번 해봤어요.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번에 한번 요거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fun. 한 번만 더. 시작.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fun. 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특히 너튜브를 시작했다. 라는 표현 여러분 start a YouTube channel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재미 삼아 그냥 한번 해봤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요? 그쵸 바로 I 과거동사 for fun으로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said it for fun. I said it for fun. I did that for fun. I did that for fun. I left comments for fun. I left comments for fun.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fun.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fun.
0: 자, 우리가 처음에 이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요, 너튜브를 그냥 취미 삼아서, 재미 삼아서 한번 시작해봤어요. 라는 거를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fun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이거를 너튜버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전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저는요, 처음에 재미 삼아 했다가 이제 전업으로 너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전업으로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for a living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뭐예요 라는 거를 what is your job 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생업으로 어떠한 일을 하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a liv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 생업으로 너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a living. 한 번만 더. 시작.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a living. 해서 for a living. 전업으로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저거 재미삼아 한 거예요. I did that for fun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뭘 취미삼아 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무엇을? 그쵸? what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do for fu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뭘 취미 삼아 하세요? 직업이 뭐예요? 그쵸?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at do you do for fun? 해서 for fun과 for a living까지 그 두 개의 차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을 재미 삼아서, 취미 삼아서, 혹은 그냥 어떻게 놀리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for fun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And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 다들 알고 계시죠?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저는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딱 한 문장 갖고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딱 한 문장 갖고 자신감이 올라올 수 있을까? 지금부터 경험하시면 돼요. For the next 10 minutes, you will be able to experience that really deep down there, right? 자, 그렇다면 출발은 뭐로 합니까? 당연히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Today's mission is waiting for you now.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두통이란 단어는 아마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극심한 두통 때문에 미치겠어. 자, 오늘의 핵심은요. 하나의 phrase인데요. 미치겠어. 나를 미치게 만든다란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driving me crazy. 그렇죠? Something drives me crazy. 물론 이 자리에 drive 대신에 make란 단어를 쓰셔도 돼요. drive가 몰다는 뜻이잖아요. 차를, 그러니까 나를 미치도록 몰고 간다라는 느낌이면 drive가 더 강한 뜻이고요. making은 그렇게 만든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 어감 차이 살짝 보시고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연습해서 쓰시고 나면 달리 복습 안 하셔도 됩니다. Okay,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 요 앞에 나왔던 걸 가지고 간단하게 연습하면 자신감이 올라오겠죠? 자, 미치겠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두통, 기침, 그다음에 어떤 상대편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코 고는 소리까지. 사실 그것 때문에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거는 뭘까요? 아, 나 이 두통 때문에 정말 머리 너무 아파 미치겠어 라고 할 때 headache죠. H-A-D-A-C-H-E에서 This headache is driving me crazy. 이거 발음이 head 아체, head 아, 이런 거 아니고요. headache, headache. 써 있기는 head 아체로 써 있잖아요. headache입니다. 여기서 stomach ache, headache. 자, 이런 식으로 다 backache. 예, 그건 요통이 되겠죠. 예, 보통은 뒤가 아플 때는 주로 예, lower back pain. 뭐 이렇게 허리 통증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예, 아니면은 다 좋습니다. ach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The headache is driving me crazy. 그거 미치겠어 라는 뜻이고요. 기침 때문에 기침이 멈추지 않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래서 cough. 이거잖아요. 그래서 The cough is driving me crazy. 나를 미치게 만든다 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는 동작이 진행 중이다. is driving. making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making me crazy. 그런데 driving이 더 몰고 가는 거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앨리스 때문에 미치겠어 라고 하는 것은 Alice is driving me crazy. 물론 그 여자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여자가 그렇죠? 나를 미치도록 만드는 어떤 행동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그게 코 고는 소리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죠? 코 골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snore, S-N-O-R-E에 ing만 붙이시면 돼요. His snoring is driving me crazy. His snoring is driving me crazy. 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코 고는 장면, 그 다음에 기침하는 장면 다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두통 때문에 미치겠어. Your turn! 맞습니다. This headache is driving me crazy. 자, 두 번째, 이 기침 때문에 미치겠어. Your turn! 네, this 당연히 cough. The cough is driving me crazy. 앨리스 때문에 미치겠어? Alice is 맞습니다. Driving me crazy. 그냥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미치겠어. Your turn. 그잖아요, 그죠? His snoring is driving me crazy. 해서 바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His talking, his eating habit 다 바꾸실 수 있어요. 뒤에 ing만 붙이시면 여러분이 아는 동사에 전부 다 동작이 하나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동작에 그렇죠? 뭐예요? 바로 명사의 느낌이 있다 해서 그걸 동명사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 말을 외울 필요도 없고 그렇게 쓰인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Step 2. 극심한 두통 때문에 미치겠어. 두통 때문에 미치겠어는 이미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극심하다는 얘기는 severe 해도 되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머리가 두통이 심할 때 쪼개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구어체에서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splitting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This splitting headache is driving me crazy. 됐죠? 그래서 S-P-L-I-T 발음 주의하세요. 예, split, split 해서 splitting. This splitting headache is driving me crazy. 자, 그 다음 멈추지 않는 기침 때문에 미치겠어. 멈추지 않는 게 뭐예요? 그렇죠? non-stop이죠. 그래서 바로 non-stop cough. This non-stop cough is driving me crazy. 자, 그래서 it's driving me crazy.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바로 이거죠. 그녀의 침묵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이렇게 비유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뭔가를 실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을 때. 아, 그러면은 그녀가 조용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말할 수도 있지만 her silence. Her silence is driving me crazy.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건 something is driving me crazy 라는 느낌으로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얘가 만약에 부담스러우시면 making 쓰시고요. 거기에 더 뭘 구하는 느낌이 나면 바로 미치겠다니까 이런 식의 느낌이면 driving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이 편두통, 이 쪼개지는 두통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두 가지 방법입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바로 이겁니다. 아, 이 극심한 두통 때문에 미치겠어 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주네요. 호흡을 천천히 잘해봐. 호흡을 좀 개선을 해봐. 그러면 달라질 거야. 자, 그다음에 this splitting headache is driving me crazy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개선하다, 뭐 improve란 단어를 쓰셔도 돼요. 그런데 되게 쉽습니다. Breathe better and feel better. 네. 실제로요. 만약에 입으로, 코로 아니고요. 입으로 호흡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호흡법만 바꾸고 호흡법을 천천히 입으로 이렇게 명상하듯 호흡법만 바꾸셔도요. 엄청나게 많은 게 달라집니다. 면역력도 올라가고요. 피부도 더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두통이 많이 사라집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꼭 한번 약 없이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숲속에서 하시면 더 좋겠죠. 자, 그렇다면 it's time to say goodbye until I see you again. You know what to do. Visit our website here and repeat this program many times and share it with your friends. 아시겠죠? 여러분 건강 늘 챙기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도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Thanks a lot. Bye!

고! 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이고은입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무릎 통증은 이제 아픈 위치에 따라서 원인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 무릎 앞쪽이 동그랗게 아프다 이런 분들은요. 무릎 앞에 있는 뼈, 슬개골, 그리고 뒤쪽에 있는 허벅지 뼈인 이 대퇴,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인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계단을 내려갈 때 아파요. 그리고 영화관에 오래 앉았다가 일어설 때처럼 오래 앉았다가 운전을 하다가 뭐 내릴 때 이럴 때 아파요라고 오늘 흔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릎 안쪽은요, 내측에 있는 연골판 손상이나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가 있고요. 무릎 바깥쪽은 장경인대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이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무릎 뒤쪽은요, 그 오금부위라고 그러죠. 그쪽에 베이커 낭종이라고

이렇게 무릎이 생기거나 햄스트링 관련 힘줄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아픈 위치를 스스로 짚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원인을 좁히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실생활 습관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쪼그려 앉아서 청소하시거나 빨래하시는 습관 정말 안 좋은데 무릎이 깊게 굽혀지는 자세는요. 이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의 압력을 몇 배로 키웁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요. 무릎으로 체중을 그대로 받는 습관.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걸어갈 때도 보면 터벅터벅 걸으시는 분들 있죠. 그게 아니라 정말 복부와 이제 코어에 힘을 줘서 구름 위를 걷듯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면 위쪽으로 이제 몸에 힘이 가야 되는데 아래로 축 처져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정말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거든요. 특히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올 때 우리 무릎은 굉장히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반다리 오래 앉는 습관들 있죠. 소파에서 TV 보실 때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계속 그렇게 앉아 계시면 무릎 안쪽 인대 와 연골에 비틀리는 힘까지 가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힐을 신고 오래 걷는 습관은요. 우리가 무릎이 오히려 과신전이 되면서 슬개골과 대퇴골이 계속 더 자극이 되면서 마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또 뭐랑 또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TV 보실 때 발끝만 푸스틀에 나서 무릎이 아래로 이렇게 처져서 과신전이 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러닝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쿠션이 다 닳았는데도 이거를 계속 신고 달리다 보시면 무릎에도 굉장히 충격이 많이 가고 특히 외측, 그러니까 바깥쪽에 장경인대 증후군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발도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요, 통증이 심하면 염증 치료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영상검사로 그 연골판 상태나 얼마나 닳았는지를 보는데요. 하지만 무릎을 실제로 지탱하는 대퇴사두근과 그 아까 말씀드린 슬개골 그리고 무릎의 정렬을 되살리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스스로 근육을 단련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무릎 앞쪽 근육 내측관근 특히 그리고 장경인대 옆에서 잡아당기는 이런 타이트해지는 구조물들을 직접 풀어주는 이완 기법 그리고 무릎 안쪽 근육을 정확히 겨냥해서 깨우는 기능성 강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무릎 안쪽이나 관절 사이가 찌릿찌릿하게 아프시면요. 각도를 좀 줄여서 하셔야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동작은 우리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 스트레칭입니다. 우리 대퇴사두근은 우리가 무릎을 굽히고 펴고 모든 동작에서 항상 일을 하기 때문에 뻣뻣한 경우가 많고 무릎 통증을 또 일으킨 주범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 동작은 골반 넓이로 다리를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굽혀서 다리로 발목을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무릎이 살짝 내 엉덩이보다 뒤로 가게 이렇게 당겨주시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골반이야. 골반이 말려있거나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게 복부에 힘을 딱 주고 일직선을 만들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조금 무릎을 내 골반보다 뒤로 보낸다. 이렇게 쭉 해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허벅지 앞쪽이 쭉 당기고 이 상태로 15초에서 20초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무릎이 슬개골이 제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장경인대나 허벅지 앞쪽 근육이 너무 타이트해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무릎 앞쪽이 아프신 분들은 수시로 허벅지 앞쪽 옆쪽을 잘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폼롤러를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제 좀 여기서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누웠을 때 우리가 장경인대라고 부르는 부분은 우리 허벅지 대전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상체는 이렇게 팔꿈치를 굽혀서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자세처럼 만들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옆쪽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주시고 조금 앞으로 기울여주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기울여주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픈 쪽을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우리 허벅지의 옆면 쪽을 이제 풀어주시는 거고요. 이걸 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 앞쪽을 좀 풀어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엎드려주시는 거예요. 플랭크 자세 하듯이. 그 상태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폼롤러를 하시다가요.
앞통이 심한 지점.

점이 있으실까요? 너무 아픈데 하시는 부분에서는 막 굴리지 마시고요. 무게를 지그시 실으시면서 10초 정도 거기를 누르면서 머물러 주시면 압통이 있는 우리가 뭉친 포인트가 잘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 운동은 레그 슬라이드입니다. 무릎을 쫙 펴주는 동작을 하면서 펴지는 구간의 일부 구간에서 내측 관근에 힘을 꽉 들어가게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무릎 관절의 코어 근육인 내측 관근이 제대로 활성화되어야지 여러분들이 무릎 통증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 자세는요. 이제 수건을 하나 여러분 말아서 준비를 해주시고 내가 무릎을 폈을 때이 오금디에 올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 자세는 우리가 무릎을 굽히고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다리를 쭉 슬라이딩 하면서 펴주는데 수건에 오금이 맞닿았을 때 살짝 다리를 들어주시는데 이때 여러분 힘이 여기 내측 관근 있죠? 여기에 꼭 들어오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왔을 때쭉 펴주면서 전체 대퇴사두근이 활성화가 되지만 오금에 닿았을 때 특히 이쪽 여러분들이 근육을 만지면서 쭉 활성화가 되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쭉 자극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선생님, 전에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밴드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밴드를 이 내측 관근이 있는 허벅지 안쪽에 이렇게 해줘서 반대 방향으로 당겨주시면 얘가 이렇게 안으로 버티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고 운동을 해볼게요. 그래서 쭉 당기지만 내가 이렇게 바깥에서 당겨주면 요 근육에 힘이 더잘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쭉 왔다가 다시 쭉 퍼주면서 요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 쭉.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동작은 우리 중둔근, 허리와 다리를 잡아주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근육인데요. 중둔근을 강화시켜주는 동작입니다. 우리가 마치 괴물이 이렇게 걸어가듯이 옆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몬스터 워크라는 동작이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자, 기본 자세는 골반 넓이로 다리를 벌리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주시면서 무릎을 살짝 굽혀요. 그래서 보통은 밴드를 걸고 하는데 밴드가 없으신 분들은 요 스쿼트 자세에서 살짝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이동하시는 동작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막 몸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그다음에 내 다리와 다리 사이의 상체 배꼽이 계속 들어갈 수 있게 유지를 하시는 건데 사실 밴드를 써야지 느낌이 엄청 잘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밴드를 요즘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구하셔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밴드를 이제 링 타입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아예 선으로 된 것도 있거든요. 그 선으로 된 거는 묶어주시면 되고 링 타입을 사실 분은 살짝 타이트하게 우리 무릎의 위쪽 정도에 얘들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살짝 그러니까 저항을 이겨나가면서 옆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옆으로도 둘. 그러면 무릎이 몰리지 않게 이렇게 가지 않게 계속 얘를 벌리려고 하면 여기서 힘이 와야 돼요. 엉덩이 옆쪽에서. 여러분 여기가 아니라 엉덩이 쪽에서 무릎이 벌려지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힘을 주면서 운동을 하면 엉덩이가 빵빵하게 약간 아픈데 하는 느낌 정도가 들 정도로 이렇게 해서 훈련이 돼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버전도 있고요. 하실 수 있으면 앞으로도 가셔도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뒤로 오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는데 보통은 앞으로 우리 좌우로 6걸음. 그다음에 앞으로 6걸음, 뒤로 6걸음 이렇게 하셔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핵심은 중둔근이라서 운동을 할때 여러분 무릎이 이렇게 된 채로 운동을 하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우리가 무릎이 더 살짝 조금 밖으로 가는 느낌으로 해서 엉덩이에서 힘이 오셔야 돼요. 옆으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구부린 상태에서 허리 유지하시고 옆으로, 옆으로 가는데 이 중둔근을 써서 이렇게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동작은 우리 무릎과 허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우리의 허벅지 근육들, 허벅지 앞쪽, 뒤쪽 근육을 늘러뜨리는 방향의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여러분들 이렇게 뻥 찼다 그러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짧아지는 수축인데요. 얘를 다시 천천히 펴주는 방향으로 가면 이거는 늘어나는 수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단이 있으면 올라가셔서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일단은 골반 넓이 정도 다리를 벌려주실 거예요. 이제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엉덩이를 뒤로 보내주시고 중둔근에 힘을 주셔서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조금 뻗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숙일 때 다리를 앞으로 쭉 내렸다가 올라왔다가. 자, 내려갈 때 천천히 버티는 힘이 무릎을 지켜주는 정말 효과적인 근육의 파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빨리 동작을 하지 마시고 자세를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무릎 이렇게 안으로 몰리지 않게 중둔근의 힘도 잘 쓰시면서 축을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앞뒤 근육이 길어지는 느낌을 꼭 느껴보셔야 됩니다. 무릎 통증은요, 아픈 위치가 원인을 말해줍니다. 오늘 배우신 이완요법, 그리고 정렬 훈련을 꾸준히 하시면요, 무릎이 제 위치를 찾아가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강의, 발바닥 통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